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 굉장히 특이한 job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1: 네.
0: 동네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찾아온 거예요.
1: 우와.
0: 저는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아이스크림 트럭에 노래 소리 같은 띠리리리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면 동네 친구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다고.
1: 아이스크림 트럭은 저희는 이제 네. 커피차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한데 아이스크림 트럭은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0: 아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냉장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옆에 사이드가 열려가지고 거기 파시는 분들이 막 하면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엔 그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독차 이런 거 아세요?
1: 모기차.
0: 아, 모기차인가요?
1: 모기소독차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막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오늘 뭐 추억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용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도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쵸? 네,
1: 그러게요.
0: 수년간 못 봤다. 자,
1: 맞아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와.
0: 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꼭 아이스크림 트럭이 아니어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물어보기 딱 좋죠.
1: 그럼요. 요즘 뭐 민트 초콜릿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꽤
0: 뭐,
1: 있거든요.
0: 민초파, 뭐.
1: 예,
0: 민초파예요?
1: 저는 민초파예요. 반민초파도
0: 저는
1: 많거든요.
0: 반입니다.
1: 그래요?
0: 너무 취향 맞나요?
1: 의외네요.
0: 그렇습니다.
1: 세상에 모든 걸다 드실 것 같아서요.
0: 나름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봤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우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2: Ice cream truck?
1: Yes! 와, 아이스크림 트럭. So, 저기, I haven't seen before.
2: Oh, ever. First time.
1: No, first time, so long time no see.
2: The ice cream truck.
1: Yeah.
2: would you like a cone?
1: 콘,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세요.
2: Cone?
1: 민트, 콘,
2: Cone?
1: sure,
2: Sure.
1: sure. 민트 초코칩,
2: Oh,
1: 민트
2: mint
1: 초코.
2: chocolate chip?
1: Yes, and two scoop. Yeah.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우와, 서비스?
2: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2: Yep.
1: 여기서 먹으면?
2: Three scoops?
1: Three scoops, okay,
2: okay. On the house.
1: Okay, okay, same, okay.
2: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말 잘못해서 초코맛만 계속 들어있는 걸로 줬다면서요.
1: 아우, 너무 달아가지고.
0: 아주 달죠.
1: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요즘 또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
0: 안될
1: 돼요,
0: 안 돼요.
1: 있으니까요. 예.
0: 원하는 맛을 제대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4: Would you like a cone?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4: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와, 뭔가 띠리리린띠린 막 노래가 들어왔어. 너무 신났어요.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와우, I haven't seen, 본 적이 없다. On ice cream truck.

0: 추억이겠네요. In years. 원래 수년간은 4 years인데 왜 in years가 또 되는지.
1: 와우.
0: 이따가 아주 따져 물어야겠어요. 말쌤께.
1: 오케이.
0: So, on ice cream 쓰겠습니다.
1: 네. 자,
0: ice.
1: 여러분도 교재 필기해 주세요.
0: 왠지 여기 하이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ice cream.
1: 오케이.
0: Yes.
1: So, 지금 띄어져 있는 건가요?
0: 네, 하이픈으로 연결했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스펠링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픈은 필요가 없습니다.
0: 띄워줘야 돼요?
1: 네, 그냥 띄어줘야 돼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외래어로 이제 들여올 때한 단어처럼 썼죠.
0: 맞아요.
1: 근데 사실은 아이스 크림
0: 띄고
1: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0: 크림.
1: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Okay, so ice crea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haven't 이거 무슨 형태죠?
0: 과거 분사.
1: PP,
0: 네.
1: right? So haven't PP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는 부정을 한 것뿐이에요. not을 썼는데 원래
0: 예.
1: 기본적으로 have PP는 뭐뭐 한 적이 있다,
0: 그쵸.
1: 뭐 아니면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경험으로서 뭘 해본 적이 없다라던가 과거에도 안 했고 결국 지금도 그래서 안한 상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So, 오늘은 경험처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0: 예.
1: So, I haven't done something. 난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오케이?
0: 예.
1: 나는 과거에도 안 봤고 지금 결론적으로도 안본 상태인 거예요. So, 나 그거 본적 없다. 어떻게 할까요?
0: I haven't seen it.
1: 그렇죠. I haven't seen it.
0: 응.
1: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운동을 한 적, 아, 그는 운동을 한 적이 없다.
0: 아, hasn't 아니죠?
1: 맞아요.
0: 맞아요? He hasn't 운동? exercised.
1: 그렇죠. PP 형태 써야 되니까.
0: 아,
1: 현재형 쓰면 안 돼요. Right?
0: 예.
1: So he hasn't exercised. 그런데 뒤에다 만약에 수년간을 넣으려면 in years를
0: Years.
1: 넣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려드렸어요.
0: 네.
1: Okay, so, 아, 나뭐 해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ve PP. 근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haven't PP.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n't가 아니라 hasn't.
0: Yes.
1: 당연하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0: 응?
1: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1: He hasn't exercised in years.
0: He hasn't exercised in years.
1: 자, 저번에 수년이라고 할때 어떻게 한다고요?
0: Four years.
1: 아, 그거는 수년 동안이고, 그냥 수년.
0: 수년?
1: 음흠.
0: A few years.
1: 그냥 years입니다. years.
0: 예.
1: 오케이.
0: 아.
1: 전치사는 동안 이거 빼고, 그냥
0: 예.
1: 수년이라는 단어는 years예요. 숫자
0: years군요.
1: 넣지 않고 그냥
0: 아.
1: years 하면 정확하게 뭐 1년, 3년, 5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1년 이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수일,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 이상을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할까요?
0: Days.
1: Days.
0: Yeah.
1: Right? 이거 어떻게 해요? 수주.
0: Weeks.
1: 그러면 수개월.
0: Month.
1: 그렇게 딱 짧게 하면 안 돼요. Months.
0: Month.
1: 왜냐하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긴 기간이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0: 오.
1: 때문에 days, weeks. months 이런 식으로.
0: Years.
1: 그러면은 수시간.
0: Hours.
1: 그렇죠. 왜냐면 보세요. 야, 얘가 지금 수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와. 이런
0: 오.
1: 거할때 hours. 확실히 느낌살죠, 그렇죠?
0: 예.
1: Okay. So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하거나 할때그 복수로 그냥 단순하게 써주고 앞에 뭐 숫자 안 쓰면 꽤긴 시간이다라는
0: Yeah.
1: 느낌. So 여기서는 꽤긴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0: 네.
1: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궁금할 수 있을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4 years, in years인데요.
0: 네.
1: 자, 수년 동안, right? 여기서 수년간 했죠.
0: 네.
1: 아까 슬기 씨가 저는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수년간 하면 4 years, 아니 그러니까 4 쓴다.
0: 예.
1: 들어보셨죠?
0: 예, 왜냐면 지난번에도 four years라고 또 우리가 배웠고, 예, 그래서 in years는 또 뭔가
1: 네,
0: 갑자기,
1: four
0: 예,
1: years 맞아요. 맞는데요.
0: 예,
1: 보통 긍정문에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0: 계속 뭐 해왔다 이렇게 할 때는 4 years로 많이 쓰고요.
1: 예.
0: In years는 한동안, 오랫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정문에서 보통 쓸 때는 in years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녀를 뭐 수개월간 본 적이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1: 네.
0: 보통 in years가 더잘 어울려요.
1: 어허.
0: 그런데 guess what? 원어민들도 그걸 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1: 예.
0: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이거 쓰는 게 안전해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아, 물론 나는, 아니야, 정확히 딱 따지는 스타일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긍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 때는 for 쓰시고, 한동안 계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강조할 때는 in을 쓴다. 이렇게
1: Yes.
0: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So, alright. 여기서는 그 수년간 단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와우!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그랬더니, 그래요. 폰 하나 드릴까요? 물론 공짜는
1: 아,
0: 아니겠죠.
1: 또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또 이렇게
0: 그쵸?
1: 인심이 좋은 느낌이에요. 예,
0: 네.
1: Would you like a 콘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거 콘 하면은 또 우리가 옥수수랑 헷갈리거든요. 그죠?
0: 그게 옥수수인가요?
1: 이거 옥수수예요.
0: 오케이.
1: 근데
0: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뭐 아이스크림 콘 이거는요? 스펠링이 다른가요?
1: 그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0: 생긴 걸 물어본 게 아닌데.
1: 그쵸.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콘.
0: 오케이. Very, very,
1: 아, 아니면 이거예요. 아유,
0: 다릅니다.
1: 다 틀려.
0: 그죠? 다 들렸습니다. 자, 방금 옥수수 할 때는 CORN, so 발음도 corn이지만,
1: 네.
0: 그래서 팝콘이잖아요, 그거는.
1: 예.
0: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콘 모양을 얘기를 할 때는 CONE, R 사운드가 아예 없이 깔끔하게
1: 네.
0: cone, cone
1: 콘.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콘.
0: So, would you like a cone? 이러면은 아, 콘 하나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Would you like? 이랬잖아요.
1: 네.
0: 얘는 의미가 뭐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1: Why don't you? Do you like?
0: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Do you?
1: Do you love? Do you want? 아, do
0: 이렇게
1: you
0: 오랜만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1: want?
0: 네,
1: 아, 모르겠네요.
0: 알겠습니다. 스펠링도 화가 나 있네요. 오케이. 자, 상대방한테 어떤 명사를 원하나요? 라고 할 때, Do you want something? 한다고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예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Would you like
1: 아하.
0: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1: Yes.
0: So, 뭐, 예를 들면은,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거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나 의미
1: 예.
0: 차는 없지만, 더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콘을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do you want가 되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병장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1: Mm. 네.
0: So would you like 명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를 좀, 차를 좀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드릴까요?
1: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some tea?
1: 예.
0: 느낌 너무 좋아요.
1: Yeah.
0: How about this? 더 많은 소스를 원하시나요?
1: Would you like a lot of
0: 아, 더
1: sauce?
0: 많으니 뭐죠?
1: More
0: More.
1: sauce?
0: 그렇죠. Would you like more sauce?
1: Would you like
0: 이렇게.
1: more sauce?
0: 사실 그런 캐주얼한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확률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외국
1: 네.
0: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Do
1: 오.
0: you want? 보다는. 오케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more sauce?
1: Would you like more sauce?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더 좋은데요. 뭐냐면 이런 거 알아두세요. 아까
1: In a
0: 콘에
1: corn.
0: 주세요. 뭐 콘에 드릴까요? 이렇게 할 때는
1: 아.
0: in a cup.
1: Corn.
0: 컵에다가 원하시나요? 혹은 컵에 원해요. 이렇게 할 때는
1: In
0: in a
1: a cup.
0: cup.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in을 쓰는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1: 네.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있다. 바로,
1: 네.
0: Would you like it in a cone or a cup? 그렇죠.
1: 오.
0: 그러면 어떻게 콘에 드릴까요? 컵에 드릴까요?
1: 네.
0: 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항상.
1: 에어컨으로 드셔야죠.
0: 그런가요?
1: 뭐라도 하나 더 드셔야죠.
0: 손에 남는 거 없이.
1: 그렇죠.
0: 근데 컵은 또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1: 맞아.

0: 맞아요. 괜히 또 녹을까봐 전전긍긍.
1: 그렇죠. 컵은 녹아도 마시면 되니까.
0: 네.
1: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cone?
0: Would you like a con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0: 오.
1: 참고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0: 그죠. 민초도 저는 맛있는데.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물론이죠. 나 두 스쿱 가질 수 있을까요? 민트 초콜릿.
1: 어디쯤 자르면 딱 좋을까요?
0: Can I have two scoops 할까요?
1: Okay. 그렇죠. 근데 뭐에 two scoops 쓸까요?
0: 민트 초콜릿이요. So, 민트.
1: 아, 스펠링 기대해 봅니다.
0: 민트, 이건 전 제대로 알고 있어요. Chocolate.
1: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Right.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0: 칩까지 있어요?
1: 칩이 빠졌네요.
0: 아, 칩이 그러네.
1: 네. 아. Okay, so,
0: 그걸 못 봤어요.
1: 알겠습니다. 자, CHIP, 칩까지 넣어서,
0: 예.
1: mint, chocolate, chip. 이건데, 발음까지 끝내주게 해볼까요?
0: 네.
1: Alright. chocolate 할 때는 앞에 O의 강세가 가죠. 그러면서 입 모양이 좀 벌려지겠죠.
0: 예.
1: So, 초콜릿보다는 chocolate에 가깝고요. chip 할 때는 입 모양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CHEAP, cheap. 저렴한이라는 뜻이 되니까 그냥 벌리지만 말고 chip. So,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0: 네.
1: 두 번씩.
0: mint chocolate chip.
1: 오.
0: mint chocolate chip.
1: 오.
0: 오. 저 지금 방금 약간 무드가 네, 아이스크림 트럭 사장 같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Yeah.
1: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하신. 자, 여기 지금
0: yeah.
1: 우리가 스쿱이라는 게 나왔어요.
0: 네.
1: 이거는 다행히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스쿱이라는 단어 쓰죠.
0: 완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익숙해요.
1: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스푼 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거.
0: 아이스크림 뜨는 기계.
1: 맞아요. 이렇게.
0: 예, 뜨는 이렇게. 스푼.
1: 네.
0: 그렇죠.
1: 저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So, 한 스쿱이라고 할 때는 A scoop of something.
0: 아.
1: 그리고 뒤에 flavor, 맛이 나오면 되겠죠.
0: 네.
1: A scoop 해도 되고요. One scoop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예.
1: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0: 예.
1: 저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0: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Can I have a scoop or one scoop of vanilla?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약간 바꿔볼까요? 나는 왠지 오늘 딸기 맛이 당기는데.
0: 아우, 스트로베리 맛이죠.
1: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1: 저 있잖아요. 딸기 맛 세 스쿱 주실래요?
0: Can I have three scoops of
1: 딸기,
0: strawberry?
1: Strawberry, there you go.
0: 예.
1: 한 스쿱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은 쓰질 않아요. 제 머리 없어요.
0: 스쿱은요?
1: 하나는 안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세 개. 원하는 만큼.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have 대신에 can I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0: 아, 네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Alright.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s?
1: Alright.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mint chocolate, 초코칩 두 스쿱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스쿱 준대요. 서비스래요.
0: 우와. 이분 장사 잘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는 거 없어도 그냥 퍼주는 스타일이시네.
1: 그렇죠, 그렇죠.
0: 장사는 이렇게 해야
1: 이렇게
0: 돼요.
1: 이렇게 해야 돼요.
0: 예. 그래서 제가 장사를 못해요. 예.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집에 있다.
0: 어?
1: 일단 써볼게요.
0: 예. 일단 스쿱스가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스쿱. 스.
1: 오케이.
0: 세 스쿱이니까.
1: 복수니까.
0: 예.
1: S를 썼습니다. Alright. I'll give you three scoops.

0: It's on the house. 정답. Yes.
1: Yes.
0: 오늘부터 스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완전 스펠링도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0: 그렇죠. 오가 두 개인 거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0: 자, on the house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회화책이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1: 그래요?
0: 자,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서비스예요.
0: 네. 우리가 한국에서, 아, 이건 서비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1: 서비스요?
0: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어, 이건 서비스예요.
1: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0: 네. 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죠.
1: 예.
0: 무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oh, it's service라고 하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1: 오,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on the house를 쓰게 되는데, 원래 on 뒤에 무엇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그 나오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1: 오.
0: Okay? So, on 누군데, 응? 더 하우스? 왜 집이 나왔지? 할수 있잖아요. 원래 하우스라고 하는 곳은요, 꼭 집만이 아니라
1: 네.
0: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1: 아.
0: Alright? 그래서 뭐 아마 클럽 뮤직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in the hous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1: 맞아요,
0: 아무튼 네.
1: 맞아요.
0: So 여기서는 가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우리가
1: 아.
0: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예.
0: restaurant이나 뭐 cafe 갔는데 뭘딱 주면서 oh it's service가 아니라 oh it's on the house. 어,
1: 우와.
0: 이러면은 이 house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 가게가 내겠다가 되겠습니다.
1: 저는 솔직히 하우스라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먹는 건다 공짜잖아요.
0: 아, 오.
1: 집에서 먹는다 생각하세요. 이 느낌인 줄 알았어요.
0: 이게 근데 그게 암기되기 쉬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1: 예.
0: Okay, so it's on the house.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방금 it's on the house는 기본형인 거예요. 아,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1: 네.
0: 그 음료들은 서비스입니다. 그 음료들.
1: The drinks are
0: 오,
1: on the house.
0: 그렇죠. The
1: 아.
0: drinks are on the house. Okay, 뭐 레이디스끼리 왔을 때 딱
1: 네.
0: 와서 oh,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오.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 예.
0: Okay. So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on the house나 뭐 디저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appetizers들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그러니까 갑자기 레스토랑 갔다가 하우스 얘기 들려면 집에 가야 되나? 나 지금
0: 아.
1: 입장 안 되나? 약간
0: 물론
1: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야겠네요.
0: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원어민 요즘에는 이제 K 한국 관련돼 있는 것이 많이
1: 예,
0: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1: 예, 예.
0: 어 아니에요, 서비스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럴 수도
1: 아,
0: 있어요. 네.
1: 오히려.
0: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The drinks are on the
1: The
0: house.
1: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1: 네.
0: It's on 이거니까 내가 낼게. 그건 내가 내. 그러면 어떡할까요?
1: 어, 혹시 it's on me?
0: 그렇죠. It's on
1: 아.
0: me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1: Yes.
0: 이런 식입니다. Okay? 자, 그리고요. It's on the house 대신에 이걸 써도 되겠죠. 저희가 냅니다라고도 들을 수도 있겠죠.
1: 예.
0: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희가 냅니다. It's on me가 아니라 it's
1: On us.
0: that's it. It's
1: 아.
0: on us. This one is on us.
1: 오.
0: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Yes.
0: 아시겠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오, 좋아요.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와우,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0: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1: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have PP가 아니라 haven't PP.

0: 자, 걔는 그는 수년간 운동한 적이 없어. Exercise 한 적이 없어.
1: Oh, he hasn't exercised
0: in
1: years.
0: 아, 그렇죠. Yes. In years. 자, 세 번째.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아,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수년간.
1: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In years.
1: Uh-huh.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He hasn't exercised in years.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자, 다음은요. A scoop of something.
1: Yes.
0: 물론 a scoop 대신에 다른 것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Mm-hmm. 더 많은 스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자, 제가 have 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바닐라 한 스쿱.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Vanilla.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세 스쿱 갈까요?
1: Yes. Okay.
0: 딸기 세 스쿱 주실래요?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좋습니다.
1: Mm-hmm.
0: 세 번째, 민트 초코칩, mint chocolate chip,
1: yeah.
0: 두 스쿱 주실래요?
1: Oh,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오,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와우,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5: Would you like a cone?
4: Oh,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5: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4: Wow, thank you.
0: Oh,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0: There you go. 좀 길긴 했지만 사용하기 너무 좋죠?
1: 네.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A scoop of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1: 네.
0: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유후.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파트 2. 지난번에 이제 친구 혹은 뭐 직장 동료 누가 됐든 굉장히 좀 절친에게 나 결혼하는데 결혼식 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안 가면 안 되는 느낌으로다가 물어보는 거죠.
0: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unfortunately 나 못 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었는데
1: 맞아요.
0: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실망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거는 질문을 좀 잘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
1: 순순히 뭔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
0: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결혼식에 못 가는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2: 아니,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아,
0: What
2: 진짜.
0: did you say?
2: 아, 거기다가 지금 결혼식도 못하, 한글도 못해, 진짜.
0: 응?
2: 아니야. You think about we are friendship. So important.
0: Yeah.
2: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ight?
0: Yeah, it's important, but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2: Anniversary?
0: 아?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2: 결혼 기념일,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아, 파리, 오케이, 갔다 와, 오케이.
0: Huh? It's okay?
2: Anniversary?
0: It's our anniversary. I
2: 오케이.
0: promised I'd take her to Paris.
2: Paris? 오케이, you, 저기, spend the time with your wife. 파리, 오케이.
0: Oh, really?
2: 오케이, 오케이.
0: Oh,
2: 아, 그러면 안 되지,
0: thanks.
2: 오케이.
0: Thank you,
2: 아.
0: thank you. 아이고, 상대방이 바로, 물론 사랑이 더 중요하지
1: 그래,
0: 했다면서요?
1: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너무 싸움나지 않으려면은
0: 네네.
1: 인정하고 그냥 져주는 것도
0: 넘어가는 게
1: 방법이에요.
0: 낫습니다.
1: 그럼요.
0: 안 됩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따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의사소통은 돼야 되는데, 아유,
0: 그럼요.
1: 그냥 아는 척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0: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유용한 생활 영어만 골라놨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문장 미션인데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건 좀 업셋해서 한 말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1: 그쵸.
0: 못 온다고 할수 있냐?
1: 그쵸. 한 번뿐인
0: I
1: 결혼식에.
0: know.
1: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해? than 이거보다. Our 우정.
0: 우정.
1: 우정.
0: 우정.
1: 제가, 이
0: 네.
1: 우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FRIEND.
0: 친구가 들어가나요?
1: ship. 예. 왜냐면,
0: 오.
1: 우정의 우가 벗우자예요. 예.
0: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라는
1: 그러니까
0: 거랑.
1: 프렌드가 들어간다고요.
0: 프렌드요? 프렌드. 아, 발음
1: 예.
0: 평소에 굉장히 좋은데.
1: 아니, 저기 친구 이름 중에 우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0: 오, 오케이.
1: 그 친구 별명이
0: 아하.
1: 프렌드십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0: 저 소름인 게, 그 예전에 제 학생이
1: 예.
0: 이름이 또 우정이었어요. 그래서, Hey,
1: 오.
0: what's up, friendship? 이러고 제가 놀랐었거든요. 와, 그러네요.
1: 거봐요. 소름
0: Okay.
1: 돋죠.
0: So,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니? 뭐보다? Than our friendship. One word로

0: 맞습니다. There you go. 그래서 friendship이라는 우정이라는 명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important가 아니라 어떤 important라고 돼 있죠?
1: More important.
0: More important. Okay? 이거는 그냥 중요한이 아니라
1: 더 중요한
0: 거죠. 그렇습니다. More important. Okay, 비교급 형용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자,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혹시 중요하긴 한데 좀 덜 중요한 이라고 쓸고 싶다면 뭘 쓰면 될까요?
1: 이거는 이제 거의 제게 됐습니다.
0: 오케이.
1: 아이고 죄송해요. 예, less.
0: 오케이. 자, 예. less. That's right. 이상하게 비교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더 많은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more important라고 쓰는 것, 뭐 그거 좋은데 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le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형용사 앞에다가. Right.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What's more important than? 아니요, 여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0: 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 네.
0: 그래서 우리가 than, than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것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than 있죠?
1: 네.
0: 그 then이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1: 엄청 헷갈려요.
0: Right? 그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then, then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뭐 그러고 나서
1: 네.
0: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So 비교할 때는 than 이라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거는 형용사로 뭐죠? 비교급 형용사로.
1: I am taller.
0: 그거는 키가 큰 거고요.
1: 네.
0: 그냥 덩치가 크다라고 할 때
1: bigger?
0: 그냥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1: I am bigger than you.
0: 그렇죠. I'm bigger than yo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how about this?
1: 네.
0: 이것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1: 예.
0: 뭐가 더 아름답니?
1: 아.
0: 금보다. 그러니까 금이 진짜 아름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Yes. What's more beautiful than the gold?
0: Than gold.
1: Than gold.
0: All right. 그래서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하면서 금목걸이 딱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정말 언행 일치세요.
0: 그렇습니다. 예. All right. So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1: yes.
0: 더 비교 대상을 추가하는 것뿐이죠. 자, 읽어볼게요. I am bigger than you.
1: I am bigger than you.
0: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1: What's more beautiful than you? Gold.
0: Than you? 그거 괜찮은데요?
1: 괜찮죠?
0: 이거 암기 추천입니다.
1: 써먹으세요.
0: 오케이. 자,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되게 미안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1: 그쵸.
0: 상대방이 그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요.
1: 아이고.
0: 아이고 막소사. 아이고 막소사.
1: 던지수를 아주 잘못 짚었네 이거 지금. It's our that day. 그날이 이거야. 그러니까
0: 네.
1: 여기서 살짝 끊어도 되겠는데요.
0: Okay. I like that.
1: 그러면은 결혼 기념일이 그거거든요. Anniversary. 예. 기념일이니까 N이 두 개예요.
0: 오.
1: 예. Anniversary.
0: 오.
1: Yeah.
0: 지금 R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1: 알 두 개요.
0: 두 개입니까? 알겠습니다.
1: Sorry.
0: 자, 하필 그 날이 우리의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1: 예.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슬기 씨는
1: 네.
0: 만약에 남편분이 어디 결혼식을 가려고 하는데
1: 예.
0: 그날 이제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두 개. 그리고 심지어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다 예약해놨는데.
1: 가기로 했다고?
0: 내 베프야. 내 베프인데 결혼식 꼭 가야 돼. 이러면 Would you let him go?
1: 근데 가기로 했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0: 그러니까 뭐 그냥 별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1: 그러면은 결혼식 갔다 오고 뭐 만약에 아침이면은 갔다 온 다음에 뭐 점심을 먹든지 저녁 먹으면 되고 저녁 결혼식이면
0: right.
1: 아 그러면 아침 점심 같이 하고 거기 가요. 이렇게 저는.
0: 좋은데요? 그건
1: 네.
0: 좋습니다. 오케이.
1: 그럼요.
0: 근데 어디 가기로 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1: 그거는
0: 같아요.
1: 조금 그건 본인이 예약한 걸 거거든요.
0: 오케이.
1: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죠. 응징해야죠.
0: 안 된다. 안 된다.
1: 그럼요.
0: 오케이. 자, anniversary 아주 좋아요. 근데 R 두 개를 썼는데 자, 정답은 R이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 N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여기저기서 헷갈렸어요. 여기를 또 에이스일까, 여기를 뉴스일까. 뭐

0: 오케이, 오케이. 네. 계속 틀리면서 또 가는 거죠. So anniversary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이에다 강세를 주고 해주면 좋겠고요. V니까 입술이 붙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nniversary, anniversary.
1: Anniversary, mm-hmm. anniversary.
0: 자, 사실은 anniversary는 그냥 단순하게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결혼 기념일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저는 wedding anniversary 써야 되나?
0: 사실은 그게 맞아요.
1: 어? 그래요?
0: 원래는 wedding anniversary라고 해야 정확하게 결혼 기념일이지만 네. 대부분은 이 특히나 context, 이 문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아하. 거의 다 귀찮아서 안 씁니다.
1: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0: Right, right. 네. 자, 그리고 오, 아까 너무 잘 끊어졌는데요. That day 앞에서 끊어졌죠.
1: 맞습니다.
0: That's right. 자, that day 이 자체가 사실 부사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o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at day 자체를 그날 이런 명사도 가능하고 뭐 그날에 이런 식으로 좀 부사로도 쓸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예. 나 그날 일했어. 어떻게 할까요?
1: I worked that day.
0: That's it. I worked that day. 그럼 그날 일했다. 자 이번에 will 써볼게요.
1: 네.
0: 나 바쁠 거야 그날. 나 바쁠 거야 will 써서.
1: Sorry, I will be busy that day.
0: Oh, I will be busy?
1: I will be busy.
0: 그렇죠. 그날? That day.
1: That day. Yes.
0: 자, 지금 두 번째 거에도 전치사 그런 거 넣지 않았죠? Alright, 이미 이 자체가 그런 부사 역할을 합니다.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orked that day.
1: I worked that day.
0: I will be busy that day.
1: I'll be busy that da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아, 문제가 있네요.
1: 왜요?
0: 아내한테 파리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거든.
1: 아이고, 그런데 결혼식 가는 거는 좀 무리겠네요.
0: 자, 이제 다시 상상이 갈 수 있겠죠. 슬기 씨 남편분이 그날 파리를 가기로 해서 둘이서 막 예약하고 다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결혼식 가겠다 한다면?
1: 에펠탑 가죠, 에펠탑.
0: 당연히 갑니다.
1: 에펠탑 가는 거면 포기 못해.
0: 그게 또 이유군요.
1: 에펠탑은 솔직히 조금 프렌드십은 조금 나중에 하고.
0: 하고.
1: 왜냐면 에펠탑 가는 날을 또 수정하면은.
0: 아, 복잡해지죠?
1: 예,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0: 그렇습니다. 좀 일이 복잡해졌어요.
1: 그쵸. I, my wife, I'd like her to.
0: Take her.
1: I'd take her to Paris.
0: 그렇죠.
1: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두 문장 같지 않아요?
1: 누가 봐도 이건 평서문인데.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겠다.
0: 고 뭐 했어요?
1: 약속했대요. 그럼 여기 약속하다의 동사가 과거로 나와야겠네요. 그럼 I promised. 이렇게. 거침없죠?
0: 거침없습니다.
1: 거침이 없어요.
0: 심지어 과거로 써야 되겠죠. 평, 네.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나 원래 약속을 한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So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예.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Promise는 obviously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일단은 이 구조를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데려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뭘 쓸까요?
1: Take.
0: Take someone to 어디? Alright? 이 사람 이렇게 take를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Okay? 물론 물건이면 가져간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take someone to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event라든가 right?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기념일이라며 이러면서 너의 아내를 데려가. 그런데 그 city, 그 도시로 데려가라. 자, 그럼 너의 아내를 데려가. 명령어로
1: take your wife
0: 그 도시로
1: to the city.
0: 그렇죠. Hey, take your wife to the city. 이런 느낌.
1: Wow.
0: 자, how about this? 절 데려가 주세요. 그 병원으로. 지금 급한 거예요. 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1: please take me.
0: Take me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Beautiful. Wow. So, take me to the hospital. 이거는 emergency situation에 무조건 알아야겠죠.
1: 그러게요.
0: That's right. So, 누구를 데려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할 때는 take를 쓰는구나. Mm-hmm. Right?

0: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네. Take your wife to the city.
1: Take your wife to the city.
0: take me to the hospital.
1: Take me to the hospital.
0: 네. 자, 여기에 제가 네. 뭘 섞었냐면요. 그녀를 Paris로 take 할 거라고 내가 내 와이프한테 promise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1: 그쵸.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걸 썼거든요.
1: 네.
0: 내가 데려가겠다. I will 쓸 것 같은데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1: 아, would군요.
0: 왜 그랬어요?
1: should랑 헷갈렸어요.
0: 왜 would를? 네. 아, 생각도 못했는데요.
1: would를 will이 아니라 would를 썼냐고요?
0: 네, 과거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죠.
1: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제 생각에 and가 생략돼 있어요. 에,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시제를 일치시켜줘요.
0: 맞아요.
1: 와.
0: 나는 과거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과거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겠다고. 이기 때문에 will 아니라 will 해 과거형. 과거. 이게 여러분 will이 will의 과거형이 모양상은 적어도 would가 과거형은 맞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and가 생략된 거는 아니고요.
1: 아니에요.
0: 나는 약속했다 뭐뭐라고 할 때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말 베이직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1: 아, 그래요?
0: 제가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대로 모양을 따와서 그냥 입으로 연습을 해서 문장 구조에 진짜 1%라도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1: 네.
0: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I promise 누구? 나 누구한테 약속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습하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1: 네.
0: 나 누구한테 약속했다. 누구에게 약속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과거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I will 아니라
1: I would
0: 이런 식으로. 근데 발음할 때 이 정도가 됩니다.
1: 예.
0: Alright.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 그러면 hold on. 나는 마유에게 약속했어요. 거기까지는 해야죠.
1: I promised Mayu.
0: 그죠? I promised Mayu. 이미 잘하신 거예요.
1: 네. 오케이?
0: 자, 그런데 조금 욕심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은
1: I do work.
0: 공부하겠다?
1: I do study hard.
0: 그거예요. 그거예요. I promised Mayu I would or I'd study hard. 자,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내가 곧 잘 거라고. 자,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1: I promised mommy.
0: 그죠? I promised mommy. I promised mom. 내가 잘 거라고 곧.
1: I'd sleep.
0: 곧?
1: Soon.
0: Soon.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어디서 끊으면 돼요? 지금?
1: 여기, 여기.
0: And again. I promise Mayu.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I promise mom.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1: 예.
0: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근데 과거 기준으로 나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will 아니라 그거의 모양상 과거인 would를 썼다.
1: 네.
0: 그래서 I would study hard. I would sleep soon.
1: 음흠.
0: Okay. 오늘은 맛배기를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조금 동사를 바꿔가면서 한번 자신감만 얻어가세요.
1: 이런 게 있구나.
0: Yes.
1: 그냥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
0: That's right.
1: 네.
0: 읽어볼게요. 읽을 때 I do 하지 마시고 그냥 I 혀가 살짝 입천장에 닿는 느낌으로만.
1: 오케이.
0: 자, 해볼게요.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1: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0: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1: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0: 그렇죠,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promised my wife. 자, 뭐라고? I'd take her to Paris.
1: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좀 진지하잖아요.
1: 그렇죠.
0: 아, 결혼기념일. 아, 그거랑은 뭐. 경쟁이 안 되지.
1: 나
0: 뭐 할 말이 없다.
1: 진짜 100번 양보 잘하셨어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with that. 경쟁이 할 수가 없대요.
0: 네. 제가 직역으로 최대한 드린 거예요.
1: 그러면은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I can't fight with that. Fight로 할게요.
0: 오케이.
1: 나는 싸울 수가 없어, 그거랑은.
0: 싸울 수가 없다.
1: Fight.
0: 오케이. 자, good idea. Good idea. 그런데 경쟁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1: 오.
0: 보여드릴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자, 이거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Compete.
1: Because 그 왜 경

0: 경쟁 프로그램에서
1: 아하.
0: This is competition. 유행어예요. This is competition.
1: That's right. 그거는 이제 명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명사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0: 맞아요.
1: 틀려도
0: 자,
1: 됩니다.
0: 요거는
1: Go
0: 비슷하게
1: ahead.
0: 생겼을 거거든요.
1: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0: competition. 뭐 이런 식 아닐까요?
1: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0: 오.
1: 비슷해요. 자, 볼게요. 자, competition. 여기에 강세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0: 마지막 이가 I로 바뀌는군요.
1: That's right. So competition 이러면 뭐 경쟁 혹은 뭐 의역을 해서 대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0: 네.
1: So 그럴 때는 compete 경쟁하다. compete은 PE의 강세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네.
0: PE?
1: PE.
0: Yes.
1: Alright. So compete이 아니라 자 이렇게 따라해주세요. Compete. Compete.
0: Compete.
1: There you go.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덩어리 표현으로 만들자면 compete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와 경쟁하다, 뭐 경쟁이 된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0: Yes.
1: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0: 오.
1: 요렇게 나눌게요, 제가.
0: 네.
1: They competed. 뭐예요? 그들은?
0: 경쟁했다.
1: Right. I can't compete. 뭐예요?
0: 난 경쟁할 수가 없대요.
1: 경쟁이 안 돼요, 이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So, 서로 경쟁을 했다. And I can't compete. 난 경쟁할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누구랑? With the
0: programmer.
1: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프로게이머. 그
0: 프로게이머.
1: 프로게이머랑 나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
0: 아,
1: 그게
0: 그쵸,
1: 뭐예요? 결국
0: 그쵸.
1: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라는
0: 아하.
1: 얘기입니다. 오케이?
0: 네.
1: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0: 예.
1: 암기를 해도 안 아까울 정도인 게 영화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원어민들도 입에 아예 그냥 달고 살아버립니다. I can't compete with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0: 네.
1: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경쟁이 안 되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그거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포기할게.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nniversary?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0: 그쵸.
1: 상대방에게.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0: 이해가 다 되네요.
1: Okay, very nice.
0: 오지만의 결혼 이렇게 되겠네요.
1: 그렇죠.
0: 예.
1: 자, 읽어볼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Oh, your anniversary. Oh, I can't compete with tha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0: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0: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2: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3: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0: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 then 목적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0: 네.
1: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커, 너보다.
0: I am bigger than you.
1: There you go. 자, 금보다 뭐가 더 아름답니?
0: Oh.
1: 자, 뭐가 더 아름답니? 어떻게 해요, 일단?
0: What's more beautiful
1: 금보다.
0: than gold?
1: That's right. 세 번째,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0: 중요하니? 자, 뭐가 더 중요해?
1: What's more important?
0: 우리의 우정보다.
1: Than our friendship.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bigger than you.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Compete with someone.
1: Yes.
0: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어. 그들은 경쟁했어. 일단
1: they compete.
0: Competed. 과거니까.
1: 예.
0: 서로 이러면 어떡해요?
1: Each other.
0: 전치사가 빠졌죠?
1: With each other.
0: With each other. So,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요.
1: Yes.
0: 자, 그 프로게이머랑은 경쟁이 안 되지. 나는 경쟁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
1: I can't compete
0: 그 프로게이머와
1: with the pro-gamer.
0: 그렇죠.
1: Mm-hmm.
0: 자, 세 번째.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자, 일단 너의 기념일.
1: Oh, your anniversary.
0: 난 그것과 경쟁할 수 없어.
1: I can't compete with that.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I can compete with a pro gamer.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3: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Huh?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Ah,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3: I'm sorry.
1: Okay.
3: Next time.
1: Yeah, go to Paris. Bye-bye. Bom jour.
0: Great job, you guys.
1: Ooh.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I have three scoops of vanilla?
0: Very, very nice. Have 대신에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Mm-hmm.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hen, 그 다음에 목적어.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니 사랑보다?
1: 오.
0: 그 정도 어순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그쵸?
0: 자, 제목이 여행 아니라 이민인 줄 알았어.

0: 느낌이 좀 뭔가 오지 않아요?
1: 뭐 진보따리를 한두 개싼게 아닌 것
0: 자,
1: 같은데요.
0: 슬기 씨는 만약에
1: 네네.
0: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1: 예.
0: 해외여행을 간다고 칠때
1: 그쵸, 그쵸.
0: 그 수트케이스를 얼마나 챙겨가나요? 이게 큰 거.
1: 아우, 저는 제 짐은 없어요, 그 안에. 저는 이제 아기가 제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아기 짐으로 이미 캐리어가 꽉 차요. 예. 제 짐은 거의 배낭에.
0: 그렇군요.
1: 배낭에 그냥 옷 하나 더 챙기는 정도?
0: 와,
1: 예.
0: 그내 것을 줄이고 아이 것을 하나 더.
1: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0: 오케이.
1: 예.
0: 자, 이게 아무래도 다들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여행 갈
1: 네.
0: 때 짐을 너무나 많이 싸거나 그래서 서로 뭐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1: 전 저희 남편이랑 꼭 싸워요.
0: 아, 그렇군요.
1: 너무 많이 쌓으려는 자와, 아니다. 금방 올 건데 왜 그러십니까?
0: 오히려 반대입니까?
1: 반대입니다, 저희는.
0: 와,
1: 예.
0: 기대치 못했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와, 뭔가 이제 대화가 분위기가 조금
1: 그쵸.
0: 싸우기 일보 직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뭔가 말리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0: 맞습니다.
1: 사람의,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1: 근데 이 말도 또 맞아요.
0: 그것도
1: 예,
0: 맞는데 이게
1: 맞아요.
0: 좀 애매한 게요.
1: 예.
0: 사실 거기 가면 100% 거기에서 또 뭔가 옷을 사고 싶거든요. 그
1: 그렇죠.
0: 장소에서
1: 그러면
0: 또.
1: 비워가는 게 맞죠.
0: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1: 예.
0: 그래서 이게 의견이 너무 다를 것 같긴 해요. 오케이?
1: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알아요?
0: 뭐요?
1: 캐리어를 하나 더 사요.
0: 와, 그건 상상도 못
1: 저 그런 적
0: 해봤습니다.
1: 있거든요.
0: 이거는 아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네.
1: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럼 여행집을 한번 싸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1: 아니,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3 suitcase 부족해.
2: New York?
1: New York, we are going to New York.
2: Yeah.
1: So we need more clothes. So 3 suitcase. Okay.
2: Really?
1: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2: What?
1: 부족해, 부족해. 응. Don't cry. So 3 suitcase. Okay?
2: What? Telling me not to cry?
1: No. 3 suitcase and we have more clothes. Okay. 딱 적당. Okay. 뉴욕.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응?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New clothes?
1: Buy? Wow. You have so much money?
2: Me?
1: What? Don't buy. Don't pay money.
2: Three
1: Right.
2: suitcase.
0: 아이고, 결국에는 진짜로 하나 더 사기로 하셨다고
1: 예,
0: 가서.
1: 그거는 제가 허락했어요.
0: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또 요즘에는 이게 또 수트케이스가
1: 맞아요,
0: 하나 더 있으면
1: 불포함이에요.
0: 아, 그러니까요. 다
1: 예,
0: 돈이잖아요.
1: 돈
0: 그렇죠?
1: 많이 내야
0: 아,
1: 돼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아무튼 오늘 내용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 용어 많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해
1: 네,
0: 주세요.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4: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3: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여행을 가는데,
1: 그렇죠.
0: 아니, 일주일에 왜 여행 가방이 세 개나 필요해? 이거는
1: 아,
0: 참고로
1: 그치.
0: 전체가 아닌 느낌이에요. 지금 그 상대방의 집만 세 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1: 거의 이민 가방 수준이다.
0: 그쵸, 그쵸.
1: Why do you need? 왜 필요해? Three for a week. 일주일 동안에 세 개의 가방이니까 three 가방, 여행 가방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또 여행 가방 수트케이스 배웠잖아요.
0: 아, 그렇죠.
1: 수트케이시스겠네요. 세
0: 오,
1: 개잖아요.
0: 세 개네요.
1: 네.
0: 복수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why가 왜잖아요. 그렇죠? Why, 왜? Do you need, 너 필요하니? Three suitcases. 근데 얼마 동안?
1: For a week.
0: For a week.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Perfect.
1: 오.
0: Beautiful. Alright, 수트케이스가 우리 흔히 말하는 여행 가방인데
1: 네.
0: 사실 생각해 보면 이 suit이라고 하는 게 옷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옷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여행 가면은 옷을 담는 게 대부분이죠.
1: 거의 옷 담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 커다란 가방을 꺼내죠.
0: 맞아요. 솔직히
1: 예.
0: 말해서 그렇게 뭔가 새롭게 입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부피가 나가는 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영어에서 suitcase one word로 쓰게 됩니다.
1: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행 가방으로 연결이 안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수트가 남자 정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 수트케이스라 그래서 뭔가 출장 가는 사람만 써야 되는 건줄 알았어요.
0: 아,
1: 예.
0: 그거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뭐 생각해보면 옷을 넣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케이스가 나온 김에 제가 아, 이 표현을 한번 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1: 네.
0: 제가 항상 수트케이스가 나오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캐리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라고 많이 알려드렸었죠?
1: 네.
0: 그거는 carry on이었습니다.
1: On.
0: 근데 그게 아니라 케이스로 끝나는 단어 중에 서류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거 한번 짚어보자.
1: 서류 가방.
0: 네, 서류 가방은 보통 비즈니스 트립을 가거나 뭐라 그럴까요?
1: 어, 이것도
0: 이것도 무슨 케이스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수트케이스.
0: 지금 저기 수트케이스는 여기 나오잖아.
1: 아, 이게 수트케이스죠, 참. 어? 네. 무슨 케이스지?
0: 보여드릴까요?
1: 네.
0: 네. 이건 아마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 바로 브리프케이스입니다. 아. 브리프케이스.
1: 들어는 봤어요.
0: Yes. 예. 원래 브리프한다는 것 자체가요. 뭔가를 간단하게 보고한다라는
1: 맞아요.
0: 뜻이 또 있어요.
1: 예.
0: 오케이. 그래서 뭐 브리핑한다 뭐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브리프케이스가 원 워드로 서류 가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거 가시는 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근데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how long again?
1: A week.
0: For a week. 오케이. 얼마 동안이라고 할 때 전치사
1: for.
0: For. 얘는 무조건입니다.
1: 네.
0: So fo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얼마 동안, 얼마간 정도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예를 들어 3일 동안 그러면은
1: for 3 days.
0: 30분 동안 그러면
1: for 30 minutes.
0: 그렇죠.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나 $100가 필요해. 3일 동안. 그러면 나는 $100가 필요하다.
1: I need $300.
0: 100달러.
1: I need $100.
0: 3일 동안?
1: For 3 days.
0: 그렇죠. I need $100 for 3 days.
1: Mm-hmm.
0: 자, 기다려. 30분 동안. 자, 30분간 기다리세요. 명령어로.
1: Wait for 30 minutes.
0: 그렇죠. There you go. Wait for 30 minutes.
1: Mm-hmm.
0: 전치사 for 써주는 sense.
1: 네.
0: Okay? 특히 wait 하고 for는 거의 친구예요.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need $100 for 3 days.
1: I need $100 for 3 days.
0: Wait for 30 minutes.
1: Wait for 30 minutes.
0: Okay. 자, 이번에는 아, 뭐야 이거?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 볼게요.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1: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1: 아, 뉴욕 가려면 아. 일단 뉴욕커 느낌으로 입어야 되고.
0: 그렇군요.
1: 집 앞 나올 때 원마일 웨어 느낌으로다가 약간
0: 어? 예. 어, 느낌 자체가요?
1: 그런 느낌으로 또 옷을 한번 입어줘야 되고.
0: 아, 맞습니다. 왠지 또 그런 예. 멀리 있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다 싸가야 될 것 같은 느낌.
1: 뉴욕 가는데 느낌 감성 그때그때 따라가 줘야 되니까.
0: 근데 막상 거기 가면 거의 쇼핑으로 해서 입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 예. 네. 2박 3일이어도 한 5벌 갖고 가시거든요.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옷. 옷이 필요한 거니까 clothes. 이렇게.
0: 오케이. 좋습니다. So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라고 했는데
1: 네.
0: 아쉽게도 clothes죠. 방금 한 거 사실 하면은 cloth 발음도 다른데요. 그건 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네. 어, 기억이 나요.
0: 천이 하나 필요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So, we're going to New York. 우리 뉴욕 가. 그리고 나는 옷이 필요해. 옷이 필요한다. 자, THES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번데기 발음, right?
1: Cloth가
0: 맞는데 clothes가 네. 맞는데요. 그래서 원어민들 진짜 슬로우모로 천천히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1: 아, 그래요?
0: 그런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짧기 때문에 빨라요. 그래서 Z로 해도 무방하다.
1: 아.
0: 오케이?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억지로 close 이렇게 하지 마세요. Close, close. 충분히 좋습니다. Alright?
1: 네.
0: 자, 여기서 사실은요. 핵심은 시제예요. 제가 이거 앞으로도 한 1000번 더 트레이닝 시켜드릴 예정이긴 한데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넣으시려고 하는데 Be going to가 뭔지 아시죠?
1: Be going to는 저기 가까운 미래요.
0: Be going to do, be going to the 동사 넣는
1: 네.
0: 거, right? 뭐뭐 할 것이다?
1: 네.
0: 근데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 왜요?
0: 그러면 여기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1: 아, 아니죠? 뉴욕은 아니네요.
0: 네, 그래서 얘는 be going to라고 하는 흔히 들어본 그 시제가 아니고요. 얘에서 끝이에요. Alright? 시제는 여기서 끝이고요. We are going, 우리가, 어디로가, 그래서 얘는 그냥 네, be going to를 쓸 때 to가 아니고요. 그냥 어디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무시해 주셔야 돼요. 일단 자, 비동사 ing만 남았어요. 그러면 right? 비동사 ing는 진행형, 한참 뭐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요? 확정된 미래 사실도 비동사 ing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석을 뭐뭐 해, 정해졌어, 뭐뭐 해.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주말에
1: 네.
0: 남편분이랑 뮤지컬 보려고 티켓 다 끊어놓고 다 예약 잡아놓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요. 슬기 씨 내일 뭐예요? 이랬을 때 저는 뭐뭐 할래요? 이러나요?
1: 아니요, 할
0: 나
1: 거야.
0: 나 뮤지컬 볼래요? 이래요?
1: 아니요.
0: 나 뮤지컬, 저 뮤지컬 봐요.
1: 네.
0: 팩트처럼 그냥 얘기하죠.
1: 그쵸, 그쵸.
0: 저 뮤지컬 봐요. 이러죠.
1: 확정된 미래 사실.
0: 그럴 때 쓰는 겁니다.
1: 아, B-I-N-G.
0: 특히 말하는 거. Right, okay. 뭐, 너 수요일에 바빠? 이랬을 때, 아, 나 수요일에 내 친구 만나. 팩트처럼 말하죠.
1: 아,
0: 정해놓은 거.
1: 네네.
0: 그 말투예요. 그게 바로 비동사 ing.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 유일하게 미래 시제다라고 하는 건 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1: 아, 윌리 아니라.
0: Right.
1: 어.
0: 그래서 우리는 갈래요 이게 아니라 가.
1: 아.
0: 우리 가 뉴욕에.
1: 어디로?
0: 팩트야.
1: 뉴욕에.
0: 투 뉴욕으로.
1: 아.
0: 자, 요거 해볼게요.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언제 떠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아, 우리 떠나 오늘 밤에.
1: We are leaving tonight.
0: There you go. We are leaving ton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독일로 이민가, 이사, 그러니까 옮긴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1: 예.
0: 오케이? 그녀는 옮겨 독일로.
1: She's moving to Germany.
0: Ooh, nice. Oh, she's moving. Oh, yeah, she's moving. Fact야,
1: yes,
0: 이거는. 내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냥 fact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Right. So she's moving to Germany.
1: Mm-hmm.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Wow.
0: 그래서 이거를 입영작을 해볼 때 그냥 낭독할 때 그리고 뭔가 직접 실제로 스피킹으로 얘기할 때도 뭐 그냥 당연한 건데? 이런 느낌으로 읽어줘야 돼요. Alright? 자, oh, we are leaving tonight.
1: We are leaving tonight.
0: Alright. She's moving to Germany.
1: She's moving to Germany.
0: 그리고 물론 질문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1: 네.
0: 자, 너 곧 돌아올래? 이거가 아니고 너 곧 돌아와? 너 곧 돌아오니? 컴백을 활용하세요.
1: Are you coming back?
0: 곧 뭐예요? 곧?
1: Soon?
0: Soon? Hey, are you coming back soon? Fact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Oh, yeah, yeah. I'm coming back so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네네.
0: Al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아, 우리 가잖아. 나 이거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Yes.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0: 네, 다음 문장은요. 아니,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괜히 갔다가 이거 안 가져왔네, 이거 안 가져왔네 이런 거보다.
1: 그렇죠.
0: Yeah.
1: 근데 옷은 보통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져가고요.
0: 뭐, 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1: 그렇죠. Better than sorry, right? 응? 뭐지?
0: 이건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1: 어, 그래요?
0: 네.
1: 아, 약간 그 속담처럼.
0: 맞아요.
1: 근데 미안한 것보다, 아, 유감인 것보다 이게 낫대, 넉넉한 게. 넉넉한 거를 그러면 형용사로 써야 되는데요.
0: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의역을 한 거예요. 넉넉한 거라고 하는 거는.

0: 직역을 해서 드릴게요. 원래 있는 표현이
1: 아니,
0: 직역
1: 저 아는데요. 저 알 것 같은데요.
0: Do you know?
1: Yes. Better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면 안 되죠.
0: 맞, 돼요?
1: 아,
0: 그거 들어가야 돼요.
1: Better enough than. 어우, 지금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유감인 것보다 충분한 게 낫지.
0: 제가 분명히 의역 버전을 드린 거라고 하고 직역 드린다고 했으나? 이런 으로 하셨습니다.
1: 이래서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0: 아우, 내려놓으셔야 예. 돼요. 가끔은. 자, safe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고정되어 있는 아예 표현이고요. 얘를 바꾸질 않아요. 물론 응용을 해서 쓴다고 모르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네. 눈치라는 게 있는데 아, 뭐 enough? Oh, you mean? 이러겠지만 자, better safe than sorry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safe가 어떤 거예요? 형용사로?
1: 안전한.
0: 안전한.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move on 하기 전에.
1: 네.
0: 위험한 건 반대로 뭐라고 하죠? 우리 형용사로.
1: 위험한 참고로. 거는 뭐 너무 dangerous.
0: O-U-S.
1: 요거 같아요.
0: 정답입니다.
1: 오호.
0: 오케이. So safe. 안전한, dangerous, 위험한.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 than 기억나세요?
1: than, than.
0: than, 뭐뭐 보다, right? 네. 그게 여기도 쓰였네요. sorry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han 뒤에 당연히 단어를 쓰면 그 단어 보다라는 보다.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원래 명사보다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왜 형용사 sorry보다 할까
1: 그러게요.
0: 할 수 있는데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속담처럼 정해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법을 약간 파괴한 스타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예외입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항상 형용사를 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better safe than sor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safe는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1: 그죠.
0: 근데 여기서 sorry는 미안한 게 아니라 뭐예요?
1: 유감인 거.
0: 유감인 거. 후회하는 것을 sorry 한다고 합니다. 이 sorry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이 안 좋은이라는 원래 뜻이거든요.
1: 음흠.
0: 미안한 게 될 수도 있고 you'll be sorry 이러면 너 후회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safe하게 가는 게 낫다라고
1: 네.
0: 하는 좀 안전하게 가자. 라고 하는 하나의 속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케이? Better late than never.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1: 아니요.
0: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Better late than never.
1: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0: Exactly.
1: Yay!
0: Exactly. Better late than never. 얘도 정해진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늦는 게 차라리 낫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1: 그렇지.
0: 그렇죠. 우리 영어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나 이미 늦었어. 그게 최악인 겁니다.
1: 너무 멋진 말이다.
0: 그렇죠. 그렇죠. Right? 그리고 이거는 이 아래 거는 속담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1: 오케이? 네.
0: Tigers are faster than dogs. 그냥 평범한 문장입니다.
1: 도구보다 호랑이가 빠르대요.
0: 그렇습니다. 예, 호랑이가 예. 빠르다, 개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than을 쓸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표현은 better safe than sorry. 후회하느니 조심하는 게 더 낫다. 안전하게 가자.
1: 저는 better late than never가 더 좋은데요.
0: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아예 안 하느니 늦어도 하는 게 낫다.
1: 멋지다.
0: 좋은 것 같아요. All
1: right, all right. 네.
0: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That's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이랬을 때 저는 약간 이런 의견 쪽이긴 한데 그냥 거기서 사면 안 돼?
1: 그치.
0: 이런 느낌. 네. 너무 힘들어요, 그거. Right?
1: 자, can't you just buy them? 그러니까 그 옷들을 사, 그냥.
0: 네.
1: 살 수 없어?
0: 언니?
1: 거기서.
0: 맞죠?
1: So there. Them there 하겠네요.
0: 거기서니까요.
1: 거기서.
0: 간단하게. Okay.
1: 네.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Yes. 오늘 좋은데요, 성적이.
0: 어디긴 좋은데요? 네. Okay, so there는 거기라는 명사도 돼요. 되는데 대부분은 부사로 써서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서. So 이것도 to there 뭐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there이라고
1: yes.
0: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Can you just가 아니라 can't you just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1: 네.
0: 의미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화된 느낌이죠. 그래서 할 수 있겠니? 이거보다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느낌. 강하죠. 그죠? Alright. So 얘를 그대로 따와서 just까지 넣었어요.
1: 아.
0: 그냥 좀 이런 느낌으로.

0: 제발 좀 거기서 사자. 이런 느낌인데.
1: 딱 이 표정이에요. 딱 이 네. 표정. So, 이거 암기하셔 딱 어울릴 것 같아요.
0: 저 너무 외울 수 있어요.
1: Alright, alright. So, 네. can't you just do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하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그것들 사면 안 돼. 그쵸. 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왜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계속 몇 시간 동안 메시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랬을 때 너 걔한테 그냥 전화를 하면 안 되니?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용건만 이런 느낌. 자, 너 그냥 그에게 전화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얘 그대로 가면 돼요.
0: Can't you just call him?
1: 그렇죠. Hey, can't you just call him?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이랬다가 딴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놓치겠다 야 이러면서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릴 순 없는 거야.
0: Can't you just wait here?
1: Wait here, 그죠?
0: Yes.
1: Hey, can't you just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느낌 맞죠?
0: 네.
1: Can you보다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하다.
0: 그쵸. 네. 지금 특히나 can't you just 막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1: 아, 이미 힘든 거예요. 제발 좀 이러면서.
0: 짐을 싸면은 뭔가 들어야 되는 건 본인 몫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1: 느낌이 와요. 자, 읽어볼게요. 그 느낌 살려서. Can't you just call him?
0: Can't you just call him?
1: Can't you just wait here?
0: Can't you just wait here?
1: Alright.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벌써 파악을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0: 네.
1: them이 나왔잖아요. them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0: close.
1: 오, 다시 한번 스펠링 써주세요. 네. 복습하는 게요.
0: 아, 이거는 이제는 close.
1: Okay, close. 맞습니다.
0: Yes.
1: 그래서 옷을 그냥 거기서 뉴욕에서 사면 안 돼? 이게 맞겠죠.
0: 네.
1: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0: We a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1: Yes.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0: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There you go. 아주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2: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3: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네, 입으로 직접 따라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비동사 ing, 진행형으로서의 비동사 ing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 아무 감정 안 넣고 그냥 뭐뭐 해 이런 느낌이죠.
0: 오케이.
1: 가볼게요. 아, 우리 오늘 밤에 떠나.
0: Yeah, we are leaving tonight.
1: You got it.
0: Yeah.
1: We're leaving tonight.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뉴욕 가잖아. 우리 뉴욕 가.
0: We are going to New York.
1: There you go. We're going to New York. 이게 be going to 때문에
0: 헷갈렸어요.
1: 헷갈릴 때가 많아요.
0: 네, 맞아요.
1: I understand.
0: We are going to go 할 뻔했어요.
1: Right.
0: 예.
1: 자, 이번에는요. 그녀는 독일로 이민가. 독일로 이민가.
0: Yeah, she is moving to Germany.
1: 그죠? She is moving to Germany. 그냥 팩트만 전달한 거예요.
0: 그러네요.
1: 오케이? 뭐 그녀가 내 베프여서 완전히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3: We are leaving tonight. We are going to New York. She is moving to Germany.
1: Alright, 자 다음은요. Mm-hmm. Then 하고 단어. 제가 단어라고 한 이유는 이게 형용사 모양일 수도 있다.
0: 그렇죠.
1: 이기 때문입니다. Mm-hmm. 자 가보도록 할게요. 늦더라도 아예.

0: 한 문장 드릴게요, 이번에는.
1: 예.
0: 호랑이는 개보다 더 빨라. 자, 복수로 써야 되죠. 호랑이들은 더 빠르대요. 개들보다.
1: Tigers faster than.
0: 비동사 빠졌다. Tigers
1: are faster than dogs.
0: 그렇죠? 얘는 정직한 문장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1: 예.
0: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이거는 이제
1: 예.
0: 문맥 때문에 이렇게 의역이 된 거고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오케이. 안전한 게 더 낫다.
1: 예.
0: 후회하는 것보다. Right?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Sorry, right?
1: 예.
0: 오케이. 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근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Better late than never. Tigers are faster than dog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Alright,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3: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2: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해결!

0: sorry, right?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Hmm?
1: Can't you just buy the clothes in New York?
0: I have no money.
1: Oh.
0: Yeah.
2: Oh. Great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자,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s more important than love?
2: Love. 그렇죠. 중요한 건 없죠.
3: 예, right, 맞습니다. Right.
2: So, THAN이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3: 네.
2: 비동사에 ing를 걸어서 이거는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영작해주세요. 아,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확정된 거예요.
3: 네.
2: 마유, 금요일에 돌아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3: 네.
2: 대신에 리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야구 경기를 보고 온 친구. 역전에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경기라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이야, 끝내주는 경기였겠네. 끝내주는 경기였겠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m sure it was a great game.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알아볼게요.
1: I haven't been to a basketball court in ages. Oh, I'm so excited.
2: I didn't know you liked basketball.
1: Oh, yeah. I went to see a lot of basketball games. Basketball is a very popular sport in America.
2: Uh-huh. What's your most memorable game?
1: It was the game between my school and our longtime rival.
2: That must have been an intense game.
1: Mm-hmm. It was very intense, but in a different way.
2: A different way? What do you mean?
1: The players got into a fight during the game. The fight got bigger and bigger and totally got out of hand. The game got canceled.
2: What a game! What a game! What a game! You couldn't pay money to see that!
1: So, I get a little nervous when I go to a basketball court. I'm worried that players might fight.
2: Don't worry about today. As long as we don't fight, no one else will be fighting.
1: Righ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운동 경기 관람 좋아하시나요? 저는 현장감도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실제로 가서 경기를 보면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점점 집에서 보는 게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이 경기를, 농구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의 기억 속에 잊지 못할 경기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기였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자, 농구 경기를 보러 온 두 사람. 크리스틴은 농구를 참 좋아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농구가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죠. 그랬더니 우리 케빈이 물어봅니다. 그럼 너가 이제까지 본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memorable

기억에 남는 게임은 경기는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아, 그 경기는요. My school, 크리스틴의 학교와 long time rival, 오랜 라이벌 학교와의 경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야, 서로 라이벌인 학교 둘이니까 that must be an intense game. 정말 치열하고 팽팽한 경기였겠네. 라고 케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뭐였겠네. 라는 말이 must have 그리고 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PP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 예문을 볼게요. It must have been tough. It must have been tough. Tough가 힘든 거거든요. 아유, 힘들었겠네. 상대방이 뭔가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딱 맞는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틀림없이 확실한 추측을 할 때 야, 너 힘들었겠네. It must have been tough.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You must have been late. 엄청 늦게 일어나서 갔으면 당연히 지각했겠죠. You must have been late. 너 지각했음에 틀림없다. 지각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게 intense, 치열하고 팽팽한 건 맞는데요. But in a different way. 조금 다른 의미로 치열하고 팽팽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무슨 뜻일까요? The players got into a fight during the game. 선수들끼리 경기 도중에 싸움이 붙었대요. 우리 후끈한 경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싸우게 됐다라고 할 때 get into a fight 쓸 수 있습니다. fight 자체가 싸움, 명사도 되고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get into a fight 하면 조금 더 현장감 살아나죠. We got into a fight. 우리는 싸움에 휘말렸다. 누구와 싸우게 되다 할 때는 with 붙여주면 됩니다. They got into a fight with the girls. 그들은 그 여자애들과 싸우게 되었다. 아시겠죠? 이제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The fight got bigger and bigger and totally got out of hand. 무슨 뜻이에요? 싸움이 점점 커지더니 감당할 수가 없게 돼 손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기는 취소가 되고 말았고요. 이렇게 뭔가가 감당할 수 없게 되다라는 표현이 get out of hand입니다. 어떤 일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다룰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get out of hand니까 내 손을 벗어나는 거죠.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She kept lying.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했고 and things finally got out of hand.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게 일이 커져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야, 얘기를 듣고 케빈이 이야, 끝내주는 경기였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 오늘의 한 문장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생생할까요? What a gam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hat a game! 감탄문이죠. 이 what은요, 여기서는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이렇게 뭔가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고요. A game은 경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 a game! 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경기야. 여기는 지금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요. 현재에 대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틴이 예전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What a game! 정말 대단한 경기였겠네. 엄청난 경기였겠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What a game! 붙여서요. What a game!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틴은 농구 경기장만 오면 또 뭔가 일이 일어날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케빈이 아 걱정 마. 너랑 나랑만 안 싸우면 여기서 싸울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농담으로 크리스틴을 안심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끝내주는 경기였겠네. What a game. 이렇게 what a 사용해서 다른 표현들도 만들어 볼게요. 정말 신나는 밤이야.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What a night입니다. What a night. 재미난 표현이죠.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친구들이랑 신나게 웃고 떠드느라 밤을 꼴딱 샜지 뭐예요. 야, 정말 신나는 밤이야. 어떡해요? What a night. What a night. 그런가 하면 파티에 같이 신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파티였어. What a? 그래요. Party 있으면 되겠죠? What a party.

0: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졸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맛있는 음식, 신나는 음악, 춤, 노래. 정말 멋진 파티였어요. 정말 환상적인 파티였어. 어떡해요? What a party! What a party! Good job!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도 우리 카툰을 통해서 생생한 표현들 많이 배웠습니다. 도드라지는 게 what a 이 감탄문이었죠. What a night! 정말 멋진 밤. What a party! 정말 환상적인 파티. 그리고 엄청 대단한 경기. What a game! What a 다음에 어떤 명사든 넣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문장 많이 많이 만들어서 영어로 감탄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아가인 사촌 동생을 돌봐주겠다는 동생. 잘 자고 있는 아가에게 좋은 꿈 꾸라고 노래를 불러주겠대요. 아니, 잘 자는 아가 깨울 일 있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Don't scratch the problem?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Hurry, Kevin! We have to finish cleaning up before your mom comes home.
2: Okay, I just need to wipe this area. Mom is going to be so happy to see the clean house.
1: Oh, Kevin! Since we're spring cleaning, why don't we clean out the storage?
2: Storage? Don't think about the storage room right now. It's not a good idea to open that door.
1: Why? Is there a monster in there? Don't worry. I'll fight off the monster.
2: Please, Christine, stop. Don't open a can of worms. Don't open a can of worms. Don't open a can of worms.
1: Come on out, monster.
2: Oh, Christine, I warned you. You shouldn't have opened that door.
1: Kevin, this is scarier than a monster.
2: I'll leave you now. Have a good time fighting the monster alone. Bye!
1: Kevin, don't go! Let's do this together!
2: What did I say? I warned you!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더 잘하고 싶어서 일을 조금 크게 벌렸는데 그 일이 다 어그러질 때, 우리 이럴 때 아,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크리스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청소하나 봤더니 아, 우리 케빈 어머니 외출한 사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둘이 솔선수범해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틴은 청소하는 김에 Why don't we clean out the storage? 뒤에 창고 보이시죠? 우리 청소하는 김에 창고 정리까지 싹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게 어때? 하고 제안하는 표현이 Why don't we? 하고 동작 붙이는 건데요. Why don't we take the stairs? 우리 계단으로 가는 게 어때? 또는 Why don't we eat out today? 우리 오늘은 외식하는 게 어때? 이렇게요. Why don't we? 동작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케빈은 웬일인지 아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래요. 창고 문도 열지 말라고 극구 말립니다. 그럼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크리스틴이 아니 왜 뭐 안 해? 뭐 괴물이라도 있나? 내가 괴물과 싸워주겠어! 라고 얘기를 하며 막 야심차게 창고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케빈 표정 보세요. Please, Christine, stop!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엄청 강하게 말리는데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 표현은요. Don't open a can of worms 라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Don't가 하지 마잖아요. 그리고 open은 열다입니다. 무엇을 여나 봤더니 a can of. can 하나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worms, 지렁이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렁이들이 막 들어있는 캔을 딱 열면 지렁이들이 꼬물꼬물꼬물꼬물 막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don't니까 하지 마입니다. 우리 의미 생각하면서 함께 말해볼게요. don't open a can of worms. 다 붙여서 말해볼게요. don't open a can of worms. 좋습니다. 야,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왜 그러냐고 봤더니 문을 열자마자 창고 속 짐들이 와르르르 아! 그거 봐요, 그거 봐요. Christine, I warned you. 무슨 뜻? 내가 경고했잖아. 한숨 나오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요. 상대방에게 내가 말했잖아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말했잖아. I told you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케빈처럼 강하게 내가 경고했지라고 할 때는 경고하다라는 warn 쓸 수 있습니다. I warned you. I told you. I warned you. 물론 I told you도요. 이 말하는 표정이나 톤에 따라서 warn만큼 강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경고했잖아. 문 열지 말았어야지. You shouldn't have opened that door. 아이, 그 문은 열지 말았어야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약간 후회가 담긴 또는 책망이 담긴 그런 표현인데요. 이때 쓰는 게 shouldn't have 그리고 과거 분사형입니다. 과거 분사형 종종 나오죠. shouldn't have pp 형태는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죠? 후회와 책망입니다. You shouldn't have told him. 너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았어야지. 즉, 아, 왜 말했어? 이런 뜻이죠. 또는 I should have brought her there. 아, 내가 걔를 거기 데려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후회가 느껴지죠. 자, 이거 어떡해요? 이게 지금 괴물, 크리스틴이 생각한 뭐 창고 괴물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짐이 막 순서 없이 뒤죽박죽이죠. 그랬더니 케빈이 그거 보라면서 너 혼자 괴물이랑 잘 싸워봐. 나는 간다. 하고 크리스틴을 두고 떠나려고 하네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I warned you. 내가 말했지. 경고했잖아. 혼자 다 치워. 이거 다 언제 치우죠? 지금 크리스틴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재미있는 오늘의 한 문장.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Don't open a can of worms. Don't open a can of worms 입니다.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까요? 자, stir the po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tir the pot은요, pot, 냄비를 stir, 젓는 거예요. 이렇게 냄비를 저어서 뭔가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 냄비 안이 뿌옇게 되잖아요. 괜히 문제를 일으키다 라는 표현이 stir the pot 입니다. 우리는 하지 마니까 앞에 don't 붙이면 되겠죠? Don't stir the pot. Don't stir the pot.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우리 반의 한 아이는 친구들

뒤에서 말을 막 전해서 친구 사이를 갈라놔요.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 어떻게 말한다고요? Don't stir the pot. Don't stir the pot. Great.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 문제가 없는데 괜히 문제 찾아다니지 마라 라는 표현이 Don't go looking for trouble입니다. Trouble이 문제 상황이죠. Look for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Don't go looking for trouble.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 문제 일으키지 마.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체육대회 응원을 맡은 나와 짝꿍. 굳이 반 친구 모두 옷도 맞춰 입고 응원 준비도 하자고 하네요. 대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 어떡해요? Don't go looking for trouble. Don't go looking for trouble.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비유적인 표현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배워봤죠? Don't open a can of worms. 지렁이. 그리고 don't stir the pot. Don't go looking for trouble.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표현은 머리에 잘 남잖아요. 이 표현 꼭 적절한 상황 됐을 때꼭 꺼내서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친구가 이벤트에 당첨됐대요. 그것도 1등! 게다가 1등 상품은 무려 아이돌 가수와의 하루 데이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hat's not a wor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0: Thanks, guys. Look at all this wonderful food. It's a feast.
1: Kevin, do you know the big surprise? Kristen made all of this herself.
0: Really? No way! No way! No way! Kristen cooked all this Korean food?
2: Your mom totally helped me, but I did most of it.
0: Wow, thanks so much, Christine. This is the best gift ever. I'm so touched.
2: This will be more touching. Here!
0: A gift! Thank you, Christine. Your cooking is more than enough.
1: Oh, you'd better be good to Kristen, Kevin.
0: Wow! New sneakers! I really wanted this.
2: I'm so glad. I made sure to get them for your birthday.
0: I love them. I'm going to hug them when I hit the sack every night.
2: That's a little too much, Kevin.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뭔가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말도 안 돼!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케빈에게 크리스틴이 말도 안 되는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케빈 생일이거든요. 과연 어떤 선물인지 함께 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배워봐요. Happy birthday, dear Kevin. Happy birthday to you. Wow! 케빈의 생일 파티가 한창입니다. 부모님, 엄마와 또 이 크리스틴이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축하를 받은 케빈이 Thanks, guys!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고마워요 라는 뜻이네요. Guys!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guy 라는 것은요, 남자 또는 사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는 우리 대화 속에서 guys라고 s 붙여서 표현하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hey guys 여러분 이렇게 그 비디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hey guys가 안녕 얘들아 이렇게 안녕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말로 사용이 되고요. guys please calm down 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발 진정해요. 그래서 부르는 말로 복수형일 때는 guys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Thanks guys 하고 인사를 했더니 어머니가요. 케빈 어머니가 이거 크리스틴이 다 만든 거야 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진짜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오늘의 한 문장이죠. 자,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No way! No way! 입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no는 뭐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way는 길, 또 방식,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의 no way는 뭐예요? 설명도 안 되는 일, 즉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으로 no way, 그럴 리가 없어! 입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No way, 그럴 리 없어! 한 번 더요. No way!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이거 다 한국 음식이거든요? 이 많은 한국 음식을 크리스틴이 다 만들었다고요? 와, 대단하죠? 크리스틴이 이렇게 좀 자신감 넘치게 아니 뭐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는 했는데 내가 거의 다 만들었지! 라고 자랑을 합니다. This is the best gift ever! 이거 정말 최고의 선물이야! 그죠? 정말 최고의 선물 맞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최상급 표현에다가 ever 붙이면 강조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자체가 이미 가장 최고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You're the best mom 이라고 하면 엄마 정말 최고예요. 지만 엄마 최고예요 라는 뜻이지만 여기에 ever까지 붙이면 세상에서 지금까지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 강조하는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You're the best mom ever. 엄마는 진짜 세상 최고의 엄마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가 하면 It was the coolest party까지만 해도 최고 멋진 파티였다 이지만 ever까지 붙여서 It was the coolest party ever 이라고 하면 진짜 최고로 멋진 파티였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을 받고 감동한 케빈. 그런데 감동이 끝이 아니네요. 크리스틴이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니, 요리만 해줘도 충분한데요. Your cooking is more than enough. 아니, 요리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선물을 또 준비를 했을까? 자, 이렇게요. 뭐뭐 충분하고도 남는 이런 뜻이 more than enough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enough가 충분한인데요. more than, 그것보다 더 많은 거니까 충분하고도 남는다. That's more than enough for everyone. 이거 모두가 먹고도 남을 정도다. 또는 I've heard it more than enough. 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야. 이럴 때도 more than enough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무슨 선물인가 하고 봤더니 와우 new sneakers 지난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아니 선물 필요 없다더니 계속 신발이 낡았네 신발끈이 낡았네 역시 크리스틴이 기억을 딱 하고 새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밤마다 안고 자겠다고 우리 케빈이요. 아니 그거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되는데 하하하 이렇게 오늘도 유쾌한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No way! 입니다. 우리 비슷한 표현 배워볼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Nonsense가 있습니다. Nonsense. 말 그대로예요. Nonsense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유치원인 동생이 친구랑 둘이 캠핑을 가고 싶다고 하네요. 유치원생 둘이서 캠핑?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떡해요? Nonsense. Nonsense.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말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지? 장난이지? 즉, 못 믿겠다라는 뜻이죠. No kidding입니다. kid가 농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No kidding이니까 농담하지 마, 장난하지 마 라는 뜻이 되겠죠. 상대방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 했을 때 농담이지? No kidding 할 수 있겠죠.
No kidding.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남자친구가 자기 없이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고 삐져서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다는 친구. 너 농담이지? 농담이지? 어떡해요? No kidding. No kidding. Excellent.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요, 상대방이 믿기 힘든 뭔가를 말했을 때, 내가 믿을 수 없는 뭔가를 보았을 때 쓰는 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배워봤죠. No way.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또 No kidding. 이런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Nonsense라는 표현으로 탁 막아줄 수도 있겠죠. 배운 표현들 잘 기억했다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친구가 요리책을 보며 음식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무슨 요리지? 좀 서툴지 부끄러워하는데 솔직히 말할 순 없잖아요. 아니, 요리책이랑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don't know the difference. 하트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What kind of cut are you going to get?
2: I'm going to get this haircut. I saw it in a drama and it looked so cool.
1: This style? This style only looks good on celebrities.
2: Only celebrities? Nonsense. I think I'll look good.
3: Sir, you'll be getting a cut, right? Please come this way for a shampoo.
2: Yes. Hold on, Christine. I'll be back looking like that guy in the photo.
1: Oh, Kevin, I really think you should think twice.
2: Ta-da! I'm here!
1: Oh, my goodness!
2: It's the same haircut, but it feels different.
1: You look exactly like the celebrity in the picture. Ooh!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2: Don't pull my leg, Christine.
1: Excuse me, everyone. We have a celebrity here. My friend is a big sta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미용실의 미스터리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연예인 사진, 예쁜 헤어스타일 사진 갖고 가서 이 머리 그대로 해주세요 해서 딱 하고 나면 그 모습이 아닌 적 한두 번쯤 있으시죠? 네, 오늘 우리 케빈이요. 미용실에 갔는데 뭔가 되게 멋있는 스타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주고 변신한 케빈의 모습, 원하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미용실에 온 두 사람, 오늘 케빈이 머리를 할 거고요. 크리스틴은 그냥 따라온 것 같죠? What kind of cut are you going to get?

머리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I'm going to get this haircut 하고 보여줍니다. 케빈이 원하는 스타일이 딱 있나 봐요. 나 이 머리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 미용실에서 하는 것들이 머리를 자른다든지 조금 작게 자르는 거, 다듬는다 그러죠. 조금 자르는 거 또는 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쓰는 동사가 get입니다. Get a haircut 하면 머리를 자르다. Get a trim. Trim이 조금 조금 자르는 거거든요. 머리를 다듬다. 그리고 get a perm 이라고 하면 펌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케빈은 get a haircut. 머리를 이렇게 자르려고 사진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크리스틴이 보더니 this style only looks good on celebrities 라고 했습니다. Celebrities가 연예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야, 이거는 연예인들이나 하는 머리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요. 연예인들에게나 어울리는 머리다. 이렇게 어울리다라는 표현이 look good on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스타일을 딱 얹었을 때, 나에게 딱 올려놨을 때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look good on 이렇게 표현을 하죠. These glasses look good on you. 이 안경 너한테 잘 어울려. 또는 That dress looks good on her. 저 원피스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어울리다란 말 look good on 누구누구 쓸 수 있습니다. 연예인한테는 어울리는 머리라고 그랬더니 nonsense.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멋질걸?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케빈이죠. 그때 이제 미용사분이 오셔가지고 머리 자르실 거죠? 여기 와서 샴푸부터 하실게요. 케빈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당당한 케빈이 기다려. 나 딱 그 사람처럼 그 연예인처럼 딱 변신해서 나올 테니까 기다려 라고 당당하게 갔습니다. 크리스틴은 아직도요. You should think twice. 두 번 생각, 좀 더 생각해 보지. 그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요. I'm here. 나 왔어. 이거 누구예요? 케빈의 머리가 아까랑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요. 케빈의 머리를 본 크리스틴이 웃음을 참지를 못합니다. 눈이 보이지가 않죠? Oh my goodness. 너무너무 안 어울린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웃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이거를 보고 케빈도 그제야 뭔가 실감을 했나 봐요. It's the same haircut, but it feels different. 똑같은 머리 스타일인데 좀 다른 것 같은데? 위기소침하고 실망한 케빈입니다. 크리스틴이 아니라고 사진 속에 있는 그 연예인이랑 아주 똑같은 것 같아. 나는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놀리는 건가요?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입니다. I, 나는 couldn't, 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고요. tell이 여기서는 구별하다 입니다. 말하다 아니고 구별하다. the difference, 차이점이라는 뜻이죠. 나는 차이점을 구별할 수가 없어. 즉, 전혀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가 바로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입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아니, 전혀 다른 점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Don't pull my leg, Christine. Christine, 나 놀리지 마. 시무룩한 케빈이죠. 놀리지 마,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또 모아봤습니다. Don't tease me 할 수도 있고요. Don't make fun of me. Don't yank my chair. 이렇게 다양한 뜻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 놀리지 마. 나 이상하잖아. 크리스틴 한툴 더 떠서요. 미용실 사람들에게 제 친구가 연예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케빈이 제대로 당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는데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비슷한 표현 우리 함께 배워볼게요. 완전 똑 닮았어. Spitting imag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pit은 침을 뱉다라는 뜻인데요. 뭔가 이렇게 툭툭툭 뱉어낸 것처럼 똑같이 생겼다. Spitting image입니다. Spitting imag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새 학년 새 친구와 짝꿍이 됐어요. 낯이 익다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비슷해? 완전 똑
닮았어. 어떡해요?

spitting image. Spitting image. 그런가 하면 identica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 똑같다라는 뜻이고요. 똑같이 생겼어. They look identical. They look identical.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나랑 똑같은 모자를 쓰고 왔어요. 체육 시간에 잠깐 벗어뒀는데 어떤 게 누구 건지 잘 똑같이 생겼어. 어떡해요? They look identical. They look identical.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뭔가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될 때 쓰는 말, I couldn't tell the difference. 이렇게 정형화된 표현도 있고요. Spitting image. 완전히 똑같다. They look identical. 완전 동일하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너무 예쁜 반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혹시 실수로 0 하나 더 붙은 거 아니야? 너무 비싸잖아. 너무 비싸잖아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t's too expensive.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Did you get everything you needed? Let's go home.
2: I bought everything, but...
1: What's wrong? Is there something else you need to buy?
2: Yeah, there is a bag that I've wanted for a few months.
1: For a few months? If you want it so much, you should get it.
2: Well, it's a little expensive.
1: How expensive can it be? Where's the store? Which floor? Let's take a look.
2: It's so pretty every time I look at it.
1: I've never seen you like this before. You look like you're in love. Let me buy it for you. How much is it?
3: Holy moly! It cost an arm and a leg. It cost an arm and a leg. It cost an arm and a leg.
2: I told you it was expensive. Are you really going to buy it for me?
1: If you want to buy this, I think you really need my arm and a leg. Here you go.
0: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우리 쇼핑할 때 막 되새기는 어떤 명언 같은 건데요. 오늘 크리스틴이요. 한 달 동안 내내 눈독 들이던 가방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쉽사리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쇼핑을 온 두 사람 뭐 필요한 거 다 산 것 같죠? 이제 집에 가야죠. 그런데 크리스틴은 뭔가 가고 싶지 않은 듯 이렇게 빙기적빙기적 하는 모습입니다. I bought everything but... 아니 왜 그러죠? Is there something else you need to buy? 혹시 뭐 더 사야 되는 거 있어? 하고 케빈이 물어보네요. 이 else라는 표현이 또 다른 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need anything else? 라고 하면 뭐 다른 것도 더 필요하신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고요. What else did she say? 그녀가 그거 말고 또 더 뭐라고 했어? 물어볼 때도 else 사용할 수 있죠. 아니 또 뭐 더 살 거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 그게 말이지 내가 한 달 동안이나 계속 갖고 싶었던 가방이 있었거든. 이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한 달 동안이나 눈독 들이고 있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it's a little expensive. 좀 비싼가 봐요. 그랬더니 케빈이 아이 가방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 How expensive can it be? How expensive can it be? 아이 가방이 그깟해야 가방이지 뭐 얼마나 비싸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How can it be가 바로요. 뭐뭐 해봐야 얼마나 뭐뭐겠어? 라는 뜻입니다. 문장으로 보면 더 쉬워요. How hard can it be? 아니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또는 How heavy can it be? 아유 그게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 라는 표현이죠. How can it be? 기억해 두세요. 아 뭐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 당장 보러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보러 왔습니다. 크리스 눈이 이만해졌죠? It's so pretty every time I look at it. 보고 또 봐도 너무 예쁘다. 지금 사랑에 폭 빠졌죠. 이렇게요. 이 every time이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크리스틴처럼 가방을 볼 때마다 가방이 막 빛이 나고 너무 이쁜 거예요. He sings every time I try to sleep. 그는 내가 자려고 할 때마다 노래를 부른다. 또는 It rains every time I go camping. 내가 캠핑만 갔다 하면 비가 와. 이렇게요. Every time 사용할 수 있고요. 케빈이 크리스틴을 보더니 나 너 이런 거 처음 본다. 너 꼭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눈이 막 평평 빠진 것 같아. 아, 내가 사줄게. 이거 얼마야?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합니다. 어, holy moly! 그런데 가방 얼마예요? 0이 대체 몇 개죠? 너무 비싸잖아!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너무 비싸잖아! 어떻게 말할까요? 물론 too expensive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이런 표현도 있네요. It cost an arm and a leg 입니다. It, 그것은 costs는 어떤 값이다 이런 뜻이고요. An arm, 팔 하나. And, 그리고 a leg, 다리 하나. 얼마나 비싸면 팔 하나, 다리 하나의 값만큼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너무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It costs an arm and a leg. 자, 뜻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요. It costs an arm and a leg. 팔 하나, 다리 하나 값. 너무 비싸잖아. 띵,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비싸다고 했잖아. 아니, 진짜 사줄 거야. 그래서 놀리는 거겠죠? 그랬더니 케빈이, 아니, 이거 살려면 너 진짜 내 팔 하나, 다리 하나 팔아야 되겠어. 결국 가방은 못 샀지만 케빈의 크리스틴 아끼는 마음은 우리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짚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너무 비싸잖아. It costs an arm and a leg.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자, 그거 엄청 비싸, 엄청 비싸요 할 때 It costs까지는 똑같고요. A fortune입니다. 이 fortune이 good luck, 이렇게 행운 이런 뜻도 있지만요. 재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막 전 재산을 대야 될 만큼 비싸다 이런 느낌으로 It costs a fortune 말할 수 있습니다. It costs a fortune. 같이 말해볼까요? It costs a fortune. 자, 그러면 그거 엄청 비싸요 하는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이모가요, 첫 월급 받았다고 요즘 유행하는 게임기 사준대요. 이모, 정말이요? 근데 그거 엄청 비싸요. 어떡해요? It costs a fortune.

0: It costs a fortune.
1: Good.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완전 바가지야.
0: It's a rip-off. It's a rip-off. Rip이 뜯어내는 거, 찢어내는 거거든요. Off는 떨어져 나가는 거. 뭔가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낸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It's a rip-off. 완전 바가지야.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희귀한 캐릭터 카드를 뽑은 친구. 나한테 팔라니까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을 부르네요. 야, 너 그거 완전 바가지야. 어떡해요? It's a rip-off. It's a rip-off. Good. 이번 시간에는 비싸다라는 표현 배워봤죠. It costs 뒤에다가 팔 하나 다리 하나, an arm and a leg 또는 전 재산, a fortune 이런 말 붙일 수도 있었고요. 터무니없이 비싸면 바가지, rip-off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재미난 표현들 꼭 기억하셨다가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Shinoy swerved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to swerve is our first word for today. 자, 방향을 틀다. 왜 방향을 틀죠? Remember last time? 누가 있었죠? Mr. Amitri가 있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우와! 저번에는 부닥쳤죠. 이번에는 피해 가야 되잖아요. 알잖아요. Right? So that is why they're swerving. 근데 친구들,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서 snare이 나타나는 거예요. Snare. 어떻게 하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4. The Shield. Shinoy pressed the Chaos Crew app. This time, Salama appeared. Don't tell me, he said. Echoes? Probably four now. I have come to free you from your torment, she vowed. Oh, good, Shinoy said sarcastically. But first, we have to defeat Snare. I will vanquish him. Fine by me, Shinoy said.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1: Hi, Shinoy.
0: Hi, Shinoy. Ruff, bark from the phone. Jump over the cat. Grab the screwdriver. Fix the bike. Pick up the map. Swerve round Mr. Amitri. 네, 친구들. 자, 슬라마가 이제 드디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슬라마는 항상 싸울 준비가 돼서 말하는 툴도 굉장히 아주 공격적이죠. 자, I have come to free you from your torment.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So we have our second word for today. Torment, 고통. 그래서 슬라마가 내가 네 고통을 없애줄 거야. 네, 이렇게 말하는데 Oh God, 이렇게 이제 비꼬아서 말을 하는데 우리 스네어 먼저 얘를 해결을 해야 되고 슬라마가 I will vanquish him. 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격파할 거야. 네, 아주 강력하게 Fine by me. 네, Fine by me 친구들. 이 느낌이 슈노의 느낌이 어떠냐면요. 아, 귀찮아요. 그냥 알았어. 그냥 해. 네, Fine by me is I don't care. 난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 네, 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똑같은 일이죠. Let's see what happens. Snare was waiting.
2: You'll never get past my lasers, weaklings!
0: Shinoy folded his arms. We could if we went a different way.
2: That's not how this works. You try to pass and I'll fire lasers at you.
0: Snare shot his lasers. They bounced off Salama's shield and hit Snare in the chest. A mighty conquest! Salama shouted as they raced down the path. There was a bridge near the football pitch, but there was a plank loose and Shinoy was catapulted off his bike. He found himself back outside his house. Salama had gone. Okay, so, 여기에서, 여기 나를 피할 수 없을 거야. I'm gonna fire lasers. 자, 내 레이저를 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슬라마가 이 shield, 방패를 딱 막죠. 그래서 it bounced off Salama's shield. The laser bounced off. 튕겨나갔어요. 자, 여기에서 슬라마

0: 오케이. 자, 여기 그 다리가 있었는데 축구장 근처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So there was a plank loose and Shenoy was catapulted off his bike. 자, 여기 그 다리에 헐거운 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거기에 살짝 이게 끼어 가지고 이제 자전거에서 튕겨 나간 거예요. All right? 그러다 또 다시 집으로 갔어요. 쌀알마는 또 없어지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5, The Bridge. Shenoy pressed the app on his phone. Merritt appeared this time. Amigo, do you... Shenoy screwed up his face. Five echoes? I'm stuck in a never-ending loop! Merritt smoothed his hair.
1: Do you need a hug?
0: No hugging. Let's go!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1: Hi, Shenoy.
0: Hi, Shenoy. Roof! Bark from the phone. Jump over the cat. Grab the screwdriver. Fix the bike. Pick up the map. Swerve round Mr. Mitri. Lift the shield. Defeat snare. It's happening again. 자, all right. So, 우리, Merritt가 등장을 했고, 또 반복적으로 이제 echo가 다섯 개 있어요. Right? 그래서, I'm stuck in a never ending loop. 계속 끊임없는 반복이 이렇게 계속 된다. 이렇게 해서, Shenoy가 아주, 걱정이 되죠? All right.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And we're gonna see what happens next. 이제 다음에는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we're gonna finish the book. And hopefully the loop will stop. Okay. All 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story. And please join me again so that we can finish the book. All right. See ya.

0: Shenoy and Merritt got to the bridge. There's a plank loose, Shenoy said. Merritt flexed his muscles.
1: Fear not, this calls for my superior strength.
0: Merritt picked up a fallen branch and wedged it into the gap in the bridge. Shenoy pedaled on until they reached the football pitch.
2: I've made it, Shenoy laughed.
0: He touched the gate and found himself back outside his house. Merritt had gone.
2: 네, Shenoy, 드디어 도착한 것 같은데,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0: Let's see what happens. 자, 저번 이야기에 우리 Shenoy가 이 그 헐거운 판자 때문에 걸려가지고 튕겨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Merritt가 이거를 수리를 하는데, 자, Merritt flexed his muscles 이렇게 나오네요. So this is our first word, flex, F-L-E-X. 네, 이 단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flex, to flex one's muscles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Muscles, 근육을 이 if you fle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육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막 우와 이렇게 좀 자랑 과시하는 거예요. If you flex your muscles, Merritt가 좀 자기가 잘생기고 막 이 그 힘이 좀 세다 이런 거를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this calls for my superior strength. 자, 우월한 힘, 네, 우월한 힘을 갖고 네 이거를 고쳐주겠어.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he took a fallen branch and wedged it into the gap in the bridge. 네, 그래서 Merritt가 그림을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고치고 있죠, 이 다리를. 아,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 이것도 통과했어요. 그래서 경기장, right? They arrived. 자, yay! 할 수 있어. I've made it. 네, 드디어 도착했어. 이렇게 했는데 또 반복되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6, The Loop.
2: I was so close,
0: Shenoy shouted. He pressed the app on his phone. Ember appeared.
3: Why are you shouting at the sky? She asked. And
2: yes, the echoes. Six. I'm never going to escape this loop.
3: What I was going to say was that loops go in sixes. Complete the final task and everything returns to normal.
2: But I can't do it. The gate to the football pitch is really tall. I need to be able to fly to get over it.
0: Oh, Ember smiled. 네, I think Ember, 자, Ember이 드디어 이제 이 루프를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2: Shenoy가 I'm never going to escape this loop.
0: 네, 이렇게 말을 하죠. And this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To escape, 탈출하다. 자, 여기에서 이 루프를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Shenoy가. 그래서 자, 중요한 information을 주죠. 우리 그 Ember이. She says that the loops go in sixes. Complete the final task and everything returns to normal. 자, 이 루프는 여섯 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task, 마지막 어떤 일을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우리 football pitch로 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근데 거기에 친구들, remember there's a gate. 게이트가 있는데 너무 높잖아요. So, what do you think? 하하.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딱 우리 Ember의 날개가 있죠? All right, let's see how she uses her wings.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2: No!
0: Shenoy held up a hand when he saw Mr. Blake and then Myra.
4: Bark! Jump over the cat! Screwdriver, fix the bike, map, swerve around Mr. Mitri, shield, defeat snare, branch, fix the bridge.
0: They stood in front of the gate.
3: It is quite tall, isn't it? Ember said, unfolding her wings.
0: 네. 오케이. 자, 친구들 다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it is quite tall, isn't it? 그렇지만 Ember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아유, 뭐 이거 문제 없어. 내가 이거 도와줄 수 있는데 날개가 있잖아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Shenoy and Amber flew over the gates and landed on the football pitch. Toby ran over.
1: Whoa, that was quick. I only called you 10 minutes ago.
2: Ugh, it feels like hours, Shenoy said.
1: Hi, Amber. Is there an emergency?
0: Not now. I think we're all good. Toby looked at Shenoy.
1: I think you forgot something.
2: What?
1: The football. Do you want to go home and get it?
0: Shenoy could see Amber trying not to laugh.
1: Not this time.
3: 자, 토비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드디어 football pitch에 도착했죠. 자, that is our third word for today. Pitch. 네, 경기장인데 영국에서는 football pitch라고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soccer field라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토비가 아니, 그녀 너 진짜 빨리 왔다. 근데 시노이는 지금 여섯 번이나 반복을 했잖아요. 이를. 그래서 이렇게 지쳐 있죠.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아, football. 자, 공을 안 갖고 왔어. 집으로 또 다시 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시노이가 not this time. 네. 그래서 왜 엠버이 웃고 있잖아요. 살짝 웃죠? 왜? 엠버는 다 아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재밌습니다. So,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The loop. 자, 불쌍한 시노아. 여섯 번이라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 아, 정말 지치기도 하죠. All right. I hope you enjoy the story. And I will be back with another new story. So,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everyone. Bye.
4: Young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5: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1강인데요. 오늘은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떠난다면 어떤 곳이 좋을까요? 조용한 섬, 햇살 가득한 해변, 나무가 많은 숲, 높고 푸른 산, 아니면 끝없이 펼쳐진 사막. 오늘은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오늘 51강부터는 다섯 개의 단어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중 첫 번째 단어인 이 island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sland. 이 단어를 딱 봤을 때는 아이슬란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S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이 S는요, 발음하지 않습니다. 무음이에요, 무음. 그래서 island, island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island, I-S-L-A-N-D 읽어볼게요. island. 네, island는요, 이렇게 생긴 섬입니다. 섬.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Jeju is a beautiful island 라고 했죠. 제주는 아름다운 무엇일까요? island, 섬이다 가 되겠습니다. 자, island 기억하셨죠?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beach, 해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긴 해변을 우리가 beach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한번 단어를 정확하게 써볼게요. 여러분이 쓰실 때는 꼭 바로 외워서 써보시는 거예요. beach. B, E, A, C, H. 읽어볼게요. beach. 우리 이렇게 CH가 붙어 있으면 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beach와 같이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 this summer 이라고 했습니다.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 this summer. 자, 나는 올해 여름에 어디로의 여행을 planning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beach는 무슨 뜻일까요? 해변이 되겠죠.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라고 하면 나는 해변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beach라는 단어까지 여러분 기억하셨죠?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forest. forest. 숲입니다. 우리 나무가 굉장히 우거진 숲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공간을 우리 forest라고 부르고요. 강세는 앞에 넣어줍니다. forest, forest. 우리 정확하게 읽어보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orest, F, O, R, E, S, T. 읽어보겠습니다. forest. 네, 의미는요, 숲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살펴볼 텐데요. This forest is very quiet and peaceful 이라고 했어요. 자, quiet and peaceful. 무슨 뜻일까요? quiet, 조용한 거죠? peaceful은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This forest is very quiet and peaceful 이라고 말하면 이 숲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롭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숲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자, 우리 forest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ountain. mountain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도 딱 봤을 때는요. mountain과 같이 발음을 해야 할것 같아요. 스펠링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세를 앞에 강하게 넣어주면서 뒷부분은 약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mountain과 같이 발음하진 않고요. mountain, mountain. 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mountain 하면 산입니다. 우리 그림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에 mountain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mountain. M, O, U, N, T, A, I, N. 여러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Mountain. 한번 더. Mountain. 네, 좋습니다. 자, 이 단어가 들어있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We climb mountains every Sunday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climb이라는 것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다. 그러니까, we climb mountains라고 하면, 산을 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언제 오르냐면, every Sunday라고 했으니까, 매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mountain과 함께 이 동작 climb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deser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생긴 곳을 뭐라고 말하죠?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은 영어로 desert, desert 이렇게 읽어요. 강세는 앞에 강하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desert, desert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esert, D, E,

네, 읽어볼게요. Desert. Desert 하면 사막인데요. 예를 들어서, In the desert, the wind can be very stro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desert에서는요, 바람이 매우 뭐할수 있어요? strong, 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desert는 사막이 되겠네요. desert 하면 사막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 않나요? 사막은 우리 desert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S가 한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 dessert, dessert. S가 몇개 있죠? 두개 있습니다. 자, 발음도 좀 다릅니다. 사막은 desert인데, 후식이나 디저트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뒤에 강세가 들어가서 dessert, dessert. 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사막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desert. 후식이나 디저트는 dessert, 그리고 이 스펠링 차이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제주도처럼 섬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섬, island라고 합니다. island.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여름에 놀러 가는 곳이죠? 해변이 나와 있습니다. 해변은 영어로 beach라고 합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서 나무가 우거진 숲을 뭐라고 해요? F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게요. Forest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산. 산은 영어로 mountain, mountain이라고 합니다. 또 오른쪽에 사막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사막은 desert, deser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꼭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5개 단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2강인데요. 오늘은 신나는 파티와 관련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할 예정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맛있는 케이크와 간식도 준비할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고 게임도 하면서 신나게 놀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요. 오늘은 파티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은 파티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 invite, invite가 나와 있죠. 초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잘 보시면 in이라고 하면 안으로 라는 의미죠. 그리고 vite는요, call이에요, call. call이라는 건 부르는 겁니다. 안으로 부르다, 즉 초대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invite 하면 초대하다 라는 의미고요. 참고로 명사형도 같이 기억해 둘까요? 명사형은 뒤에 ation을 붙여주면 됩니다. invitation 따라해 볼게요. invitation 초대하다는 invite 초대 혹은 초대장은 invit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사 형태에 집중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nvite, I

and V-I-T-E. 읽을 때는 invite.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I'd like to invite you to my party tonight 이라고 했습니다. I'd like to invite you 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 하고 싶다는 걸까요? 당신을 내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nvite, 초대하다 라는 의미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명사 형태도 지금 바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decorate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decoration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decoration은 장식이나 장식품을 말합니다. 자, decoration은 ation을 붙인 명사 형태고요. 이 단어는 decorate라는 동사 형태에서 나온 것이에요. decorate 하면 장식하다,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decorate, 장식하다, 꾸미다. 명사 형태는 decoration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동사 형태를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 외워서 같이 써봐요. decorate, D-E-C-O-R-A-T-E. 읽어볼게요. decorate. 한번 더. decorate. 자,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We decorated the Christmas tree라고 했어요. With colorful light bulbs. 자,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decorate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colorful light bulbs니까 얘가 전구거든요. 형형색색의 전구들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decorated 어떻게 해석할까요? 장식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트리를 장식했다. decorated the Christmas tree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decorate와 함께 이 decoration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이어서 present입니다. 자, 우리 파티하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이 present는 이때 선물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쉬운 단어로는 gift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단어인 이 present 한번 써볼게요. present. P R E S E N T. 강세는요, 앞에 두시면 됩니다. present. 이렇게 읽어주시면 선물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예문을 보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I'm looking for a present for my cousi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I'm looking for 이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I'm looking for a present 라고 하면 저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찾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게에 가서 아, 제가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파티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나는 혹은 흥미진진한 이라는 단어로 exciting 알아두겠습니다. 강세는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exciting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exciting. 한번 더. exciting. 네, exciting이라고 하면요. 어떤 대상이 우리를 굉장히 신나게 해주고 흥미진진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스펠링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exciting. E, X, C, I, T, I, N, G. 읽을 때는 exciting. 네, 신나는 흥미진진한이고요. 예문 속에서 살펴보면 I saw a very exciting magic show라고 했습니다. 나는 보았는데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A very exciting magic show니까 매우 신나는 마술쇼를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citing은요, 이렇게 굉장히 신나는이라는 의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루한, 재미없는 이라는 단어는 우리 boring 이라고 합니다. boring. 자, 오른쪽에 써볼게요. B, O, R, I, N, G. 읽을 때는 boring, boring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The movie was very boring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The party was really boring. 그 파티는요, 매우 뭐 했을까요? 지루했다, 재미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단어들 정리해 볼 텐데요. 내 파티에 초대할 거예요. 초대하다라는 단어는 invite. 자, 우리 파티할 때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꾸밀 수가 있어요. 꾸미다, 장식하다, decorate. 선물이라는 단어는 P로 시작하죠? present. 자, 이어서 어떤 쇼나 파티가 재미없고 지루해요. 재미없는, 지루하는, boring. 그리고 이 파티나 쇼는 굉장히 신나고 흥미진진합니다. 신나는 exciting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단어들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꼭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노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또 정말 재밌는 책 제가 한 권 골라두었습니다.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오늘도 영어에 푹 빠질 글을 준비되셨나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How the Whale Got His Throat. Whale이라고 하면 고래고요. Throat이라고 하면 식도입니다. 목, 식도예요. 자, 그러면 이 고래가 어떻게 고래의 식도를 가지게 되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영어에서 자주 나오는 시제를 싹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것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싹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을 만나보기 전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림을 보면서 먼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아마 이런 배경 설정이나 어떤 동물, 등장인물이 나오는지 그것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벌써 이렇게 예측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예측해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고래가 있네요. 고래가 바닷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헤엄치고 다니면서 여기 꼬불꼬불한 장어를 먹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다른 건 없고 옆에 보니까 작은 이 오렌지색 혹은 붉은 빛이 나는 그런 물고기가 있네요. 물고기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왠지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훨씬 더 내용이 이해가 잘 된답니다.

0: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은 바로 영어가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어가 어렵고 마냥 힘들고 아, 나 영어 좀 안 하고 싶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면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접해서 한꺼번에 공부를 해서 빨리 영어 실력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에는 영어 자체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는 교과서를 꺼내보세요. 교과서에서 현재 학교에서 수업 나가고 있는 그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볼 필요 없고요. 한 페이지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한 페이지 읽어보시고 보면서요.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 찾아서 정리 한번 해보고요. 딱 거기까지. 그러면서 아, 그 페이지를 읽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내 자신아 참 수고했다. 네, 이렇게 하고 한번 넘어가보면 어떨까요? 즉 매일매일 적은 양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해서 빨리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혹은 교과서가 좀 딱딱하면 혹은 나는 이제 교과서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강의 같은 것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따라 머너스의 펀리딩 오늘 이 책 아 이런 부분 많지 않아요. 하루에 다루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아 나도 영어를 재밌게 할 수 있다. 영어가 이해가 되네. 이 정도의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글을 바로 읽어보기 전에 우리 글을 들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w the Whale Got His Throat. Illustrated by Claudia Ranucci.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whale, and he ate fish. He ate the starfish, and the garfish, and the crab, and the dab, and the plaice, and the dace, and the really, truly, twirly, whirly eel. He ate all the fish he could find in all the sea. One day, the whale said, "I'm hungry." There was now only one small fish left in all the sea, and he said,
2: "Noble and generous whale, have you ever tasted man?"
1: "No," said the whale. "What is it like?"
2: "Nice," said the fish. "Nice but nubbly." Splash!
1: "Then fetch me some," boomed the whale.
2: "One at a time is enough,"
1: said the clever fish, and he told the whale where he could find a man.
0: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고래의 이야기인데요. 고래의 목구멍이 고래의 목구멍에 뭔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니까 재밌게 들으실 수 있고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라는 아주 클래식한,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죠.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there was a whale, 고래가 한 마리 있었어요. And he ate fish, 그리고 고래는 물고기를 먹었어요. He ate the starfish, the garfish, the crab, the dab, and the plaice, and the dace, and the really, truly, twirly, whirly eel. 아, 너무 많네요. 사실 저도 이거 다 찾아봤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 고래가 먹는 것이 이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단어만 봐도 아실 수 있겠죠. Starfish 같으면 star, 별이잖아요. 그래서 별 모양의 fish, 물고기니까 아, 불가사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참고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Garfish는 동갈치, 맞죠? 아, 동갈치가 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길쭉한 갈치 모양의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동갈치라 그랬잖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위해서 사전을 검색해봤답니다. 그런데 쉽게 외우기 위해서 동갈치, Garfish, 갈치, Garfish 이렇게 저도 외웠답니다. 네, 실제 며칠 전에 제가 외웠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the crab 하면은 개,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는 개가 되겠죠. and the dab 하면은 작은 가자미, 중요하지 않으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and the plaice라고 하면은 넙치, and the dace라고 하면 황어, and the real

truly, twirly, whirly. 진짜로, 진짜로, twirly, whirly 하면 꼬불꼬불꼬불 있는 eel. eel 정도는 하나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장어라는 단어입니다. 넘어갈게요. He ate all the fish that he could find in all the sea. 그는 모든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물고기냐면 that he could find,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물고기를 먹었어요. In all the sea, 바다 전체 안에서. 자, 그럼 여기에 제가 왜 that을 이렇게 집어넣었냐 하면은 우리 제가 예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that 앞에 보니까 all the fish. 아, 여기 있는 이 that이 바로 관계 대명사입니다. 왜 관계 대명사인지 아냐면 쭉 보니까 he could find. find 다음에 여기에 원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무엇을 찾았는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발견하는지. 근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그게 바로 앞에 있었던 all the fish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수식어는 all the fish 안에 보니까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선행사, 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걸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에 all이 들어가 있으면은 which를 쓰지 않고 that을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 겸 해서 넣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One day, 어느 날, the whale said, I'm hungry. 고래가 말하길, 아, 나 배고픈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re was now only one small fish left in all the sea and he said, 그런데 이제 단 한 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바다에 남아있었고 and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Noble and generous whale. Have you ever tasted man? 제가 왜 라고 놀란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Noble, 품위 있고 너그러운 고래야. Have you ever tasted man? 너 사람을 먹어봤니? 사람을 잡아먹어봤니? 아, 과연 고래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Have you ever tasted man?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정말로 자주 나오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죠. 학교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영어 시제 6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바로 자주 나오는 시제 정리입니다. 자, 일단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이렇게 해요. 현재 시제를 쓰죠. She teaches science. 그녀는 과학을 가르친다. 현재 시제는 현재, 지금, right now,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을 말할 때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현재 시제는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 같은 거예요. 태양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러면 과거 10년 전에도 돌고 있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한 10년 뒤에도 왠지 돌고 있을 것 같은 그럴 때 이런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과학을 가르친다. 그럼 직업을 나타내잖아요. 몇 년 전에도 그녀는 과학을 가르쳤고 오늘도 가르치고 있고 미래에도 왠지 가르치고 있을 것 같다. 별일이 없다면. 네, 이럴 때 현재 시제를 쓰고요. 그러면 지금 나 right now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을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 시제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He is writing a diary now. 그는 일기를 쓰고 있는 중이야. 일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아, 요거 많이 헷갈리죠? I have bought a new laptop. 밑에 거는 I bought a new laptop. 아래에 있는 시제가 과거 시제이고요. 위에 있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뭔가를 했다. 거기서 끝.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시제거든요. 그 차이를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I bought a new laptop. 나는 새로운 노트북 컴퓨터를 샀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일 전에 새로운 노트북 컴퓨터를 샀다. 그러면 그 노트북 컴퓨터를 사긴 샀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팔았을 수도 있고요.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동생한테 줬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몰라요. 그러나 위에 있는 현재 완료는 I have bought a new laptop. 나는 새로운 노트북 컴퓨터를 샀다. 해석, 우리말 해석은 동일하지만 의미가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에 샀지만 그것을 산 상태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의 특징입니다. 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넘어가 볼까요? I was writing a diary when you called. 네가 전화 띠르르르 했을 때, 네가 전화했을 때 나는 일기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진행 중이었을 때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 아래에 있는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은 일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아침에 기차를 탄게 먼저 일어났고요. 저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요.

0: 차를 탔고 여기 촬영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촬영장에 도착을 하기 전에 기차를 탔잖아요. 모두 다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 과거에도 순서를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I had met Tom before I came here.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탐을 만났다. 여기 온게더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탐을 만난 게더 일찍 일어났죠. 이럴 때 과거 완료를 쓴답니다. 자, 여기까지 자주 보는 시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시제들도 많은데 다른 기회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Have you ever tasted man? 너 사람을 맛본 적 있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에서 사람을 맛본 적이 있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whale, and he ate fish. He ate the starfish and the garfish, and the crab and the dab, and the plaice and the dace, and the really, truly, twirly, whirly eel. He ate all the fish he could find in all the sea. One day, the whale said, "I'm hungry." There was now only one small fish left in all the sea, and he said,
2: "Noble and generous whale, have you ever tasted man?"
0: 자, 이어서 해볼까요? No, said the whale. 여기서 no 왜 했죠? 아, 나 아직 사람 먹어본 적 없는데. 아, 이게 좀 잔인하고 그런 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What is it like? 무슨 맛이야? 사람이 보면 아주 화가 나겠어요. 지금 물고기들의 이야기인데요. Nice, said the fish. 사람을 먹어봤나 봐요. 혹은 안 먹어봤는데 먹어봤는 척을 하는 것일까요? 맛있어! 라고 물고기가 이야기를 하네요. Nice but lovely. 맛있는데 but lovely. 좀 울퉁불퉁해. Then fetch me some. Fetch라는 것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한테 fetch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대를 한 개 턱 던지면 확 가지고 오잖아요. 혹은 fetch라고 하면 어디서 무언가를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then fetch me some. 그러면 나에게 사람 몇 명을 좀 데리고 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고래가 이야기했어요. Boomed the whale. Boom이라고 하면은 쾅 하고 길고 크게 울리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Then fetch me some.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쾅하고 크게 울리는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래가 이렇게 뭐뭐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One at a time is enough. 한 번에 one, 한 명이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Said the clever fish. Clever, 영리한 물고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And he told the whale where he could find the man. 그리고 이 영리한 물고기는 고래에게 말을 했습니다. Where he could find the man.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래의 목적이 생겼죠.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No, said the whale. What is it like?
2: Nice, said the fish. Nice but nubbly.
1: Splash! Then fetch me some, boomed the whale.
2: One at a time is enough,
1: said the clever fish, and he told the whale where he could find a man.
0: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다섯 가지 뜻과 의미, 예문을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3: Starfish, starfish. The whale ate a starfish. Noble, noble. Noble and generous whale. Have you ever tasted man? Generous. Generous. She thought him kind and generous. Fetch. Fetch. Could you fetch me my bag? Boom. Boom. Then fetch me some, boomed the whale.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를 어렵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지도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친구들 혹은 아이들, 학생들을 보면은 영어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실력도 또한 이렇게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자, 그럼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면 아, 영어를 못하니까 너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다른 친구들만큼 하려면 이만큼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설정 자체, 이런 기대나 혹은 목표치 자체가 아이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아이는 아, 나도 요만큼을 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생각보다 이해가 잘 되네. 일단은 적은 양,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적은 양으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교과서 한 페이지입니다. 교과서도 본문이 여러 쪽이잖아요. 그러나 일단은 한 페이지만 하는 거예요. 나도 이 교과서에 있는 이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나도 읽을 수가 있네. 이해가 되네. 나 이 단어 아는데. 혹은 오늘의 fun reading 이런 책에서도 보면 오늘 제가 다룬 그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글도 많이 없거든요. 요 정도만 해도 이거 재밌네. 할만하네. 라는 할만하네. 나도 하니까 잘 되네. 이런 느낌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양 조절, 이 영어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양부터 일단 줄여서 조금 그 마음을 일단 영어에 진입하는 그 장벽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나중에 많이 접하고 있는 아이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 E앱이나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볼 텐데요. 이런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영어를 느끼면서 그 다음에 글이 이 영어 글의 내용을 느끼면서 푹 빠져보는 시간, 그래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How the Whale Got His Throat 이라는 이 책의 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래는 과연 이 식도, 고래의 목 안을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바로 논리적 흐름을 연결해주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간의 연결고리를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문할 때 훨씬 더 풍성한 글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글을 바로 읽어보기 전에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림을 보면서 먼저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뗏목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변가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저기 멀리서 고래의 꼬리가 보입니다. 고래가 오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사람이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음 그림으로 가볼까요?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고래가 지금 사람을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제대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피노키오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니까 조금 있다가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몰입해서 읽게 되는 것이랍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0: 한 가지는 바로 영어로 된 글을 매끄럽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영어 글을 쓸 때 조금 딱딱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나는 무언가를 했다, 끝났다, 혹은 재밌었다,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글이 뭔가 문장 간에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문장들이 이어지는 느낌이 좀 덜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글을 조금 길게 적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혹은 학교에서 쓰기 뭐 대회가 있다든가 거기에서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글을 쫙 멋지게 쓰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뭐부터 해보면 좋냐 하면요. 문장 간 연결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요. 그런 단어들을 일단 교과서 및 펀리딩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동그라미 치면서 아, 이런 단어들이 왜 여기에 쓰였구나. 아, 이런 단어를 쓰니까 훨씬 더 문장이 잘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를 먼저 알아채보세요. 먼저 처음부터 자신이 우리 친구들이 쓰려고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실제로 모델로서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에 쓰였구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써보면 훨씬 더 아,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된 글을 매끄럽게 쓰는 것들 문장 간에 이런 연결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게다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들을 영어로 된 글을 딱 익히고 알아채고 그 다음에 써보는 연습 요걸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 바로 읽어보면 좀 서운할 수 있겠죠. 우리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the whale swam and swam as fast as he could swim. At last, in the middle of the sea, he came to a raft. On the raft was a solitary shipwrecked sailor, trailing his toes in the water. All he had left in the world were the clothes on his back and a knife. The whale opened his mouth back and back and back till it nearly touched his tail, and he swallowed the sailor in his blue trousers and braces and his raft and his knife. Gulp! He swallowed them all down into his warm, dark inside cupboards. Then he smacked his lips and turned around three times on his tail.
0: 자, How the Whale Got His Throat,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So the whale swam and swam. 그 고래가 막 이렇게 헤엄쳤어요. 헤엄치고 헤엄쳤어요. As fast as he could swim, 그가 헤엄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헤엄을 쳤습니다. At last, 마침내. 오늘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In the middle of the sea, 바다의 한중간에서 he came to a raft. Raft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뗏목을 의미합니다. 와, 이런 뗏목을 타고 돌아다니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다에서 이런 뗏목을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살짝 무섭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아, 이 고래가 쭉 헤엄치다가 뗏목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사람이 타고 있었겠죠. 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오늘 이런 at last 같은 거, 이게 뭐냐면은 논리적 흐름을 나타내주는 말들입니다. 뭔가를 했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뭔가 문장 간에 연결이 좀 덜 되는 그런 좀 딱딱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을 좀 써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했고 마침내 무언가를 했다. 이렇게 문장 간 연결을 넣어줄 수 있는 연결을 말해주는 그런 말들을 넣어주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아 훨씬 더 뭔가 매끄럽게 글이 연결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한 곳에 한번 모아두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Fun reading grammar, 논리적 흐름을 연결해주는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첫 번째 이유는 할 때 그냥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Secondly,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해도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했으니까 약간 변화를 한번 줘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then 혹은 next를 쓸 수 있고요. 마침내, finally 혹은 at last, 마지막 이유는요. 이렇게 문장을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도 있고요. 뭐 시간 순서나 논리적 흐름이나 어떤 나열을 할 때 이렇게 나열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뭔가를 먹었는데 지금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게다가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열도 납니다. 뭔가를 추가할 때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moreover, more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를 더하다 느낌이죠. 게다가 추가하자면 in addition, add라고 하면은 더하다. addition은 더하기거든요. in addition, 게다가 besides, further, also,

0: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런 말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결과도 되긴 되는데요. 이거는 요약하자면 이제 앞에 나왔던 거를 싹 요약해서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In sum, in short, 짧게 줄이는 것이죠. In conclusion,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overall, 요약하자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한번 메모해 두시고요.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글쓰기에 바로 적용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일단은 찾아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교과서나 혹은 이런 글이 있잖아요. Fun reading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아, 요런 연결해주는 말이 쓰였구나. 동그라미를 한번 쳐두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 요게 훨씬 더 눈에 잘 보입니다. 왜 이런 말을 썼지? 라고 질문해 보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왜 at last를 썼을까요? 바로 아, 사람을 찾으러 간다, 간다, 간다. 마침내 찾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볼까요? On the raft, 그 뗏목 위에는 was a solitary. Solitary라고 하면은 혼자뿐인, 혼자 있는, 고독한 이런 뜻이에요. 혼자 있는 shipwrecked sailor. Shipwreck이라고 하면은 조난을 당하다. 배가 부서지는 것이죠. Ship은 배고요. Wreck이라고 하면 부서지다, 망가지다, 망가뜨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혼자뿐인, 맞죠? Solitary, 혼자뿐인 조난을 당한 sailor, 뱃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trailing, trail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 흙바닥을 갈 때 나뭇가지로 뭔가를 이렇게 질질질질질 끌고 가면은 trail, 끌고 가다, 끌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는 뗏목에서 발을 바다에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끌고 있냐면은 trailing his toes. 발가락을 아, 물속에 담그고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In the water, 물속에서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했던 solitary에서 여기에서 혹시 solo라는 거 보이십니까? solo 할 때 마지막에 o는 없지만 앞에 있는 sol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solo, 혼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뿐인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All he had left in the world, 세상에 그가 남긴 전부는, 즉 세상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세상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were the clothes on his back. 그의 on his back 등 뒤에 있었던 옷들과 and a knife 칼 한 자루였습니다. 아, 고래와 싸우자 하는 것일까요? 여기 칼이 나오네요.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거 우리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So the whale swam and swam as fast as he could swim. At last, in the middle of the sea, he came to a raft. On the raft was a solitary shipwrecked sailor, trailing his toes in the water. All he had left in the world were the clothes on his back and a knife.
0: 자, 이어서 해볼까요? 아, 고래와 사람이 지금 어떤 관계로 이어질까요? 싸울까요? 아니면 친구가 될까요? The whale opened his mouth. 고래는 입을 벌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벌렸냐면 back and back and back 이렇게 그러니까 고래의 이 입이 이제 턱이 벌어집니다. Till it nearly touched his tail. 꼬리에 닿을 때까지 와, 이 하관이 와, 꼬리 그만큼 이렇게 크게 입을 쫙 벌리는 것이죠. And he swallowed the sailor. 그리고 나서 삼켰습니다. 무엇을 삼켰냐면 the sailor, 뱃사람을 삼켰습니다. In his blue trousers.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and braces. braces라고 하면은 우리 어릴 때 혹시 입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어깨 끈으로 되어서 우리말로는 멜빵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바지와 바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어깨 끈으로 된 거예요. 멜빵 바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파란색 바지와 멜빵 바지를 가지고 있는 이 뱃사람을 삼켰어요. and his raft. 그리고 나서 고래 입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뗏목까지 같이 삼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칼도 같이 삼켰어요. 아, 칼은 놔두고 삼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꼽, 꿀꺽꿀꺽 이렇게 되죠. 계속 해볼까요? He swallowed them all down into his warm dark inside cupboards. 한번 볼까요? 그는 삼켰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삼켰는데요. Down into, 저기 아래쪽으로 into his warm, 따뜻하고 어두운 inside cupboard. cupboard라고 하면은 찬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엌에 있는 그런 찬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래에게는 찬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찬장을 열어서 닫아보면 그 안이

0: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고래의 몸속이 지금 위나 장속이 이런 찬장이 된 것처럼 그 안으로 이렇게 쑥 내려갔다 들어갔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Then he smacked his lips.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입술을 이렇게 입맛을 다셨어요. 냠냠냠, 맛있어라고 하면서요. And turn round. 그리고 나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Three times, 세 번을 돌았습니다. On his tail. 그의 꼬리로 세 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자, 여기서 times는 바로 몇 번, 몇회할때 이런 번회인데요. 오늘 이 타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거든요. 타임에 다양한 의미. 자, 첫 번째, What time is it? 몇 시니? 진짜 지금 몇 시인지를 묻는 거예요. 몇 시, 몇 분을 묻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묻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Do you have some time to talk? 너 나랑 이야기할 시간이 있니? 뭐 1시간, 2시간 이런 시간이 있니라고 할때 time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이 글에 나왔었던 My dog eats four times a day. 하루에 4번, 4회 먹는다 할 때 번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것은 times라는 게 있어요. time이랑 관계없는 또 다른 것입니다. times는 전치사이고요. 5 times 2 is 10. 여기서 times는 곱하기라는 의미입니다. 아, 5 곱하기 2는 10이구나. 그래서 times는 곱하기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시각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요. 번회를 의미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세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우리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The whale opened his mouth back and back and back till it nearly touched his tail, and he swallowed the sailor in his blue trousers and braces and his raft and his knife. Gulp! He swallowed them all down into his warm, dark inside cupboards. Then he smacked his lips and turned around three times on his tail.
0: 자, 오늘도 주옥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개 골라서 그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 Raft Raft At last, in the middle of the sea, he came to a raft. Shipwreck Shipwreck The crew survived the shipwreck. Solitary. Solitary. On the raft was a solitary shipwrecked sailor. Trail. Trail. He trailed his toes in the water. Time. Time. They meet him three times a day.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말을 소개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과 직결되냐 하면 바로 영어로 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영어가 외국어이다 보니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너무 딱딱 너무 쓰고 싶은 그 문장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 간에 연결을 해주는 말들, 논리적인 것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연결 어구들을 조금만 가르쳐주면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잘 쓸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매끄러운 그런 글을 쓸 수 있으니 이런 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리해서 프린트물로 해서 보여주셔도 좋고요. 혹은 정리를 해보셔도 좋고요. 혹은 어떤 글에서 일단은 찾아보는 그런 활동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저기서 접하면서 아, 나도 나중에 뭐 수행평가든 혹은 나만의 글을 적을 때 이런 어구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EBSE 앱이나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TV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TV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같이 장점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TV가 해로운 점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헬렌은 이 TV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첫 장을 함께 넘겨볼게요.
1: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봤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사실 줄거리는 너무나 따분하고 뻔했다. 그런데도 드라마는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했다. TV가 대화에 재미를 더해줄 수 있어서 참 좋다.
0: 네,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우리 헬렌이 TV 연속곡을 보면서 가족들과 이야기꽃을 피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함께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일단은 거실이 living room이니까 거실에서 라고 하시려면 in the living room, in the living room

0: 하시면 되겠고요.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무엇을 봤다고요? 네, 드라마 연속극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드라마 연속극을 영어로는요, soap opera, soap opera 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문장을 한번 천천히 같이 만들어 보자면, 우리 가족 모두가요, all my family, 거실에 앉았어요. sat in the living room. 그리고는 드라마를 즐겼습니다.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and enjoyed a soap opera. 해주시면 되겠죠?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서 드라마를 즐겼습니다.
1: All my family sat in the living room and enjoyed a soap opera. All my family sat in the living room and enjoyed a soap opera.
0: 자, 드라마를 보면서 이건 어떻네, 저건 어떻네 이렇게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우리 이렇게 대화, 가벼운 잡담을 나누는 것을 chat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대화하다 라고 하시려면 have a chat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문장으로 천천히 만들어 보자면 저희는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We had a pleasant chat.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요. While watching it.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while 이란 말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동안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 We had a pleasant chat while watching it. We had a pleasant chat while watching it.
0: 그러면 드라마가 엄청 재밌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헬렌의 말에 따르면 사실 줄거리는 너무 지루하고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줄거리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요. Storyline이고요. 스토리가 이야기니까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이야기, 그것이 줄거리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땠다고요? 너무나 뻔하고 예상 가능했다. 너무나 지루하고 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지루한이라고 할 때 dull 이란 표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뻔한, 예측 가능한이라고 할 때는 predictable 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dull and predictable 이라고 하면 아주 지루하고 뻔하다 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요. 사실, actually, 그 줄거리는 너무나 지루하고 뻔했어요. The storyline was so dull and predictable.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줄거리는요, 너무 지루하고 뻔했습니다.
1: Actually, the storyline was so dull and predictable. Actually, the storyline was so dull and predictable.
0: 자, 꼭 드라마가 재미있어야만 좋은 대화의 소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와, 저거 어떻게 저래? 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거리로 만들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참 좋은 대화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할 때 영어로는 still 이란 표현을 쓸 수 있겠고요. 대화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화의 소재, 이야기거리는 영어로 topic for conversation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still 이 드라마는 저희에게 선물했어요. 이 드라마는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It gave us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를요. Good topics for conversation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도 이 드라마는요, 저희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했습니다.
1: Still, it gave us some good topics for conversation. Still, It gave us some good topics for conversation.
0: 아마 TV가 없었더라면 딱히 나눌 대화의 소재가 없어서 서로 조금 서먹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헬렌의 결론은 TV가 이렇게 대화에 재미를 더할 수가 있다니 참 좋은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에 재미를 더하고 흥이 나게 하는 것, 영어로는 spice up. spice up 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spice가 양념 따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에 양념을 쳐준다. 그만큼 대화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부터 만들어 보자면 참 좋은 일이에요.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TV가 대화에 재미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이요. That TV can spice up the conversation. That TV can spice up the conversation 해주시면 되겠죠? TV가 대화에 재미를 더할 수 있다니 참 좋은 일입니다.
1: It's a good thing that TV can spice up the conversation. It's a good thing that TV can spice up the conversation.
0: 네, 이렇게 해서 TV 덕분에 오랜만에 아주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헬렌의 다이어리 우리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자, 배운 내용 잘 생각하시면서요. 헬렌의 다이어리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 All my family sat in the living room and enjoyed a soap opera. We had a pleasant chat while watching it. Actually, the storyline was so dull and predictable. Still, it gave us some good topics for conversation. It's a good thing that TV can spice up the conversation.
0: 네, 어때요? 다시 들어보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잭의 다이어리 함께할 시간인데요. 우리 잭도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잭의 다이어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의학 드라마를 봤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며 즐겁게 대화했다. 사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런데도 그 드라마는 좋은 대화의 원천이 되었다. TV가 대화의 재미를 더해줄 수 있어서 참 좋다."
0: 네, 잘 보셨어요?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잭의 다이어리였어요. 자, 우리 첫 문장부터 함께 영어로 도전해볼까요?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의학 드라마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함께 앉다, 한자리에 앉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sit together, sit together. 이런 표현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무엇을 봤다고요? 네, 의학 드라마를 봤답니다. 여러분, 의학의라고 하시려면 medical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medical drama, medical drama라고 해주시면 의학 드라마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까 온 가족이 한 대 앉았어요. All my family sat together. All my family sat together. 그리고 의학 드라마를 즐겼습니다. 의학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And enjoyed a medical drama. And enjoyed a medical drama. 해주시면 되겠죠? 온 가족이 한 대에 앉아서 의학 드라마를 즐겼습니다.
3: All my family sat together and enjoyed a medical drama. All my family sat together and enjoyed

0: a medical drama.
1: 자, 그런데 모두가 입 꾹 다물고 TV만 시청한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보는 동안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앞선 헬렌의 다이어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라고 했을 때 have a chat 이란 표현 배웠는데 비슷한 의미로요. have a talk. have a talk 이라고 하셔도 이야기를 나누다, 대화를 나누다 라는 의미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까 우리는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We had a nice talk. We had a nice talk.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요. While watching it. While watching it. 해주시면 간단하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동안에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0: We had a nice talk while watching it. We had a nice talk while watching it.
1: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사실은 드라마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으면 다들 드라마에만 몰입해 있을 텐데 조금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엉성했기 때문에 더 좋은 대화의 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등장인물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네, character. Character. 라는 표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졌다, 현실성이 없는 이라고 하실 때는 unrealistic, unrealistic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까 사실은요, actually, actually 그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들이요, the characters in the drama, the characters in the drama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were so unrealistic. were so unrealistic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들은요,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0: Actually, the characters in the drama were so unrealistic. Actually, the characters in the drama were so unrealistic.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가 아주 좋은 대화의 소재가 되었다, 대화의 원천이 되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의 원천, 근원이라고 할 때 영어로 이제 sourc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근원이 되었다, 원천이 되었다 하시려면 source of conversation, source of conversation 이라고 해주시면 대화의 원천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still, 그것은 좋은 대화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It became a good source of conversation. It became a good source of conversation.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드라마는 아주 좋은 대화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0: Still, it became a good source of conversation. Still, it became a good source of conversation.
1: 자, 그러면서 우리 잭은 TV의 좋은 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TV가 이렇게 대화를 신나게 해주니까, 대화에 재미를 더해주니까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앞서서 무언가에 재미를 더하다, 흥이 나게 하다라고 했을 때 spice up 이란 표현을 배웠는데 비슷한 의미로요, 뭔가 더 신나게 만들어준다, jazz up. jazz up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음악 장르 중에 jazz라는 음악이 있는데 듣다 보면 어깨가 절로 움직이는 뭐 상당히 흥겨운 음악들이니까 아 그래서 대화에 재미를 더하고 신이 나게 해준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문장으로 옮겨보니까요. 참 좋아요.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hing. TV가 대화를 더 신나게 해준다라는 사실이요. That TV can jazz up the conversation. That TV can jazz up the conversation. 해주시면 되겠죠? TV가 대화를 더 재미있게 해준다니 참 좋습니다.
0: It's a good thing that TV can jazz up the conversation. It's a good thing that TV can jazz up the conversation.
1: 네, 이렇게 해서 의학 드라마에 얽힌 잭의 재미있는 다이어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잭의 다이어리 영어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볼까요?

0: All my family sat together and enjoyed a medical drama. We had a nice talk while watching it. Actually, the characters in the drama were so unrealistic. Still, it became a good source of conversation. It's a good thing that TV can jazz up the conversation.
1: 네, 열심히 잘 보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TV, 텔레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Soap opera, 연속극, 드라마라든지 medical drama, 의학 드라마, 또 spice up, jazz up, 흥을 더하다 같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충분히 활용하셔서요. 이번에는 TV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My Own Diary, 우리 함께 볼게요.

네, 오늘 만난 다이어리들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TV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십니까? 이 TV 프로그램이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런 이야기들 차곡차곡 잘 담으셔서 여러분의 다이어리 우리 EBS E 홈페이지 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다이어리 이외에도 많은 학습 자료들도 함께 탑재되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요, 내가 어떤 특정 상태가 아니다 라는 표현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나 배가 안 고픈데? 이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hungr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하기에 앞서서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자, 일단 시계가 있네요. What time is it? It's 12 o'clock. 지금 12시인데 보니까 낮 12시인 것 같아요. 그쵸? What time is it? 물론 12시이긴 하지만 It's lunch time.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저기 안경 낀 친구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Do you want to eat a hamburger? Do you want pizza?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 사람은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나 별로 배 안 고파. 이 표현 궁금하죠, 여러분? 자, 그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2: It's already 7 p.m. Let's eat dinner.
1: I'm not hungry.
2: No way.
1: Just joking.
0: 자, 대화 잘 들으셨죠? 그러면 대화 내용 살펴볼게요. It's already 7 p.m.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It's already 7 p.m. It's 다음에는 보통 우리 시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already가 벌써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it's 7 p.m. 이라고 하면 7시에요인데 already가 껴서 벌써 7시에요 라는 말이 됐겠죠. 자, 요 표현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t's already 7 p.m.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It's already 다음에 시간을 넣어서 연습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벌써 몇 시야?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자, Let's eat dinner라고 했어요. 7 p.m. 저녁 7시니까 저녁 식사를 할 그 시간이죠. Let's eat dinner라고 했는데 이렇게 Let's로 문장이 시작하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라는 제안을 하는 그런 문장이 돼요. Let's eat dinner라고 했으니까 우리 저녁 식사를 합시다. 저녁 식사 먹자 라는 말이겠죠. 요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Let's eat dinner. Let's eat dinner. 잘했어요. 자, let's 다음에 다른 행동도 한번 넣어볼게요. Let's play. 우리 놀자. 요런 말이겠죠, 그쵸? 우리 친구들하고 놀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Let's play. 잘했어요. Let's go home. 늦었다. 이제 집에 가자 라고 할 때는 Let's go home 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공부하자. Let's study 라고 하면 되겠죠? Let's study. 자, 그리고 우리 뛰자 라고 할 때는 Let's run 이라고 하면 돼요. Let's run.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혹은 여러 명한테 뭐뭐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는 let's 다음에 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let's eat dinner. 저녁 먹자라고 했더니 I'm not hungry 라고 대답을 했어요. I'm not hungry. 자, 일단 not은 뭐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hungry는 배고픈이니까 나 배고프지 않아. 라는 말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m not hungry. I'm not hungry. 그쵸, 잘했어요. 자, 이렇게 I'm not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나 그 상태 아니야 라는 뜻이죠. 그럼 hungry 대신에 다른 단어도 넣어볼까요? 나 안 아픈데? 나 아프지 않아. I'm not sick. I'm not sick. 나 피곤하지 않은데? I'm not tired. I'm not tire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나 안 슬퍼. 나 슬프지 않아. I'm not sad. I'm not sad.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I'm not happy. 나 이거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뜻도 되지만 나 만족스럽지 않아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라도 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거 별론데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게 I'm not happy예요. 그래서 happy가 행복한이란 뜻도 있지만 만족하는 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아주 간단하지만 자주 쓸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자, I'm not hungry라고 했더니 No way라고 했어요. 자, no way는 말도 안 돼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자, way는 찾아보면 뭐 길이라는 뜻, 방법이라는 뜻 이런 게 있어서 no way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냥 no way 자체가 말도 안 돼라는 뜻이라는 걸로 그냥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돼요. 자, 말도 안 되라고 했어요. 아니, 7시인데 어떻게 배가 안 고파? 알고 보니 농담이었네요. Just joking이라고 했네요. Just joking은 그냥 농담이야, 농담하는 거야라는 뜻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농담이야. Just joking. 한번 더. Just joking.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문장 연습도 많이 해봤죠?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 It's already 7 p.m. Let's eat dinner.
1: I'm not hungry.
2: No way.
1: Just joking.
2: Singing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What time is it? 여러분 지금 시계를 볼까요? 몇 시예요? 아, it's already 12 p.m. 벌써 12시네요, 그쵸? 12 p.m.이 낮 12시였잖아요, 그쵸? Already가 이미 벌써라는 의미로 벌써 12시네 라는 의미겠죠. 이 표현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s already 12 p.m. It's already 12 p.m. 잘했어요. 자, 그래서 배가 고픈 우리 안경 낀 분은 점심을 먹자고 제안을 하죠. 제안할 때 let's를 시작한다고 그랬죠? Let's eat lunch. 그쵸, 점심시간이니까 lunch를 써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Let's eat lunch. 잘했어요. 자, let's eat lunch 라고 했더니 나 배가 안 고파. I'm not hungry.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나 배 안 고파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not hungry. 맞아요. 그럼 만약에 배가 고팠다 쳤을 때는 not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반대로 나는 배고파 라고 할 때는 I'm hungry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m not hungry. I'm hungry. not만 넣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말도 안 돼. 지금 점심시간인데 배가 안 고프다고? 말도 안 되는 영어로 No way! 라고 했었죠. 자, 요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No way! 말도 안 돼! 라는 말이에요. Just joking. 요거 뭐였어요? 그냥 농담하는 거야 라는 뜻이었죠. 자, just joking. 요 억양이 조금 중요해요. Just joking. 이렇게 말한 경우 거의 없어요, 여러분. Just joking. 혹은 뭐 just joking. Just를 강조해 주거나 joking을 강조해 주거나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일단 joking을 한번 강조해 볼까요? Just joking. 잘했어요. Just를 강조하면 just joking.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양도 따라해서 많이 연습해 주세요. Just joking 대신에 just kidding 이라고 해도 돼요. Kidding도 똑같이 joking하고 똑같이 농담하다, 뭐 농담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연습해 볼까요? Just kidding. Just kidding. 잘했어요. I'm not joking.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아까 I'm not hungry가 있었잖아요. Just joking의 반대 의미죠.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닌데? 요럴 때도 쓸 수 있어요. I'm not joking. I'm not jo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m not kidding. I'm not kidding. 요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I'm not joking, I'm not kidding 대신에 나 지금 심각해. I'm serious.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쵸? I'm serious. 네,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I'm serious. 여러분 심각해야 돼요. I'm serious.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 내용의 것들도 복습하면서 더 많은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et's do the chant. Follow me. Let's eat dinner. Let's

Let's play. Let's play. Let's go home. Let's go home. Let's study. Let's study. I'm not hungry. I'm not hungry. I'm not sick. I'm not sick. I'm not tired. I'm not tired. I'm not sad. I'm not sad.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hungry. 나 배 안 고파 라고 말할 수 있다 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I'm not hungry. 이렇게 말하면 됐죠. 그래서 나 어떤 상태 아니야. I'm not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된다고 했어요. 이 표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복습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비싼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나 아직 안 끝났는데? 라는 표현을 오늘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done yet.
0: 자, 오늘 공부하기에 앞서서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the family is going somewhere. 우리 가족이 어딘가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Mom's ready, dad's ready, and sister is ready. 엄마랑 아빠랑 여동생은 다 준비가 끝났네요. But what is the boy doing? 우리 남학생은 아직도 블록놀이를 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빨리 가자. 너 다 됐니? 준비 다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그쵸?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 그럼 대화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1: Are you done?
2: I'm not done yet.
1: Hurry up.
2: I'm trying.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Are you done? Are you done? 자, done이 끝난, 뭐 마무리가 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Are you done? 물어보면 끝났어요? 다 됐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 표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Are you done? Are you done? 잘했어요. 자,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상태가 오면 당신

그 상태예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당신 지금 괜찮은 상태예요?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친구가 넘어졌다. 친구가 울고 있다. 이럴 때, 괜찮아?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잘했어요. 너 어디 아프니? Are you sick? Are you sic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물어볼까요? Are you sick? 너 화났어? 라고 할 때는 Are you angr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Are you angry? 엄마 화났어요? Are you angry?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Angry가 화가 난이라는 뜻이죠.

0: 잘했어요. 자,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상태 넣는 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are you done? 물어봤더니, I'm not done yet.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I'm not done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나 아직 안 끝났어인데, 요 yet가 들어가서 아직이라는 그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I'm not done은 나안 끝났어. yet이 들어가서 아직 안 끝났어. 요거. 자, yet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I'm not done yet. I'm not done yet.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not done yet. I'm not done yet. 잘했어요. 요 yet라는 단어가 맨 뒤에 와서 요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not 어떤 상태 yet. 아직 나는 그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이겠죠. 배고파요? 나 아직 배안 고파. I'm not hungry yet. I'm not hungry ye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준비 다 됐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I'm not ready yet. ready가 준비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yet.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sure가 확실한이라는 뜻이거든요. I'm not sure yet. I'm not sure ye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걱정은 안 돼요. 라고 할 때는 I'm not worried yet. 이렇게 말하면 돼요. Worried가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발음은 worried. 이렇게 발음하는데 중간에 R 발음할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돼요. 혀의 양쪽만 긴장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음을 해볼게요. 나 아직 뭐 걱정하지 않아. I'm not worried yet. I'm not worried yet. 이렇게 말하면 되죠. Hurry up.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하니까 Hurry up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Hurry가 서두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up은 무슨 뜻이냐? up은 그냥 강조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특별하게 크게 뜻은 없어요. Hurry. Hurry up. 둘다 비슷한 뭐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up이 들어가서 조금 더 긴박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Hurry up. 서둘러.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I'm tryin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나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라는 말이죠. I'm trying. 연습해 볼까요? I'm trying. I'm trying.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Are you done?
2: I'm not done yet.
1: Hurry up.
2: I'm trying.
3: Singing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에요. 자, let's go back to the picture again. 자,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준비됐는데 여기 블로그라는 친구만 준비가 안 됐네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죠. Are you done? 끝났니? 너 하는 거다 마무리했니? Are you done? 자, 요 표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Are you done? 자, 넌 했나요, 안 했나요? I'm not done yet. 아직도 놀고 싶은 거죠. 우리 친구는 아직 끝이 안 났대요. I'm not done yet. yet가 들어가서 아직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준다라고 했어요. 자, 이 표현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I'm not done yet. 잘했어요.

자, 이제 답답한 아빠가 물어보죠. Are you finished? done이 끝난이었잖아요. finished도 똑같은 말이에요. 끝이 난, 끝난 뭐 이런 뜻이죠. Are you finished? Are you finished?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 대답은 뭘까요? 아, I'm almost done. Almost 기억나죠? 거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끝났어요 라는 말이죠. 그쵸? I'm almost done. 이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m almost done. I'm almost done. 잘했어요. 아, 근데 우리 여동생도 답답한가 봐요. 빨리 가야 되는데. Are you ready to go? 이렇게 물어봤죠. Ready가 준비된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니? 라는 질문으로 오빠 갈 준비 다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re you ready to go? 이 표현도 우리 같이 외워둘까요? Are you ready to go? 한번 더. Are you ready to go?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가 준비가 됐을까요? I'm not ready. 아이고야, 아직도 준비가 안 됐네요.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야. I'm not 다음에 상태가 오면 된다 그랬죠? I'm not ready. 나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야. 이런 말이겠네요. I'm not ready.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m not ready. I'm not ready. Hurry up! 온 식구가 이제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을 하네요. Hurry up! 이 표현 기억나죠? 서둘러! up을 빼고도 해도 상관없어요. 자, hurry up! 큰 소리를 해볼까요? Hurry up! 잘했어요. 아니, 나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I'm try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I'm trying! 이 표현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trying. 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hurry up에 대한 대답으로, 아, 그렇게 할게 라고 할 때는, I will.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I will. I will. 그렇게 할게. 이런 뜻입니다. 자, I will. 이렇게 해서 빨리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운 표현들이 꽤 많았죠, 그쵸? Are you done? Are you finished? 그랬을 때 대답은 I'm not done 이라고 해도 되지만, yet를 넣어서 아직, 나 아직 안 끝났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연습했죠? 자, 이 배운 표현들 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Let's do the chant together. Follow me. Are you done? Are you done?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sick? Are you sick? Are you angry? Are you angry? I'm not done yet. I'm not done yet. I'm not hungry yet. I'm not hungry yet.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yet. I'm not sure yet. I'm not sure ye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done yet.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라는 말 여러분 할수 있죠? 그러면 check. I'm not done yet 뿐만이 아니라 done 대신에 다른 상태를 넣어서도 우리 연습해 봤고요. Are you 상태? 라는 질문도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서둘러! 어떤 표현이었나요? Hurry up! 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라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that sad.
0: 자, 본격적인 공부 들어가기 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요리 대결을 했었나 봐요. But I think the boy won.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딸한테 괜찮아? 너 져서 괜찮아? 슬프지 않니? 근데 우리 여학생은 뭐 그렇게 슬퍼 보이진 않네요, 그쵸? She may be not happy, but she's not sad too. 자, 그러면 이렇게 슬프지도 않고 많이 기쁘지도 않은 뭐 그렇게 안 슬픈 상태? 요거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여자친구가 진 게 여기 남자친구가 뭔가 뒤에 숨기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어찌됐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라는 표현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 대화 먼저 들어볼게요.
1: Are you sad you lost?
2: I'm not that sad.
1: Really?
2: Yeah, we had fun. That's what count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Are you sad you lost? Are you sad you lost? Sad가 슬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re you sad까지만 물어보면 너 슬프니? 라는 뜻이죠. 자, 뭐 때문에 슬퍼요? You lost. Lost는 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lose라는 지다라는 뜻의 단어의 과거 형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 거기 때문에 Are you sad you lost? 너가 져서 슬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져서 슬퍼? Are you sad you lost? Are you sad you lost? 우리 친구들은 승부욕이 있나요? 여기서 lose라는 거는 어떤 경기나 대회나 시합에서 졌다라는 거겠죠, 그쵸?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Are you sad you lost? 물론 우리가 슬플 수 있겠죠. 하지만 I'm not that sad. 이렇게 대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I'm not that sad라고 했는데 여기서 that은 그렇게 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that이라는 단어를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것, this, 저것, that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that은 또 그렇게 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 앞에 붙어서 그렇게 그 상태인 뭐 이런 의미가

0: 되는 거죠. I'm not that sad 이라고 하면 뭐 슬프긴 하는데 그렇게 슬프진 않아 라는 의미겠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 그렇게 슬프진 않아.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잘했어요. 자, I'm not that 다음에 상태 놓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니, 왜 이렇게 바빠요? 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that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I'm not that busy. 이런 식으로요. 연습해 볼까요?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잘했어요. 많이 지루하시죠? 아니요. 저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요. I'm not that bored. I'm not that bored. 라고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not that bored. 잘했어요. 무섭죠? 아니요. 저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요. I'm not that scared. 라고 하면 돼요. Scared가 무서운이라는 뜻이에요. I'm not that scared. I'm not that scared. 달리기 잘 뛰나요? 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I'm not that fast. I'm not that fast.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I'm not that fast. 자, 이렇게 I'm not that 뭐뭐라고 해서 뭐 그렇게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라는 말이 된다는 거 요 that 잘 기억해 주세요. 자, really? 아니, 그렇게 슬프지 않아? 괜찮아요? Really? 놀래서 물어봤죠. Yeah, we had fun. 이렇게 대답을 했죠. Yeah는 뭐, 라는 대답이고요. Yes 대신에 쓰면 되겠죠. We had fun 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have fun 이라는 표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have는 보내다 라는 뜻인데 had라고 했죠. have의 과거형 보냈다가 had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즐거웠던 거는 we had fun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뭐 어떤 시합이 있었는데 즐거웠잖아 라는 말인 거죠. We had fun.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어서 That's what counts 라고 말을 했습니다. count가 원래는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세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That's what counts 라고 하면 그게 중요한 거지 라는 말인 거죠. 물론 누가 이기냐 지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 그거가 중요한 거지 라고 할 때는 That's what counts 이렇게 말을 한 거네요. 그렇죠? That's what counts. 여기서의 that은 그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가 아니고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We had fun. 재미를 느꼈다는 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That's what counts. That's what counts.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Are you sad you lost?
2: I'm not that sad.
1: Really?
2: Yeah, we had fun. That's what counts.
3: Singing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Now, let's go back to the competition. 요리 대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자친구가 졌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Are you sad you lost? Are you sad you lost? 이렇게 물어봤죠. 너가 져서 슬프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lose가 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잃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뭐를 잃었을 때는 뭘 잃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it처럼 뭔가 대상이 나왔다. 그러면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친구가 소금을 잃어버려서 소금을 못 쳐서 졌나 봐요. Are you sad you lost it? 여기서 it은 소금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금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슬프니?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re you sad you lost it? Are you sad you lost it? 이렇게 같은 단어더라도 that처럼 lose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여자친구 슬픈가요?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뭐 슬프긴 한데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이런 말이겠네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잘했어요. Really? 정말? 놀라네요, 그쵸, 다들? Really? 자, 놀랐어요. Are you sure? 아빠가 너 정말 괜찮아? Are you sure? 이렇게 물어봤어요. Sure가 확실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확실해? 너와 많이 안 슬픈 거 괜찮아? 다들 걱정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런데 sure 대신에 for real 이라는 표현을 넣을 수도 있어요.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Yeah, we had fun. 뭐 누가 졌든 누가 이겼든 우리 즐거웠잖아요. We had fun.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we had fun 대신에 그건 즐거웠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It was fun. 이렇게도요. Yeah, it was fun.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Yeah, it was fun. Yeah, it was fun. 잘했어요. That's what counts. That's what counts. 기억나죠? 여기서 count는 수를 세다가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즐거웠다는 게. 이런 말이었네요. count 대신에 matter라는 단어를 써서 that's what matters.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이 표현도 우리 연습해 볼까요? That's what matters. That's what matters.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 남자친구 뒤에 소금이 있네요. 소금을 뒤에 숨겨놓고 여자친구한테 안 줘서 이겼나 봐요. 아이고야. 자, 어찌됐건 오늘 배웠던 표현도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do the chant. Everyone, follow me.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ored. I'm not that bored. I'm not that scared. I'm not that scared. We had fun. We had fun. It was fun. That's what counts. That's what matters.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that sad. 저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라는 말을

0: 수 있다?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그래서 that은 저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오늘 배웠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1: "안녕하세요.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1번째로 우리가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로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happy at all.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 두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네요. They're talking over the phone. 그런데 집에 있는 여자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배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건지, 시간을 보니까 1시인데 그럼 배가 고픈 건가요? Maybe she's hungry. Maybe she didn't have her lunch. 아직 점심을 못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우리 남편분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궁금하죠? 우리 오늘 대화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1: I am not happy at all.
2: Why? What's wrong?
1: I ordered lunch at 11, but they forgot my order, so I didn't eat anything.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I am은 I'm을 다시 핀 거예요, 그쵸? I'm이라고 줄일 수 있다가 다시 늘릴 수 있겠죠, 그쵸? 자,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할 때는 I'm 대신에 I am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happy는 행복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at all이라는 표현이 전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나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어.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이런 의미 표현을 씁니다. I am not happy at all.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화가 조금 나야 돼요. I am not happy at all. I am not happy at all. 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일단 알아보기 전에 I am not 뭐뭐 at all 이거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전혀 어떤 상태가 아니야 라는 의미이죠. 나 전혀 안 피곤해. I am not tired at all.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 am not tired at all. 잘했어요. 나 전혀 긴장 안 했어. 긴장한이라는 표현은 nervous 이거든요. I am not nervous at a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am not nervous at all. 잘했어요. 질투? Jealous 하냐고? 전혀 질투 안 해. I am not jealous at all. 이라고 하면 돼요. I am not jealous at all.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나 전혀 안 부끄러워. 부끄러운 shy라는 표현이 있어요. I am not shy at all.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큰 목소리로 I am not shy at all. 잘했어요. 그래서 I am not 뭐뭐 at all.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I am not happy at all. 이라고 했더니 Why?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봤어요. Wrong은 문제가 있는 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사용이 됐어요. What's wrong? 어떤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어떤 일이 있었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I ordered lunch at 11. 자, 여기서 order lunch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점심 식사를 주문하다라는 뜻이죠. order 자체는 주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11시에 주문을 했대요. 이렇게 시간을 말할 때는 at 다음에 시간이 옵니다. I ordered lunch at 11 이라고 했더니 요거는 이제 11시에 내가 주문을 했어 라는 뜻이죠. 그런데 안 왔나 봐요. But they forgot my order 라고 했어요. 자, forgot 이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forget 이라는 표현이에요. forget이 있다, 뭐 깜빡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의 과거형이죠. 왜냐면 과거에 잊어버린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내 주문을 잊어버렸어. 깜빡하고 안 보낸 거네요. 그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one's order가 누구누구의 주문이에요. 자, 주문인데 내가 주문한 거니까 my order가 되겠죠. 그래서 order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문 자체를 뜻하기도 해요. 당신이 주문한 거는 your order가 되겠죠. 그가 주문한 건 his order. 그녀가 주문한 건 her order겠죠. 이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But they forgot my order. 하지만 그들은 내 주문을 잊어버렸어. 안 보내준 거네요, 음식을. So I didn't eat anything 이라고 말을 했어요. So는 여기서 그래서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Anything은 아무것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라는 말을 I didn't eat anything 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1시가 다 되고 2시가 다 됐는데 아직도 점심을 못 먹었어요. 해피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네요. 그쵸? So I didn't eat anything. So I didn't eat anything. 이 표현도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I didn't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나 그 행동을 안 했어 라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안 울었어. I didn't cry 라고 하면 되겠죠? 울었어?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영어로 I didn't cry. 잘했어요. 혹시 당신이 소리를 질렀나요? 아니요, 저 소리 안 질렀어요. I didn't scream. Scream이 소리를 지르다 라는 뜻이에요. I didn't scream. I didn't scream. 혹시 갔었어요? 아니요, 저 안 갔는데요. I didn't go. I didn't go.

0: 아주 간단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공부했어요? 아니요, 저 공부 안 했어요. I didn't study. 요 표현은 여러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해야죠. 자, 어찌됐건, I didn't study.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I didn't 다음에 행동을 넣어서 저그 행동 안 했어요. 라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 am not happy at all.
2: Why? What's wrong?
1: I ordered lunch at 11, but they forgot my order. So I didn't eat anything.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이에요. Going back to the picture. 자, 우리 시계를 볼까요? 몇 시예요? 오, 1시예요, 1시. 근데 우리 아내가 아직도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일단 남편한테 전화해서 I am not happy at all 이라고 말을 했죠. I am not happy at all. 나 전혀 만족스럽지가 못해. 좀 화가 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놀래서 Why?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보죠. 자, Why?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말이었죠. What's wrong 대신에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What's the matter? 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matter도 역시 문제라는 뜻입니다.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혹은 What's the problem?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자, 이제 문제가 뭔지 얘기를 해주죠. I ordered lunch an hour ago. 1시간 전에 내가 점심 주문을 했어. 라는 말인데, 아까는 at 11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an hour ago.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1시간 전에라는 의미예요. I ordered lunch an hour ago. 1시간 전에 주문을 했대요. But they forgot my order. 하지만 내가 주문한 걸 그들이 잊어버렸어. 깜빡하고 안 갖다 줬어. 라는 말이죠. 아이고, 배가 많이 고프겠네요. 그쵸? But it hasn't come yet.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아직 그게 오지 않았어. It이 여기서는 my order. 내가 주문한 걸 뜻하겠죠? 내가 주문한 게 아직도 안 왔어. 라는 뜻이에요. Yet. 기억나나요? 아직은. 뭐, 요런 뜻이었죠. 그쵸? 그래서 it hasn't come yet. 이라고 하면 아직 오지 않았어. 라는 말이 됩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But it's not here yet. 아직 여기에 오지 않았어 라는 말로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혹은 뭐 사무실에서 주문했으면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Here가 여기라는 뜻이니까요. But it's not here yet. But it's not here yet. 너 아무것도 못 먹었니? 이렇게 남편이 걱정하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You di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안 먹었어? Eat anything. 뭐, 어떤 것이든 먹다인데, didn't니까 안 먹은 거죠. 그쵸? 자, 대답은, oh dear. 자, 우리 남편이 많이 걱정해 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쵸? Oh dear. 요거는, 아이고, 이런, 요런 표현이에요. Oh dear. 뭐, 둘다이 표현을 쓸수 있겠네요. 그쵸? 아이고, 안 왔어. 아이고, 우리 아내 어떡해. 그래서,

dear 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표현들 많은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I am not happy at all. I am not nervous at all. I didn't eat anything. I didn't cry.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happy at all. 전혀 만족스럽지 못해요. 라는 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 다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내가 어떤 특정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복습 빨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in a certain state.
0: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습을 하기 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오, 야구장이네요. 그쵸? It's a baseball stadium. 오, 지금 몇 시예요? 오, 1시 30분인데 벌써 1시 30분이야. 이런 표현 우리 배웠었죠. And what's the score? 보니까 점수가 1대 3이에요. 우리 야구 코치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진 것 같아요. I think they lost. Well, what about this boy eating a hamburger? 여기 햄버거를 먹고 있는 친구는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죠, 먹는 게, 그쵸? 네, 그리고 저기 진 친구들은 슬플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안 슬플 수도 있고 우리 이런 표현들을 다 배웠었는데요. 그럼 빨리 복습하러 가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oday's topic. Tell someone that you're not in a certain state.
0: 자, 본격적으로 우리 복습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보고 넘어갈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는 Tell someone that you're not in a certain state. 내가 어떤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말하다 였는데요. 네, 이런 표현도 우리 많이 배웠죠. 그런 표현들 나올 때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It's already 7 p.m. 자, 요 문장 기억나나요? It's 다음에는 보통 시간이 온다고 했죠. Already는 벌써니까 It's already 7 p.m. 벌써 저녁 7시예요 라는 말이었죠. 자, It's already 다음에 시간 넣는 연습도 많이 해주세요. Let's eat dinner 라고 했었죠. Let's로 문장이 시작하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문장이었어요. Eat dinner는 저녁을 먹다 라는 표현이니까 Let's eat dinner, 우리 저녁 먹자 라는 말이었죠. 자, let's 다음에 eat dinner 대신에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 한번 넣어볼게요. Let's play. Play는 놀다니까 우리 놀자 라는 말이었죠. Let's go home. 우리 집에 가자 라는 말이었고요. Let's study.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다양한 제안을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하셨죠? I'm not hungry 라고 하면 나는 배가 안 고파요 인데 이 not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hungry는 배고픈이니까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라는 말이겠죠. 자, 요거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m not hungry. 잘했어요. 자, 이렇게 I'm not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나 그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이었죠. I'm not sick 라고 하면 나 아프지 않아 라는 표현이죠. sick 라는 단어가 아픈이라는 뜻이니까. tired는 뭐예요? 피곤한. 그래서 I'm not tired. 나 피곤하지 않아 라는 말이죠. sad는 슬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m not sad. 나 안 슬퍼 라는 말이겠죠. No way! 이 표현은 말도 안 돼 라는 뜻이었고 Just joking! 이거는 그냥 농담하는 거야 라는 뜻이었죠. Are you done? 너 끝났니? 라는 질문이었죠. So done이 끝난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너 그 상태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Are you okay? 너 괜찮니? 라는 뜻이었고 Are you sick? 너 아프니? 이런 질문이었고 Are you angry? 화났어요? 라는 질문이었죠. 이렇게 Are you 다음에 상태 넣는 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m not done yet.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쵸? yet라는 표현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done이 끝난이었잖아요. I'm not done 까지만 얘기하면 나 아직 안 끝났어. 아, 나 안 끝났어 인데 요 yet가 들어가서 아직 안 끝났어. 이런 말이 되겠죠. 그쵸? So yet가 아직이라는 이런 표현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I'm not 뭐뭐 우리 연습했잖아요. I'm not 뭐뭐 yet도 한번 해볼게요. 나 아직 배가 안 고파. I'm not hungry yet.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I'm not ready yet. 나 아직 확신이 없어. 확실하지가 않아. I'm not sure ye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Hurry up! 이 표현 뭐였어요? 서두르다 라는 표현이 hurry잖아요. 근데 hurry나 hurry up이나 둘 다 뭐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up이 들어가서 조금 더 강조해주는 느낌을 준다라고 했고요. I'm trying 이라고 하면 이 try가 노력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 노력 중이야 라는 뜻이죠. 우리 ing 형태로 쓰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I'm trying. 나 노력하는 중이야. 빨리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말이겠네요. 자, are you sad you lost? 라고 질문하면 너 져서 슬프니? 라는 뜻이죠. sad가 슬픈이라는 뜻이고요. lost는 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lose가 지다라는 단어죠. 그쵸? 그래서 요거의 과거형이 lost입니다. I'm not that sad.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만들어봤어요. I'm not sad는 나 슬프지 않아인데 that가 들어가서 그렇게 슬프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된 거죠. 물론 that은 저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죠. 그죠? I'm not that sad. 그렇게 슬프지 않아 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that이 붙으면 그렇게 라는 의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요것도 우리 연습해 봤죠. I'm not that 뭐뭐. 자, 나는 뭐 그렇게 이런 상태가 아니야 라는 표현인데 나 그렇게 바쁘지 않아.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나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 I'm not that bored. 가 되겠죠? 나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I'm not that scared.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다 기억나죠? Really? 진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Yeah, we had fun. 비록 졌지만 우리 즐거웠잖아, 재밌었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Have fun이 즐거운 시간을 갖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had fun이라고 했죠? 이 had는
have의 과거 형태입니다.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

0: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보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헤드로 바꿔줘야 되겠죠. That's what counts.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 count가 물론 수를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즐거웠던 게 중요한 거야. 누가 지구 이기고가 아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I am not happy at all 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배워봤었어요. 자, 일단 happy는 행복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한이라는 의미도 있었죠. 그리고 at all은 전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m not happy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만족스럽지 못해 이런 말인데 at all이 뒤에 붙어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전혀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말이 된 거죠. 왜였을까요? 자, 일단 그걸 알아보기 전에 이것도 우리 연습하고 한번 가볼게요. I'm not 뭐뭐 at all. 자, 아까 I am이라고 했지만 I am은 줄여서 I'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나 전혀 피곤하지 않아. I am not tired at all. 나 그렇게 긴장되지 않았는데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 I am not nervous at all. 나 전혀 질투 안 나는데. I am not jealous at all. 이 표현들 다 기억나죠? 자, why? What's wrong? I am not happy at all 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wrong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이란 뜻인데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니? 라는 의미죠. I ordered lunch at 11. 자, order lunch는 점심을 주문하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시간은 at 뒤에 보통 쓴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11시에 점심을 주문을 했었어 라는 말이에요. But they forgot my order. Forgot은 forget의 과거 형태인데 잊다의 과거형이니까 잊어버렸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나의 주문, one's order, 누구누구의 주문이죠. My 주문을, 나의 주문을 그들이 깜빡하고 안 갖다 줬어요라는 의미겠네요. So I didn't eat anything.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라는 말이죠. So는 여기서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Anything은 아무것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I didn't 뭐뭐, 이것도 연습했었죠. 나 울지 않았어? I didn't cry. 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 I didn't scream. 나 가지 않았어? I didn't go. 다 기억나죠? 자, 그럼 우리 배웠던 표현도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벌써 1시 30분이야. It's already 1:30. 그리고 우리 졌던 친구들 많이 슬프겠네요. 근데 뭐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I am not that sad. 기억나죠? 근데 저희 남자친구는 좀 슬픈 것 같아요. I am not happy at a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햄버거를 먹는 친구는 나 아직 햄버거 다 안 먹었어? I am not done yet.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 더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It's already 1:30.
2: I'm not done eating yet.
1: Are you sad you lost?
2: I'm not that sad. I'm not happy. I'm not happy at all.
3: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in a certain state.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였는데요. 우리 다양하게 해봤죠? 자, 요거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배웠던 표현들 다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Bye.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 동안 뭐 했어?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한번 영어 공부해볼게요. 월요일이라서 좀 지치지만 쌤이랑 에너지 업 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Monday Dog Days of Summer I can use an idiom for the hottest days of summe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지요? 자,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쌤이랑 확인해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에요. 근데 되게 특이하지 않아? 쌤이 한번 얘기해보자. 일단은 해가 쨍쨍, 한 날인 것 같아요. It's a sunny day, right? 그리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girl and a boy. 그리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거지, 저거? 레모네이드 아닌가요? They're holding lemonade. 레모네이드를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You see the dogs, right? 저기 아주 많은 강아지들이 모여 있는데요. 굉장히 더워 보여요. 그쵸? I guess it's a very, very hot day. 굉장히 더운 날인가 봐요. 근데 왜 이렇게 강아지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뭐 잘 모르겠지만 쌤이랑 이따 Cartoon Talk 시간에 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Dog days of summer. It's so hot today.
2: I know, right? The dog days of summer are here.
1: Let's stay inside and stay cool.
0: 잘 들어봤나요? 우리 한번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또 방금 들어본 다이얼로그 한 문장씩 쌤이랑 살펴보자. 빠밤.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The dog days of summer. One more time. The dog days of summer. 오늘의 idiom이 나왔네요. 자, dog days of summer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 일단 dog은 우리가 알듯이 개잖아요. 멍멍 개. 그리고 summer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dog days of summer. 여름의 강아지 날들 이상하죠? 자, 이 표현은 언제 쓰냐면요. 굉장히 더운 날.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무더위의 날에 쓰입니다. The dog days of summer. 뭐에

더위때 Oh, it's the dog days of summer 라고 표현 많이 해요. 알면 너무 좋은 표현이지, 그치? 재밌다고 쳐. The dog days of summer. 자, 쌤이랑 한번 예문 볼게요. 빠밤. I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I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자, 이게 무슨 뜻이냐? It's very hot. 그냥 hot도 아니고.

더워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I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좋아요. The dog days of summer 하게 되면 여름의 강아지 날들 이게 아니라 찜통 더위를 뜻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쯤 되면 왜 선생님 그러면 왜 강아지들을 이렇게 쓰나요? 강아지라는 표현이 이렇게 찜통 더위에 쓰나요? 라고 궁금하지. 옛날에 고대 로마 사람들이 정말 더운 날에 있잖아. 더운 날에 밤에 하늘을 보면 개별, 뭐야, 별자리 중에 개별이라는 게 있었대요. Dog star. 그 개별이 뜨면 굉장히 더운 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The dog days of summer. 이렇게 하면 더 기억하기 쉽겠죠? I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Oh, the dog days of summer 때는 굉장히 너무 더워요. Okay. 자, I eat ice cream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이건 또 무엇일까? 아우, 아이스크림이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스크림. 자, 나는 찜통 더위 때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라고 해석이 할수 있겠죠? 자, 우리 해볼게요. I eat ice cream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좋습니다. 굉장히 찜통 더위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The dog days of summer. 자, 강아지의 뭐 여름 날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기억할 수 있겠죠? Okay. 자, 또 볼게요. The dog days of summer in Korea are in July and August. 좀 길었어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The dog days of summer. 아주 찜통더위라는 뜻이죠. 자, Korea. 한국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자, 한국의 찜통더위, 아주 무더위는요, July and August에 있대요. 자, July는 쌤이랑에서는 배웠는데, 7월이고요. August는 8월이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자, 한국의 무더위는 7, 8월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더워요. 7, 8월 때는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아. 그럴 때, 7, 8월 때 어떤 표현 쓰면 된다고? The dog days of summer라는 표현 쓰는 거꼭 잊지 마세요. The dog days of summer. Okay, 찜통 더위. Alrighty, 자 그럼 또 볼게요. Stay inside and stay outside가 있습니다. Stay inside and stay outside. 쌤이랑 inside, outside 배웠었는데, 자, stay는 일단 머물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stay inside 표현부터 한번 쌤이랑 볼게요. 자, inside는 안이란 뜻이 안에서. 그래서 stay inside 하면은 안에서 머물다란 뜻이 되겠죠? 자, 문장에서 볼게요. Stay inside when it's hot. Stay inside when it's hot. 자, 아주 더울 때는 stay inside 하라. 안에서 있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tay inside when it's hot. 왜냐면 더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큰일 나요. Stay inside when it's hot. Alright. 자, 또 볼게요. I like to stay inside when it rains. 그쵸. Rain이 뭐야? Rain, rain, go away. 비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나는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I like to stay inside when it rains. 좋습니다. 이렇게 stay inside 쓰면 되겠죠. 안에서 머물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stay outside를 봐야 되겠죠. 자, inside는 안에서란 뜻이었다면 outside는 밖에서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stay outside는 밖에 머물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Stay outside and enjoy the sun 하게 되면은 자, 밖에서 머물면서 enjoy the sun. enjoy는 즐기다라는 뜻이죠. 햇살을 즐겨라. 해를 즐겨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밖에 있으면서 좀 해를 좀 즐겨라는 뜻이에요. Stay outside and enjoy the sun.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비타민 D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Stay outside and enjoy the sun. 좋아요. 자, 또 볼게요. We stay outside to play soccer.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우리는 축구를 하기 위해 밖에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We stay
outside to play soccer. 자, 이런 식으로 stay inside와 stay outside를 쓸수 있겠고요. 쌤이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stay cool입니다. 자, stay는 쌤이 말했듯이 머물다란 뜻이 있고, cool는 무슨

0: 뜻이냐면 시원한이란 뜻이에요. 시원한. So stay cool 하면은 시원하게 있으라란 뜻이에요.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drink iced water to stay cool. 자, 나는 시원하게 있으려고 얼음물을 마십니다라는 뜻이에요. I drink iced water to stay cool.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볼게요. Dog days of summer. The dog days of summer. 아주 찜통더위. It's so hot today. 오늘 정말 더워요. I know, right? The dog days of summer are here. 그치, 맞아. 찜통더위가 왔구나. The dog days of summer are here. Let's stay inside and stay cool. Stay inside. 안에서 머물다죠. 자, 우리 안에서 머물면서 좀 시원하게 있자. Let's stay inside and stay cool.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의 다이얼로그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컬튼 톡 시간이 왔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태양 아래 개들이 막 모여있잖아요. The dog days of summer. 이제 이 그림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빠밤. What? The dogs are under the hot sun. 무슨 뜻일까? What 하면 뭐야? 라는 뜻이 되겠죠. What? What? 많이 들어봤잖아요. The dogs are under the hot sun. Under는 아래란 뜻이잖아, 그쵸? 자, 개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어. 란 뜻입니다. 개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네. 라는 거죠. What? The dogs are under the hot sun. 왜 그럴까요, 그쵸? 자, 그랬더니, it's the dog days of summer 라고 합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더운가 봐요. It's the dog days of summer. 한여름 무더운 날씨야. 아주 찜통더위야 라고 그러죠. 자, 우리 친구들 이건 읽어보자. 시작. It's the dog days of summer. 이러면서 땀을 흘리는 척도 해주고. 자, 그러니까 we should stay inside and drink lemonade to stay cool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자, we should stay inside. 자, stay는 무슨 뜻? 머물다란 뜻이죠. inside는 뭐예요? 그쵸. 안에서란 뜻이야. 그래서 stay inside 하면 안에서 머물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we should stay inside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안에서 머물고 and drink lemonade to stay cool라고 했지. stay cool는 시원하게 지내다, 시원하게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으면서 시원한 레모네이드 마시면서 시원하게 있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좀 시원하게 레모네이드 먹어야 마셔야겠어라는 뜻이 되겠죠? We should stay inside and drink lemonade to stay cool.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컬튼 톡이었어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다시 볼게요. I can use an idiom for the hottest days of summer. 자, idiom은 관용구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름에 가장 더운 날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관용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The dog days of summer. 꼭 기억하세요.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자,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기분을 더 업시켜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Tuesday. Beat the heat.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staying cool on a hot day.
0: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쌤만 궁금한 거야?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Oh,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뭔가 싸움이 났네요. 그쵸? 일단, I see a very big sun. I see the very big sun. 그쵸? 근데 the sun looks very upset. 굉장히 좀 화나 보입니다. 뭐 기쁜 표정은 아니에요. Okay. 그리고 여기 versus 여기 오른쪽에는 이 아이들 세 명이 보입니다. 이 아이들도 굉장히 뭔가 무슨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에요. So this boy is holding ice cream, holding some ice cream, an ice cream cone.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fan인가요? 선풍기를 들고 있어요. The girl is holding a fan. 그리고 저기 남자아이는 부채를 들고 있어요. 부채도 fa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n, F-A-N. So the boy right here is also holding a fan. 뭔가 햇님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Alright. 자, 무슨 일인지는 이따 Cartoon Talk에서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Beat the heat.
2: It's so hot outside.
1: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2: Great. I'll get my swimsuit.
0: 잘 들어봤어?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다이얼로그를 한 문장씩 쌤이랑 살펴볼게요. Here we go. 빠밤. 자, 첫 번째 expression은요. Beat the heat입니다. One more time. Beat the heat. Beat the heat. 이번에도 관용구, 이리엄이 나왔네요. 자, beat는 일단 이기다란 뜻입니다. 이기다. 오케이, 싸워서 이길 때 그 beat예요. 자, heat는 더위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겠어? 더위를 beat, 이기다란 뜻이 됐겠죠? 더위를 이기다, beat the heat. Beat the heat. 근데 얘들아, beat와 heat가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입모양을 좀 유지하면서 다시 발음을 해보자. Beat the heat. 시작! Beat the heat. 자, 이 beat와 heat 둘 다 다 이 소리를 내줘요. 네, 윗니, 아랫니가 다 보여야 돼요. One more time. Beat the heat. Beat the heat. 입을 조그맣게 하면 이렇게 된다. Beat the heat. 이러면 안 되지, 그치? Beat the heat이 뭐야? Beat the heat라고 크게 입을 벌려서 옆으로 샥 늘려서 해주세요. 이렇게 더위를 이기다. Beat the heat 표현도 기억하면 너무 좋겠지, 여름에 쓰기.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예문에서 보자.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One more time.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Oh,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다죠.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있죠. 더울 때 더위를 이기려고 하는 행동을 말할 때 beat the heat 많이 쓰겠죠. 그렇죠? 자, 이 문장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let's go swimming. 자, 수영을 하러 가재요. 자, 얘들아, 우리 더위를 이기기 위해 수영하러 가자 라는 겁니다. One more time.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Okay,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Okay, beat the heat라고 한 거 아니죠? Beat the heat. Alright. 자, 또 보자. 빠밤.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One more time.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자,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다죠. 자, 우리는 더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By drinking cold drinks. Cold는 추운 차가운 차가운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drinks, 음료수입니다. 자, 우리는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면서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We can beat the heat by drinking cold drinks. 좋아요. 쌤도 the dog days of summer, 완전 찜통 더위 때 항상 음료수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벌컥벌컥 마셔요. 자, 또 볼게요. Okay, let's go to the beach to beat the heat. Beat the heat. Okay. 자, 이번엔 또 뭐래요? 자, let's go to the beach. Beach는 뭐예요? Beach는 해변이죠. 자, 그래서 let's go to the beach니까 우리 해변에 가자라는 거겠죠. 왜 간대? To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려고. 아, 우리 더위를 이기러 해변에 가자. Beach에 가자라는 뜻입니다. Let's go to the beach to beat the heat. 자, 해볼게요. 시작! Let's go to the beach to beat the heat. 좋아요. 얘들아, beat the heat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Beat the heat가 아니야. 입을 크게 이렇게 늘려줘야 돼. Beat the heat. 시작. Beat the heat. 자, beat the heat이 무슨 뜻이에요? 더위를 이기다. 오케이, beat가 이기다니까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꼭 beat the heat 하세요. Alright,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Let's go, ing 해볼게요. 자, let's go는 쌤이랑 꽤 많이 했어, 그쵸? Let's는 뭐뭐 하자란 뜻이잖아요. Go는 가다란 뜻이죠. 그래서 let's go, ing 하게 되면 우리 뭐뭐 하러 가자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어떻게 쓰나 선생님이랑 볼게요. Let's go swimming 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Swimming. 자, swim은 바로 수영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s go swimming 하게 되면 우리 수영하러 가자 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면 beat the heat 해야 되잖아요. 너무 더울 때 얘들아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해보자. 시작. Let's go swimming. 좋아요. 우리 뭐 하러 가자? Let's go. ING. 꼭 기억하세요. 자, 또 봅시다. Let's go riding bikes. One more time. Let's go riding bikes. 자, ride, R-I-D-E가 타다라는 뜻이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bike가 나왔네. What's bike? 따라랑 따라랑, 그쵸? 자전거죠? 그래서 let's go riding bikes 하게 되면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go riding bikes. 해볼까? 시작! Let's go riding bikes.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쌤 혼자서 하는 거 아니지? 자, 또 보겠습니다. Let's go running. Let's go running. 우리 친구들 run은 알 것 같아. 뛰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let's go running 하게 되면은 우리 뛰러 가자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요즘 이렇게 뛰면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멋져요. 다시 해볼게요. 자, let's go running. Let's go running. 잘했어, 얘들아.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볼게요. Beat the heat. 이 정도 했으면 알 거야. Beat the heat. 무슨 뜻이야? 더위를 이기다. 자, 더위를 이기기 위해 뭐 하나 봅시다. It's so hot outside. One more time. It's so hot outside. Outside는 밖에란 뜻이죠. 밖에 너무 더워. 찜통 더위야 라는 거겠죠.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무슨 뜻이야? 우리 알았잖아, 그쵸?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뭐하러? 뭐.

0: 왜? To beat the heat. 더위를 이기기 위해. 자, 우리 더위 이기기 위해 빨리 수영하러 가자! 라는 뜻입니다. Let's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그랬더니, Great! I'll get my swimsuit. 자, swimsuit은 뭐예요? 수영복입니다. 그래서 great, 좋아, 내가 수영복 얼른 가져올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쏙쏙 됐어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 시간이 왔어요.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얘들아? 막 태양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었어. 쌤이랑 한번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Ba-bum. Okay, this is today's picture. Oh, the sun is very angry right there. 그쵸? 태양이 굉장히 화가 나 보여요. 근데 아이들도 역시 뭔가 전투하려는 모습입니다. Beat the heat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쌤이랑 대화 한번 보자. Ba-bum. Bring it on, heat! 라고 합니다. 아, 아이들이 bring it on, heat! 라고 외쳐요. Bring it on! 하면 무슨 뜻이게, 얘들아? Bring it on! 한번 알아맞혀볼래? Bring it on! 하면은 덤벼란 뜻입니다. Bring it on! 덤벼봐! 라는 뜻이에요. Heat는 쌤이 알려줬듯이 뭐야? 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bring it on heat 하게 되면 더위야 덤벼 라는 뜻이 돼요. 어우 아이들이 지금 더위랑 싸움 중이네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 bring it on heat 시작! bring it on heat 오케이 좋아요. 자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자 그랬더니 태양이 이럽니다.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라고 하죠. 자, poof 이럽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poof.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오케이. Do you think you can beat me? 자, beat는 이기다란 뜻이죠. 기억할 수 있겠죠? 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We've got fans and ice cream to beat the heat. Let's go! 라고 합니다. 어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죠. 자, fans가 무슨 뜻이냐면 선풍기 부채를 말할 때 fans가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겐 부채와 이렇게 선풍기가 있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있어. 자,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 다시 해석하면은 우리에겐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부채와 아이스크림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Let's go! 하니까 가자! 라는 뜻이 되겠죠. 아, 이런 뜻이었고 군요. 이런 cartoon talk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쵸? Beat the heat. 우리 친구들도 꼭 해보세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학습 목표 다시 확인해 볼게요.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staying cool on a hot day. idiom은 관용구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더위를 이기려고 할때쓸수 있는 관용구를 알수 있다. 쓸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Beat the heat. 기억할 수 있겠죠? 더위를 이기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했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Wednesday. Chase the sun. I can use an idiom for enjoying sunny weathe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의 그림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쌤만 궁금한 거 아니지? 자, 쌤이랑 한번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도 되게 귀여운 그림이죠, 그쵸? 일단은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쌤이랑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Oh, I see 5 children. 아이들 5명이 보입니다. I see 5 children. 저기 남자아이는 축구공도 들고 있네요. The boy is holding a soccer ball. 저기 여자아이는 농구공을 또 들고 있어요. The girl is holding a basketball. That's right. 그리고 저기 빨간 머리 여자아이는 저 부채도 들고 있어. 쌤이 저번 시간에 부채 영어로 알려줬는데 부채는 F-A-N. Fan이죠. The girl is holding a fan too. Oh, okay, 좋아요. 그리고 저거는 태양이겠죠. The sun, the sun. 자, sun이 특이하게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The sun has arms and legs. 재밌는 그림이네요. 왠지 이 아이들 five children이랑 the sun이 신나게 노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쌤이랑 그건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Chase the sun. We've been studying for hours.
2: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1: Great idea. Let's have fun.
0: 잘 들어봤어?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 함께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쌤이랑 보겠습니다. 빠바밤! Key expression!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Four hours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Four hours. Four hours. 자, four hours가 아니라 four hours. Okay. 자, hour는 시간을 뜻합니다. One hour, two hours, three hours.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말할 때 그 시간이에요. 근데 four hours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면 몇 시간 내리란 뜻입니다. 몇 시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Four hours.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몇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four hours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보죠. 빠밤. I've been studying for hours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훌륭한 친구예요. 자, I've been studying for hours 하게 되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랑 천천히 보자. 자, have been 쌤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옛날부터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리 뭔가를 지속했던 걸 말할 때 I've bee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ave been의 줄임말이죠.

doll. I have been. I've been. Okay. 자, 그러면 I've been studying 했으니까 무슨 뜻이겠어? 나는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다, studying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한번 해석해 보자. I've been studying for hours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몇 시간 동안 계속 공부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우리 친구. 자, I've been studying for hours. 이거 좀 힘든 표정으로 해볼까요? I've been studying for hours. 자, 나는 몇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I've been studying for hours. 좋아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공부했으면 좀 쉬어줘야죠. 그쵸? 자, 또 볼게요.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이런 문장도 나왔네. 자, 이번에도 have been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you have been이 나왔죠.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자, 너는 playing 뭐예요? 놀다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몇 시간 내리 놀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h,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너몇 시간 동안 놀았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뭐 동생이나 친구가 계속 몇 시간 내리 놀고 있어. 그러면은 못 참고, 너 그거 몇 시간 동안 갖고 놀았잖아. 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좋습니다. 오케이. 자, 또 볼게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군요. 그쵸? 자주 쓸것 같아. 잘 봐봐.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이번에는 we have been이에요. 우리는이야. 자, waiting은 무슨 뜻이냐면 기다리다, 기다린 거잖아. 그쵸? 기다리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우린 여기서 계속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라는 뜻입니다. 뭔가 줄을 몇 시간 동안 섰거나,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 갔을 때 2시간 동안 롤러코스터 줄 서본 적 있어요? 샘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썼어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우리 여기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for hours 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 완성된다는 거꼭 기억해야 돼. 많이 쓸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diom. 오늘의 관용구가 나왔습니다. idiom. 오늘의 관용구는요. chase the sun이에요. 쌤이 좋아하는 idiom 나왔어요. chase the sun. chase the sun. 자, chase 하면은 쫓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되게 chase 하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서둘러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chase the sun 하게 되면은 즐거움을 쫓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sun이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해를 쫓다. 자, 해를 따라간다. 즉, 즐거움을 따라간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chase the sun. chase the sun. 안에만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해를 따라간다. 뭐, 즐거움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chase the sun. 자,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chase the sun. 시작! Chase the sun. 좋아요. 자, 해를 따라간다. 즉, 뭐, 바깥 활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예문에서 볼게요.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그렇죠. Chase the sun 하게 되면은 바로 파크가 생각나긴 해요. 그쵸? 자, let's chase the sun. 자, 우리 한번 밖에 해를 따라가 보자. 햇살을 따라가 보자. 라는 뜻이고. And go to the park. 공원에 가자라는 뜻이죠. 자, 우리 공원 가서 해를 좀 찾아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즐거움을 찾으러 가보자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겠죠?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이거 해볼까? 시작!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좋아요, 얘들아. 자, 또 볼게요. Let's chase the sun and play at the beach. 그렇죠. 자, 햇님을 또 따라가려면 어디 가겠어요? 그쵸. beach. 해변이 또 생각나죠? 자, 우리, 햇님을 찾으러, 햇님을 쫓으러, 우리 한번 해변에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chase the sun and play at the beach. 자, 해를

0: 쫓아가서 우리 해변에서 놀자. 시작. Let's chase the sun and play at the beach. 좋아요, 얘들아. 따라한 거 맞지?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대화 볼게요. Chase the sun. 즐거움을 따라가다. 태양을 따라가다. We've been studying for hours. 우리 몇 시간 동안 공부했어. We've been studying for hours.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라고 합니다. 자,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했으니 힘들겠죠? 그래서 얘가, 이 친구가, 우리, 즐거움을 찾으러 가자. 해를 찾으러 가자. And go to the park. 어디로 가요? 공원으로 간대요. 우리 공원으로 가서 해를 쫓으러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Great idea. Let's have fun.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한번 재밌는 시간 가져보자. 라고 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좀 이해가 갔나요? Chase the sun. 기억할 수 있겠죠? 즐거움을 쫓아가다. 태양을, 해를 쫓아가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톡 시간이 왔어요. 오늘의 그림 기억나? 해님이 저 써니 팔과 다리가 있고 아이들이랑 막 노는 아주 즐거운 그림이었는데요. 그 대화 속으로 쌤이랑 들어가 보자.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보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져. 그쵸? The sun and the children are playing. 그쵸? 쌤이랑 대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짜잔! Oh, Mr. Sun. Sun, 자, Oh, Mr. Sun, I'm going to chase you 라고 합니다. 자, 이거 Oh, Mr. Sun 이라고 영어로는 좀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한국말로 하면 Oh, 햇님아 좀 이상하긴 한데 Oh, 태양, 뭐 햇살아 라는 뜻이 되겠죠? Oh, Mr. Sun, Oh, 햇님, I'm going to chase you 라고 합니다. Chase가 무슨 뜻이었지? 쫓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I'm going to chase you 하면은 내가 널 따라갈 거야. 내가 널 쫓아갈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h, Mr. Sun, I'm going to chase you 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막 햇님을 쫓아가면서 막 놀고 있을죠. 놀고 있죠. 자, 그랬더니 태양이 chase me 나 잡아봐라 라고 합니다. chase me have fun playing 이라고 합니다. 자, chase me 나 잡아봐 날 쫓아봐 라는 뜻이고 그리고 have fun playing 하니까 재밌게 한번 놀아봐라는 뜻이 되겠죠? have fun playing 했더니 아이들이 또 이래요. Okay, let's chase the sun and play for hours and hours 라고 합니다. Okay, 좋아. 그러면서 let's chase the sun. 우리 태양을 한번 쫓아보자. And play for hours and hours. 자, for hours 하면 몇 시간 동안이죠? 그래서 for hours and hours 하게 되면 오래오래란 뜻이 됩니다. 더몇 시간이 더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햇님을 따라가면서 오래오래 신나게 놀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Chase the sun. 늘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태양을 쫓으면서 우리 친구들 놀아보세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an idiom for enjoying sunny weather. 나는 해가 쨍쨍한 날을 즐길 때 사용할 수 있는 idiom, 관용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죠? Chase the sun.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언제나 chase the sun 하세요. Bye bye, butterfly.

0: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Thursday. The sun's out, the fun's out.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having fun on a hot day.
0: 우리의 첫 번째 코드는 look and talk.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쌤이랑 바로 시작해 보자.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네요. 오늘 그림도 뭔가 되게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얘들아?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I see three kids. I see three children. 아이들 지금 세 명이 보이죠? And I think they're coming out of school. 지금 막 학교에서 뛰쳐나온 것 같아, 그쵸? 근데 뭘, they're pointing at the sun. The boy is pointing at the sun. 이 남자아이가 저기 태양을 막 가리키면서 와! 하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태양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The sun is wearing sunglasses. 선글라스를 이렇게 태양이 딱 끼고요. 딱 끼고서 이렇게 레모네이드를 들고 있네요. The sun is holding lemonade. 레모네이드도 들고 있습니다. 왠지 뭔가 이렇게 햇빛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햇빛인데. 자, 오늘의 내용은 뭘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더 자세한 건 Cartoon Talk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The sun's out, the fun's out.
2: It's a beautiful sunny day.
1: Why waste the sunshine? The sun's out, the fun's out.
2: Let's call our friends and play outside.
0: 자,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우리 한번 dialogue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Here we go. 빠밤. Oh, today's expression.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Waste the sunshine. One more time. Waste the sunshine. 자, waste는 무슨 뜻이냐면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waste 또는 이렇게 쓰레기를 말할 때 waste라고 할 수 있지만 자, 낭비하다로 여기선 쓰였어요. waste, 낭비하다. 자, sunshine은 뭐예요? 하, 햇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하면은 감이 오나요? waste the sunshine 하게 되면 좋은데 집에서 뭐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럴 때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럴 때 waste the sunshine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waste the sunshine. 햇살을 낭비하다. Okay? 좋은 날을 그냥 보내다. Okay? 자, 우리 예문에서 볼게요. 빠바밤. Don't waste the sunshine. Let's go outside.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Don't waste the sunshine. 이 좋은 날을 낭비하지 마. Don't waste the sunshine. Don't waste the sunshine. Go outside. 밖에 나가서 놀라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Don't waste the sunshine. Let's go outside. 자, 이 좋은 날을 낭비하지 마. 이 햇살을 낭비하지 마. 우리 밖으로 나가자. Let's go outside. 라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쌤이랑 한번 해볼게요. Don't waste the sunshine. 시작. 천천히. Don't waste the sunshine. 좋아요. sunshine. 이게 아니라 sunshine. 시작. sunshine. 햇살처럼 이렇게 예쁘게 말해보세요. sunshine. sunshine. 이게 아니라 sunshine. Sunshine. 좋아요. Let's go outside. Outside는 밖에.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자. Let's go outside. 좋습니다. 해가 이렇게 쨍쨍한 날, 화창한 날은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그쵸? 자, 떠보겠습니다. It's a sunny day.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자, it's a sunny day. 자, sunny 하면 화창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it's a sunny day 했으니까 오늘은 화창한 날이야. 화창한 날이야 라는 거죠.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우리 이 좋은 날을 낭비해서는 안 돼 라는 거겠죠. It's a sunny day. 해볼게요. 시작. It's a sunny day.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시작. We shouldn't waste the sunshine. Sunshine이 아니라 sunshine. 좋아요, 우리 친구들. Waste the sunshine 하면은 화창한 날을 그냥 흘려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Don't waste the sunshine. 좋아요. 자, 또 볼게요. 자, 오늘의 idiom 넣었습니다. The sun's out, the fun's out. 이것도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관용구입니다.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the sun is out 하면 무슨 뜻일까? The sun is out 하게 되면 해가 중천에 떴어. 해가 떴어 라는 뜻이에요. 자, 해가 떴어. 그리고 옆에 the fun's out이라고 나왔죠. 해가 떴으니 재미도 같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저 왜 밖에서 놀라면은 날씨가 좋아야지 놀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자, 해가 떴으니 재미도 함께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kay, the sun's out, the fun's out. 따라해볼게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저기 apostrophe s 있는 거는 is가 축약이 된 거예요. The sun is out, the fun is out가 원래 문장이에요. Okay? 근데 좀 짧게 the sun's out, the fun's out 라는 뜻입니다. 자, 왜 밖에 날씨가 좋을 때 나가서 놀고 싶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하세요. 자, 예문에서 보자. 자, the sun's out, the fun's out. 밖에 해가 떴으니 재미도 함께 나왔네. Let's go to the park. 우리 공원에 가자 라는 거겠죠. 밖에 화창하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우리 공원 가자 라는 거겠죠. 해볼게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to the park. 해보겠습니다. 시작!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to the park. 좋습니다. 이거 말할 때 기분 안 좋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얘기해주세요. 목소리 톤 업해서. 오케이, 또 볼게요. It's a sunny day. It's a sunny day. Sunny 하면은 화창한이라는 뜻이죠. 오늘 화창한 날이야. The sun's out, the fun's out. 태양이 떴으니 우리 재미도 나왔네. 오케이, 자 해볼게요. It's a sunny day. The sun's out, the fun's out. 좋습니다. 이거 좀 길긴 해도 어렵진 않아, 그치?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밖에 날씨가 좋을 때 나가서 놀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idiom 관용구 꼭 기억하세요. Okay, 자 그럼 우리 한번 dialogue 다시 살펴볼게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우리 친구들 머리에 이거 계속 생각나겠다, 그쵸?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남자아이가 대화를 시작하죠. It's a beautiful sunny day. 오늘 정말 아름다운 화창한 날이야. It's a beautiful sunny day. 자, 우리 친구들 이거 해볼까요? 시작! It's a beautiful sunny day. 오늘 아름답고 참 화창한 날이야. 이랬더니 여자아이가 Why waste the sunshine? 이라고 합니다. Waste the sunshine. Waste가 무슨 뜻? 맞아, 낭비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why waste the sunshine 하게 되면은 이 햇살을 왜 낭비해? 라는 거겠죠. Why waste the sunshine? The sun's out, the fun's out. 자, 밖에 해가 떴으니 재미도 함께 떴어 라고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놀자는 뜻이지. 자, 해볼게요. Why waste the sunshine? The sun's out,

0: out 좋아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막 신나서 Oh, let's call our friends and play outside 라고 합니다. call은 전화하다죠. 그렇죠? 그래서 Oh, our friends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밖에서 놀자. play outside 하자는 거죠. 자, 해볼게요. Let's call our friends and play outside. 좋습니다.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할 수 있겠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 날씨가 너무 좋을 때, 밖에서 놀고 싶을 때 꼭 사용해보세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시간이 왔어요. 얘들아, 아까 그림 기억나요? 해가 이렇게 선베드에 누워서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즐겁게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대화으로 한번 쌤이랑 들어가 봅시다.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막 기분이 좋아 보이지, 그쵸? 자, 쌤이랑 대화으로 들어가 보자. 빠밤. 오, 아이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The sun is out. 오, 해가 떴어. 라 그러네요. The sun is out. The sun is out. We can't waste the sunshine. Waste the sunshine. 쌤이랑 배웠잖아요. Waste는 낭비하다 라는 뜻이었죠. Sunshine은 햇살. 그래서 우리 이 좋은 햇살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 우리 이 좋은 햇살을 낭비할 수 없어 라는 거겠죠. 햇살이 좋은데 그냥 안에만 있을 수 없다 라는 뜻이겠죠. 다시 해볼게요. The sun is out. We can't waste the sunshine.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시작! The sun is out. We can't waste the sunshine. 좋아요. 자, 그랬더니 태양이 말합니다. Hey guys, hey guys. 얘들아, 안녕. 이러면서 The sun's out, the fun's out 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표현이다, 그쵸? 해가 떴으니 재미도 시작이야 라고 하네요. 듣기만 해도 뭔가 신난다, 그쵸? 자, 해볼게요. Hey guys, hey guys. The sun's out, the fun's out. 시작! The sun's out, the fun's out.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신나서 우후! 라 그래요. Oh yeah! Let's have fun outside! 라고 합니다. 자, let's have fun outside. Outside는 아니야, 밖이야? 그렇죠, 밖이죠. 그래서 우리 밖에서 재밌게 놀자 라고 하는 거예요. Woohoo! Let's have fun outside. 우리 해볼게요. 시작! Woohoo! Let's have fun outside.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한 거 맞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니 벌써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왔네요. 자, I can use an idiom to talk about having fun on a hot day. 즉, 더운 날에 즐겁게 놀때쓸수 있는 관용구, 이디엄을 안다. 할수 있다, 없다? 쓸수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죠. The sun's out, the fun's out.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The sun's out, the fun's out. 기억할 수 있겠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요. Have a lovely, jubbly day.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너무 신나는 금요일이지. 이 금요일에 신나는 기분을 가지고 쌤이랑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Friday. My summer idiom sentences. I can write sentences using summer idioms.
0: 얘들아, 오늘은 금요일이지. 금요일에는 쌤이랑 글쓰기 하는 날이죠. 자, 오늘의 글쓰기 topic 한번 볼게요. Today's topic. My summer idiom sentences. One more time. My summer idiom sentences. 얘들아, my summer idiom. 자, idiom이 무슨 뜻이었냐면 관용구란 뜻이었어요. 쌤이랑 이번 주에 계속 재미난 관용구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용구들을 사용해서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아이디어를 look and talk해서 얻어볼게요.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오늘 그림은 네 컷이나 있어요. 그쵸? We have four pictures today, right? 자, 우리 그럼 이 그림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우리 문장들을 써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I drink cold juice and stay cool. 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I drink cold juice. 자, drink는 마시다죠. Cold juice 무슨 뜻이야? Cold는 차가운이란 뜻이죠? Juice는 주스, 우리가 좋아하는 주스. 그래서 I drink cold juice. 나는 시원한 주스를 마셔요가 되겠죠? 근데 뒤에 and stay cool가 나왔어. Stay cool. What does that mean? 무슨 뜻이었지? 시원하게 지내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나는 시원하게 있기 위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란 뜻이었죠. 자, 근데 어느 날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마실까? 엄청나게 찜통 무더위 속에서 완전 마시는 주스는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우리 그럼 무더위, 찜통 더위를 표현하는 idiom이 있었습니다. 기억나, 얘들아? 힌트는 첫 번째 그림에 있어요. 자, 저기 태양 아래 뭐가 보이지? 그쵸? Dog. 개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idiom을 사용해 볼 텐데 무더위, 한여름에서도 완전 찜통 더위를 표현할 때는 The dog days of summer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찜통 더위 때 나는 시원한 주스를 마셔서 시원하게 지내요라는 문장을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On the dog days of summer, I drink cold juice and stay cool. 자, 이거 기억나요? 이 idiom? The dog days of summer. 자,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날, 찜통 더위를 뜻하는 바로 idiom은 the dog days of summer 였습니다. Alright,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I go swimming. 두 번째 그림 보니까는 swimming 하고 있어요. The girl is swimming on a hot day. 굉장히 더운 날에 이렇게 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I go swimming 언제 우리가 주로 수영을 하지? 그치, 엄청 더울 때. 더위를 이기려 할 때 우리가 수영 좀 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더위를 이기다, 더위를 식히다 라고 하는 idiom도 쌤이랑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할까요? 쌤이랑 보러 갈까? 짜자잔! 자, I go swimming to 빠바바밤인데요. 자, 여기 빠바바밤에 뭐가 들어가냐면 힌트를 줄게. 자, 이기다라는 뜻이 들어, 이기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 B로 시작합니다. 3, 2, 1, 짜잔!

0: outside and play soccer 나왔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태양이랑 너무 여자아이가 행복하게 축구를 하고 있죠. 자, I go outside. 나는 밖에 나가서 and play soccer. 축구를 해야죠. 자, 선생님이 더운 날이기도 하지만 좀 햇빛이 쨍쨍하고 좀 날씨가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놀다, 밖에 나가서 놀때쓸수 있는 idiom도 알려줬었어. 자, 뭐였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일단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to 빠바바밤인데,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라. 뭐가 들어갈까? 자, 햇빛을 그 태양을 쫓아가다라는 idiom이었어. 자, 쫓다가 영어로 chase였는데요. 그래서 chase the sun이 되겠습니다. 자, chase the sun 하면은 태양을 쫓다라는 뜻이 되겠죠?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to chase the sun. 그러니까 태양을 쫓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을 쫓아간다. Alright. 자, let's go outside and play가 나왔네요. 자, 마지막인데,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idiom이라 그랬어. 뭐, 해가 떴으니 재미도 시작! 이러는 idiom인데, 우리 친구들 기억날까요? 자, 따라라라, let's go outside and play인데, 자, 해가 떴으니 재미도 나왔다라는 idiom. 짜잔! The sun's out, the fun's out. 되었습니다. 얘들아, 기억나?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outside and play. 자, 이거 기억나, 얘들아.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idiom이었죠? 해가 떴으니 재미도 나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 이 idiom 스타 기억나요? 자, 우리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다시 살펴볼게요. Dog days of summer. 자, 찜통 더위를 뜻할 때, 찜통 더위를 말할 때쓸수 있는 idiom이죠. On the dog days of summer, 지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dog days of summer.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beat the heat가 있었어. beat가 무슨 뜻? 이기다 라는 뜻이었죠. heat는 맞아, 더위, 열기란 뜻이었죠? 그래서 beat the heat 하면은 더위를 이기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I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하게 되면은 나는 더위를 이기려, 더위를 식히려 수영을 하러 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ase the sun.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to chase the sun. 나는 태양을 쫓기 위해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으러 간다는 뜻이겠죠? Chase the sun. 자, 마지막은 the sun's out, the fun's out. 태양이 떴으니 재미도 시작. The sun's out, the fun's out. Let's go outside and play. 밖에 나가서 우리 놀자라는 뜻까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배운 idioms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입에 크게 벌려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1: My summer idiom sentences. On the dog days of summer, I drink cold juice and stay cool. I go swimming to beat the heat. I go outside and play soccer to chase the sun.

0: Hello, world.
1: Hi, everyone. Today, we will look at traditional game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전통놀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Each country has its own traditional games. 세계 여러 나라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놀이가 있어요. 나라별로 친구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 함께 볼까요? Let's start with Korea. 먼저 한국의 전통놀이를 볼까요?
2: What is it?
1: This is

0: 스투호, a traditional Korean game. 이곳은 한국의 전통 놀이 투호예요.
1: How do you play Tuho?
0: Tuho players try to throw arrows into the top of a jar. 투호는 일정한 거리에서 병이나 항아리를 두고 화살을 던져 넣는 놀이에요.
1: 아하, it's kind of like horseshoes. 말굽 던지기 게임과 비슷하네요.
0: That's right. 삼국 시대에 고구려와 백제에서 행해진 이후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전통 놀이예요. Let's look at the next game. This is a Japanese game. 이곳은 일본의 게임이에요.
1: What is it?
0: This is Kendama, a traditional Japanese game. 이곳은 일본의 전통 놀이 겐다마예요.
1: How do you play Kendama?
0: It's a wooden toy. 나무로 만든 일본 놀이 기구인데요. A ball is attached to a string. 공에 줄이 달려 있어요. You try to get the ball in a cup. 줄을 당겨 공을 작은 컵 안에 올려놓는 놀이에요.
1: That must be fun. I want to play.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놀이에요. Let's look at the next game. This is a Vietnamese game. 이곳은 베트남의 게임이에요.
1: What is it?
0: This is Bamboo Dance, a traditional Vietnamese game. 이곳은 베트남 전통 놀이 대나무춤, 냐이샵이에요.
1: How do you play Nyshop?
0: Players hop between bamboo sticks. They move to the rhythm of beats. 노래에 맞춰 양쪽에서 대나무를 움직이면 대나무를 뛰어넘는 놀이에요.
1: This looks fun. 재미있어 보여요.
0: The bamboo dance is popular in Vietnam. 냐이샵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대표적인 전통 놀이에요. Let's look at the next game. This is a Chinese game. 이곳은 중국의 게임이에요.
1: What is it?
0: This is 공주, a traditional Chinese game. 이곳은 중국의 전통 놀이 콩주예요.
1: How do you play 공주?
0: It's a Chinese yo-yo. 콩주는 중국의 요요인데요. Each of your hands hold a stick. You move the sticks, the yo-yos move. 양손에 막대기를 들고 연결된 줄로 요요를 돌려요.
1: That must be fun. I want to play.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콩주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놀이에요. It was fun looking at different game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놀이 게임들을 알아보는 것이 재밌었죠?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write sentences using summer idioms. Idioms, 관용구였죠? 자, 그래서 나는 여름에 관한 관용구들을 사용해서 문장들을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주말 잘 보내고 쌤이랑 월요일 날 봐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3: Oh,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뉴런 하은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은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두 개의 강의에 걸쳐서 의문사, 의문문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의문사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먼저 의문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즉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의문 대명사로는 who나 whom, 그리고 what, which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의문 부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의문 부사는 우리가 부가적인 정보들, 즉 시간, 장소, 이유, 방법과 같은 것들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말이었고요. 이 의문 부사로는 when, where, why, how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배운 이 의문사가 실제 문장 속에서, 글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리딩 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런 포인트입니다. 오늘 두 개의 글을 읽어볼 것인데, 첫 번째 글의 제목은 Signals from Aliens입니다. 자, 여기서 signal 하면 신호이고요. alien 하면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으로부터의 신호라는 제목이에요. 우주에는 정말 외계인이 존재할까요? 이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워낙 크고 광활하다 보니까 그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와 같은 어떤 외계 생명체가 존재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우주를 연구하다가 마치 외계인한테서 온 것처럼 보이는 어떤 강한 신호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읽어볼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글의 제목은요. Ways to Reduce Digital Footprints입니다. 자, 여기서 ways 하면 방법이 되겠고요. Reduce는 줄이다라는 뜻입니다. Digital footprints 하면 디지털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자국이라는 건 뭔지 알겠는데 디지털 발자국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뭐 디지털 상에서 어떤 곳을 왔다 갔는지 발자국처럼 남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면서 이두 개의 글 속에서 의문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46페이지 첫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Ohio, USA, 미국의 오하이오에서 in 1977, 1977년에 이렇게 어떤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는요, 미국 50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동쪽에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간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여기서 1977년에 scientists, 과학자들이요, were searching for signal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search for 하면 무엇무엇을 찾다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 진행 시제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는 중이었습니다. 무엇을요? 신호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신호냐면요. From outer space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outer 하면 바깥의라는 뜻입니다. 바깥의 우주라는 것은 이제 지구 바깥의 그런 우주를 좀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지구 바깥의 우주로부터의 어떤 신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면 they

그다음에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전파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라는 건데, 이 전파, 레디오파라고도 하는 것인데, 우주의 천체들은요, 이 전파를 방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체들이 방출하는 그런 전파를 잘 분석하면 그 천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성질은 어떠한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를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tect them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서 detect는 탐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찾아내다, 탐지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의 them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오는 signals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그 신호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망원경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발견했을까요? 자, 다음 문장 읽어보면 One night, 어느 날 밤, a scientist named Dr. Jerry Ammon. 자, 이러한 이름의 과학자가요. 자, 이때 named는 어떠한 이름의라는 뜻입니다. Dr. Jerry Ammon이라는 이름의 이 과학자가요, noticed 하면 뭐 알아차리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아차렸습니다, 발견했습니다, something strange,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때 something이라는 이 명사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보통의 명사는요, 형용사가 그 명사의 앞에 오거든요. 그런데 이 something은 좀 특이하게 형용사가 뒤에 옵니다. Something strange 하면 이상한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학자가요, 뭔가 이상한 걸 어느 날밤 발견을 했어요. It was, 그것은 뭐였냐면요, an unusually strong radio signal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아, radio signal 어떤 전파 신호였다라는 건데 여기서 unusual이라는 이 말은요, 이건 특이한 또는 보통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 준 겁니다. unusually 하면 이건 비정상적으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강한 전파 신호였다라고 해요. 비정상적으로 강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보통 같은 때면 나타나지 않았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아주 특이하게 강한 그런 신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면 how long? 자, 우리 how long 하면 얼마나 오래 이렇게 덩어리로 해석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how는 뒤에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얼마나 뭐뭐한 이런 식으로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how long did this signal last 하게 되면 자, 여기서 last는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오래 이 신호가 지속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이 신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가? It was 72 seconds 이렇게 나왔습니다. Second는 초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72초였다. 즉, 72초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Dr. Emma는 was so surprised, 너무나도 놀랐다, that,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여기서 so 뭐뭐 that은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놀랐다, 그래서 뭐 했다? He wrote, 그가 썼어요, wow라는 이 글씨를 썼대요. Next to, 어디에 옆에? The signal, 그 신호의 옆에다가 와우라는 글자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이렇게 아, 신호 옆에다가 너무나도 놀라서 와우라는 글자를 썼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this is why. 자, 이때 why는요, 이유라는 뜻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이유이다. It is called the wow signa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비동사 그리고 called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수동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와우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은 내용에서는 지금 아주 비정상적으로 강한 이 전파 신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이 신호를 발견했을 때이 에만 박사가요, 그 옆에다가 와우라고 썼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신호가 와우 시그널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What was special?
자, 여기서 what은요,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가 되겠죠. 자, 무엇이 특별했느냐라는 거예요.

about 무엇에 대해서 the wow signal. 그 와우 신호에 대해서 무엇이 특별했느냐? 즉, 와우 신호가 왜 특별했느냐라는 겁니다. It looked a lot like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look like 하게 되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a lot이 쓰였네요. 즉, 이거 매우 뭐뭐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매우 뭐처럼 보였냐면요. A message from aliens에서 외계인으로부터의 메시지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외계인이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면 scientist, 과학자들은요, try to detect. 자, 여기서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것이고, 즉, 탐지하려고,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The signal, again, 그 신호를 다시 찾아내려고 노력했어요. But, 그러나, they failed.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강한 신호를 또 다시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Where did this signal come from? 이렇게 왔는데, 아, 여기 우리 where라는 의문사 왔네요. 정확히는 의문부사요. 그래서, 어디서 이 신호가 come from? 왔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장소를 물어보는 where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보냈을까? 그 다음 보면, did aliens 외계인들이 really send it? 정말 그것을 보냈는가? To Earth? 지구로? 정말 이거 외계인이 보낸 것일까? 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의문문들이 쭉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 보면 even today. 자, 여기서 even은요, 심지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오늘날조차도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 있죠. 이러한 질문들, 예를 들면 이 신호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낸 건지, 정말 외계인이었는지 이러한 질문들이요, remain, 남아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 remain 하면 남아있다란 뜻이고 그 뒤에 unanswered라고 왔는데 자, 여기서 answer는요, 대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unanswered 하게 되면 대답되지 않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많은 질문들은요, 대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즉, 아직까지도 이 신호를 누가 보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였는지 밝혀지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우리 여기까지 글을 읽어보았고, 우리 읽은 내용 바탕으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볼까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을 포괄하는 주제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1번에 외계인과의 첫 통신, 통신을 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2번에 위대한 발명품 전파망원경. 만약에 이게 답이었으려면 이 전파망원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게 주제는 아니었죠. 다음 3번 보면 외계에서 온 다양한 신호들. 자, 다양한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다라는 내용은 아니었고, 한 가지 강한 신호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다음 4번에 실패로 끝난 우주 탐사 프로젝트. 자, 어떤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5번에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와우 신호.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 와우 신호라는 게 아직까지도 누가 보낸 건지 어디에서 온 건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요약식으로 정리를 해놨네요. 이 와우 신호라는 것은 1977년 에만 박사가 발견한 신호이다.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뭐뭐뭐 전파 신호로. 자, 우리 빈칸에 뭘 써주면 될까요? 지문 내용 참고해서 써주면 바로 이 부분 참고하면 되겠네요. 비정상적으로 강한. unusually strong이니까요.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전파 신호로 얼마만큼 지속이 되었다? 72초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는 내용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채워보면요. 이것은 마치 누가 보낸 메시지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It looked a lot like a message from aliens에서 마치 외계인이 보낸 메시지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본문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번에요. 밑줄 친 우리말에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볼까요?
누가 그것을 보냈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누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라고 할 때는 우리 의문사, 의문대명사, who를 써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누가 보냈을까? 즉, 보내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이죠. 즉, 이때는 이 의문사 자체가 즉 주어인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의문문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주어를 이제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요, Who sent it?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냈을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grammar poi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이제 의문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엔 이 의문사이자 주어인 거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형태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의문사가 주어랑 같을 때는 그 바로 다음에 동사만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what was special, 무엇이 특별했느냐라고 할 때, 이 무엇, 주어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 동사를 써주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보면 이제 일반 동사를 사용한 의문사, 의문문의 어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 의문사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일반 동사, 의문문 어순 그대로 따라서 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쓴다. 그래서 Where did the signal come from? 이러한 의문문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지문에서 Words and Phrase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etect 하면 감지하다, 탐지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scientist, 과학자가요, detected something strange. 이상한 무언가를 탐지했다, 찾아냈다, 발견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noticed 하면 알아차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id you notice the change? 하면 너 변화를 알아차렸니? 이런 거예요. 뭔가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었는지 알겠어? 이렇게 물어볼 때 notice라는 단어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remain 하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The question, 그 질문은 remains, 남아있다. Unanswered 하면 답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remain, 남아있다라는 뜻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모두 인터넷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아주 접근성이 높죠. And 그리고 leave some marks on i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의 leave는 남기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남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marks, 흔적, 표시들을 남긴대요. on it, 그것에. 즉, 인터넷상에 우리는 여러 흔적들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검색 기록들이 쭉 남고, 또 우리가 방문하는 사이트들도 이제 방문 기록들이 쭉쭉쭉 남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hese marks, 이러한 흔적들은요. are called. 자, 우리 아까 전에 비동사 다음에 called 나오면 이거 뭐뭐라고 불리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흔적들은 뭐라고 불립니다? Digital footprints 해서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불립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남는 그 흔적들 있죠? 그것이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불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갔을 때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 남는 흔적들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부른다. Our browsing history. 자, 여기서 brows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 돌아다니면서 여러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history는 이제 역사라는 뜻도 있지만 또 기록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터넷 뭐 방문 기록, 그리고 search history, 검색 기록, emails, email, and tagged photos 하면 이제 태그된 사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SNS 활동을 하다 보면 사진에다가 친구를 태그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 are some examples 해서 이러한 것들이 몇 가지 예시입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digital footprints,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것에 어떠한 예시들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Many digital footprints 해서 많은 디지털 발자국은요, can put our personal information 해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요, at risk,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해요. 아, 디지털 발자국은 우리의 개인 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디지털 발자국은 우리의 결국 개인 정보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겠죠. So, 그래서 we should reduce them.

나왔습니다. reduce는 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줄여야 한다. 여기서의 them은 바로 digital footprints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디지털 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Here are some questions. 여기 어떤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To help you. 당신을 도울. Do tha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그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건데, 자, 즉, 이건 뭐예요? 당신이 그

often. 자, 여기서 how often 하면 얼마나 자주라는 뜻으로 덩어리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뭐뭐? You delete your old account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delete는 삭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당신의 old accounts, 오래된 계정들을 삭제하나요?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얼마나 자주 삭제하나요? 할 때는 delete,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빈칸에 두 동사를 써야 된다. you라는 주어에 알맞은 두 동사는 do를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how often do you delete your old accounts? 이렇게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래된 계정을 얼마나 자주 삭제하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regularly deleting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regularly 규칙적으로 뭐 정기적으로 deleting 삭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삭제하는 거냐면 old and unused accounts 입니다. 자, 여기서 old 하면 오래된 Unused 하면 이건 사용되지 않는 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사용되지 않는 계정들을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이네요. 자, 이것은 helps 도와줘요. reduce 줄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Your digital footprint 에서 당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줄이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방법으로 뭐가 제시되었냐면, 디지털 발자국을 줄이려면 당신의 오래되고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계정을 정기적으로 지우라는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Second, 두 번째로, Who can see your social media profiles? 이렇게 왔습니다. 누가 볼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Who, 누가라는 의문사가 사용이 되었죠. 누가 볼수 있는가? 당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파일 하면 말 그대로 프로필이 되겠죠. 여러분 프로필에다가 사진도 올리고 뭐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올리게 되는데 그걸 누가 볼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라는 거예요. Set your profiles to private 이렇게 왔습니다. set 하면 설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의 프로필을 어떻게 설정해라? 무엇으로? to private, 비공개로 설정해라라는 겁니다. set 뭐뭐? to private, 비공개로 설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n 그렇게 하면, 즉 비공개로 당신의 프로필을 설정하면 strangers, 낯선 사람들, 즉 모르는 사람들이요, cannot see,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your posts and personal details 해서 당신의 어떤 게시글과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디테일한 정보들 있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SNS 활동해보면 알겠지만 비공개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게시글을 친구 한 사람들끼리만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메시지도 친구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이두 번째 방법으로는 뭐가 제시가 되었냐면 당신의 프로필을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third.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What websites?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서 what은요. 이 뒤에 website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의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웹사이트를 당신은 방문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자 이때는 방문하다 일반 동사니까 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 앞에 두 동사 쓰는 거죠. What websites do you visit? 해서 당신은 어떤 웹사이트들을 방문하는가라는 거예요. Look for 찾아라. A lock icon 하면 아 자물쇠 모양의 이런 아이콘을 찾으라고 해요. Near 어디 근처에서요? The websites. address 해서 그 웹사이트의 주소 근처에서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라.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The site is secure. 사이트가 secure, 안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방법으로는 웹사이트 주소 근처에 이 자물쇠 아이콘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라라는 내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디지털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글 읽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에 디지털 발자국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남기는 흔적을 의미한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죠. 인터넷 뭐 검색 기록, 방문 기록, 이러한 예시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번 보면 디지털 발자국을 많이 남길수록 우리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그렇지 않죠. 우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디지털 발자국을 줄여야 된다고 했으므로 우리 일치하지 않는 거 2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면요.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지우면 디지털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맞죠. 이게 우리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4번 보면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비공개로 설정하면 낯선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볼수 없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가 되었고. 다음에 5번에 웹사이트 주소 근처에 자물쇠 아이콘, lock 아이콘이 있다면 그 사이트는 안전하다라는 뜻이므로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우리 5번도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입니다. 밑줄 친 A가 가리키는 것, 그것을 하도록 도울 질문들이라는 건데, 저 여기서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당신이 그 디지털 발자국을 줄이도록 돕는 그런 질문들이 여기 있다라고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우리 A가 가리키는 것은 디지털 발자국을 줄이는 것, 이렇게 문맥상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우리 이미 채워보았습니다. First, 먼저, how often, 얼마나 자주 당신은 삭제하는가? 라고 물어볼 때. 또는 이제 third, what website, 어떠한 웹사이트를 당신은 방문하는가? 라고 할 때, 아, 일반 동사 의문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의 앞에 두 동사를 써준다. 그래서 이 빈칸에 공통으로 do를 써줘야 된다라고 우리 지문 읽으면서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에서 나온 grammar point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문부사 중에 how가 있었는데 이 how는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해석을 얼마나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였죠. 정도를 물을 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이렇게 덩어리로 해석을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보면 what은요, 의문 형용사로 쓸 경우 what 플러스 명사 형태로 사용돼서 무슨, 어떤의 의미를 가진다. what websites, 어떤 웹사이트,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덩어리로 해석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지문에서 나온 표현 3개 살펴보겠습니다. reduce 하면 줄이다입니다. We should reduce, 우리는 줄여야 한다. our digital footprint,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을 이 되겠고요. 자, 다음 소셜 미디어 하면 말 그대로 소셜 미디어인데 이 SNS라는 표현은 영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 SNS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셜 미디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Do you have any social media accounts? 하면 당신은 어떤 소셜 미디어 계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 secure 하면 안전한이란 뜻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The website is secure 하면 그 웹사이트는 안전하다라는 뜻이니까요. 우리 이 지문에 나온 이런 단어와 표현들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뉴런 퀴즈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 의미에 맞게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누가 그 신호를 보냈니? 라고 할 때, 어떻게 의문문 만들어야 될까요? 자, 이 경우에, 누가 보내다니까? 아, 이 누가가 주어네요. 자, 그래서 이 문장 하나 완성해 주시고요. 다음 2번 보면요. 너는 얼마나 자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니? 라고 할 때. 자, 이러한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 빈칸에 단어 채워서, 표현들 채워서, 이두 개의 문장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의문사 의문문 관련해서 리딩 지문 읽어보았습니다.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의문사를 사용한 영장 연습, 라이팅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열심히 저와 함께 또 문법,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생생 그래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걸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이 시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강의 앞부분에서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오늘 다루게 될 현재 진행 역시나 시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생생 영어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말이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나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어. 혹은 나는 TV를 보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있어, 보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지? 그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바로 여러분들 교재 60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우리 지금 유닛 5입니다. 현재 진행 시에 1번 포인트부터 볼게요. 자, 나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exercise every morning. 자, 이때 일반 동사 exercise라고 하는 말 써주고요. 그 뒤에 every morning 필요한 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해요. 라고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써주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운동을 하는 중이다. 자,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는 중이다? 이건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해야 할까? 동사를 또 건드릴 겁니다. 자, 이제 1번으로 가볼게요. 현재 진행 시제의 개념. 자, 현재 진행 시제는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여기 밑줄 쭉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무언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름에도 현재 진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그 현재 진행 중일 때 우리는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고요. 의미는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거예요. 일단 I'm watching TV 예문을 보면 나는요 TV를 보고 있습니다. 보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 걔뭐 하고 있어?에는 He is studying English. 그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My parents 내 부모님은 are reading books 책을 읽고 계셔. 이렇게 하고 있어, 하는 중이야를 영어로는 이러한 형태로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현재 진행이라고 붙이기로 했다. 그래야 플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제 대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해요. 우리 시제는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 개념 있죠? 우리 시간 개념을 언어로 표현한 게 바로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는 일직선상에 쭉 두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을 현재라고 한다면 이전에 일어난 일은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 그대로 미래라고 한다. 그래서 I read English books every day. 나는 매일 영어 책들을 읽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쓴 거고요. 그다음 He ate pizza for dinner yesterday. 어제라고 하는 명백한 과거 시점이 있죠. 그래서 어제 나는 저녁 식사로 피자를 먹었습니다. 이번에 ate는 과거 시제를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의 차이가 무엇이냐? 먼저 현재 시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 He drinks coffee every morning. 어제도 마셨고 오늘도 마셨고 내일 아침에도 마실 거고 매일 아침마다 마시는구나 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건요. 현재에도 유효한 사실을 얘기할 때 우리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셨고 내일도 마실 거고 그 다음 날에도 마실 거고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 시제는요. 말하고 있는 특정 시점에 진행하고 있는 일시적인 동작. 예문을 보면 한 번에 감이 올 거예요. He is drinking coffee right now. 그는 지금, 다른 아닌 바로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동작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가 무한정 있어서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냥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지금 커피 마시고 있어. 라고 일시적으로 진행 중인 얘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현재 진행 시제를 쓰기로 한다. 사실 제 영어에서는 그래서 또 학자들에 따라서 시제를 크게 두 분류로 그래서 현재인지 과거인지 두 개의 분류만 놓고 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뭐 이름이 중요하진 않고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현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강의 듣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시제를 써야 할까요? 현재 지

진행시제를 써야 할까요? 영어 공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진행 중이다. 저 하고 있어요.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I'm studying English now. 저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현재 진행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진행시의 형태 생생 포인트 등장했습니다. 별표 치셔야 해요. 현재 진행시에는요, 주어와 비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시제는 결국 현재이다. 지금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 am이나 are, is 우리 배웠던 거 등장하죠. 그리고 그 뒤에 동사의 ing 형태를 붙은 말이 따라 나온다. 그래서 동사의 ing 형태를 만들 때는 대부분은 쉽게 동사 원형의 끝에 ing를 붙이는데 이제 표가 나올 겁니다. 그 표에 등장하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살짝 다르곤 하다. 그러면 표를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동사는요, 동사 원형 뒤에 이렇게 ing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play가 playing으로. 근데 만약에 이로 끝나는 동사는요, 자, coming이라고 했을 때 이를 안 쓰고 그냥 ing를 바로 붙여도 발음의 변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로 끝나는 동사는 이를 지우고 ing를 붙여준다. 그리고 ie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두 개보다는 하나가 더 짧고 간단하겠죠. 그래서 i를 y로 바꾸고 ing를 붙여준다. 그래서 die는 dying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단모음 단전 기억할까요? 이때 단이라고 하는 건 앞뒤에 자기밖에 없을 때 하나의 의미로 우리는 단이라고 말을 붙였다.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 단자음 맨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써준다. 그래서 run 할때 u 앞뒤에 모음이 없죠. 단모음이고요. n 앞뒤에 자음이 없으니까 단자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복되는 n을 한번 더 써주고 ing를 붙여준다. 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데 당장은 외우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복습하면서 계속 기억을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동사 원형 뒤에 ing 형태를 붙인 건 나중에 동명사라고 해서 형태가 동일한 친구를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grammar plus. 우리 과거 시제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에도 만약에 마지막 음절의 강세가 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렇게 n을 하나 더 붙인다든지 단자음을 한번더 반복해준다. begin. 뒤에 강세가 있어요. 그러면 n과 같은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써주고요. 만약에 visit. 이렇게 발음이 될 때는 t를 한번 더 쓰지 않고 바로 ing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역시나 발음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작 동사는 진행시로 표현할 수 있지만 뭐 감정이나 상태,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감정, 상태, 인지, 소유? 이런 동사는 진행시로 왜못 쓰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I like you 라고 할 수도 있고, 왠지 I'm liking you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생 팁 바로 등장합니다. 현재 진행은요,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 화자, 주인공이 시작하고 중단할 수 있는 동작들만 쓸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Like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를 떠올려도 되고요. 혹은 뭐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대상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근데 좋아한다라고 하는 감정이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겠죠. 근데 감정을 막 컨트롤하기가, 조절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오늘은 너를 좋아할 건데 내일은 너를 싫어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너를 좋아할 거야.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정부터 상태, 인지, 소유 뭐 이런 말들을 나타내는 동사는요, 애초에 마음대로 시작을 하거나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시제로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진행형으로 쓰이는 동사라고 하는 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중단이 되거나 시작하거나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like나 love, hate,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그리고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말들은 시작하거나 중단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자, 감정은 봤고요. 인지도 마찬가지로 know, 알다란 뜻이죠. 어떤 사실을 혹은 어떤 대상을
알고 있는 건데 오늘은 알았다가 내일은 몰랐다가 다음날 알게 되었다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의 특징은 결국 시작과 중단이 자유롭지 않은 친구들이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인데 보통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시험에 등장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괄호 안에서 동사 ing를 만드는 규칙이 바르게 적용된 것을 고르래요. 자, 하나씩 기억을 떠올리면서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표를 보면서 문제 푸셔도 돼요. 1번, the woman, 그 여자가요, is waiting for you. 너를 기다리고 있어. wait죠. wait는 원래 형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t를 반복할 게 없어요. 왜? I 앞에 모음이 하나 더 있잖아요. 단모음 단자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ing 형태를 붙인 왼쪽 waiting이 맞다. 2번, I am writing letters to my friends. 우리 앞에 배웠던 수여 동사가 또 쓰였네요. 그러면 나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내 친구들에게요. 이때 write는 원래 형태가 이렇습니다. 자, 이를 쓴다, 안 쓴다. 이로 끝나면 이를 뺀다. 그래서 writing, 왼쪽이 정답. 3번, the boy. 그 남자아이는요, is coming to the party now. 지금 파티에 오고 있어. 오는 중이야. 마찬가지로 come은요, come. e로 끝납니다. e만 빼고 ing를 붙여주면 돼요. m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번에는 현재 진행 시제 문장이 되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래요. 자, 현재 진행 시제 형태가 뭐였죠? 비동사가 오고요. 그 뒤에 동사의 ing 형태가 온다.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he is tie a ribbon. tie는 묶다라는 뜻입니다. 리본을 묶는 중입니다. 그러면 is는 잘 썼어요. 그러면 그 뒤에 tie를 ing로 바꿔주면 되겠죠. ie로 끝나는 동사는 ie를 y로 바꾸고 ing를 붙여서 is tying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2번, James는요, running in the park.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는 중입니다. 지금 비동사가 빠졌어요. 비동사 James, 3인칭 단수이니까 is 올 거고요. run은요, 앞뒤에 모음이 없고요. and 앞뒤에 자음이 없습니다.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and도 한번더 반복해서 is running 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때 running에 철자 주의하시고요. 3번, Wendy는 is it's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을 먹고 있습니다. 비동사 잘 썼고요. eating이라고 바꿔야겠죠? 그래서 is eating. 4번, they looking are at each other.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그러면 서로를 보고 있는 거니까 비동사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are looking으로 써주면 된다. 그다음 3번입니다. 문장을 현재 진행시제로 바꿨어요.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앞에 봤던 것처럼 비동사의 현재형과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를 결합하면 된다. It rains outside. 그러면 it rains를 뭐로 바꾸면 될까요? It is raining outside 혹은 it's raining outside로 써주면 되겠죠. 축약은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2번, I swim in the pool.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중입니다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면 swim을 어떻게 바꿔준다? I am 혹은 I'm swimming in the pool. 이때 철자 m을 한번더 써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에릭은요, drinks a cup of tea. 차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라고 이번에 써주면 된다. 그러면 drinks를 어떻게 쓸까요? 비동사 is 써주고요. drinking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Eric is drinking a cup of tea. 자, 마지막 4번. They make delicious pasta. 그들은 맛있는 파스타를 만드는 중입니다라는 현재 진행시제 문장. 그러면 make를 are making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때 e로 끝나니까 e는 빠지고 그 뒤에 ing가 붙어서 they are 혹은 they are making delicious past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이에요. 그림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동사를 활용하여 현재 진행시 문장을 완성하세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요, is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무대 위에서요. 노래를 부르는 중입니다. sing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ing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singing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앞에 비동사는 있죠? 그리고요, 그녀의 엄마가요, is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죠? 이제 smile, 미소 짓다. 자, 써주는데요, 비동사는 있죠? smile 쓸 때, e가 있으니까 e는 빼고 ing를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is smiling.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62쪽으로 가시고요. 정말 쉽습니다. 현재 진행시의 부정문과 의문문이에요.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I am not hungry라고 하죠.
그리고

너 배고파? 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hungry?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비동사 뒤에 not을 써줬고요. 그리고 비동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부정할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그리고 비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뺀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진행 시제 역시나 비동사,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가 오죠. 결국 핵심 동사는 비동사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던, 우리가 배웠던 문장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Your sister TV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너 동생 TV 보고 있어? 아니, TV 보고 있지 않아. 지금 강아지 밥 주고 있어. 자, 이럴 때 물어볼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비동사가 먼저 나갔네요. Is your sister watching TV? 너 여동생 TV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부정해야겠죠? She is not watching TV라고 쓰고 앞에 no라고 부정도 해주고요. 이때 비동사 뒤에 not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he is feeding the dog. 우리가 배웠던 현재 진행 시제가 등장했어요. feed는 밥을 주다, 먹이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먼저 부정문. 부정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주어, 비동사의 현재형 뒤에 뭘 써준다? not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비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비동사 뒤에 not만 붙여주면 부정문 자연스럽게 완성. 이때 주어, 비동사 현재형 혹은 비동사 현재형 not은 축약형으로 쓸수 있다. 우리 앞에 봤던 비동사가 포함된 문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원래는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였죠. 부정의 의미를 살려서 하고 있지 않다. 혹은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고 매끄럽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문 간단하게 볼게요. I am 혹은 I'm not using your computer. 나는 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나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때 뭐가 들어갔죠? 비동사 뒤에 not이 들어갔다. 그래서 비동사를 부정하는 거니까 비동사 뒤에 not을 넣어주면 되는 거다. 난 she is not 혹은 she isn't playing the violin.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 아니다, 연주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도 비동사를 부정해주기 위해서 not이 뒤에 오거나 혹은 아예 축약해서 isn't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의문문도 어렵지 않아요.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니까 비동사의 현재형인 am, are, is가 먼저 나오고요. 주어와 동사 ing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고 있어? 혹은 하는 중이니?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이때 긍정일 때는 yes 한 다음에 주어 비동사 현재형으로 현재로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부정일 때는 no라고 하고 비동사 현재형 뒤에 뭘 쓴다? not을 쓴다. 자, 이거는 비동사로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방식과 지금 똑같죠. 비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So, is he cleaning the house now? 그는 지금 집을 청소하고 있어의 의미로 먼저 비동사 써주고 주어와 동사의 ing 형태. 자, 이때 응 하고 있어는 yes라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주어 맞춰서 he, 그리고 비동사 is. 아니야 라고 할 때는 no, he isn't 혹은 he is not 이라고 not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자, grammar plus 이거 참고로 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우리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시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 밑줄치겠습니다. 가깝고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 너 휴일에 뭐 계획 있어? 그랬더니 yes, 있대요. I'm flying to Paris this Saturday.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나는 지금 파리로 비행기 타고 가고 있어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this Saturday랑까지 말이 오고, 맥락을 봤을 때 토요일에 비행기 타고 파리로 갈 거야. 가깝고 확실한 예정된 미래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생팁이라고 한다면, 가깝고 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건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도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분명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비행기도 표도 예매를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들도 역시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민지는 is moving to Seoul. 서울로 이사를 갈 거고요. Kevin is leaving for New York next month. Leave for 한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얘가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떠날 겁니다.

단어를 배열하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시제 형태와 문장 구조 봤죠? 자, 한번 가볼게요. 1번. 아빠는 그의 차를 세차하고 있지 않다. 제가 뭐죠? 부정하는 거죠. 현재 진행 시제를 부정할 때는 비동사 뒤에 뭐를 붙여준다? not을 붙여준다. But that 먼저 나와야 할 거. 비동사겠죠? is. 근데 washing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니까 not이 옵니다. is not washing his car라고 완성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is washing 사이에 not이 들어갔다. 다음 2번. 유나는 그녀의 과학 숙제를 하는 중이니? 자, 이번에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폴짝 뛰어간다. 그래서 유나이니까 is가 먼저 와야겠죠. is Yuna 한 다음에 doing, ing 형태가 올 거예요. doing. 자,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과학 숙제니까 나머지 필요한 말, her science homework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s Yuna doing her science homework? 이때 문장 맨 앞에 가는 거니까 I는 대문자로 써준다. 3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심을 먹고 있지 않다. 자, 이번에도 부정이 등장했네요. 그럼 비동사 뒤에 not만 넣어주면 되겠죠. We이니까 are 먼저 올 거예요. We are not. 자, 뭐 하고 있지 않아요? 먹고 있지 않아요. 뭐를요? 점심을요. 완성하면 we're not 혹은 we aren't eating lunch now라고 쓰면 된다. 다음 6번은요.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된다. My dog is sleeping on my bed. 내 개가요. 내 침대 위에서 자고 있어요. 자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는 기르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침대 위를 자유롭게 올라가게 두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털 걱정이 들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했으니, is라고 하는 요 비동사 뒤에 not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나머진 건들지 말고 is 뒤에 not만 넣어주면 된다. So my dog isn't 축약해도 되고요. 아니면 풀어서 is not이라고 써도 됩니다. So my dog is not sleeping on my bed. 침대 위에서 자고 있지 않습니다. 쭉 가볼게요. 2번, the teacher. 그 선생님은요, is opening the window. 창문을 열고 계십니다. 아하, 그럼 이번에는 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는 중이 아니세요. 이렇게 부정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어디에 not을 넣어줘야 한다. 비동사 뒤에 not을 넣어줘야 한다. 자, 여기에 not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 teacher is not opening the window 혹은 isn't opening the window라고 쓰면 되겠죠. 다음 3번입니다. I'm spending time with my friends. spend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했어요. spend는요, 그 뒤에 이렇게 시간이나 혹은 돈이 나와서요. 시간이나 돈을 소비하다, 쓰다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나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에요. 누구와 함께요? 내 친구들과 함께요. 그러면 여기서도 부정을 하려면 비동사 뒤에 not을 넣어주면 되겠죠. So I am not spending 뒤에는 똑같이 써서 이렇게 쓰면 된다. So I'm not 혹은 I am을 붙여서 I'm not spending time with my friends. 나는 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빈칸을 채워볼 건데 의문문은 비동사가 폴짝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의 ing 형태가 나온다. So they are enjoying the concert. Enjoy, 즐기다라는 뜻이었죠. 그 콘서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걔네가 콘서트를 즐기고 있어? 있는 중이야? 라고 물어볼 때는 비동사가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서 are they 써주고요. 그 다음 enjoying을 이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So are they enjoying the concert? 2번, Sean은요, is taking robot classes. 듣는 중이래요. 로봇 수업들을 듣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비동사가 펄짝 앞으로 나가야겠죠? So, is Sean taking? 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So, taking robot classes. 다음 3번, Tina와 Yuzi는요, are brushing their teeth. Brushing their teeth. 양치를 하다는 뜻입니다. 양치를 하는 중이에요. 그럼 비동사가 먼저 튀어나와서, are Tina and Yuzi 하고, brushing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So, brushing their teeth. 양치를 하는 중이니?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이에요. 그림과 일치하도록 괄호하는

0: 단어를 활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그러네 동사가 있겠네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일단 1번 Peter와 Amy가 나와 있는데 Peter the guitar 기타를 연주하고 있니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쓰는다? 비동사 맞춰서 is 옵니다. Is Peter 자, play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딱히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바로 ing를 써주면 된다. So, is Peter playing the guitar? 피터가 피아노 아니죠? 기타 연주하고 있어? 맞아. Yes, he is. 그 다음 2번, is Amy singing? 자, 에이미가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아니죠. 음악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야라고 해야 합니다. No 한 다음에 she isn't. 아니야라고 해주시고요.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어. is 하고 ing 형태 써줘야겠죠? So, listening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ing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So, is listening to music. 자, 이제 오늘 배운 현재 진행 시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현재 진행 시제는 지금 말하고 있는 특정 시점에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까요? 아니면 평소에 하는 반복적 동작을 얘기할까요? 지금 특정 시점에 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먼저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된다. 2번, 현재 진행 시제는 주어, 비동사의 현재형 뒤에 어떤 형태가 온다? 동사 뒤에 ing 형태를 붙인 형태가 온다. 현재 진행 시의 부정문은 비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비동사의 현재형 뒤에 not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동사의 ing 형태가 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 의문문은 비동사 현재형이 먼저 나오고 주어와 동사 ing 형태로 이어진다. 오늘의 생생 영어였습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 나는 TV를 보고 있어. 자, 그럼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머리를 굴려보세요. 비동사의 현재형과 그 다음에 동사 ing 형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I am studying English. 그리고 두 번째는 I'm watching TV로 쓸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과 ing 그리고 이렇게 축약을 해서도 똑같이 비동사와 ing 형태로 쓸수 있다. 자, 오늘의 리뷰 퀴즈입니다. 현재 진행 시제 오늘 배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요. 예시와 같이 자유롭게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So I'm playing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하고 있어요. 혹은 I'm watching a movie. 나는 영화 한 편을 보는 중입니다와 같이 비동사의 현재형과 ing 형태를 활용해서 현재 진행 시제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생 그래머도 마무리되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을 같이 한번 볼게요. What part of a plant do you eat? 이라고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단어는 전혀 없어요.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집어보자면 plant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plant, 식물이죠. 그래서 식물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바로 생생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What part of a plant do you eat?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해보면 어떤 부분을, 무엇의 식물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은 먹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사실 이 글을 읽어보면 식물 전체를 먹는 게 아니라 식물의 일부분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뒤에서 같이 읽어볼 거고, 이번에 주요 어법은 아주 아주 정말 진짜 강조해도, 얼마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주요 어법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긴 한데, 이름에서 현재와 진행이라고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일지 지문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재를 펴보면 제목 아래에 다양한 이런 식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식물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을 한번 볼게요. 뭐 당근, 뭐 이렇게 가격도 나와 있긴 한데, 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A carrot is, 당근은 빈칸이라고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 오른쪽에 보면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각각의 채소에 대해서, 뭐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 보면 당근이라고 하고, 이런 식물의 뿌리에다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당근은 식물의 뿌리이다라는 말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가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the root of a plant. root가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이다. 첫 번째를 골라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단어를 모르면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두 번째, the stem of a plant. 식물의 stem은 줄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니고요. The seed of a plant. seed는 씨앗, 종자라는 의미입니다. 역시나 아니고, 그래서 root가 정답이긴 한데, 아직 뒤에 내용을 모르면 풀기는 어려웠겠다. 그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뒤에 지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45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차분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그 아래 내용을 예측해 볼수 있다라고 했죠. 그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해 보면 when you eat fruits or vegetables 끊어 볼게요.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또 등장했네요. 할때 혹은 화면의 의미로 시간을 나타내 주는 접속사이다.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이렇게 when이 이끄는 문장 절이 앞으로 나오면 comma를 뒤에 써 준다. 여러분들이 먹을 때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 you are eating. 여러분들은 eating 하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 이거 핵심 어법이구나. 비동사가 있고요. 형태를 한번 쭉 볼까요? 동사 is 보이는데, it 뒤에다 ing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문법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지?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의 ing를 붙인 게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요. 조건은 비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이는 겁니다. am, are, is가 있죠. 이럴 때 현재 진행형을 해석할 때는 뭐뭐 하고 있다 혹은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말에서도 벌써 그 진행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죠. 현재 진행형은 그래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이나 행동을 얘기할 때 현재 진행형을 활용을 해준다. 그 해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먹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식물의 한 부분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라고 할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아래는 다양한 어떤 채소나 과일이 등장할 거고요. 그게 식물의 어떤 부분이라는 걸 설명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carrots 앞에 등장했던 바로 그 채소 당근이죠. 당근은 grow in the ground. grow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키우다라는 의미도 있고 자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자란다 정도로 해석을 해서 어디 안에서 자라냐면 땅 속에서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땅 속에서 자란다? 이게 무슨 말이지? 보충 설명을 해줘요. A carrot is a root. root는 우리말로 뿌리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carrot은 뿌리이다. 그래서 뿌리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당근으로 시작하니까 무언가 이 글을 더 읽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개인적으로 당근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왠지 그런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당근은 뿌리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핵심 문법이 이어집니다. You are eating.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여러분들은 먹는 중이에요. 뭘 먹는 중이다. The root of the plant. 그 식물의 뿌리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뭐할 때, 이번에는 when이 이끄는 절이 뒤에 나왔습니다. When you eat a carrot. 여러분들이 당근을 먹을 때 말이죠. 그래서 when이 이끄는 이런 문장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다. 잠깐 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단어 덩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나 또는 절이라고 불러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어떤 문장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때 구나 절이라고 하는데, 구는 그 안에서 주어와 동사가 명백하게 없을 때는 구라고 하고, 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와 메인 동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절을 이끌어서 앞에 말 혹은 뒤에 말과 연결해 줄때 우리는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자, 그럼 정리가 되었으니 간단히 얘기해 보면, 당근을 먹을 때는 우리가 뭘 먹고 있는 중이다? 식물의 뿌리를 먹고 있는 것이다. 네, 뿌리만 있는 건 아니죠. 식물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뿌리에 해당하는 당근을 얘기했다. 그 뒤에는 뭐 얘기할까? When you eat cabbage. Cabbage는 어떤 의미일까요? 양배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배추. 우리 이전에도 한번 여러 개의 단어가 등장했는데, 뭐 다람쥐나 박쥐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는 너무 쉬운데, 영어로 뭐지? 라고 떠올렸을 때 조금 어려웠던 단어들이죠. 캐비지도 마찬가지로 양배추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흔히 자주 먹는 건데 영어로 떠올리려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캐비지는 양배추란 뜻으로 양배추를 여러분이 먹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다? 먹고 있는 거다. The plant leaves. 그 식물의 leaf를 먹는 거래요. leaf라고 하는 단어 등장했었는데 leaf는 떠나다 혹은 뭐 남기다의 의미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가 아닙니다. leaves는 어떤 명사의 복수형이에요. 혹시 알고 있을까요? 바로 leaf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leaf는 단수 형태로 잎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leaf의 복수형이 leaves이다. 아,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그 식물의 잎을 먹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입니다. 지금 당근은 뿌리이다. 그리고 양배추는 잎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가볼게요. When you eat asparagus, asparagus라고 하는 혹시 채소를 들어봤을까요? 아스파라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뒤에 문제에서 명확하게 사진을 줍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는 걸 먹을 때 여러분들은 뭘 먹는 거냐면, 이번에는 the stem of the plant. 그 식물의 stem을 먹는 거래요. stem.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바로 그 단어. 줄기, 잎자루란 뜻입니다. 그냥 쉽게 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는 건 식물의 줄기를 우리가 먹는 거라고 볼수 있겠구나. stem. 자, 그리고 잠깐 발음 얘기를 해보면, S와 T가 이렇게 연달아 나옵니다. 단어 맨 앞에서 S와 T가 연달아 나오면 우리가 스템 이렇게 하지 않고 스템이라고 해서 다르게 발음을 한다. 그래서 스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스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star 이렇게 발음을 한다. 발음상의 팁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가볼까요? 베리는요, are fruit. 뭐다? fruit은 위에 과일이라고 나왔지만 여기서는 열매라고 하면 돼요. 베리는 열매이다. 그 다음, corn and peas. pea는 완두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인 거에서 corn and peas are the seeds of the plant. 뭐냐면, 식물의 seeds라고 얘기했습니다. seed는 씨앗, 종자라고 했죠. 그래서 옥수수와 완두콩은 뭐냐면, 식물의 씨앗이다. 여러 가지 식물의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 당근은 땅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당근은 뿌리이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얘기했죠. 양배추는 잎을 먹는 거다. 그래서 식물의 잎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옥수수는 줄기를 먹는 것이다. 옥수수와 완두콩은 씨앗, 종자이고 이 위에 나와 있는 베리는 무엇이다? 열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자, 그럼 앞부분 내용 정리되었는지 되어 있으니 이제 남아있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Some plants. 어떤 몇몇 식물들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More than one part. 하나 이상의 부분을 가지고 있대요. 아하. 그런데 그 뒤에 to it이 쓰였습니다. 어? 이 to it은 무엇이지? to 부정사이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면 먹을 수 있는, 먹을 만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 one part라고 하네. 이 part라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형용사로도 쓰이는구나를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짝꿍이 명사가 앞에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니은이나 리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먹는이라고 니은으로 마무리해서 해석을 해 주었죠. 다음, you eat the stems and flowers of broccoli. 여러분들은 먹습니다. 뭘 먹냐면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브로콜리를 먹는데 브로콜리에 무엇을 먹는다? stems 어떤 의미였죠? 줄기란 의미였죠. 줄기와 flowers. 꽃잎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브로콜리라고 하는 건 줄기를 먹기도 하고 꽃잎을, 꽃을 먹기도 하는구나. 계속 한번 가볼까요? The fruit of the pumpkin. Pumpkin은 우리말로 무엇일까? 할로윈 하면 떠오르는 거기도 합니다. 뭘까요? 할로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채소. 호박이죠. 그래서 호박을 영어로 pumpkin이라고 한다. 호박의 열매는 is the part.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뭐 people it이라고 하는 왠지 주어 동사처럼 보이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 문장 나온 김에 한번 설명을 또 해볼게요. 명사가 나왔습니다. The part. 명사를 우리가 noun이라고 해서 줄여서 n이라고 한번 제가 써볼게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떻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가로한 다음에 앞에 말을 설명해 준다라고 화살표를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해석은 이 위에 투부 정사를 니은과 리을로 해석했듯이 아래도 마찬가지로 니은과 리을로 끝나게 해석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그걸 적용해 보면 호박의 열매는 뭐냐면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부분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하.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 볼게요. This is the book. 이건 바로 그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I bought. 내가 이 bought은 buy의 과거형이에요. 다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문법이지만,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도 보면, 명사 형태가 나왔어요. The book. 책은 책인데, 내가 bought. 샀다, 어제. 그러면, 이렇게 괄호를 해보면, 그리고 나서 앞부분을 설명한다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This is the book. 이건 책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 I bought yesterday. 내가 샀다 어제. 그러면 내가 샀다 어제라는 말을 이 위와 연결을 해보면, 이것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내가 어제 산 책이다. 지금 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니은으로 끝맞춰서 해석을 해주었죠. 그게 바로 특징인 거예요. 앞으로도 뒤에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오면 높은 경우에 이 뒤에 주어 동사 덩어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도 그렇게 해석하고 왜 위에도 그렇게 해석을 할까? 명사를 설명한다라는 건그 명사에 대한 정보나 특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는, 뭐뭐 한, 뭐뭐 했던 등과 같이 니은이나 혹은 리을로 해석이 되는 게 자연스러워서 이걸 적용하면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이런 문장 구조에서 쉽게 해석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 뒤까지 한번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But 그러나 the flowers of the pumpkin. 호박의 꽃도 역시나 can also be eaten. 여기도 조금 어려운 문법이 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문법 중에 하나인데,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 수동태는 뭐 뒤에서 다시 등장하면 제가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비동사와 그 뒤에 동사였던 특별한 형태를 써줘요. 이 형태를 우리는 과거분사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가 나올 때는 되다, 받다, 당하다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직역을 해보면 호박의 꽃들은, 꽃잎들은 뭐할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먹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의역해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석이 된다라고만 보시고 나중에 또 등장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 그림에 어울리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라고 합니다. corn, asparagus, cabbage 그리고 peas가 나와 있어요. corn은 옥수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라고 할수 있고 바로 cabbage는 양배추 그리고 peas는 완두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건 뭔가요? 바로 양배추이죠. 양배추 딱 보면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채소를 정말 싫어하는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알고 있을 바로 양배추이니까 바로 cabbage를 써주시면 돼요. cabbage, 양배추. 그다음 2번입니다. 2번은 완두콩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완두콩이니까 어떤 걸 써주면 될까? peas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3번입니다. 이건 옥수수이죠. 옥수수를 가리키는 말은 corn이다. 그래서 corn을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이 4번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말로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는 바로 그 채소이다. 그래서 asparagus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번에 나온 김에 한번 알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sparagus 이렇게 써주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완성되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fter Read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46쪽이고요. 역시나 늘 그렇듯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Fruit, root, flower, 그리고 stem. 네 개의 말이 나와 있는데, 과일 또는 열매, 그리고 root는 뿌리, flower는 꽃을 얘기하는 거고, stem은 줄기이죠. 1번부터 볼게요. 식물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매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매 뭐라고 쓰면 될까? Fruit이니까 A라고 1번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딱 봐도 꽃인 것 같죠? 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모를 수 없는 바로 사실 기본적이기도 하는 그 단어 flower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는 C라고 써줄 수 있어요. 바로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은 이 식물의 줄기를 가리키는 것 같죠. 이렇게 여기도 뻗어나가고 여기도 뻗어나가는 바로 이 줄기. 영어로는 stem이라고 한다. 그래서 3번에는 D라고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 땅속에 박혀있는 이것은 우리말로는 뿌리. 영어로는 root라고 한다. 4번은 이렇게 B라고 써주시면 돼요. So, fruit, root, flower, stem까지 한번 골라서 써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알맞은 내용과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합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지문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문제를 푼다고, 풀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번은 berries, 그리고 2번은 cabbage, 3번은 asparagus, 그리고 4번은 corn입니다. 베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옥수수. 오른쪽을 보면 the seed of the plant. 식물의 뭐라 그랬죠? 씨앗이라고 했죠. seed. 그리고 stem은 줄기라는 의미. 식물의 줄기. plant leaves. leaf는 잎인데 지금 복수형으로 쓰였다. 그리고 fruit는 무엇이다? 열매이다. 하나씩 정리해 보면 1번 berries are berries는 뭐라 그랬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됐어요. 뒤에 한 단어 fruit 열매이다라고 얘기했으니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게 연결한 것 같아요, 나름. 그다음 2번 cabbage. 캐비지는 양배추. 양배추는 식물의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식물의
EP라고 얘기를 해.

0: 알겠죠? 그러면 입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2번과 C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제 남아 있는 3번과 4번. 아스파라거스는 식물의 줄기, 영어로는 stem. 그러니까 3번과 B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4번으로 가볼까요? corn. corn은 남아 있는 A에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corn은 옥수수는 식물의 씨앗이다라고 하면 1, 2, 3, 4번이 각각 거꾸로 연결되어 있네요. D, C, B, A 순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 식물 도감을 완성해 보라고 합니다. 오, 꽤나 재미있네요. 그러면 is a root. 무엇은 뿌리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grows in the 어디 속에서, 어디 안에서 자랍니다. 먼저 들어갈 말, 여기 딱 있잖아요. 당근이죠. 그러면 당근이라고 하는 단어, carrot을 써주시면 돼요. A carrot is a root. 당근은 뿌리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자랍니다. 어디 안에서 자라냐면, 땅 안에서, 땅 속에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 ground를 써주면 돼요. 이어서 2번 가볼게요. These are the of the plant. 지금 보면 여기 S가 또 붙어 있네요. 명사가 들어갈 자리이고요. 완두콩은 식물의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 지금 보면 사진만 봐도 단서를 알수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seed이다. seed는 우리말로 씨앗, 종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3번입니다. People, 사람들은요, eat the stems and flowers of 하고 빈칸이 나와 있어요. 어? 이 그림, 일단 사진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진에서 나타내는 바로 그 채소는 브로콜리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브로콜리인데요.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 글의 뒷부분에 보면요, 어떤 식물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뭘 얘기했죠? 바로 브로콜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데요. 줄기와 꽃을 먹습니다. 무엇에? 브로콜리에. 사실 저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브로콜리도 먹고 호박도 먹고 완두콩도 먹곤 하는데 아 이게 씨앗이지 이게 뿌리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전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글을 읽을 때 단순히 이건 내가 해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지문이야라기보다는 그 지문 속의 정보를 하나씩 습득하면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더 재미있게 유익하게 공부를 할수 있다. 그럼 남아있는 4번의 빈칸은 무엇일까?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it, 먹습니다. 뭘 먹죠? The of a pumpkin. 호박의 뭘 먹습니다. 그런데 the of it can also be eaten. 자, 기본적으로 뭘 먹는다라고 했어요? 호박의 fruit. 여기서는 열매라고 했죠?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도 can also be eaten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한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flowers 꽃 역시나 먹을 수 있다. 마지막 D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식물의 각 부분에 대한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기를 보면 seed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아래는 peanut입니다. 땅콩이란 뜻이죠. 그래서 seed는 씨앗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땅콩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현재 진행형을 썼네요. Are eating the seeds of the plant. 그 식물의 씨앗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1번. When you eat sweet potatoes, sweet potato 나와 있는 것처럼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여러분들이 먹을 때요. 여러분들은 뭘 먹고 있는 거냐면 the root를 활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The roots of the plant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seed 뒤에 s 복수형으로 써준 것처럼 여기도 s를 붙여주어서 The roots of the plant 그 식물이 뿌리를 먹고 있는 겁니다라고 완성하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것도 쉽게 풀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토마토를 먹을 때 토마토는 열매라고 얘기했으니까 you are부터 써볼까요? You are eating the fruits of the plant라고 해주시면 돼요. 열매를 먹는 게 포인트. 자, 그러면 남아있는 마지막 3번은 무엇일까요? 3번은 전체 빈칸에 뚫려있어요. 사실 예시, 보기만 보고도 쉽게 채울 수가 있다. 일단,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spinach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spinach는 어떤 걸 나타낸 거, 어떤 채소인 것 같나요? 시금치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시금치를 영어로 spinach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면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일단 이 when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it 뒤에는 이 단어 spinach를 활용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뒤에는 you are eating the leaf라고 하는 말을 활용해 줄 건데, 복수형이 무엇이죠? leaves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when you eat spinach, you are eating the leaves of the plant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spinach라고 하는 시금치라는 단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leaves라고 하는 leaf의 복수형을 써주면 문장이 예쁘게 완성되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봐야겠죠? 주요 문장 두 가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할 때?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 여러분들은 식물의 한 부분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어떤 부분을 먹는지 얘기를 해 주었어요. 어떤 식물들은 하나 이상의 부분을, 어떤 부분? 먹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브로콜리랑 호박 얘기를 했었죠. 주요 어법까지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아주 아주 중요한 어법이다. 분명 1학년 때 배울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어법이에요. 현재의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진행형이다. 형태는 비동사의 현재형. 예를 들어 am, are, is가 있고요. 그 뒤에 동사의 ing를 붙인 형태. 그래서 의미는 하고 있다 또는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I am watching TV now. 그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TV를 보고 있다. TV를 보는 중이다. 또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 are playing soccer. 뭘 하고 있다? 축구를 하고 있다. 마지막은 물어보는 말인데요.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해? 라고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 영어로는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활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할 때도 예를 들어 I'm watching TV now와 같이 현재 진행형으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핵심 어법은 현재의 진행형이니까 현재의 진행형을 활용해서 아래 문장을 영어로 써봅시다. 나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 비동사와 동사의 ing를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식물과 관련된 글을 읽어보았고요. 다섯 개의 유닛이 마무리되었으니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가 밝았습니다.
1: 네. 네.
0: 주말에 복습 좀 하셨어요?
1: 그럴 리가요.
0: 네. 맙소사. 좀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아빠 닮아 물이 무서운 아들입니다. 이제 당연히 아이가 엄마 아빠의 생김새도 닮지만
1: 그쵸.
0: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닮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혹시 슬기 씨 자녀분들은
1: 네.
0: 그런 물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1: 와, 물개예요. 물은 너무 좋아하는데
0: 완전 이렇게
1: 예, 물은 좋아하는데
0: 아,
1: 예.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뭐 사소한 거에도 버럭 화를 낸다든지
0: 아, 그런 건 예. 또 혹시 닮은 건가요?
1: 저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접니다.
0: 알겠습니다. 예. Alright, 자, 그러면 아이의 수영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영어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요거 좀 중요하죠,
1: 그쵸.
0: 그렇죠?
1: 왜냐면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수영 수업이 있더라고요.
0: That's good.
1: 네,
0: That's
1: 의무
0: good. 네.
1: 교육으로.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물을 엄청 무서워해. 와우, 그렇죠. 자, 물을 엄청 무서워한다. 뭔가가 무섭다라는 문장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Scared.
0: 네, 한번
1: 무섭잖아요.
0: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수영에 관해 영어로 이야기하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어.
2: What about Mayu?
1: 마유, your son.
2: Yeah.
1: 마유 don't know how to swim.
2: No.
1: So we will teach.
2: We will.
1: Yes.
2: We will.
1: Yeah.
2: Okay.
1: 그리고 물을 엄청 무서워해, 마유가.
2: Mayu.
1: 물을. 마유 scared water.
2: Oh.
1: Yeah.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닮았다고?
2: He totally takes after, just like me.
1: Oh, yeah.
2: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Oh, really?
2: When I was his age, terrified.
1: 물을 얼마나 좋은데,
0: 아이고, 이게 수영 얘기가
1: 예.
0: 남 얘기가 아닙니다.
1: 맞아요.
0: 저 굉장히 물을
1: 혹시
0: 좀,
1: 물에 뜨세요?
0: 뜨긴 해요.
1: 오.
0: 뜨긴 하는데 엄청 무서워하고.
1: 아, 그래요?
0: 가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서도 발 이렇게 해가지고 떠 있는 분들 있죠?
1: 맞아요.
0: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1: 약간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0: 아, 저는 물을 어렸을 때부터 별로 좀 좋아하진 않았어요.
1: 아,
0: 예, 그래서
1: 그렇군요.
0: 아무튼 이 얘기가 공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만들어
1: 네.
0: 봤습니다.
1: 예.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4: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입니다.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네, 다
1: 아,
0: 이유가 있죠. 저의 스토리입니다.
1: 그러게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복이 안 됐으면, 예, 이제 좀
0: 그렇죠.
1: 철저하게
0: That's right.
1: 가르칩시다. 이제 서로 진짜 이야기를 하네요.
0: Yes.
1: We should teach Mayu,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뭘 가르칠까요? How to? 이것.
0: 너무
1: How to가
0: 좋았어요, 지금. 뭘
1: 약간
0: 가르칠까요?
1: 티처가 되죠. 뭘 가르칠까요? 뭐다? 뭐다? 뭐 하는 법.
0: 근데,
1: 수영하는 법. 예.
0: 네.
1: 근데 여기서 수영하다가 이제, 왜냐면 얘 to니까 뒤에 동사 원형 느낌이 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여기다가 swim 할게요. Yes.
0: 이제는 나가서 뭔가 이렇게 출장 강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자,
1: 왕초보 영어로 갈게요.
0: 왕초보로.
1: 예.
0: We should teach Mayu. 뭐를요? How to swim. 맞습니다.
1: 오.
0: swim이 되겠죠.
1: 네.
0: 수영하다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 swim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과거형, PP 형태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1: 그래요?
0: 그래서 수영했다 그리고 PP 형태.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필기 미리 해두세요.
1: Swim. Swim. Swam. Swam. 많이 들어봤는데.
0: 뭔가
1: Swim.
0: 입모양을 계속 모으시려는 것 같아요.
1: Swim. Swam.
0: Okay.
1: Swam. Swim. 아, swim인가? Swim. Swam. 아, 이거 정말 찍었어요.
0: 오케이. 자, swim, swam, swam. 이게 억지일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 근데 많은
1: 우와.
0: 분들이 이 과거 진행형, 뭐 진행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는 과거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진짜 저 완전 너무 생소해요.
0: 아, 그냥 게스를 하셨군요.
1: 네.
0: Okay, so swim, swam, swam. Perfect.
1: 우와.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we should teach Mayu. 근데 도대체 뭘 가르치죠?
1: 에?
0: How to swim.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자, how to swim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How to swim.
1: How to는 저는 이제 또 예전부터
0: 네.
1: 항상 뭐뭐 하는 법
0: 맞아.
1: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1: 네.
0: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혹은 뭐뭐 하는 법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So how to 뒤에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을 넣어줘야 된다.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전체가 명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0: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가르쳐야겠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l right. So, how to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춤추는 법이 뭐예요?
2: How to dance.
0: How to dance. 오케이. 노래를 잘 하는 법.
2: How to sing well?
0: 뭐? 맞아요. 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가르쳐 줘. 춤추는 법 좀 가르쳐 줘.
2: Please teach me how to dance.
0: 그렇죠. Teach me how to dance. 자, 이번에는 난 배웠어. 뭘 배웠냐면요. 노래를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배웠다.
2: I learned.
0: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지 혹은 노래를 잘하는 법.
2: How to sing well.
0: 그렇죠. How to sing well.
2: Mm-hmm.
0: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 yeah.
0: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보컬
2: yeah.
0: 트레이너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배우러 갔었어요.
1: 그래요?
0: 실제로 무슨 따로 돈을 내고 어디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보컬 레슨을 뭐 뭔가를 배우는 적이 없었는데
1: 우와.
0: 그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루 갔어요. 하루.
2: 네. 깨달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0: 뻔했습니다.
2: 예, 네. 큰일 나요.
0: 아, 어렵더라고요.
2: 여기 지금 교단에 서지 못하시고
0: 아, 그러니까.
2: 어딘가에서 또 신나게
0: 우와.
2: 노래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0: 쉽지 않습니다.
2: 예.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each me how to dance.
2: Teach me how to dance.
0: I learned how to sing well.
2: I learned how to sing well.
0: There you go.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네, 근데 이유가 있겠죠. 왜 가르치냐면
2: 예?
0: 물을 엄청 무서워해.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해봐야죠.
2: 더 물에 부딪히고
0: 네.
2: 자꾸 이렇게 물과 함께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0: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 품 안에서
2: 네.
0: 물 있잖아요. 수영장인데 그 어렸을 때 그 모자 이거 아세요? 그 뭐라고 했지? 그
2: 수영모.
0: 예, 예, 수영모를 쓰고 항상 울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2: 수영이 진짜 물이 무서워서 하기 싫었나 보다.
0: Yeah, 예. Yes.
2: He's so scared. 그는 무서워해. Of 이것을. 물을 무서워하는 거니까
0: 네.
2: of 뒤에는 water 써볼게요.
0: Okay.
2: Yes. Water.
0: Okay. 도대체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 알아야 되니까요.
2: 네.
0: So he is so scared of what? Of water.
2: Yes.
0: 정답입니다. 자, 무섭다라고 하는 거 하려고 형용사를 뭐를 썼을까요?
2: Scared.
0: Scared.
2: Yes.
0: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을 느끼는 게 바로 scared예요. 오케이?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을 무섭게 만드는 거는 scary이죠.
2: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0: 맞아요. 자, 그래서 I'm scared, she's scared, are you scared?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2: 네.
0: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라고 하려면 뒤에
2: of.
0: of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무섭다. 여기서는 water가 무섭다.
2: 네.
0: 예를 들어, 난 그녀가 무서워. 나는 그녀가 무서워. 어때요?
2: I'm scared of her.
0: 그죠? I'm scared of her, right? 사람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개들을
2: 네.
0: 무서워하지 않아.
2: 오.
0: 어렸을 때부터 뭐 강아지들이랑 컸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2: She's not scared of dogs.
0: 오, 좋아요.
2: She's, dogs?
0: Dogs, right? So she's not scared of dogs.
2: Yeah.
0: Very nice.
2: Mm-hmm.
0: 근데 이게 빠르게 읽잖아요.
2: 네.
0: 그럼 이제 연음 현상이 벌어지면서요.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거예요.
2: scared
0: 자기도
2: of,
0: 모르게.
2: Scared of.
0: Right. Scared of처럼 리을 비슷하게
2: scared.
0: 힘을 빼고 하시면 되거든요. Scared of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try 한번 해볼게요.
2: 네.
0: I am scared of her.
2: I'm scared of her.
0: She is not scared of dogs.
2: She's not scared of dogs.
0: 네, 보통 힘을 좀 빼고 scared 빠르게 발음할수록 scared 그런 of, 스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 Yeah.
0: 자,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2: Mm-mm.
0: 귀신이 영어로 뭐죠?
2: Ghost.
0: Ghost.
2: Mm.
0: 귀신들 그러면?
2: Ghost.
0: Ghost. 너 귀신들이 무섭니가 아니라
2: yeah?
0: 너 귀신들이 무섭지 않니? 아니, 오. 너는 귀신들이 무섭지 않아?
2: 오.
0: Are you가 아닐 것 같은데요?
2: Aren't you?
0: 음.
2: Aren't you scared of ghosts?
0: Ghosts, 그렇죠. Aren't you scared of ghosts?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o, aren't you 그러면 하지 않아?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귀신이 무서웠는데
2: 네.
0: 나이 드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2: 아이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0: 저만 그런
2: 귀신
0: 거 아니죠?
2: 잡는 해병대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2: 예, 예.
0: Alright, 자, 참고로 scared보다 조금 더 진지한 느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2: 아.
0: 거의 공포 수준.
2: 그래요?
0: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2: Afraid. Mm-hmm. Oh, afraid.
0: That's right. Yes. Mm. 맞아요. Yes. Okay. So 뭔가 두려움, 무서움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So 얘는 afraid 정도는 뭐 앞으로 미래에 더 어떻게 될지가 두렵다. 이 scared는 좀 지금 잠깐 무섭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네. 근데 afraid는 앞으로 저 장차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무섭다 일 정도로 그만큼 두렵다. 좀 강해요. 오케이. Okay. 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He's so scared of water.
2: He's so scared of water.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1: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네?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응? 와 완전 날 닮았네.
2: 오, 근데 물 무서워하는 것도 부모님을 닮을 수가 있나 싶어요.
0: 아, 그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2: 응.
0: 예를 들어서 그걸 본 거죠.
2: 아~
0: 아빠가 이렇게 막 주저주저하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아, 물 저거 무서운 거구나.
2: 무서운 거구나.
0: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 그렇게 인지가 되죠.
0: Right.
2: Wow, he takes after me.
0: 아마 처음 들어본 표현일 수 있습니다.
2: Take after는 돌보는 거 아닌가요? 아, take care이군요.
0: 오.
2: Take after me. 오, 이게 닮았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0: 네.
2: He takes
0: 양념을 비워놨어요, 양념.
2: 완전.
0: 네.
2: He 완전.
0: 완전.
2: He perfectly. 아. Yes, why? Why?
0: Why am I laughing?
2: Yeah.
0: Because every time 제가 이걸 매번 드릴 때마다 항상 답이 똑같아요.
2: 나는 완전하면 얘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Totally.
2: 아, totally.
0: 이거 지금 통산 한 7번째일 겁니다.
2: 진짜. 네. 아니 근데 totally는 토탈이기 때문에 뭔가 합해서 종합적으로
0: 아,
2: 약간 이런 느낌밖에.
0: 아, 돈 계산 쪽으로 가는
2: 맞아요.
0: 거예요. 맞아요. Okay, so totally. Or complete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뭐 absolutely 이런 것들을 완전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근데 perfectly도 안 되는 건 아니죠?
0: 아
2: 안 돼요?
0: 그냥 안 써요. 네.
2: 아 그래요?
0: 단 한 병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너무 긍정적인 느낌. perfect 자체가 이거는 긍정이란 느낌보다 그냥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totally, completely 같은 경우에는. You know what I mean?
2: 그럼 perfectly는 언제 써요?
0: 뭐 예를 들어서 oh, that's perfectly fine.
2: 아~
0: 완벽할 정도로 괜찮아요.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아요.
2: 아~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아, 요건 요때 쓴데, 이건 저때 쓴데.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쓰는 거를 그냥 계속 듣게 되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2: 그 맥락으로 네. 파악을 하는 거고요.
0: That's right.
2: 아, 예, 예, 예.
0: 만약에 슬기 씨도 여러분들도 계속 그 어떤 사람이 totally, 아, that's totally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계속 쓰는 걸 들으면은 여기 어느 순간 누군가 perfectly 있으면 어?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데?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2: Yes.
0: Alright, so he totally takes after me. 자,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Take after. Okay?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나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사람 뒤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After.
2: 아~
0: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것을 내가 take 하는 거죠.
2: 닮았다.
0: Right. 닮았다. Okay. So take after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닮다인데 이거는 외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 네.
0: 이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스타일 있죠.
2: 예.
0: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2: 아~
0: okay. 그리고 이거는 뭐 친구끼리 닮았다 이거는 쓰지 않고요.
2: 예.
0: Again,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입니다.
2: 아하.
0: 정해져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닮았다. 이렇게 하면 왠지 들었을 때 과거형으로 써야 되나? took를 써야 되나?
2: took after.
0: 아니라 무조건 얘는 현재형으로 써주세요.
2: 에?
0: 네. 좀 이상하죠?
2: 예.
0: 닮는다. 어색할 수 있는데 take로 써주세요. 오케이?
2: 아.
0: fix가 돼 있습니다.
2: 예.
0: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닮았어요. 그의 엄마를 닮았어요.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자,
2: 네.
0: 나의 아들은 닮는다 그의 엄마를 이렇게 써야겠죠?
2: 예.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0: 그렇죠.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his mom.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2: 네.
0: 자, 그녀는 완전히까지 더 볼게요. 그녀는 완전히 날 닮았네. 그러면은
2: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그렇죠. 딸일 경우에. 네. Right? So she take, totally takes after m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재밌는 표현이죠?
2: 네.
0: 자, 읽어볼게요. My son takes after his mom.
2: My son takes after his mom.
0: She totally takes after me.
2: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 He looks like me. He takes after me.
2: 예.
0: 이제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2: 오.
0: He looks like me는요. 그냥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 네,
0: 생긴 거잖아요. Look.
2: 네.
0: Yeah? 그리고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쓸 수도 있는 거고.
2: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
0: 그럼요.
2: 이 정도.
0: 이거는 꼭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2: 네.
0: 그렇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려받으면서 외모, 성향 그런 거 다 포함입니다.
2: 이거는 네. 온전히 약간 뭔가 패밀리에만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0: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아.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0: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때 물 엄청나게 무서워했거든.
2: 오.
0: 이 문장 좀 길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2: 네, I was of water. 여기서 끝나야겠네요.
0: 오.
2: 딱 봐도.
0: 오.
2: When I was his age.
0: 그게 뭘까요?
2: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
0: 그렇죠.
2: 내가 무서워했었어. 물을. 그거네요. 그러면 아까 be scared of 명사였으니까 okay. scared 하겠습니다.
0: 오케이. Okay.
2: Scared.
0: Alright.
2: 네.
0: I was scar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Perfect sentence예요. 지금 슬기 씨 맞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 쓴 거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는 엄청나게 무서워했다라고 해서
2: 아까 afraid.
0: 왜 afraid는 우리 했으니까 다른 거 가져왔어요.
2: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아요? 도대체가 몇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0: 나중에는 알아두기 잘했다 할 겁니다.
2: 그래요?
0: 자, 그리고 솔직히 저는 느낌에 여러분하고 슬기 씨 이거 다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2: 그래요?
0: 바로 terrified.
2: 아유, 알죠.
0: Terrified. Alright. Terrified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2: 네.
0: 무서워한다는 거와 관련된 형용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2: 네.
0: So I was terrified. Terrified는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덜덜덜덜덜.
2: 엄청.
0: 얘기만
2: 무서워.
0: 들어도 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리가 흔들흔들. 후들후들한 거.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I was terrified of water. 뒤에 뭐라고요?
2: When? I was his age.
0: 그렇죠. 내가 그의 나이일 때. 여기서 나이 관련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Let me just show you something. 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 뭐 더 어리다.
2: 네.
0: 이런 거는 많이들 이상하게 하세요.
2: Older than. Younger than.
0: That's right.
2: 네.
0: 근데 동갑인 거는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2: Same.
0: 쌤쌤. 막
2: Same
0: 이렇게
2: age.
0: 되는 거예요.
2: Right? Yes.
0: 자, 그래서 오늘 그거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 바로 누구의 age다. 이렇게 쓰게 되면 누구와 동갑이거나 또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동갑인지 또래인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2: 네.
0: Okay? So 예를 들어서 나는 슬기의 나이다. 슬기는 마유의 나이다.
2: 와.
0: 너는 내 아들의 나이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합니다. You know? So for example,
2: yep.
0: 마유가 내 또래야 혹은 동갑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2: Mayu is my age.
0: That's it.
2: Wow.
0: Mayu is my age.
2: Oh.
0: How about this? 그들은 너랑 또래야.
2: They are your age.
0: That's it.
2: Ooh.
0: They're your age. 너무 쉽죠?
2: 네.
0: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2: Same age 하지 말고 이제는.
0: 자, 그거 가능한데
2: 네.
0: 제가 차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so Mayu는 내 나이랑 동갑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어요.
2: 네.
0: 자, 가볼게요. Mayu is my age.
2: Mayu is my age.
0: Oh, they're your age.
2: They're your age.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조금 저 욕심 내봐도 돼요? 안 된다 그럴 거죠?
2: 아니, 안 된다 그래도 하실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2: 예, 예, 예.
0: 나 인기 있었어. 내가 너의 나이일 때 말이야.
2: 그래서
0: 지금 슬기 씨가 상상해보세요. 슬기 씨가 딴 자녀분한테 얘기를
2: 네.
0: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2: 네.
0: 나는 인기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2: I was popular.
0: 오케이. 자, 내가 너의 나이일 때.
2: I
0: 요거 when이 있어야죠.
2: When I was your age.
0: I was popular when I was your age. 나쁘지 않아요.
2: 네.
0: 그렇게 써주면 네. 느낌 왔나요?
2: 예.
0: 이렇게 하면 문장 엄청 길어질 수 있어요.

0: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same age 하셨죠?
1: 네.
0: 절대적으로 맞아요.
1: 오.
0: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He is your age. 이거나 He is the same age as you.
1: 아이고.
0: 그는 같은 나이다. 너만큼.
1: 일이 커지네요.
0: 네. 에이, 일이 커지죠?
1: 일이 커져요.
0: 네. 더 same age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졸업할게요. same age 졸업. 오케이. 나 졸업할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ame이 들어가면서 네. 100% 동갑이에요.
1: 아.
0: 100% 동갑.
1: 또래가 될 수 없네요.
0: Right. 얘는 동갑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동갑일 수도 있고, 좀 근처 나이일 때도 굉장히 flexible 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I have a question.
0: Yes, yes.
1: 왜냐면은 뭐 또래나 동갑이 사실 미국에서는 네.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거의 모두가 그냥 다 friend니까. Mm-hmm. 그럼에도 이렇게 물어보고 나이가 비슷해 또래야 이런 거를 좀 구분 짓는 경우가 있나 봐요?
0: 없지는 않죠. 오. 왜냐면은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할 수는 있죠.
1: 그쵸. 그렇죠? 저의 경우 워낙 동안이라 또 가면 또 친구들이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좋아요.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1: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All right. 물을 엄청 무서워해.
1: He's so scared of water.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Ibro 해보는 입영적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있지 마유 볼까요?
0: 네. How to do something.
1: 네.
0: 활용할 거예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에게 춤추는 법 가르쳐줘. 나한테 가르쳐 달라.
1: Teach me.
0: Teach me. 춤추는 법.
1: How to dance.
0: That's it. Teach me how to dance. 자, 나 노래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 배웠어.
1: I learned.
0: 오케이. 노래를 잘하는 법을.
1: How to sing well.
0: 그죠. How to sing well. 하나 더 해볼게요.
1: 슈드를
0: 써보세요.
1: 네.
0: 우리는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수영하는 법을.
1: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Woo, perfect.
1: Yes.
0: 읽어볼게요. Teach me how to dance. I learned how to sing well.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Very nice. 자, 다음은 be scared of
1: 네.
0: 명사. 자, 가보겠습니다. 난 걔가 무서워. 난 그녀가 무서워.
1: I am scared of her.
0: 그죠? I'm scared of her. 자, 그는 물을 엄청 무서워해. So를 넣어보세요.
1: He's scared of water.
0: So를 넣어서
1: He is so scared of water.
0: 네,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무서운 느낌
1: yes.
0: 강조해주죠.
1: Mm-hmm.
0: 자, 그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1: He's not scared of dogs.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3: I am scared of her. He's so scared of water.
0: he is not

0: Scared of dogs.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5: Wow.
4: Yes.
5: He totally takes after me.
4: Oh?
5: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4: Oh, really?
5: Really.
0: Great job, you guys.
3: Wow.
0: 수고하셨습니다.
3: 주말에 아무래도 복습을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had better not forget my birthday.
0: There you go.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how to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0: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필터를 언제 간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일상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좀 필터를 항상 또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겨울, 뭐 봄을 통해서 에어컨 안 쓰니까 네. 너무 오래 놔뒀다가 갑자기 틀면 냄새 아시죠?
1: 맞아요. 음흠. 아무리 커버를 씌워놨다고 해도 네. 그게 에어컨 관리가 잘 안 되면
0: 그렇습니다.
1: 청소를 또 쓰기 전에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 That's right. So, 그런 일상 대화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밀폐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확 느껴지거든요.
1: 맞아요. Right. 그리고 냄새도 잘 안 빠져요.
0: 아,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어, 장난해?
1: 응?
0: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아, 이거는 뭐 놀라울 것도 없다.
1: 야,
0: 오래됐나 봅니다.
1: 당장에 갈아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에어컨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잉글리시 토크 하러 한번 가보도록
0: 오케이.
1: 할게요. 슬기롭게 도전!
2: Oh,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AC?
2: The AC, yeah.
1: AC?
2: The air conditioning.
1: 에어컨.
2: It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어? 어? 잠깐만.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2: 응?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피터. 필터. 필터.
2: 피터.
1: 노 피터. 노 피터.
2: No, Peter, not...
1: 저기, 에어컨 필터.
2: Oh, filter?
1: Yes,
2: What
1: yes.
2: What about it?
1: When did you 그, change?
2: Oh, I replaced it 2 years ago.
1: 장난해?
2: What?
1: 아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네.
2: What?
1: Oh, you are joke?
2: Two years ago?
1: Two years joke.
2: No, why?
1: What? 아니, 그 weird smell is, 그, 저기, 당연해. It's okay.
2: Oh, it's okay.
1: Two years.
2: Okay?
1: Not okay, but this is weird. 당연하다고. 아, 그? 몰라.
0: 아이고. 에어컨 필터 아니라 엔진오일 필터 갈았다고 들었어요.
1: 아, 그게 이렇게 한 끗 차이인데 어렵네요.
0: 다른 필터입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활용어 완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3: I replaced it 2 years ago.
4: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배워보겠습니다.
1: 네.
0: 자, 차에 타고 있는데 슉 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아, 에어컨을 켜면 이상한 냄새가 나. 어떻게 할까요?
1: The AC smells When I turn it on. 이거는 그럼 AC겠네요.
0: 오.
1: 오. 여기서 끊을 수 있겠고요.
0: 오호.
1: AC smells 이상한 냄새네.
0: 아하.
1: 이상하다. 이상하는 그거잖아요. Weird. 이상한 냄새가 나.
0: 스펠링도 이상하다.
1: Weird. 이거 아니에요?
0: 오. 오. 오케이, 오케이. W-E-I-R-D 맞아요?
1: 예.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0: Right, so the AC smells weird. 언제? When I turn it on. 맞습니다. 스펠링이 yes. 우리는 weird 이러면 IE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 네.
0: 뒤집혀 있죠?
1: 맞아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계속
0: 그렇죠?
1: 헷갈렸는데 저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됐나 봐요.
0: Right.
1: 네.
0: 이상한, 괴상한인데 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괴상하네 이런 느낌.
1: 네.
0: 자, 그런데 지금 smell 뒤에 바로 형용사를 썼죠.
1: 예.
0: Smells weir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mell이라고 하는 건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아니라
1: 네.
0: 어떤 냄새가 나다예요.
1: 아.
0: 오케이? 자, 이럴 경우에 구조는 smell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어주면 그러한 냄새가 난다. So the AC는 weird한 냄새가 난다가 될 수가 있겠죠. So, smell like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smell 형용사. Alright? 예를 들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자, 썩은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1: Rot.
0: 어?
1: Rotten?
0: 한번 써보세요. 한번
1: Rotten.
0: 써보세요. 이거 아는지 한번 나 확인해봐야겠어요.
1: 어서 들은 건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Rotten.
0: 아, 맞습니다. 오, 호호, 오케이.
1: 컨디션 자, 좋은데요?
0: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면 되죠.
1: 네.
0: Rotten. 그러면은, Rotten. 뭔가가 썩은 냄새가 나. 뭐, 음식 같은 거 그냥 밖에 놔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뭔가 썩은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할까요?
1: Smell something rotten.
0: 주어가 아예 없죠, 지금.
1: It. It.
0: 무언가가 영어로 뭐예요?
1: Something.
0: Something.
1: Something smells rotten.
0: 그렇게 해야죠.
1: 아.
0: Something smells rotte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구나.
0: 자, 그리고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 난다라 할 때 그냥 good 하시면 돼요.
1: 네.
0: 자, 그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뭐예요?
1: Pork.
0: 아, pig라 그런가 봐 깜짝 놀랐습니다.
1: Yes.
0: 자, 그 돼지고기는 좋은 냄새가 나.
1: The pork smells good.
0: Smells good.
1: 먹고 싶네.

0: 좋네요.
1: 그러니까요. 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smell 뒤에 둘 다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음식 등이 썩은이라고 할 때는 rotten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rotten보다 사실은 rotten처럼 T 사운드가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네. 한번 이거 발음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rotten. rotten.
0: rotten. 오. rotten.
1: 좋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Something smells rotten.
0: Something smells rotten.
1: Ooh, the pork smells good.
0: Oh, the pork smells good.
1: Okay. 자, 그리고 냄새가 나다 할 때 smell 쓰는데 이거 네. 말고 전에 한 번 정도 나왔을 텐데요. 부정적으로.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0: 아, 저는 그래서 스멜이 없었으면은 네. 이걸 썼을 텐데 okay. 이게 기억이 안 나요.
1: 발음 드릴게요.
0: 예.
1: Stink.
0: 아! 아하. Sting, sting, stink.
1: Okay. Stink. 맞습니다. 오. 이건 생활 영어 수준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Okay? So stink라고 하는 건 특히나 안 좋은 냄새가 나다란 동사입니다.
0: 그럼 stinky 하면 형용사가 되나요?
1: That's right.
0: 오, 맞아요.
1: That's right. Okay. 아, 자, 읽어볼게요.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0: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 아까 슬기 씨가 맞췄지만 the AC를 얘기를 하는
0: 네.
1: 거예요. 아, 켜면은 뭔가 냄새가 이상해. 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가는 게 언제인데?
0: 약간 메케닉이세요. 예, 지금 오. 예, 오셨거든요.
1: Okay.
0: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가 마지막이야? 아. You change the filter.
1: 오, 나 일단 나눠볼게요.
0: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야? 이런가 본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1: 언제가 마지막이야?
0: 그쵸.
1: 당신이
0: 이거를 간 것이 이 뒤에는 뭔가 평서문 느낌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필터가 되겠네요.
1: 네. 필터 써본 적 있나요? 혹시?
0: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feel. Filter.
1: Okay.
0: 이거 아닐까요?
1: 필터라고 해서 P로 쓸 줄 알았는데 F 였네요?
0: 예, 왜냐면 제가 즐겨보는 네. 채널이 있는데 네. 거기가 무슨 필터 이러거든요. 아, No filter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1: 오케이. Okay. 그래서 so 네. 스펠링에 그래도 좀 익숙한.
0: 익숙해요.
1: Okay.
0: 네.
1: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Perfect. P가 아니라 F입니다. F-I-L. T-E-R.
0: Mm-hmm.
1: 자, 근데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fill 할 때 L 있죠?
0: 네.
1: 그리고 ter 할 때 R.
0: 와.
1: Right? L-R.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혀하고 입모양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L 발음 오랜만에 갈게요. L 발음은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혀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앞쪽을 밀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fill, fill 먼저 해볼까요?
0: Feel. Feel.
1: Feel. 혀가 앞쪽으로 갔다가.
0: Feel.
1: 자, 이제 R 사운드 내야 되겠죠?
0: 네.
1: So, ter. 이때는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0: 오.
1: 해볼게요. Ter. Ter.
0: Ter. Ter.
1: 자, 이 상태에서 한번.
0: 네.
1: Filter. Filter. LR.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0: 네. Filter. Filter.
1: There you go.
0: 오.
1: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0: 어렵네요.
1: 그래서 제가 비슷한 패턴을, 발음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0: 네.
1: 이 shelter가 뭔지 아세요?
0: Shelter, 선반.
1: 아,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건 shelf고요.
0: 아,
1: 얘는요, 이런 보호소라든가
0: 아~
1: 은신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So, LR. 얘도 똑같죠?
0: Shelter.
1: 그래서 shelte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hell, 아, shelter. Ter. LR. 해봐야 되거든요. 두 번 해보세요.
0: Shelter, shelter.
1: 자, 이번에는
0: 네?
1: pillar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뭐 필라 뭐 이렇게 되는데
0: 네?
1: 필라 안 되죠? Pillar.
0: Pillar.
1: 두 번 해보세요.
0: Pillar.
1: Uh-huh.
0: Pillar.
1: 여기 이거. 자, 세 번째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0: 예.
1: So Walter 이게 아니라 Walter, Walter.
0: Walter, Walter.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 패턴 한번 볼게요. 당신이 the filter를 change 한지 when was the last time이냐?
0: 오.
1: 이거 언제죠?
0: 그쵸.
1: The last time이 뭐예요?
0: 마지막.
1: 마지막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마지막 그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아예 다 가져오기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뭐 한 거 언제예요? 이런 말 많이 쓰죠.
0: 네.
1: 그래서 아예

0: 앞에 하나도 안 바꾸고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에 언제예요? 자, 도대체 뭐 한 게? 라고 할 때는 그냥 평소문으로 써주시면 돼요.
1: 아~
0: right?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평소문의 시제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 과거.
0: 그렇죠.
1: 오~
0: 마지막으로 과거에 뭐 한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 과거. 여기서 뭘 썼어요?
1: Changed.
0: 그렇죠. Changed. So, for example, 내가 그에게 전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니? 그러면 일단 앞에 어떻게 해요?
1: When was the last time?
0: 자, 그 다음에
1: 네.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것. 그냥 당신은 그에게 전화했다. 과거형으로.
1: You called him.
0: You called him.
1: Yeah.
0: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오.
0: 우, 엄청 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how about this? 메시지를 하다는 그냥 동사로 메시지예요.
1: Message
0: someone.
1: Yeah.
0: Right?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한 게 언제니?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이렇게 긴 문장을 제가 막힘없이 하다니.
0: 그러니까요.
1: 말도 안 되는데요.
0: 언제 마지막으로 메시지했어? 한 1년 됐어. 아, 그럼 끝난 거야.
1: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했죠?
1: 예.
0: 같은 의미로 쓸 때는요. When did you last change the filter?
1: 아!
0: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언제 마지막으로 갈았어?
0: 맞아요.
1: 이렇게.
0: 동사 바로 앞에 last를 넣으면 마지막으로 언제 했다, 뭘 했다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가 약간 욕심난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든 것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Just give it a try,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2년 전에 교체했지.
1: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그래도, 근데 오래됐는데, 보통.
0: 잘 모르죠.
1: 맞아요.
0: 그리고 처음에 냄새 나다가 보통 에어컨 틀어두면 좀 괜찮아지니까.
1: 괜찮아져요.
0: 에이, next time.
1: 네, 창문 쫙 열어놓으면.
0: Right.
1: I eat 2 years ago.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나는 교체했어. 그것을 2년 전에. 그러면, 아까
0: 교체하다가 뭘까요?
1: 전 문장에 change 쓰면 되죠?
0: 오, okay.
1: Changed. I changed it
0: okay.
1: 2 years 자, ago.
0: Change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또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1: Exchange구나.
0: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주고 뭔가 받고 하는 교환의 느낌이에요.
1: 예, 그게 교환이잖아요.
0: 자, okay.
1: 아닌가요?
0: 뭐예요?
1: 아, replace?
0: 그렇죠. Replace라는 동사가. 이게 뭐냐면요. Place가 놓다예요.
1: 네.
0: 근데 다시 거기다 놓는 겁니다. 뭐를? 새 거를.
1: 아.
0: Okay? 그래서 replace 시킨다는 것이 교체하다, 대체하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전문적인 영어로도 쓰고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게 replace입니다.
1: Replace.
0: So I replaced it 했어. 뭐 two years ago. 이거는 뭐 타이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1: Yeah.
0: 자, 그리고 지금 언제 했다고요?
1: Two years ago.
0: 자, 여기 지금 또 얼마 전에 나왔던 ago가 나왔어요. Ago.
1: Yeah.
0: Ago는 무슨 뜻이에요?
1: 뭐뭐 전에요.
0: 어떤 네. 시간이나 기간 전에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죠?
1: 현재.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Okay? So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금 기준 얼마 전에.
1: 네.
0: Alright. 자, 6개월 전에.
1: 6 months ago.
0: 3일 전에.
1: 3 days ago.
0: 그렇죠. 문장 만들어 봐야죠, 여러분들.
1: Yes.
0: 해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대요. 자, 결혼하다가 동사로 뭐예요?
1: Get married.
0: 해리는 6개월 전에 결혼을 했어.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그렇죠. 과거니까 당연히 get married 아니라
1: got married.
0: Perfect. 혹시 헤어지다라는 표현 아세요? 덩어리 표현 헤어지다.

0: 헤어지다.
1: Break up.
0: Break up.
1: Yes.
0: 과거형 뭐예요?
1: Broke up.
0: 그러면 우리 3일 전에 헤어졌어.
1: We broke up 3 days ago.
0: Mm-hmm. We broke up 3 days ago.
1: 더 이상 묻지 마.
0: 아, 묻지 마.
1: Yes.
0: 그래서 왜 헤어졌어? 이러면서
1: 정말 짓궂다.
0: 맙소사, 맙소사.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We broke up 3 days ago.
1: We broke up 3 days ago.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 replaced it 2 years ago.
1: I replaced it 2 years ago.
0: 그렇죠. 여기서 it's the filter 얘기하는 거겠죠?
1: 네.
0: 자, 문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션입니다.
1: 네.
0: 장난해?
1: 오.
0: 아우,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오.
0: 2년 전이라니 이러면서.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아우, 궁금하지도 않네. 놀랍지도 않네. It smells 그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게 이 퀴퀴한. 퀴퀴한? 아, 아까 stinky.
0: 오.
1: 예. stinky겠네요.
0: 오.
1: 오.
0: 아니, 이것을 응용하다니. 자, 오늘은 다른 단어인데요.
1: 네.
0: 일단 이 모양으로 썼다는 거 저 칭찬합니다.
1: 와.
0: 아까 smell 뒤에 어떤 품사 왔죠? smell?
1: 형용사.
0: That's right. 그래서 만약에 내가 퀴퀴한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냄새 나는 게 stink라는 걸 동사인 걸 알아요?
1: 네.
0: 그럼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stinky로 써야겠다.
1: 오.
0: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Yes.
0: 자, 일단 보겠습니다.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stinky. 일단은 맞아요. 맞지만
1: 예.
0: 다른 단어 제가 가져왔을 뿐입니다. 바로 funky. 네. 들어봤어요?
1: funky는 뭔가 funky hair 할 때 funky.
0: 그런 뜻도 돼요.
1: 오.
0: 하지만 그게 아니라 냄새를 얘기할 때 something smells funky 이러면은 퀴퀴한 냄새가 난다. 퀴퀴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특히나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musty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musty.
1: must는 뭔가 먼지여가지고
0: 그건 더스트죠?
1: 아, 맞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자, funky, musty 둘 다 약간 퀴퀴한 냄새 있잖아요.
1: 예.
0: 좀 불쾌한 냄새
1: 예.
0: 얘기하는데 특히 musty는 좀 곰팡이 같은 냄새 강조할 때 또 많이 써요. 둘 다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yes.
0: funky, musty, 심지어 거기다가 stinky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Are you kidding me? 하면서 no wonder it smells. 전에도 이 패턴 나왔었습니다.
1: 어허.
0: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1: 기억납니다.
0: 네.
1: 네.
0: 자, 여기 지금 보면 no wonder인데 원래는 앞에 이게
1: it's
0: 있어요.
1: No wonder.
0: It's no wonder.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it's를 붙이는 게 맞는데
1: 네.
0: 대부분 구어체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빼버려요.
1: 그래서
0: it's no wonder. 괜찮은데 보통은 oh no wond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버려요.
1: 예.
0: 오케이? 자, 이게 뭐예요? no wonder 하고 평소문 문장을 쫙 이어가면 아유, 뭐뭐인 게 당연하네. 뭐뭐일만 하구만.
1: 네.
0: 이 얘기는 너무 그게 뻔했다.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wonde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놀라움이란 뜻이에요.
1: 네.
0: Wonder Woman, right?
1: 예.
0: 놀라운 여성.
1: 그쵸.
0: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놀랍지도 않다야, 이렇다는 게. 여기서는, 펑키한 냄새 난다는 거 wonder 하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아. 왜냐하면 2년 전에 갈았으니까.
1: 당연한 일이다.
0: 당연하다. 그렇죠.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의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라는 걸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
1: It smells bad.
0: 그러면 안 좋은 냄새 나는 게 당연하구만.
1: Oh,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it smells bad.
1: Alright.
0: 자, about this. 친구가
1: 예.
0: 계속 회사 가서 존 거예요.
1: 아이고.
0: 졸았어요.
1: 피곤했네.
0: 근데 해고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널 해고한 거 당연하다. 그럴만하구만.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그렇죠. 과거로 써서 fired you.
1: fired you.
0: 왜냐면 이미 해고를 했기 때문에.
1: 그렇죠.
0: Right? 자, 그래서요.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저의 추천은 얘하고 얘를요, 띄지 마세요.
1: 그쵸.
0: No wonder. It smells bad. 이상해요. 연기하듯이 한 번에 No wonder it smells bad. 이렇게 가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네네.
0: 아시겠죠? 여러분들, 같이 연기하듯이 연결해서 낭독해 볼게요.
1: Yes.
0: No wonder it smells bad.
1: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they fired you.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Mm-hmm. 자, 그리고 앞부분에 Are you kidding me? 영화에서 너무 많이

0: 들어봤죠?
1: 맞아요.
0: 네. 이게 너 나한테 장난하니? 한마디로 장난해?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걔는 me가 안 들어가고 그냥 are you
1: kidding?
0: 그것도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1: are
0: 말고.
1: Are you joking?
0: 그렇죠.
1: Uh-huh.
0: 한번 써보겠습니다.
1: Are you joking?
0: That's right.
1: 이렇게요.
0: 정답 맞아요.
1: 네.
0: joke가 농담하다, 장난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희한하게도 me를 쓰지 않아서 are you joking me? 라고 하진 않아요.
1: 그냥,
0: are you joking? Are you kidding me? Are you serious? 너무 그런 표현들이 많죠.
1: 네. Okay?
0: 자, 그런 연기 톤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장난해.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3: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2: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Live으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좀 길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돼요.
1: Okay.
0: When was the last time? 평소문. 평소문은 과거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걔한테 그에게 전화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야?
1: When was the last time?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게.
1: You called him.
0: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Yes.
0: 마지막으로 걔가 너한테, 그녀가 너에게 문자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그녀가 너에게 메시지 한 게.
1: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어허, 당신이 그 필터를 간 게.
1: You changed the filter.
0: 그렇죠.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3: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그레이트!
1: Yeah.
0: 자, 다음 패턴은요?
1: No wonder
0: 어쩌구저쩌구.
1: Yeah.
0: 여러분, 뻔했다. 그럴만하네. 이 표정을 안 하고 억양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1: 기억이 더 잘 되게 연기를 좀 더 가미해봐야겠어요.
0: Of course.
1: 네.
0: 자, 냄새가 안 좋은 게 당연하네. 자, 놀랍지도 않아.
1: No wonder.
0: No wonder. 그게 나쁜 냄새가 나는 게.
1: It smells bad.
0: 그렇죠. No wonder it smells bad.
1: Yes.
0: 자,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쉬지 말고 퀴퀴한 거는 펑키였습니다. 자,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그게 펑키한 냄새 나는 거 당연해.
1: No wonder it smells funky.
0: 오,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1: 거기서
0: 널 해고할 만했네. 그들이 널 해고했을 만했어.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그렇죠. No wonder they fired you. 읽어볼게요.
3: No wonder it smells bad. No wonder it smells funky. No wonder they fired you.
0: 오, 좋습니다. 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5: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4: I replaced it 2 years ago.
5: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Oh,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Oh,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2: I replaced it 2 years ago.
1: Huh?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2: Is 2 years too long?
1: Too long.
2: Really?
1: Yes. Every year you have to change it. Oh, oh.
0: Great job.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arn how to sing high.
0: There you go. Highly는 안 됩니다. 네. Highly는 매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high가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이죠. When was the last time? 그다음 평소문 넣는 것.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1: 오.
0: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니?
1: 꽤나 충격적이었던 네. 모양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 굉장히 특이한 job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1: 네.
0: 동네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찾아온 거예요.
1: 우와.
0: 저는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아이스크림 트럭에 노래 소리가 그냥 띠리리딘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면 동네 친구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다고.
1: 아이스크림 트럭은 저희는 이제 네. 커피차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한데 아이스크림 트럭은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0: 아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냉장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옆에 사이드가 열려가지고 거기 파시는 분들이 막 하면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엔 그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아쉬워하고.
1: 그러니까

0: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독차 이런 거 아세요?
1: 모기차.
0: 아, 모기차인가요?
1: 모기 소독차,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막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오늘 뭐 추억 얘기네요?
0: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용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도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쵸? 네,
1: 그러게요.
0: 수년간 못 봤다. 자,
1: 맞아.
0: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우와.
0: 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꼭 아이스크림 트럭이 아니어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물어보기 딱 좋죠.
1: 그럼요. 요즘 뭐 민트 초콜릿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꽤
0: 뭐,
1: 있거든요.
0: 민초파, 뭐,
1: 예,
0: 민초파예요?
1: 저는 민초파예요. 반민초파도
0: 저는
1: 많거든요.
0: 반입니다.
1: 그래요?
0: 너무 취향 맞나요?
1: 의외네요.
0: 그렇습니다.
1: 세상의 모든 걸다 드실 것 같아서요.
0: 나름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봤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우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2: Ice cream truck?
1: Yes! 와, 아이스크림 트럭. So, 저기, I haven't seen before.
2: Oh, ever. First time.
1: No, first time, so long time no see.
2: The ice cream truck.
1: Yeah.
2: would you like a cone?
1: 콘?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세요.
2: 콘?
1: 민트, 콘?
2: Cone?
1: Sure.
2: Sure.
1: Sure. 민트 초코칩.
2: Oh,
1: 민트
2: mint
1: 초코.
2: chocolate chip.
1: Yes. And two scoop.
2: Ah,
1: Yeah.
2: 아,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우와! 서비스?
2: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2: Yep.
1: 여기서 먹으면?
2: Three scoops.
1: Three scoops, okay,
2: On the
1: okay.
2: house.
1: Okay, same, okay.
2: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말 잘못해서 초코맛만 계속 들어있는 걸로
1: 아우,
0: 줬다면서요.
1: 너무 달아가지고.
0: 아주 달죠.
1: 큰일
0: 예.
1: 날뻔했습니다. 예, 요즘 또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
0: 안
1: 될
0: 돼요,
1: 수
0: 안 돼요.
1: 있으니까요.
0: 원하는 맛을 제대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1: 네.
0: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4: Would you like a cone?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4: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와, 뭔가 띠리리린 막 노래가 들어왔어. 너무 신났어요.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Wow, I haven't seen, 본 적이 없다. On ice cream truck이겠네요. In years. 원래 수년간은 4 years인데 왜 in years가 또 되는지.
0: 와우.
1: 이따가 아주 따져 물어야겠어요. 말씀께.
0: 오케이.
1: So, on ice cream 쓰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도 교재 필기해 주세요.
1: 왠지 여기 하이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Ice cream.
0: 오케이.
1: Yes.
0: So, 지금 띄어져 있는 건가요?
1: 네, 하이픈으로 연결했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스펠링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픈은 필요가 없습니다.
1: 띄워줘야 돼요?
0: 네, 그냥 띄워줘야 돼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외래어로 이제 들어올 때한 단어처럼 썼죠. 근데
1: 맞아요.
0: 사실은 아이스 크림
1: 띄고
0: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1: 띄고.
0: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Okay? So, ice crea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Haven't 이거 무슨 형태죠?
1: 과거 분사.
0: PP,
1: 네.
0: right? So haven't PP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는 부정을 한 것뿐이에요. not을 썼는데 원래
1: 예.
0: 기본적으로 have PP는 뭐뭐 한 적이 있다,
1: 그쵸.
0: 뭐 아니면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경험으로서 뭘 해본 적이 없다라던가 과거에도 안 했고 결국 지금도 그래서 안한 상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So, 오늘은 경험처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1: 예.
0: So, I haven't done something. 난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오케이?
1: 예.
0: 나는 과거에도 안 봤고 지금 결론적으로도 안본 상태인 거예요. So, 나 그거 본적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I haven't seen it.
0: 그렇죠. I haven't seen it.
1: 음.
0: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운동을 한 적, 그는 운동을 한 적이 없다.
1: He

0: hasn't 아니죠?
1: 맞아요.
0: 맞아요? Uh-huh. He hasn't 운동? Exercised.
1: 그렇죠. PP 형태 써야 되니까.
0: 아.
1: 현재형 쓰면 안 돼요.
0: 예.
1: Right? So he hasn't exercised. 그런데 뒤에다 만약에 수년간을 넣으려면 in years를 넣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려드렸어요.
0: 네.
1: Okay, so 아, 나 뭐 해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ve PP. 근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haven't PP.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n't가 아니라 hasn't. 당연하죠.
0: Yes.
1: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0: Mm-hmm.
1: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1: He hasn't exercised in years.
0: He hasn't exercised in years.
1: 자, 저번에 수년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0: Four years.
1: 아, 그거는 수년 동안이고 그냥 수년.
0: 수년?
1: Mm-hmm.
0: A few years.
1: 그냥 years입니다. Years.
0: 예.
1: 오케이. 전치사는 동안 이거 빼고
0: 예.
1: 그냥 수년이라는 단어는
0: years예요.
1: 숫자 넣지 않고 그냥 years 하면 정확하게 뭐 1년, 3년, 5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1년 이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수일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 이상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0: Days.
1: Days.
0: Yeah.
1: Right? 이거 어떻게 해요? 수주.
0: Weeks.
1: 그러면 수개월.
0: Month.
1: 그렇게 딸 짧게 하면 돼. Months.
0: Month.
1: 왜냐하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긴 기간이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0: 오.
1: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ays, weeks, months 이런 식으로.
0: Years.
1: 그러면은 수시간.
0: Hours.
1: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야, 얘가 지금 수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와.
0: 오.
1: 이런 거 할 때 hours. 확실히 느낌 살죠, 그죠?
0: 예.
1: Okay. So,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 복수로 그냥 단순하게 써주고 앞에 뭐 숫자 안 쓰면 꽤 긴 시간이다.
0: 예.
1: 라는 느낌. So, 여기서는 꽤 긴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0: 네.
1: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궁금할 수 있을 부분을 보겠습니다.
0: 음흠.
1: 바로 four years, in years인데요.
0: 네.
1: 자, 수년 동안, right? 여기서 수년간 했죠?
0: 네.
1: 아까 슬기 씨가 저는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수년간 하면 four years, 그러니까 four 쓴다.
0: 네.
1: 들어보셨죠?
0: 예, 네, 왜냐면 지난번에도 four years라고 또 우리가 배웠고, 예, 그래서 in years는 또 뭔가 갑자기
1: 네. four years 맞아요, 맞는데요.
0: 예.
1: 보통 긍정문에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뭐 해왔다 이렇게 할 때는 four years로 많이 쓰고요.
0: 예.
1: in years는 한동안 오랫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문에서 보통 쓸 때는 in years를 많이 쓰게 됩니다.
0: 오.
1: 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녀를 뭐 수개월간 본 적이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0: 네.
1: 보통 in years가 더 잘 어울려요.
0: 어허.
1: 그런데 guess what? 원어민들도 그걸 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1: 아,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이거 쓰는 게 안전해요.
0: 네.
1: 오케이? 그래서 물론 나는 아니야. 정확히 딱 따지는 스타일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긍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 땐 for 쓰시고 한동안 계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강조할 때는 in을 쓴다.
0: Yes.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Okay. So, alright. 여기서는 그 수년간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그랬더니 그래요. 폰 하나 드릴까요?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0: 또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또 이렇게
1: 그쵸?
0: 인심이 좋은 느낌이에요.
1: 예. 네.
0: Would you like a cone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콘 하면은 또 우리 옥수수랑 헷갈리거든요. 그죠?
1: 그게 옥수수인가요?
0: 이거 옥수수예요.
1: 오케이.
0: 근데
1: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 아이스크림 콘 이거는요?
0: 그거는
1: 스펠링이 다른가요?
0: 그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1: 네. 생긴 거를 물어본 게 아닌데.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1: 네.
0: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1: 아.
0: 콘.
1: 오케이. Very, very.
0: 아, 아니면 이거예요.
1: 자, 다릅니다.
0: 아유, 다
1: 들렸, 다 들렸습니다. 자, 방금 옥수수 할 때는 C O R N, so 발음도 corn이지만.

0: 네.
1: 그래서 팝콘이잖아요, 그거는.
0: 예.
1: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콘 모양을 얘기를 할 때는 C-O-N-E, R 사운드가 아예 없이 깔끔하게
0: 네.
1: cone, cone
0: 콘.
1: 이렇게 해주시면
0: 콘.
1: 되겠습니다. So, would you like a cone? 이러면은 콘 하나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Would you like? 이랬잖아요.
0: 네.
1: 얘는 의미가 뭐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0: Why don't you? Do you like?
1: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0: Do you love? Do you want?
1: 와,
0: Do
1: 이렇게
0: you
1: 오랜만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0: want?
1: 네,
0: 모르겠네요.
1: 알겠습니다. 스펠링도 화가 나 있네요. 오케이. 자, 상대방한테 어떤 명사를 원하나요? 라고 할 때, Do you want something? 한다고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예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Would you like
0: 아하.
1: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0: Yes.
1: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거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나 의미
0: 예.
1: 차이는 없지만, 더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콘을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do you want가 되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명사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0: 네.
1: So would you like 명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를 좀, 차를 좀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드릴까요?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some tea? 오,
0: Yeah.
1: 느낌 너무 좋아요. How about this? 더 많은 소스를 원하시나요?
0: Would you like a lot of
1: 아, 더
0: sauce?
1: 많으니 뭐죠?
0: More
1: More. 그렇죠.
0: sauce?
1: Would you like more sauce?
0: Would you like
1: 이렇게.
0: more sauce?
1: 사실 그런 캐주얼한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확률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외국
0: 네.
1: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0: 오.
1: Do you want to 보다는. 오케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more sauce?
0: Would you like more sauce?
1: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더 좋은데요. 뭐냐면 이런 거 알아두세요. 아까
0: In a 콘.
1: 콘에 주세요. 뭐 콘에 드릴까요? 이렇게 할 때는 in a cone.
0: Con.
1: 컵에다가 원하시나요? 혹은 컵에 원해요. 이렇게 할 때는
0: In
1: in
0: a
1: a
0: cup.
1: cup.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in을 쓰는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0: 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있다. 바로,
0: 네.
1: Would you like it in a cone or a cup? 그렇죠.
0: 오.
1: 그러면 어떻게 콘에 드릴까요? 컵에 드릴까요?
0: 네.
1: 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항상.
0: 에휴, 콘으로 드셔야죠.
1: 그런가요?
0: 뭐라도 하나 더
1: 깔끔하게
0: 드셔야죠.
1: 손에 남는 거 없이.
0: 그렇죠.
1: 근데 컵은 또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괜히 또 녹을까봐 전전긍긍
1: 그렇죠. 컵은
0: 하느니.
1: 녹아도 마시면 되니까.
0: 네.
1: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cone?
0: Would you like a con?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0: 오.
1: 참고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0: 그죠. 민초도 저는 맛있는데.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물론이죠. 나두 스쿱 가질 수 있을까요? 민트 초콜릿.
1: 어디쯤 자르면 딱 좋을까요?
0: Can I have two scoops 할까요?
1: 오케이. 도대체 근데 뭐에 투 스쿱스일까요?
0: 민트 초콜릿이요. So, 민트,
1: 아, 스펠링 기대해 봅니다.
0: 민트, 이건 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초콜릿.
1: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Right.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0: 칩까지 있어요?
1: 칩이 빠졌네요. 여기
0: 아,
1: 칩이 보이네요.
0: 그러네. 아.
1: 네. Okay, so,
0: 그걸 못 봤어요.
1: 알겠습니다. 자, CHIP, 칩까지 넣어서
0: 예.
1: mint chocolate chip. 이건데, 발음까지 끝내주게 해볼까요?
0: 네.
1: Alright. chocolate 할 때는 앞에 O의 강세가 가죠. 그러면서 입모양이 좀 벌려지겠죠.
0: 예.
1: So, 초콜릿보다는 chocolate에 가깝고요. chip 할 때는 입모양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CHEAP, cheap. 저렴한이라는 뜻이
0: 아,
1: 되니까 그냥 벌리지만 말고

0: So,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 네.
0: 두 번씩.
1: Mint chocolate chip.
0: 우.
1: Mint chocolate chip.
0: 오.
1: 오. 저 지금
0: 나이.
1: 방금 약간 무드가
0: 네네네.
1: 아이스크림 트럭 사장
0: 어,
1: 같았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하신. 자, 여기 지금
1: 예.
0: 우리가 스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1: 네.
0: 이거는 다행히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스쿱이라는 단어 쓰죠.
1: 완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스푼이라고 안 쓰고.
1: 익숙해요.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큰, 스푼 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거.
1: 아이스크림 뜨는 기계.
0: 맞아요. 이렇게,
1: 예. 뜨는
0: 이렇게.
1: 스푼.
0: 네.
1: 그쵸.
0: 저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So, 한 스쿱이라고 할 때는 a scoop of something. 그리고
1: 아.
0: 뒤에 flavor, 맛이 나오면 되겠죠.
1: 네.
0: a scoop 해도 되고요. one scoop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예.
0: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1: 예.
0: 저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Can I have a scoop or one scoop of vanilla?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약간 바꿔볼까요? 나는 왠지 오늘 딸기 맛이 당기는데.
1: 아우, 스트로베리 맛있죠.
0: 아,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 있잖아요. 딸기 맛세 스쿱 주실래요?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0: 딸기,
1: strawberry?
0: strawberry, there you go.
1: 예.
0: 한 스쿱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은 쓰질 않아요. 제 머리 없어요.
1: 스쿱은요?
0: 하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세 개. 원하는 만큼.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have 대신에 can I get 쓰셔도
1: 아,
0: 괜찮습니다.
1: 네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Alright.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s?
0: Alright.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민트 초콜릿, 초코칩 두 스쿱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스쿱 준대요. 서비스래요.
1: 우와. 아, 이분 장사
0: 잘하신다.
1: 잘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는 거 없어도 그냥 퍼주는 스타일이시네.
0: 그렇죠, 그렇죠.
1: 장사인지 이렇게 해줘야
0: 이렇게 해야
1: 돼.
0: 돼요.
1: 예. 그래서 제가 장사를 못해요.
0: 맞았어.
1: 예.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집에 있다.
1: 어?
0: 일단 써볼게요.
1: 예. 일단 스쿱스가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스쿱스.
0: 오케이.
1: 세 스쿱이니까.
0: 복수니까
1: 예.
0: S를 썼습니다. Alright,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정답? Yes.
1: Yes.
0: 오늘부터 스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완전 스펠링도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0: 그렇죠. O가 두 개인 거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0: 자, on the house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회화책이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1: 그래요?
0: 자,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서비스예요.
0: 네. 우리가 한국에서 아 이건 서비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1: 서비스요?
0: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서비스예요.
1: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0: 네. 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죠.
1: 예.
0: 무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it's service라고 하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on the house를 쓰게 되는데 원래 on 뒤에 무엇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그 나오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오케이? Okay? so on 누군데? 더 하우스? 왜 집이 나왔지? 할 수 있잖아요. 원래 하우스라고 하는 곳은요, 꼭 집만이 아니라,
1: 네.
0: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1: 아.
0: Alright? 그래서 뭐, 아마 클럽 뮤직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in the hous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1: 맞아요,
0: 아무튼,
1: 맞아요.
0: 네. So 여기서는 가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0: Okay? 우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1: 예.
0: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 갔는데 뭘 딱 주면서, it's service가 아니라, It's on the house.
1: 우와.
0: 이러면은 이 house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 가게가 내겠다가 되겠습니다.
1: 저는 솔직히 house라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먹는 건 다 공짜잖아요.
0: 아,
1: 집에서 먹는다 생각하세요. 이 느낌인 줄 알았어요.
0: 이게 근데 그게 암기되기 쉬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1: 네.
0: Okay, so it's on the house.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방금 it's on the house는 기본형인 거예요. 아,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1: 네.
0: 그 음료들은 서비스입니다. 그 음료들.
1: The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렇죠.
1: 아.
0: The drinks are on the house. Okay, 뭐 레이디스끼리 왔을 때
1: 네.
0: 따라서,

0: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Oh.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 예.
0: Yeah. Okay. So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듣게 될 거고요.
1: Mm.
0: 그리고 이거는 뭐가 on the house나 뭐 dessert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appetizers들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그러니까 갑자기 레스토랑 갔다가 하우스 얘기 들려면 집에 가야 되나? 나 지금 입장 안 되나? 약간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야겠네요.
0: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원어민 요즘에는 이제 K 한국 관련돼 있는 것이 많이 퍼졌잖아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0: 아니에요. 서비스라고 이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1: 아, 오히려.
0: 네.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The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1: 네.
0: It's on 이거니까 내가 낼게. 그건 내가 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혹시 It's on me.
0: 그렇죠. It's on me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1: Yes.
0: 이런 식입니다.
1: 오케이?
0: 자, 그리고요. It's on the house 대신에 이걸 써도 되겠죠. 저희가 냅니다. 라고도 들을 수도 있겠죠.
1: 예.
0: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희가 냅니다. It's on me가 아니라 It's
1: on us.
0: That's it.
1: 아.
0: It's on us. This one is on us.
1: 오.
0: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Yes.
0: 아시겠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오, 좋아요.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응? have pp가 아니라 haven't pp 혹은 hasn't pp 뭐뭐
1: yes.
0: 한 적이 없다.
1: 음흠.
0: 자,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나 그거 본 적 없어.
1: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1: 음흠.
0: Right? 자, 걔는 그는 수년간 운동한 적이 없어. exercise 한 적이 없어.
1: Oh, he hasn't exercised
0: in
1: years.
0: 아, 그렇죠.
1: Yes.
0: In years. 자, 세 번째.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수년간.
1: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In years.
1: Uh-huh.
0: All right. 읽어 보겠습니다.
3: I haven't seen it. He hasn't exercised in years.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나이스. 자, 다음은요. A scoop of something.
1: Yes.
0: 물론 a scoop 대신에 다른 것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Mm-hmm. 더 많은 스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1: So.
0: 자,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자, 제가 have 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바닐라 한 스쿱.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There you go. 자, 이번엔 세 스쿱 갈까요?
1: Yes. Okay.

0: 딸기 세 스쿱 주실래요?
1: Can I have 3 scoops of strawberry?
0: 좋습니다.
1: Mm-hmm.
0: 세 번째, 민트 초코칩, mint chocolate chip,
1: yeah.
0: 두 스쿱 주실래요?
1: Oh,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오,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Can I have 3 scoops of strawberry?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2: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oa!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5: Would you like a cone?
4: Oh,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5: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4: Wow, thank you.
0: Oh,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0: There you go. 좀 길긴 했지만 사용하기 너무 좋죠?
1: 네.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A scoop of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1: 네.
0: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유후.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파트 2. 지난번에 이제 친구 혹은 뭐 직장 동료 누가 됐든 굉장히 좀 절친에게 나 결혼하는데 결혼식 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안 가면 안 되는 느낌으로다가 물어보는 거죠.
0: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unfortunately 나 못 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었는데
1: 맞아요.
0: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실망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거는 질문을 좀 잘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결혼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
1: 순순히 뭔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
0: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결혼

0: 결혼식에 못 가는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하러 가볼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짜잔!
2: 아니,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1: 아, What did you say?
2: 아, 거기다가 지금 결혼식도 못하, 한글도 못해, 진짜.
1: 응?
2: 아니야. You think about we are friendship.
1: Uh-huh.
2: So important.
1: Yeah.
2: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ight?
1: Yeah, it's important, but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2: Huh?
1: It's our anniversary.
2: Anniversary?
1: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2: Huh? Oh, 결혼 기념일. Okay, okay. 아,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아, 파리. Okay, 갔다 와. Okay.
1: Huh? It's okay?
2: Anniversary?
1: It's our anniversary. Okay. I promised I'd take her to Paris.
2: Paris? Okay, you 그 저기 spend the time with your wife. 파리. Okay.
1: Oh, really?
2: Okay. Okay. Oh, 아, 그러면 안 돼.
1: Thanks. Okay. Thank you.
3: 아이고, 상대방이 바로 물론 사랑이 더 중요하지 했다면서요.
0: 그래,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너무 싸움 나지 않으려면은 네네. 인정하고 그냥 져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3: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0: 그럼요.
3: 안 됩니다. 자, 상황을 제대로 따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의사소통은 돼야 되는데
3: 그럼요. 아유,
0: 그냥 아는 척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3: Alright, 자, 오늘 굉장히 유용한 생활 영어만 골라놨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0: 네.
3: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3: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예.
3: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문장 미션인데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건 좀 업셋해서 한 말인 거예요.
0: 그쵸.
3: 아니, 어떻게 못 온다고 할 수 있냐?
0: 그렇죠. 한 번뿐인 결혼식에.
3: I know.
0: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해? than 이거보다. Our 우정.
3: 우정.
0: 우정.
3: 우정.
0: 제가 이 네. 우정은 제가 알고 있어요. F-R-I-E-N-D.
3: 친구가 들어가나요?
0: Ship. 예. 왜냐면 우정의 우가 벗우자예요. 예.
3: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이거라는
0: 그러니까 프렌드가 들어간다고요.
3: 아, 프렌드요? 프렌드. 아, 발음 예. 평소에 굉장히 좋은데.
0: 아니, 저기 친구 이름 중에 우정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3: 오케이.
0: 그 친구 별명이 프렌드십이었어.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3: 저 예. 소름인 게 그 예전에 제 학생이 예. 이름이 또 우정이었어요.
0: 오.
3: Hey, what's up, friendship? 이러고 제가 불렀었거든요. 와, 그러네요.
0: 소름돋죠.
3: Okay. So, what's more important? 뭐가 더 중요하니? 뭐보다 than our friendship. One word로 맞습니다.
0: Uh-huh.
3: There you go. 그래서 friendship이라는 우정이라는 명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important가 아니라 어떤 important라고 돼 있죠?
0: More important.
3: More important. 오케이. 이거는 그냥 중요한이 아니라
0: 더 중요한
3: 거죠. 그렇습니다. More important. 오케이. 비교급 형용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3: 자,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혹시 중요하긴 한데 좀 덜 중요한 이라고 쓰고 싶다면 뭘 쓰면 될까요?
0: 이거는 이제 거의 uh-huh. 제게 됐습니다.
3: 오케이. Okay.
0: 아이고 죄송해요. 예, less.
3: 오케이. Okay. 자, yeah. less. That's right. 이상하게 비교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더 많은 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0: 네.
3: 그래서 more important라고 쓰는 것, 뭐 그거 좋은데 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les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3: 형용사 앞에다가. Right.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What's more important than? 아니, 여긴가요?
3: 네, 그렇습니다. 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문장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0: 네.
3: 그래서 우리가 than, than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게 되면 그것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than 있죠?
0: 네.
3: 그 then이란 단어 여러분 아시죠?
0: 엄청 헷갈려요.
3: Right? 그 원어민들도 실수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then, then 그거는 이제 뭐 그때, 뭐 그러고 나서
0: 네.
3: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Okay? So 비교할 때는 than이라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0: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큰 거는 형용사로 뭐죠? 비교급 형용사로?
1: I am taller.
0: 그거는 키가 큰 거고요.
1: 예. 네.
0: 그냥 덩치가 크다라고 할때 그냥
1: Bigger?
0: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1: I am bigger than you.
0: 그렇죠. I'm bigger than yo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how about this?
1: 네.
0: 이것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1: 예.
0: 뭐가 더 아름답니? 금보다.
1: 아.
0: 그러니까 금이 진짜 아름답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Yes. What's more beautiful than the gold?
0: Than
1: Than
0: gold이냐?
1: gold.
0: Right. 그러면서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하면서 금목걸이 딱 이렇게
1: 와.
0: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정말 언행 일치세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Alright, so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1: Yes.
0: 더 비교 대상을 추가하는 것뿐이죠. 자, 읽어볼게요. I am bigger than you.
1: I'm bigger than you.
0: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1: What's more beautiful than you? Gold.
0: than you? 그거 괜찮은데요?
1: 괜찮죠?
0: 이거 암기 추천입니다.
1: 써먹으세요.
0: 오케이. 자,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이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되게 미안해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1: 그쵸.
0: 상대방이 그날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1: 아이고,
0: 맙소사. 아이고, 맙소사.
1: 번지수를 아주 잘못 짚었네, 이거 지금. It's our that day. 그날이 이거야. 그러니까
0: 네.
1: 여기서 살짝 끊어도 되겠는데요.
0: Okay. I like that.
1: 그러면은 결혼 기념일이 그거거든요. Anniversary. 예. 기념일이니까 에 애니 두 개예요. 예. 네. Anniversary.
0: 우리.
1: 리.
0: 오.
1: 야.
0: 지금 R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1: 알두 개요.
0: 두 개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하필 그날이
1: 아하.
0: 우리의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어떻게 갈수 있겠냐
1: 예.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슬기 씨는
1: 네.
0: 만약에 남편분이 어디 결혼식을 가려고 하는데
1: 예.
0: 그날 이제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둘의 그리고 심지어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다 예약해놨는데 아
1: 가기로 했다고?
0: 내 베프야 내 베프인데 결혼식 꼭 가야 돼 이러면 Would you let him go?
1: 근데 가기로 했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
0: 아,
1: 예.
0: 그러니까 뭐 그냥 별 특별한 계획이 없었으면 상관이
1: 없었어요.
0: 없는데.
1: 그러면은 결혼식 갔다 오고 뭐 만약에 아침이면은 갔다 온 다음에 뭐 점심을 먹든지 저녁 먹으면 되고 저녁 결혼식이면 아 그러면 아침 점심 같이 하고 거기 가요. 이렇게 저는.
0: 좋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1: 예.
0: 오케이. 근데
1: 그럼요.
0: 어디 가기로 했다면 좀 곤란할 수 있을
1: 아,
0: 것 같아요.
1: 그거는 조금 그건 본인이 예약한 걸 거거든요.
0: 오케이.
1: 한 입으로 두말 하면 안 되죠.
0: 그건 안 된다.
1: 응징해야죠.
0: 안
1: 예,
0: 된다. 오케이.
1: 그럼요.
0: 자, anniversary 아주 좋아요. 근데 R 두 개를 썼는데,
1: 어?
0: 자, 정답은 R이 하나입니다.
1: 아,
0: 근데
1: 맞다.
0: 굉장히 잘해줬어요. 왜냐면 제
1: 예.
0: 생각에는 이 N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1: 여기저기서 헷갈렸어요.
0: 같아요.
1: 여기를 또 A 쓸까, 여기를 U 쓸까, 뭐 엄청,
0: 오케이.
1: 예.
0: 계속 틀리면서 또 가는 거죠. So, anniversary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E에다 강세를 주고 해주면 좋겠고요. V니까 입술이 붙지 않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Anniversary, anniversary.
1: Anniversary,
0: 자, 사실은 anniversary는 그냥 단순하게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쵸,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저는 웨딩 애니버서리 써야 되나?
0: 사실은 그게 맞아요.
1: 그래요?
0: 원래는 wedding anniversary라고 해야 정확하게 결혼 기념일이지만
1: 네.
0: 대부분은 이 특히나 컨텍스트, 이 문맥에 따라 가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거의
1: 아하.
0: 다 귀찮아서 안 씁니다.
1: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0: Right.
1: 네.
0: 자, 그리고 아까 너무 잘 끊어졌는데요. That day 앞에서 끊어졌죠.
1: 맞습니다.
0: That's right. 자, that day 이 자체가 사실 부사로 또쓸 수가 있기 때문에 o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that day 자체를 그날 이란 명사도 가능하고 뭐 그날에 이런 식으로 좀 부사로도 쓸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 예.
0: 나 그날 일했어 어떻게 할까요?
1: I worked that day.
0: That's it. I worked that day. 이런 그날 일했다. 자 이번에 will 써볼게요.
1: 네.
0: 나 바쁠 거야 그날. 나 바쁠 거야 will 써서.
1: Sorry, I will be busy that day.
0: I will busy.
1: I will be busy
0: 그렇죠.
1: that
0: 그날
1: day.
0: that day.
1: Yes.
0: 자 지금 두 번째 거에도 전치사 그런 거 넣지 않았죠. Alright, 이미 이 자체가 그런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worked that day.
1: I worked that day.
0: I will be busy that day.
1: I'll be busy that day.
0: All right, 본문 갈게요.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1: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0: Ah.
1: Mm-hmm.
0: 문제가 있네요.
1: 왜요?
0: 아내한테 파리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거든.
1: 아이고, 그런데 결혼식 가는 거는 좀 무리겠네요.
0: 자, 이제 다시 상상이 갈 수 있겠죠. 슬기 씨 남편분이 그날 파리를 가기로 해서 둘이서 막 예약하고 다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결혼식 가겠다 한다면
1: 에펠탑 가죠, 에펠탑.
0: 당연히 갑니다.
1: 에펠탑 가는 거면 포기 못해.
0: 그게 또 이유군요.
1: 에펠탑은 솔직히 조금 프렌드십은 조금 나중에 하고.
0: 하고.
1: 왜냐면은 에펠탑 가는 날을 또 수정하면은
0: 아, 복잡해지죠. 네,
1: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0: 그렇습니다. 좀 일이 복잡해졌어요.
1: 그렇죠. My wife, I'd like her to
0: take her.
1: I'd take her to Paris.
0: 그렇죠.
1: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두 문장 같지 않아요?
1: 누가 봐도 이건 평서문인데.
0: 오.
1: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녀를 파리로 데려가겠다.
0: 고? 뭐 했어요?
1: 약속했대요. 그럼 여기 약속하다의 동사가 과거로 나와야겠네요. I promised. 이렇게. 거침없죠?
0: 거침없습니다.
1: 거침이 없어요.
0: 심지어 과거로 써야 되겠죠. 현재형으로 쓰게 되면 나 원래 약속을 한다 이상이에요. 그렇죠? So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예.
0: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Promise는 obviously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일단은 이 구조를 알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를 데려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뭘 쓸까요?
1: Take.
0: Mm-hmm. Take someone to 어디. Alright? 이 사람 이렇게 take를 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Okay? 물론 물건이면 가져간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So take someone to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event라든가, right?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기념일이라며 이러면서 너의 아내를 데려가. 그런데 그 city, 그 도시로 데려가라. 자, 그럼 너의 아내를 데려가. 명령어로?
1: Take your wife.
0: 그 도시로.
1: To the city.
0: 그렇죠. Hey, take your wife to the city. 이런 느낌.
1: Wow.
0: 자, how about this? 절 데려가 주세요. 그 병원으로. 지금 급한 거예요. 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1: Please take me.
0: Take me.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Beautiful.
1: Wow.
0: So, take me to the hospital. 이거는 emergency situation에 무조건 알아야겠죠.
1: 그러게요.
0: That's right. So, 누구를 데려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할 땐 take를 쓰는구나.
1: Mm-hmm.
0: Right?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1: 네.
0: Take your wife to the city.
1: Take your wife to the city.
0: Take me to the hospital.
1: Take me to the hospital.
0: 네. 자, 여기에 제가 뭘 섞었냐면요. 그녀를 Paris로 take 할 거라고 내가 내 와이프한테 promise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1: 그쵸.
0: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이걸 썼거든요.
1: 네.
0: 내가 데려가겠다. I will 쓸 것 같은데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습니다.
1: 아, would군요.
0: 왜 그랬어요?
1: should랑 헷갈렸어요.
0: 왜 would를? 네. 아니, 생각도 못했는데요.
1: would를 will이 아니라 would를 썼냐고요?
0: 네, 과거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죠.
1: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제 생각에 and가 생략돼 있어요. 에,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얘랑 시제를 일치시켜줘요.
0: 맞아요.
1: 와.
0: 나는 과거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과거 기준으로 앞으로 그러겠다고. 이기 때문에 will 아니라 will 해 과거형.
1: 과거.
0: 이게 여러분 will이 will의 과거형이 모양상은 적어도 would가 과거형은 맞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and가 생략된 거는 아니고요.
1: 아니요.
0: 나는 약속했다 뭐뭐라고 할 때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말 베이직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어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대로 모양을 따와서 그냥 입으로 연습을 해서 문장 구조에 진짜 1%라도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1: 네.
0: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어요. I promise 누구, 나 누구한테 약속했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습하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1: 네.
0: 나 누구한테 약속했다, 누구에게 약속했다. 근데 뭐라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슬프

0: 하지만 안타깝지만 과거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I will 아니라 I would 이런 식으로 근데 발음할 때 I 이 정도가 됩니다.
1: Yeah.
0: Alright,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자 그러면 hold on. 나는 마유에게 약속했어요. 거기까지는 해야죠.
1: I promised Mayu.
0: 그죠? I promised Mayu. 이미 잘하신 거예요.
1: 네. 오케이.
0: 자 그런데 조금 욕심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은
1: I do work.
0: 공부하겠다.
1: I do study hard.
0: 그거예요. 그거예요. I promise Mayu I would or I'd study hard. 자,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내가 곧 잘 거라고. 자, 나는 엄마에게 약속했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1: I promised mommy.
0: 그죠? I promised mommy. I promised mom. 내가 잘 거라고 곧.
1: I'd sleep.
0: 곧?
1: Soon.
0: Soon.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어디서 끊으면 돼요? 지금?
1: 여기, 여기.
0: And again, I promise Mayu. 나 마유한테 약속했어. I promise mom. 나 엄마한테 약속했어. 예.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근데 과거 기준으로 나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will 아니라 그거의 모양상 과거인 would를 썼다.
1: 네.
0: 그래서 I would study hard. I would sleep soon. Okay? 오늘은 맛보기를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를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 조금 동사를 바꿔가면서 한번 자신감만 얻어가세요.
1: 이런 게 있구나.
0: Yes.
1: 그냥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
0: That's right.
1: 네.
0: 읽어볼게요. 읽을 때 I do 하지 마시고 그냥 I'd. 혀가 살짝 입천장이 닿는 느낌으로만.
1: 오케이.
0: 자, 해볼게요.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1: I promised Mayu I'd study hard.
0: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1: I promised mom I'd sleep soon.
0: 그렇죠,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promised my wife. 자, 뭐라고? I'd take her to Paris.
1: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0: There you go. 자, 이랬을 때 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좀 진지하잖아요.
1: 그렇죠.
0: 아, 결혼기념일. 아, 그거랑은 뭐. 경쟁이 안 되지.
1: 나
0: 뭐 할 말이 없다.
1: 진짜 100번 양보 잘하셨어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with that. 경쟁이 할 수가 없대요.
0: 네. 제가 직역으로 최대한 드린 거예요.
1: 그러면은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싸운다는 거잖아요. I can't fight with that. Fight로 할게요.
0: 오케이.
1: 나는 싸울 수가 없어, 그거랑은.
0: 싸울 수가 없다.
1: Fight.
0: 오케이.
1: Okay. I.
0: 자, good idea. Good idea. 그런데 경쟁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따로 있습니다.
1: 오.
0: 보여드릴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자, 이거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Compete.
1: Because 그 왜 경쟁 프로그램에서 This is competition. 유행어예요. This is competition.
0: That's right. 그거는 이제 명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명사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맞아요.
0: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1: 자, 요거는 비슷하게
0: 해.
1: 생겼을 거거든요.
0: 여러분, 교재에 한번 써보세요.
1: Competition. 뭐 이런 식 아닐까요? 뭐
0: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자, 볼게요. 자, competition. 여기에 강세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1: 마지막 이가 I로 바뀌는군요.
0: That's right. So competition 이러면 뭐 경쟁 혹은 뭐 의역을 해서 대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사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So 그럴 때는 compete 경쟁하다. Compete은 PE의 강세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네.
1: PE.
0: PE.
1: Yes.
0: Alright. So compete이 아니라 자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Compete. Compete.
1: Compete.
0: Mm-hmm.
1: Compet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가 덩어리 표현으로 만들자면 compete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와 경쟁하다, 뭐 경쟁이 된다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요거는 처음 보는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나눌게요, 제가.
1: 네.
0: They competed. 뭐예요? 그들은?
1: 경쟁했다.
0: Right. I can't compete. 뭐예요?
1: 난 경쟁할 수가 없대요.
0: 경쟁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with each other 하면 서로. 서로 경쟁을 했다. And I can't compete. 난 경쟁할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누구랑? With the
1: 프로그래머.
0: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프로게이머. 그 프로게이머.

0: 게이머랑 나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
1: 아,
0: 그게
1: 그쵸,
0: 뭐예요?
1: 그쵸.
0: 결국 뭐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아하.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예. 암기를 해도 안 아까울 정도인 게 영화나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오게 돼요. 원어민들도 입에 아예 그냥 달고 살아버립니다. I can't compete with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경쟁이 안 되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그거는 상대가 안 된다, 내가. 포기할게.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nniversary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쵸. 상대방에게.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이해가 다 되네요.
0: Okay, very nice.
1: 오지만의 결혼 이렇게 되겠네요.
0: 그렇죠. 예. 자, 읽어 볼게요.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1: Oh, your anniversary. Oh,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네, 미션 정리해볼게요.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1: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아, 결혼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1: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2: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3: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네,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 then, 목적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더 커, 너보다.
1: I am bigger than you.
0: There you go. 자, 금보다 뭐가 더 아름답니? 자, 뭐가 더 아름답니? 어떻게 해요, 일단?
1: What's more beautiful?
0: 금보다.
1: Than gold.
0: That's right. 세 번째,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자, 뭐가 더 중요해?
1: What's more important?
0: 우리의 우정보다.
1: Than our friendship.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3: I am bigger than you. What's more beautiful than gold?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0: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Compete with someone.
1: Yes.
0: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어. 그들은 경쟁했어, 일단?
1: They compete.
0: Compete, 과거니까.
1: 예.
0: 서로, 이러면 어떡해요?
1: Each other.
0: 전치사가 빠졌죠?
1: With each other.
0: With each other. So,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요.
1: Yes.
0: 자, 그 프로게이머랑은 경쟁이 안 되지. 나는 경쟁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
1: I can't compete
0: 그 프로 게이머와
1: with the pro gamer.
0: 그렇죠. 자, 세 번째.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자, 일단 너의 기념일.
1: Oh, your anniversary.
0: 난 그것과 경쟁할 수 없어.
1: I can't compete with that.
0: There you go. 읽어 볼게요.
3: They competed with each other. I can compete with a pro gamer.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0: Okay, 아주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1: Oh, your anniversary. I can't compete with that.
2: Mission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at's more important than our friendship?
4: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Huh?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3: Ah, oh, your anniversary. Mm. I can't compete with that.
4: I'm sorry.
3: Okay.
4: Next time.
3: Yeah, go to Paris. Bye-bye. Bonjour.
2: Great job, you guys. Ooh.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I have three scoops of vanilla?
2: Very, very nice. Have 대신에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Mm-hmm.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이죠. Then, 그 다음에 목적어.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네.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니 사랑보다? 오. 그 정도 어순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그렇죠.
0: 자, 제목이 여행 아니라 이민인 줄 알았어. 느낌이 좀 뭔가 오지 않아요?
1: 뭐, 진보따리를 한두 개 싼 게 아닌 것 같은데요.
0: 슬기 씨는 네네. 만약에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의 해외여행을 예. 간다고 칠 때 그 수트케이스를 얼마나 챙겨가나요? 이게 큰 거.
1: 어우, 저는 제 짐은 없어요. 그 안에. 저는 이제 아기가 제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아기 짐으로 이미 캐리어가 꽉 차요.
0: 예.
1: 제 짐은 거의 배낭에.
0: 아, 그렇군요.
1: 배낭에 그냥 옷 하나 더 챙기는 정도?
0: 와, 네. 그 내 것을 줄이고 아이 것을 하나 더.
1: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네. 자, 이게 아무래도 다들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여행 갈 때 짐을 너무나 많이 싸거나 그래서 서로 뭐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1: 전 저희 남편이랑 꼭 싸워요.
0: 아, 그렇군요.
1: 너무 많이 싸려는 자와. 아니다. 금방 올 건데 왜 그러십니까?
0: 오히려 반대입니까?
1: 반대입니다, 저희는.
0: 와, 네. 기대치 못했습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와, 뭔가 이제 대화가 분위기가 조금
1: 그쵸.
0: 싸우기 일보 직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뭔가 말리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0: 맞습니다.
1: 사람의,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더 낫잖아.
1: 근데 이 말도 또 맞아요.
0: 그것도
1: 예,
0: 맞는데 이게
1: 맞아요.
0: 좀 애매한 게요.
1: 예.
0: 사실 거기 가면 100% 거기에서 또 뭔가 옷을 사고 싶거든요. 그
1: 그렇죠.
0: 장소에서
1: 그러면
0: 또.
1: 비워가는 게 맞죠.
0: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1: 예.
0: 그래서 이게 의견이 너무 다를 것 같긴 해요.
1: 그래서
0: 오케이?
1: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알아요?
0: 뭐요?
1: 캐리어를 하나 더 사요.
0: 와, 그건 상상도 못
1: 저 그런 적
0: 해봤습니다.
1: 있거든요.
0: 이거는 아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네.
1: 여러분들.

0: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1: 아니,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Three suitcases 부족해.
0: New York.
1: We are going to New York.
0: Yeah.
1: So we need more clothes. So three suitcases. Okay.
0: Really?
1: 어,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0: What?
1: 부족해. Don't cry. So three suitcases. Okay?
0: What? Telling me not to cry?
1: No. Three suitcases and we have more clothes. Okay. 딱 적당.
0: Can't
1: okay. 뉴욕.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응?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New clothes?
1: Buy? Wow. You have so much money?
0: Me?
1: What? 돈 buy. 돈 pay money. Right.
0: Three suitcases.
2: 아이고, 결국에는 진짜로 하나 더 사기로 하셨다고. 네, 가서
1: 그거는 제가 허락했어요.
2: 그래도 방법이긴 한데 또 요즘에는 이게 또 수트케이스가
1: 맞아요,
2: 하나 더 있으면
1: 해요.
2: 아 그러니까요. 네.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1: 돈 많이 내야 돼요.
2: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내용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용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해 네. 주세요.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a week?
4: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3: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여행을 가는데
1: 그렇죠.
2: 아니 일주일에 왜 여행 가방이 세 개나 필요해? 이거는 참고로 전체가 아닌 느낌이에요. 지금 그 상대방의 짐만 세 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1: 거의 이민 가방 수준이다.
2: 그렇죠.
1: Why do you need? 왜 필요해? Three for a week. 일주일 동안에 세 개의 가방이니까 여행 가방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또 여행 가방 수트케이스 배웠잖아요.
2: 아, 그렇죠.
1: 수트케이 시즈겠네요.
2: 오,
1: 세 개잖아요.
2: 오, 세 개네요. 네. 복수군요.
1: 네.
2: 알겠습니다. 자, why가 왜잖아요, 그렇죠? Why 네. 왜? Do you need 너 필요하니 three suitcases? 근데 얼마 동안?
1: For a week.
2: For a week.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 Perfect.
1: 오.
2: Beautiful. Alright, suitcase가 우리 흔히 말하는 여행 가방인데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suit이라고 하는 게 옷을 얘기를 하잖아요.
1: 그쵸.
2: 그러니까 옷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여행 가면은 옷을 담는 게 대부분이죠.
1: 거의 옷 담기 때문에
2: 맞아요.
1: 그 커다란 가방을 꺼내죠.
2: 맞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렇게 뭔가 새롭게 입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부피가 나가는 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영어에서 suitcase one word로 쓰게 됩니다.
1: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행 가방으로 연결이 안 됐던 이유 중 하나가
2: 네.
1: 이 수트가 남자 정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 수트케이스라 그래서 뭔가 출장 가는 사람만 써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2: 아, 네. 그거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옷을 넣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케이스가 나온 김에 제가 아, 이 표현을 한번 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1: 네?
2: 제가 항상 수트케이스가 나오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캐리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라고 많이 알려드렸었죠?
1: 네.
2: 그거는 carry on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케이스로 끝나는 단어 중에 서류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이거 한번 짚어보자.
1: 서류 가방?
2: 네, 서류 가방은 보통 비즈니스 트립을 가거나 뭐라 그럴까요?
1: 어, 이것도, 이것도...
2: 무슨 케이스예요?
1: 아, 그래요?
2: 네.
1: 수트케이스!
2: 지금 저기 수트케이스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1: 아, 이게 수트케이스죠, 참. 어?
2: 네.
1: 무슨 케이스지?
2: 보여드릴까요?
1: 네.
2: 네. 이건 아마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오.
2: 바로 브리프케이스입니다. 브리프케이스.
1: 들어는 봤어요.
2: Yes.
1: 예,
2: 원래 브리프한다는 거 자체가요. 뭔가를 간단하게 보고한다라는
1: 맞아요.
2: 뜻이 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브리핑한다 뭐 이러잖아요.
1: 네.
2: 그래서 브리프케이스가 one word로 서류 가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즈니스 트립 같은 거 가시는 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2: 자, 근데 why do you need three suitcases for how long again?
1: A week.
2: For a week. 오케이. 얼마 동안이라고 할 때 전치사?
1: For.
2: For. 얘는 무조건입니다.
1: 네.
2: So fo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얼마 동안, 얼마간 정도로 이제

0: 수가 있겠죠.
1: 네.
0: 예를 들어 3일 동안 그러면은
1: for 3 days.
0: 30분 동안 그러면
1: for 30 minutes.
0: 그렇죠.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나 $100가 필요해. 3일 동안. 그러면 나는 $100가 필요하다.
1: I need $300.
0: 100달러.
1: I need $100.
0: 3일 동안
1: for 3 days.
0: 그렇죠. I need $100 for 3 days.
1: Mm-hmm.
0: 자, 기다려. 30분 동안. 자, 30분간 기다리세요. 명령어로.
1: Wait for 30 minutes.
0: 그렇죠. There you go. Wait for 30 minutes.
1: Mm-hmm.
0: 전치사 for 써주는 sense.
1: 네.
0: Okay? 특히 wait하고 for는 거의 친구예요.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need $100 for 3 days.
1: I need $100 for 3 days.
0: Wait for 30 minutes.
1: Wait for 30 minutes.
0: Okay, 자, 이번에는 뭐야 이거?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1: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0: 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입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1: 뉴욕 가려면 일단 뉴욕커 느낌으로 입어야 되고.
0: 그렇군요.
1: 집 앞 나올 때 원마일 웨어 느낌으로다가 약간.
0: 느낌 자체가요?
1: 그런 느낌으로 또 옷을 한번 입어줘야 되고.
0: 맞습니다. 왠지 또 멀리 있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다 싸가야 될 것 같은 느낌.
1: 뉴욕 가는데 느낌, 감성 그때그때 따라가 줘야 되니까.
0: 근데 막상 거기 가면 거의 쇼핑으로 해서 입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 네. 2박 3일이어도 한 5벌 갖고 가시거든요.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옷. 옷이 필요한 거니까 clothes. 이렇게.
0: Okay. 좋습니다. So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라고 했는데
1: 네.
0: 아쉽게도 clothes죠. 방금 한 거 사실 하면은 cloth 발음도 다른데요. 그건 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1: 기억이 나요.
0: 천이 하나 필요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So, we're going to New York. 우리 뉴욕 가. 그리고 나는 옷이 필요해. 옷이 필요한다. 자, THES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번데기 발음, right?
1: Cloths.
0: 가 맞는데, cloths가 네. 맞는데요. 그래서 원어민들 진짜 슬로우모로 천천히 보면 억지로 clothes 이렇게 하지 마세요. Clothes 충분히 좋습니다. Alright.
1: 네.
0: 자, 여기서 사실은요 핵심은 시제예요. 제가 이거 앞으로도 한 1000번 더 트레이닝 시켜드릴 예정이긴 한데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넣으시려고 하는데 be going to가 뭔지 아시죠?
1: Be going to는 저기 가까운 미래요.
0: Be going to 동사 넣는
1: 네.
0: 거, right? 뭐뭐 할 것이다.
1: 네.
0: 근데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 왜요?
0: 그러면 여기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1: 뉴욕은 아니네요.
0: 네, 그래서 얘는 be going to라고 하는 흔히 들어본 그 시제가 아니고요. 얘에서 끝이에요. Alright? 시제는 여기서 끝이고요. We are going, 우리가, 어디로가, 그래서 얘는 그냥 be going to를 쓸 때 to가 아니고요. 그냥 어디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무시해 주셔야 돼요. 일단 자, 비동사 ing만 남았어요. 그러면 right? 비동사 ing는 진행형, 한참 뭐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요? 확정된 미래 사실도 비동사 ing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석을 뭐뭐 해, 정해졌어, 뭐뭐 해.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주말에
1: 네.
0: 남편분이랑 뮤지컬 보려고 티켓 다 끊어놓고 다 예약 잡아놓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친구가 물어봐요. 슬기 씨 내일 뭐예요? 이랬을 때 저는 뭐뭐 할래요? 이러나요?
1: 아니요, 할
0: 나
1: 거야.
0: 나 뮤지컬 볼래요? 이래요?
1: 아니요.
0: 나 뮤지컬, 저 뮤지컬 봐요.
1: 네.
0: 팩트처럼 그냥 얘기하죠.
1: 그쵸, 그쵸.
0: 저 뮤지컬 봐요. 이러죠.
1: 확정된 미래 사실.
0: 그럴 때 쓰는 겁니다.
1: 아, B.I.G.
0: 특히 말하는 거. Right, okay. 뭐, 너 수요일에 바빠? 이랬을 때, 아, 나 수요일에 내 친구 만나. 팩트처럼 말하죠. 정해놓은 거.
1: 네네.
0: 그 말투예요. 그게 바로 비동사 ing.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 유일하게 미래 시제다라고 하는 건 전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1: 윌리 아니라.
0: Right.
1: 아,
0: 그래서 우리는 갈래요. 이게 아니라 가.
1: 아.
0: 우리 가 뉴욕에.
1: 어디로?
0: 팩트야.
1: 뉴욕에.
0: To 뉴욕으로.
1: 아.
0: 자, 이거 해볼게요.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언제 떠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아, 우리 떠나. 오늘 밤에.
1: We are leaving tonight.
0: There you go. We are leaving ton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0: 독일로 이민가, 이사, 그러니까 옮긴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예. 오케이? 그녀는 옮겨 독일로.
1: She's moving to Germany.
0: Ooh, nice. Ooh. Oh, she's moving. Oh, yeah, she's moving. Fact야, yes, 이거는. 내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냥 fact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 Right.
0: So she's moving to Germany. Mm-hmm.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Wow. 그래서 이거를 입영작을 해볼 때 그냥 낭독할 때 그리고 뭔가 직접 실제로 스피킹으로 얘기할 때도 뭐 그냥 당연한 건데 이런 느낌으로 읽어줘야 돼요. Alright? 자, oh, we are leaving tonight.
1: We are leaving tonight.
0: Alright? She's moving to Germany.
1: She's moving to Germany.
0: 그리고 물론 질문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1: 네.
0: 자, 너 곧 돌아올래? 이거가 아니고 너 곧 돌아와? 너 곧 돌아오니? 컴백을 활용하세요.
1: Are you coming back?
0: 곧 뭐예요? 곧?
1: Soon?
0: Soon? Hey, are you coming back soon?
1: Oh.
0: Fact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Oh, yeah, yeah. I'm coming back so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네네.
0: Al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1: 네.
0: 아, 우리 가잖아. 나 이거 필요해. 이런 느낌으로. Oh,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1: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Yes.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네, 다음 문장은요. 아니,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괜히 갔다가 어 이거 안 가져왔네, 이거 안 가져왔네 이런 거보다.
1: 그렇죠.
0: Yeah.
1: 근데 옷은 보통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0: 그쵸?
1: 가더라고요.
0: 뭐, 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1: 그렇죠. Better than sorry, right? 응? 뭐지?
0: 이건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1: 어 그래요?
0: 네.
1: 아 약간 그 속담처럼.
0: 맞아요.
1: 근데 미안한 거보다 아 유감인 거보다. 이게 낫대, 넉넉한 게. 넉넉한 거를 그러면 형용사로 써야 되는데요.
0: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의역을 한 거예요, 넉넉한 거라고 하는 거는. 직역을 해서 드릴게요. 원래 있는 표현이
1: 아니,
0: 직역
1: 저 아는데요. 저 알 것 같은데요.
0: Do you know?
1: Yes. Better,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면 안 되죠.
0: 마, 돼요?
1: 아,
0: 그거 들어가야 돼요.
1: Better enough than. 어, 지금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유감인 것보다 충분한 게 낫지.
0: 제가 분명히 의역 버전을 드린 거라고 하고 직역 드린다고 했으나? 이런 분으로 하셨습니다.
1: 이래서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0: 아우, 내려놓으셔야 예. 돼요, 가끔은. 자, safe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고정되어 있는 아예 표현이고요. 얘는 바꾸질 않아요. 물론 응용을 해서 쓴다고 모르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1: 네.
0: 눈치라는 게 있는데.
1: 그죠.
0: 아, 뭐 enough? Oh, you mean? 이러겠지만 자, better safe than sorry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safe가 어떤 거예요? 형용사로?
1: 안전한.
0: 안전한.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move on 하기 전에
1: 네.
0: 위험한 건 반대로 뭐라고 하죠? 우리 형용사로.
1: 위험한 참고. 거는 뭐 너무 dangerous.
0: O-U-S.
1: 요거 같아요.
0: 정답입니다.
1: 오호.
0: Okay? So safe. 안전한, dangerous, 위험한.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 then 기억나세요?
1: then, than.
0: than, 뭐뭐 보다, right?
1: 네.
0: 그게 여기도 쓰였네요. sorry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n 뒤에 당연히 단어를 쓰면 그 단어 보다라는
1: 보다.
0: 뜻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원래 명사보다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왜? 형용사 sorry보다 할까?
1: 그러게요.
0: 할 수 있는데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속담처럼 정해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법을 약간 파괴한 스타일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 예외입니다. 이거를 아 이런 식으로 항상 형용사를 넣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네.
0: 이렇게 자 여기 지금 better safe than sor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safe는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1: 그죠.
0: 근데 여기서 sorry는 미안한 게 아니라, 뭐요?
1: 유감인 거.
0: 유감인 거. 후회하는 것을 sorry 한다고 합니다. 이 sorry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이 안 좋은이라는 원래 뜻이거든요. 음흠. 미안한 게 될 수도 있고, you'll be sorry. 이러면 너 후회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회라고 하는,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say

0: 하게 가는 게 낫다라고
1: 네.
0: 하는 좀 안전하게 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속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케이? Better late than never.
1: 오.
0: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1: 오, 아니요.
0: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Better late than never.
1: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0: Exactly.
1: Yay!
0: Exactly. Better late than never. 얘도 정해진 표현이에요. 오. 오케이? 그래서 늦는 게 차라리 낫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1: 그렇지.
0: 그렇죠. 우리 영어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와. 아, 난 이미 늦었어. 그게 최악인 겁니다.
1: 너무 멋진 말이다.
0: 그렇죠. 그렇죠. Right? 그리고 이거는 이 아래 거는 속담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일반적으로 쓴 거예요.
1: Okay? 네.
0: Tigers are faster than dogs. 그냥 평범한 문장입니다.
1: 도구보다 right? 호랑이가 빠르대요.
0: 그렇습니다. 예, 호랑이가 예. 빠르다. 개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안을 쓸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표현은 better safe than sorry. 후회하느니 조심하는 게 더 낫다. 안전하게 가자.
1: 저는 uh-huh. better late than never가 더 좋은데요.
0: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아예 안 하느니 늦어도 하는 게 낫다.
1: 와, 멋지다.
0: 좋은 것 같아요. Right, right.
1: 네.
0: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0: That's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이랬을 yeah. 때 저는 약간 이런 의견 쪽이긴 한데 그냥 거기서 사면 안 돼?
1: 그치.
0: 이런 느낌. 네. 너무 힘들어요, 그거. Right?
1: 자, can't you just buy them? 그러니까 그 옷들을 사, 그냥.
0: 네.
1: 살 수 없어?
0: 언니?
1: 거기서.
0: 맞죠.
1: So there. Them there 하겠네요.
0: 거기서니까요.
1: 거기서.
0: 간단하게. Okay.
1: 네.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Yes. 오늘 좋은데요, 성격이.
0: 어떻게 좋은데요? 네. Okay, so there는 거기라는 명사도 돼요. 되는데 대부분은 부사로 써서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서. So 이것도 to there 뭐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there이라고
1: yes.
0: 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Can you just가 아니라 can't you just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1: 네.
0: 의미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화된 느낌이죠. 그래서 할 수 있겠니? 이거보다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느낌. 강하죠. 그쵸? Alright. So 얘를 그대로 따와서 just까지 넣었어요.
1: 와.
0: 그냥 좀 이런 느낌으로.
1: 그냥 제발 좀 거기서 사자. 이런 느낌인데.
0: 딱 이 표정이에요. 딱 이 표정. So 이거 암기하셔도 딱 어울릴 것 같아요.
1: 저 너무 외울 수 있어요.
0: Alright, alright. So 에이. can't you just do something? 이러면 뭐 하면 안 돼 그냥. 거기서 그것들 사면 안 돼. 라고 그쵸.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왜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계속 몇 시간 동안 메시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너 걔한테 그냥 전화를 하면 안 되니?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용건만 이런 느낌. 자, 너 그냥 그에게 전화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얘 그대로 가면 돼요.
1: Can't you just call him?
0: 그렇죠. Hey, can't you just call him?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이랬다가 딴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놓치겠다야 이러면서 너 그냥 여기서 기다릴 순 없는 거야.
1: Can't you just wait here?
0: Wait here, 그죠?
1: Yes.
0: Hey, can't you just wait here?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느낌 맞죠?
1: 네.
0: Can you보다 조금 더 감정적이고 강하다.
1: 그쵸.
0: 네.
1: 지금 특히나 can't you just 막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많이 지친 것 같아요.
0: 아, 이미 힘든 거예요. 제발 좀 이러면서.
1: 짐을 싸면은 뭔가 들어야 되는 건 본인 몫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0: 느낌이 와요. 자, 읽어볼게요. 그 느낌 살려서. Can't you just call him?
1: Can't you just call him?
0: Can't you just wait here?
1: Can't you just wait here?
0: Alright.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벌써 파악을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서
1: 네.
0: them이 나왔잖아요. them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1: close.
0: 오, 다시 한번 스펠링 써주세요.
1: 네.
0: 복습하는 겸.
1: 아, 이거는 이제는 close.
0: Okay, close. 맞습니다.
1: Yes.
0: 그래서 옷을 그냥 거기서 뉴욕에서 사면 안 돼? 이게 맞겠죠.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뉴욕 가잖아.

0: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2: 네.
1: 우리 뉴욕 가잖아. 옷이 필요하다고.
2: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1: Yes.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2: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There you go. 아주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0: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3: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네, 입으로 직접 따라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비동사 ing. 진행형으로서의 비동사 ing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 아무 감정 안 넣고 그냥 뭐뭐 해. 이런 느낌이죠.
2: 오케이.
1: 가 볼게요. 아, 우리 오늘 밤에 떠나. 우리 오늘 밤에 떠나.
2: Yeah, we are leaving tonight.
1: You got it.
2: Yeah.
1: We're leaving tonight.
2: Mm-hmm.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뉴욕 가잖아. 우리 뉴욕 가.
2: We are going to New York.
1: There you go. We're going to New York. 이게 be going to 때문에
2: 헷갈렸어요.
1: 헷갈릴 때가 많아요.
2: 네, 맞아요.
1: I understand.
2: We are going to go 할 뻔했어요.
1: Right.
2: 예.
1: 자, 이번에는요. 그녀는 독일로 이민가. 걔 독일로 이민가.
2: Yeah, she is moving to Germany.
1: 그렇죠. She is moving to Germany. 그냥 팩트만 전달한 거예요.
2: 그러네요.
1: 오케이? 뭐 그녀가 내 베프여서 완전히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읽어볼게요.
3: We are leaving tonight. We are going to New York. She is moving to Germany.
1: Alright, 자 다음은요. Then 하고 단어. 제가 단어라고 한 이유는 이게 형용사 모양일 수도 있다.
2: 그렇죠.
1: 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늦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자, 이거는 better로 시작을 해서 늦는 게 더 낫다. 절대 아닌 것보다.
2: 네. Better late than never.
1: 그렇죠. Better late than never. 문법적으로 깨지니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2: 네.
1: 이거는 사실은 암기를 해도 괜찮아요.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평범한 문장 드릴게요. 이번에는.
2: 예.
1: 호랑이는 개보다 더 빨라. 자, 복수로 써야 되죠. 호랑이들은 더 빠르대요. 개들보다.
2: Tigers faster than
1: 비동사 빠졌다.
2: Tigers are faster than dogs.
1: 그렇죠? 얘는 정직한 문장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 하나 더 해볼게요.
2: 예.
1: 후회하느니 넉넉한 게 더 낫잖아. 이거는 이제
2: 예.
1: 문맥 때문에 이렇게 의역이 된 거고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오케이. 안전한 게 더 낫다.
2: 예.
1: 후회하는 것보다. Right?
2: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Sorry, right?
2: 예.
1: 오케이. 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근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3: Better late than never. Tigers are faster than dog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All right.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5: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4: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Why do you need 3 suitcases for a week?
2: We're going to New York, and I need clothes.

0: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1: Can't you just buy them there?
0: Hmm?
1: Can you just buy the clothes in New York?
0: I have no money.
1: Oh.
0: Yeah.
2: Great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자,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s more important than love?
2: Than love.
3: 그렇죠.
2: 중요한 건 없죠.
3: 예, right, 맞습니다. Right.
2: So, THAN이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3: 네.
2: 비동사에 ing를 걸어서 이거는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영작해주세요. 아,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확정된 거예요.
3: 네.
2: 마유, 금요일에 돌아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3: 네.
2: 대신에 리뷰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Bye.

여러분의 든든한 특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와서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긍정 주문으로 시작하셔야죠. 오늘의 긍정 주문은 웃음을 잃지 않기입니다. 저희 웃음을 잃지 않기라고 하는 주문은 사실 선생님이 학생한테 들은 주문입니다. 선생님이 고3 아이들 수능을 며칠 앞두고 우리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은 응원 메시지를 익명으로 작성해봐라라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종이로 받아서 다 섞은 다음에 첫날 딱 뽑은 메시지가 바로 이 웃음을 잃지 않기였습니다. 그 종이를 펼치는데 이 메시지를 보고 굉장히 뭉클했어요. 아, 맞아.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 이쁜 웃음을 가지고 있네. 정말 작은 것에도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히기만 해도 깨르르 웃는 아이들이었지. 근데 이 나쁜 수험 생활이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빼앗아갔구나. 근데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뭉클하면서 찡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힘든 시기 맞습니다. 정말 고되고 피곤하고 하기 싫고 너무 힘든 시기가 맞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작은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웃을 줄 아는 이 웃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챕터 12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본격적인 미니 테스트에 들어갈 거예요. 유형에 대한 연습을 마지막으로 꽉 잡아본다라고 다짐 한번 해주시고 7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7번입니다. 교재 144쪽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소재 보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아닙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구나 바로 끄덕끄덕할 수 있으셨죠? 봅시다. Dollarization 뭐 하는 거야? 달러화를 하는 거예요. 그치? 이게 소재인 것 같은데, 이 달러화는 일컫습니다. 바로 이게 무엇인지 정의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치? 이 달러화는 어떠한 상황을 일컫는가 봤더니 어떤 상황입니까? 한 나라가 채택합니다. A foreign currency like the US dollar. 미국의 달러화 같은 외화를 as its own, 자국의 통화로. 왜 currency라고 하는 건 통화라고 해서 쉽게 말해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자국의 통화, 화폐로 채택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Dollarization.

달러화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좋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 쉽게 말해서 미국의 달러를 자국의 통화로 채택하는 것이구나 라는 내용 잡고 갈게요. 달러화라는 소재 써주십시다.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미국의 달러를 자국의 통화 화폐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 정리되셨으면 바로 1번 밑줄 판단하러 가겠습니다. The main disadvantage. 아, 주요한 단점이 먼저 등장하네요. 이 달러화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The loss of autonomy. autonomy는 자율성인데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이랍니다. 자율성을 상실하는 거 단점 맞습니까? 맞습니다. 1번은 가볍게 오케이 되고 내용도 뻗어 나갔지요. 그치? 자, 이것의 단점이 무엇이다?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By coming under the control of the US, 미국의 통제하에,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자, 근데 이 미국이 무엇이냐면은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해서 요거는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에 있는 의사결정 기구를 가리키는 건데 어쨌든 미국의 중앙은행 정도로 봅시다. 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이게 주저리지요. 그 나라는 the loose control 통제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통제권이죠? 그것에 monetary는 화폐니까 화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심지어 as fiscal policy,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화폐 및 재정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통제권을 잃을 수가 있답니다.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게? 자율성의 상실이 단점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미국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면 즉 미국의 달러를 자국의 통화로 채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화폐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당연히 통제권을 잃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 자율성 상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화 정책, 화폐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금리를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아니면 돈을 얼마나 찍어내고 얼마나 풀 것인가 이런 게 뭐 화폐 정책이 되겠고요.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이고 그것을 어디에 또 활용을 할 것인가 복지라든지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책에 대한 지금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요. Most nation,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will consider,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무엇을? The cost of coming under another central bank control. 자, 지금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통제, 그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의 비용이 어떠하다? Too big a loss of autonomy. 너무 큰 자율성의 상실이다. 뭐하기에 contemplate는 숙고하고 고려하는 거거든? 고려하기에 너무 큰 자율성의 상실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랍니다. 자. 지금 표현이 굉장히 어렵죠. 일단 대부분의 나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먼저 등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달러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 미국의 중앙은행 통제 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의 비용이 어떠하다고요? 너무 큰 자율성의 상실이라고요. 뭐 하기에는 고려하고 숙고하기에는 어떤 구문 나왔습니까? 투 구문 나왔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지요? 투 부정사하기에 너무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고려하기에는 그 손실이 너무 크다.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나라의 통화를 갖다가 자국의 통화로 채택할 수가 없는 거죠. 달러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근데 뒤에 뒤집지요. No. 그렇지만, 요 표현을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No. 그렇지만, there have been times, 어떠한 시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의 경우,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어떠한 시기도 있었냐면, 그 시기에서는, instabilities, 불안정성, 특히나 어떤 경제적인 불안정성이겠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러한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문 주목하십니다. So that 너무 뭐해요? 너무 커서 뭐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거야. This loss of 상실하는 거. 어떤 economic sovereignty, 경제적인 자주권, 즉 경제 주권을 상실하는 것이 may well have been worthless, 차라리 낫겠다. 낫겠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어떤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그 통제

들어가는 것이 고려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 왜? 너무 큰 자율성의 상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노후로 뒤집으면서 에콰도르처럼 불안정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경제 주권을 잃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로 가셔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3번 밑줄 어휘는 worthless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로 갔죠. 그러면 so that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맥락이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얘가 틀린 겁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이겠다라고 해서 가치 있는 worthwhile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이 더 낫겠다. worthwhile로 고쳐주는 어휘 문제 되겠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뒤집혔습니까?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에콰도르처럼 불안정성이 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경제 주권을 상실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가 되는 거라고요. 그쵸? 좋습니다. 지금 3번의 답까지 잘 골라주셨으니까요. 자, 이어서 내용 추가하러 갑니다.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네요. 장점입니다. 무엇에? Common currencies라고 해서 공동통화지요. 공동통화의 이점이 will be feasible, 실현 가능하고 more widely acceptable, 더 널리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즉, 공동통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달러화처럼 다른 나라의 화폐를 자국의 통화로 채택해서 공동화폐를 사용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점을 갖다가 실현시키고 널리 받아들여지게끔 하려면은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가? We can think of.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중앙은행을 갖다가 뭐라고? Being answerable. Answerable은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모든 국가들, 그 공동화폐, 통화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그때는 그 이점이 실현될 수 있겠다.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안정성이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경제 주권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통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어. 그리고 이러한 공동통화의 이점을 실현을 시키려면은 뭐 하면 돼?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면 돼. 그러면 이런 이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라는 내용이 또 붙은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4번 어휘도 어색함 없이 잘 쓰였으니까요. 이어서 마지막 5번 갑니다. 자, 예시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중앙은행이 등장할 건데, 유럽의 중앙은행은요, 강조의 조동사 does죠?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어떤 특징? Multi-country democracy. 이런 다국가적 민주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뭐한 이유입니까? 유로라고 하는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사용하는 공동통화 아니겠어요? 예시죠. 이 유로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To be a net gain, 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최근에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순이익이 될 것이다. 모든 나라한테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 유로를 갖다가 그들의 화폐, 통화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한테 결국엔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이유라고요. 왜? 지금 이 유럽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특성, 어떤 특성이죠? 이 공동통화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어떤 다국가적인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5번 어휘의 쓰임까지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 유럽연합 국가들이 다 유로라고 하는 공동통화를 사용을 하는데 이 유럽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탈리아는 경제 상황이 좋고 독일은 경제 상황이 나쁘다라고 해서 독일 편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국가들을 다 공정하게 고려하고 신경을 쓰면서 어떤 정책 같은 것을 결정할 때에도 각 국가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민주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정성을 조금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순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는 거겠지. 그치? 좋습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았어요. 좋습니다. 자, 근데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죠? 결국 이거죠. 뒤집었어요. 그치?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뒤집힘을 느낄 수 있었냐면,

앞에 어떤 대목이 나왔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들. Most nations라고 하면서 이 나라들은 지금 다른 나라의 통화를 갖다가 자국 것으로 채택하는 것이 고려하기에는 너무 큰 자율성의 손실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치? 근데 그거를 너로 뒤집는다고. 하지만으로 뒤집으면서 에콰도르처럼 불안정성이 큰 경우에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경제주권을 상실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이 사이에서 이것도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투투 구문과 소데 구문입니다. 해석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먼저 투 부정사하기에 너무 머머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너무 머머해서 대 이하하다라는 뜻까지 이 표현까지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 통제하에 놓이는 비용이 고려하기에는 너무 큰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렇기는 하나, though 에콰도르의 경우처럼 불안정성이 너무 커서 이러한 경제주권의 상실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따라서 worthwhile로 고쳐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달러를 자국의 통화로 채택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막 기업들이 망하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도 뚝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미국은 경제 호황의 시기라면 미국은 금리를 높이고 돈을 많이 풀지도 않았을 테니 이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율성의 상실이다. 이 얘기죠. 그치? 가정을 한다면 그 얘기인 겁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어휘 문제 한개 하셨고요. 이제 넘어가서 문장 삽입으로 가볼게요. 주어진 문장 봤더니 너무 고마운 단서가 우선 눈에 띕니다. 뭐 보이시요? However 뒤집고 있어요. 그러나 depending entirely on 의존을 하는데 이러한 단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Observing the stars 별을 관측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would be totally impractical. Impractical이라고 해서 부정 어휘 쓰인 것에도 주목. 완전히 impractical 비현실적이랍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the stars 별들이 흔히 obscured 가려지거든요. 뭐 때문에 구름, 안개, 눈보라 때문에 가려지거든. 그래서 별 관측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에요. 내용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별 관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입니다. 왜? 별이 자주 가려지거든요. 내용 정리하고 갈까요? However로 뒤집어요. 그러면서 별 관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별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 이 내용 잡으면서 단절 느끼러 가보겠습니다. However의 뒤집힘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 갑니다. Inuit, 이누이트족입니다. 북극 지방에 사는 인종이 되겠는데 이누이트족은요 사용합니다. 별을 뭐로써 사용을 합니까? One of their navigation tools, 그들의 항해 도구들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합니다. 별을 사용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니까 making 뭘 하는 겁니까? periodic adjustment 어떤 주기적인 조정, 항해 경로, 이동 경로를 갖다가 조정을 하는 거겠지요. 그치? 뭐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The stars' apparent movement. 별의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에 맞추어서 지금 항해 경로를 갖다가 조정합니다. 란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누이트족이 별을 항해 도구로 사용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가시죠. 자, 이누이트족은요, 별을 항해 도구로 사용을 한답니다. 괜찮죠? 이제 바로 1번 동그라미 등장합니다. 자, their calculations, 그들의 계산은요, involved, 수반합니다. 즉, 계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thorough knowledge, 철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지식인가 봤더니, 별과 별자리의 위치에 관한 지식입니다. 뭐에 관련된, their seasonal and nocturnal cycles, 어떤 계절적인 주기. 아니면 야간 주기와 관련된 별과 별자리의 위치에 관한 철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석을 하면은 조금 어렵죠? 직역하면 어렵기는 어려우나 지금 무슨 이야기 계속하고 있니? 자, 그들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항해 경로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별과 별

별자리에 관한 철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계절에 따른 별의 위치 아니면은 밤 시간대에 따른 별의 위치 이 별의 지도 별의 시간표 이게 머릿속에 다 갖춰져 있다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즉 별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항해 경로를 조정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단절 없이 잘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흐름은 이거죠. 별을 항해 도구로 사용한다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단절 안 느껴졌어요. But almost 5 months a year, 그 1년에 거의 한 5개월 정도 동안에는요. The stars, 별은요, could not be observed at all, 전혀 관측될 수가 없답니다. 뭐 때문에? The extremely long days, 매우 매우 긴 낮 때문에, 즉 낮이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1년에 한 5개월 정도는 별을 관측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 나왔어요? 별을 관측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에서까지는 별을 항해 도구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도 철저합니다. 가 등장했는데 갑자기 별을 관측할 수가 없다? 단절. 뭐 해야 돼? However로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뒤집으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나 별 관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별이 가려지거든요. 구체적으로 낮이 너무 길기 때문에 5개월 정도는 별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유가 덧붙여진 거지, 그치? 따라서 위치는 몇 번?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 갈게요. However로 뒤집어요. 그러나 이 별 관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어떠하다? 비현실적이다. 자, 왜 비현실적이다라고 했습니까? 별 관측하기 어렵거나 전혀 관측하지 못하는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치? 답 골라줬으니까 이제 마음은 편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쭉쭉 한번 가봅시다. Consequently, 따라서. 별 관측이라고 하는 건 사용이 되는데 as one aspect, 한 가지 측면으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항해 방법에야. 그러니까 별 관측은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 along with, 뭐뭐와 함께란 뜻이죠. 거기에 플러스 다른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쓰이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엄청난 덩어리의 나열이거든요. 뭐겠습니까?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항해 경로를 조정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방법, 도구들의 예시가 되겠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읽어내려가는 강약 조절. 오랜만에 나왔어요? 강약 조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치? 뭐와 함께 사용을 합니까? 바람의 방향이고요. 어떤 스노우드리프트라고 해서 눈더미입니다. 눈더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쌓여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눈더미의 형태 같은 것도 있고 랜드마크 주요 지형 지물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해류라든지 떠다니는 해초도 있습니다. 구름의 형성과 움직임도 있고요. 아니면 atmospheric fact라고 해서 대기 현상들 이런 다양한 방법들 오케이 여기에 플러스 다양한 다른 방법들도 같이 사용하는구나가 등장한 거라고요. 괜찮죠? 내용 깔끔합니다. 자, 아직 두 문장 더 남았습니다. While, 뭐 하는 동안 흔히 이동을 합니다. 연속. 머리 고려하면서. The movement of the ice, 얼음의 움직임, 그리고 their own passage over it, 그 얼음 위에서의 그들의 이동 경로를 고려를 하면서, 즉 이동 환경까지 고려를 하는구나. 이동 환경까지 고려하면서 방향 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hunters, 사냥꾼들은 또한 또 추가되네요. 끌어냅니다. 어떤 항해의 통찰력을 갖다가 어디로부터도 끌어내는가 봤더니 the behavior, 행동입니다. 썰매개라든지 아니면은 바닷코끼리와 새와 같은 다른 동물들의 행동으로부터도 통찰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에 더해서 얼음 위에서 움직이는 이동 환경도 고려하고요. 때로는 동물들의 행동에 주목해서 통찰력을 얻어내기도 하는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썰매기 같은 경우에는 눈 냄새를 맡으면서 방향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한 얼음이 느껴지면 그걸 피해가기도 하고요. 그런 동물들의 행동에 주목하기도 한다 라는 내용이 덧붙여진 거죠.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스윈트 정리하면은 요거 주목해 주셔야죠. 주어진 문장에 어떤 연결어 However, 뒤집히는 연결합니다. 그쵸? 자, 뒤집으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이두 어휘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해당하는 entirely, 그리고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서 impractical이라고 하는 어휘 나왔거든요. 이 어휘를 잘 잡으셨어야지만 단절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치? 자, 거기에 더해지는 뒷문장은 왜 그것이 비현실적인가에 대한 이유가 덧붙여지는 문장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별의 움직임을 참고해서 항해 방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별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별에 의존한 방식이 왜 현실적이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이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괜찮죠? 지문이 크게 길지는 않았으니까 잘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어서 요약문 갑니다. 자, 얘도 간단합니다. 요약문도 오랜만에 짧고요. 지문도 짧고요. 내용 구조도 간단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답쳐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봅시다. In order to avoid social conflict,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들은요. 몇몇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may A 할 수도 있습니다. Their original groups, 그들의 원래 집단을 A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B 할수 있습니다. 깔끔하다고, 그치? 일단 뭐 하기 위해서?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들, 주인공은 인간들이에요. 뭐할 수도 있어요? 원래 집단을 A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적 지위를 B 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고 갑시다. 자,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목적이 먼저 등장하면서 피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몇몇 다른 동물들처럼. 일단 주인공은 인간이에요. 자, 인간들은 뭐할수 있습니까? 원래의 집단을 A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뭐 해줄 겁니까?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비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A, B 각각 잡아주셨습니다. 인간이 원래 집단을 뭐 하는가, 이것이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하는가 두 주변 표현에 주목하면서 지문에서 단서 한번 잡아볼게요. 봅시다. The urge, 충동입니다. 뭐 하고자 하는, to leave, 떠나고자 하는. 떠나고자 하는 충동은 it's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동물의 관점에서. 아, 동물이 떠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동물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죠. 그치? 봅시다. Mammals, 포유류 동물들은요, cluster, 무리를 짓습니다. 언제? 포식자들이 lurk라고 해서 이거는 도살이다라는 뜻이거든. 지금 기회를 엿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치?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을 때 포유류들은 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포유류 동물들은요, spread out, 퍼져나갑니다. 뭐할 때? 안전할 때는 퍼져나간다고요. 그러면서 예시, 호랑이와 오랑우탄은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포식자가 없는 유일한 포유류고요. 그리고 또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Live alone, 홀로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 뒤에 등장한 또 다른 동물의 예시, gibbons라고 해서 이거는 긴팔 원숭이입니다. 긴팔 원숭이들은요, space themselves out in pairs to prevent conflict. 자, 뭐 등장했습니까? To prevent conflict. 자, 뭐 하기 위해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 긴팔 원숭이라고 하는 동물은 뭐 한다고요? 짝 단위로, 즉, 짝을 지어서 space themselves. 뭐 하는 거야? Space. 그러니까 지금 동사를 쓰였으니까 뭔가 공간을 두는 건데, out. 요 사이에 넓은 공간, 간격을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죠. 자, 요 표현 알아야 되겠네요. 그치? Space out. 뭐뭐 사이에 거리를 두다. 긴팔 원숭이들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짝 단위로 거리를 둡니다. 그럼 지금 동물들의 어떠한 행동 말하고 있니? 갈등을 피하기 위한 거리 두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무슨 충동이겠습니까? 떠나고자 하는 충동이겠지요. 그러면 동물처럼 인간도 뭐 하겠어? 원래 집단을 떠나고자 하겠죠. 그치? 원래 집단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이 내용으로 일단 단서는 잡을 수 있겠는데, 인간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It is easy to see how humans라고 해서 여기에서 인간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알기 쉽답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How humans try to avoid conflict. 인간이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끝까지 뭐 합니까? 또 나왔어요. Spacing themselves out. 거리를 두는 거죠. 인간들이 거리를 둠으로써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쉽습니다. 쉽습니다. 좋아요. 자, 뒤에 이어지는 표현 not only 부정어 덩어리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 일어나고요. 뒤에 but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improve 향상시킨답니다. access to resources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한 자원 대표적으로 먹이 같은 거 놓고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여기 있는 먹이 먹고 너는 저기 있는 먹이 먹고 하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이 될 거예요. 그치? 근데 뿐만 아니라 it frees you. 자,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free. 목적어. from. ing 나와서 목적어가 ing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답니다. being at the bottom of the hierarchy. hierarchy는 위계잖아요. 위계. 위계의 최하위에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준답니다. 즉, 위계의 꼴찌였어. 지위가 맨 아래였어. 최하위였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건 비에 대한 단서가 되겠지, 그치? 아하, 위계의 최하위에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 지위는 높여주나 봐. 맞는지 단서 조금 더 잡아보긴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설득합니다.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live with you, 나랑 같이 떠나자 라고 설득을 한다면 여러분은 갑자기 어디에 있을 겁니까? In the one up position, one up, 하나 더 up 올라갔어요. 지금 지위가 올라갔어요. 그치? 한 발 앞선 위치에 갑자기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맞구나. 맞습니다. 그치? 좋아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perished,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할 때 그들의 natal groups라고 해서 출생 집단이죠. 출생 집단을 떠날 때 분명히 죽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다른 사람들의 went on to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New settlements,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 새로운 정착지는요, would fissure themselves in time, 이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분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람들이 떠나면서 또 새로운 마을, 이렇게 인류가 확산이 된 거겠지, 그치? 좋습니다. 좋아요. 자, living, 떠나는 것은 is an effective way,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To raise your status, 지금 요양문보다 더 압축된 요양문이 등장한 겁니다. 떠나는 것은 뭐하기에 효과적인 방법? 지위를 끌어올리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뭐 할 때? You don't expect to win a direct conflict. 직접적인 갈등에서 이기는 것이 예상되지 않을 때, 즉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이 갈등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갈등을 피하고 싶을 때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떠나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즉 인간은 동물처럼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원래 집단에서 떠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답 찾으러 갈게요. A 자리에는 떠난다에 해당하는 이야기, 원래 집단을 버리고 가는 거거든. 볼게요. follow, 따르는 거 아니고요. reject, 거부하는 거. quit, 그만두고 떠나는 거. abandon, 버리는 거. 괜찮아. 엄청 좁혀지지는 않았어요. 5번의 support는 지지하는 거니까 탈락. 자, B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weaken, 약화시키는 거고 harm, 해를 끼치는 거죠. elevate가 끌어올리고 향상시키는 거니까 3번 되겠습니다. 자, 1번 stabilize는 안정화시키다. 5번의 progress는 발전, 진보시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잘 골라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답 찾는 거는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에 표현 한번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표현. space, out, 무슨 뜻이었습니까? 뭐뭐 사이에 거리를 두다, 넓은 간격을 두다 라는 뜻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free, 목적어, from, ing, 목적어를 ing로부터 벗어나게 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두 표현 알고 계셨으면 답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수월했겠지요? 잡아놓고 가셔요. 정의 갑니다.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인간은 몇몇 다른 동물들처럼 원래의 집단을 떠날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 깔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한 부족이 있어요. 리더가 한 명 있고
그 밑에 구성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나도 리더가 되고 싶어. 나도 리더가 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 리더랑 직접적으로 갈등을 빚기에는, 즉, 싸우기에는 그 리더가 너무 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갈등은 피하고요. 다른 구성원들 한 3, 4명을 설득해서, 야, 나랑 같이 새로운 지역으로 떠날래? 하는 거야. 그래서 떠나게 되면은 더 이상 그들과 자원 경쟁도

저도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The act of remembering something, 무언가를 기억하는 행위는, 그렇지. 무언가를 기억하는 행위는, it's a process, 어떤 과정이냐면, bringing back은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끌고 오는 겁니다. 어디로? Online. 작동 상태로 끌고 오는 겁니다. 무엇을? Those neurons. 뇌에 있는 신경세포. 그 뉴런들. 어떤 뉴런들인가 봤더니, they were involved in 관여했어요. 연루가 되었었다고요. 어디에? The original experience. 원래의 경험에. 즉, 원래의 경험에 관여했었던 그 뉴런들을 갖다가 작동 상태로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을 의미한답니다. 어렵네. 보통이 아니네. 근데 어쨌든 소재는 친숙하지요. 그치? 무언가를 기억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기억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 글쓴이는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원래의 경험에 관여했던 뉴런들을 갖다가 작동 상태로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을 의미한다. 잡아주셔야겠어요. 그치? 정리하고 갑시다. 자, 기억하는 행위. 이게 뭐 하는 과정이다? 원래의 경험에 관여했던 뉴런을 갖다가 작동 상태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되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읽으면서 쉬운 문장의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겠지요? 자, 이 뉴런,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은 represent the world to us. 우리한테 이 세상을 표현을 해준답니다. 무언가가 일어날 때, 아, 뉴런의 역할이 그것이구나. 그리고, as we recall it, recall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회상하는 거죠. 다시 기억해낼 때, those same neurons, 그 똑같은 뉴런들을 represent니까 다시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다고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니? 결국엔, 앞 문장이랑 똑같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뉴런의 역할은 뭡니까? 무언가가 일어날 때 그것을 세상에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기억해내려고 해. 지금 기억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랬을 때그 똑같은 뉴런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다시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지? 어떤 뉴런? 원래의 경험에 관여했던 뉴런을 작동 상태로 되돌린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똑같은 뉴런이 맞겠습니다. 그치? 1번의 어휘 괜찮고요. 지금 뭐 한다고요? 작동 상태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이 뉴런은 뭐 한다고요? 그 일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기를 한다고요. 다시 보여주기를 하는구나.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보여줄까? 어떻게 다시 보여줄까? 다시 보여주는 것의 상태가 어떠할까?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볼게요. Once,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죠. 일단 우리가 그 뉴런들을 갖다가 become active, 활성화를 시킵니다. 활성화를 시켜요. 근데 어떤 방식? 비슷한 방식이죠. 저 무엇과 비슷한 방식입니까? How they were during the original event. 원래 사건에서 그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뉴런을 작동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서 내 중학교 졸업식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관여했던 뉴런들을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 다시 작동 상태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10년 뒤에 중학교 졸업식을 다시 떠올릴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일단 이렇게 한다면 we experience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기억을 뭐로써 경험하냐면 a lower resolution replay of the original event. 그 원래 사건의 lower resolution 갑자기 당황하셨죠? resolution은 해결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 무슨 뜻도 있습니까? 이거는 해상도란 뜻도 있습니다. 해상도. lower resolution이니까 더 낮은 해상도, 저해상도죠. 저해상도의 재생으로 그 기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보여주기를 하는데, 글쎄 그게 저해상도래. 자, 아직 이게 맞는지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게 물음표 찍으셔야죠. 그쵸? 저해상도로 다시 보여준다고? 이거 맞나? 지금 확인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반복이죠. 엄청난 반복이 있을 거고요. 이 반복을 캐치하면서 결국 또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그 어휘를

찾는 것이 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가볼게요. 자, if only we could. 우리가 뭐만 할수 있다면 get every one of those original neurons. 자, 그 원래의 뉴런들의 하나하나를 갖다가 뭐할 수만 있다면 active, 활성화를 시키는데요. Exactly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방식이에요. They were the first time. 그들이 처음에 그러했던 것, 즉 처음에 활성화됐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다면, our recollections, 우리의 기억,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사실적인 겁니다. 근데, 자, 봐봐. if only라고 해서 얘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원래 뉴런의 하나하나를 갖다가 활성화시켰는데, 처음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의 기억, 회상이라고 하는 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사실적일 겁니다. But, 그러나 바로 뒤집으면서 이 문장까지만 볼게요. Remembering, 기억하는 것은요, is imperfect. 어떤 행위입니까? 완벽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억은 정말 똑같을 거야. 생생하고 사실적일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뉴런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보여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처음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보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막 4K의 고화질이 아닌 거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해상도로 보는 거고요. 이거 반복됐습니까? 3번 어휘죠. 마찬가지 이 질문의 밑줄 어휘 간의 연결성도 있습니다. Imperfect. 뭐할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기억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완벽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 갑니다. 그럼 아까 이 어휘는 괜찮은 거 확인됐지요. 그치? 자, 다시 말하자면, the instructions 지시입니다. 뭐에 대한 지시지요? 어떤 뉴런이 모아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정확히 그것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지시가 어떠하다고요? weak, 약하고 degraded,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가 약하고 훼손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그 뉴런들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행위가 imperfect, 완벽하지 못한 것이고 저해상도로 다시 보여주기를 하는 거지. 그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어집니다. 어떠한 재현으로 이어지는가? 봤더니 뭐에 불과해요. 니인 희미하고요. often inaccurate, 정확하지 않은 실제 경험의 카피, 복사본에 불과한 그러한 재현으로 이어집니다. 자, 재현이 어떠하다고요? 실제 경험, 현실적인 경험을 똑같이, 정확히 똑같이 복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고 부정확합니다. 마찬가지 반복이죠. 반복과 일관성. 요거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고 부정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뒤에도 계속 반복입니다. Memory is fiction. 기억은 뭡니까? Fiction. 허구입니다. 허구. 허구. 기억은 허구입니다. 또다시 반복이라고요. 그치? 기억은 허구이구나. 구체적으로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사실처럼 보여줘요. 그러나 사실처럼 보여주기는 하지만 매우 resistant, 저항력이 있습니다. 매우 강합니다. 무엇의 distortion, 왜곡에 얘들아. 기억은 fiction, 허구야. imperfect, 완벽하지 않고요. lower resolution, 저해상도로 다시 보여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왜곡에 취약하겠지. 근데 resistant는 왜곡에 저항할 수 있는 거니까 왜곡에 강한 거거든. 왜곡되지 않는 거거든. 지금 왜곡에 취약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뭐에 취약한이라고 해서 이 단어 처음 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해설지에 나온 단어거든요. susceptible, susceptible 뭐뭐에 취약한이라는 단어로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하다고요? 허구야. 왜곡에 취약하기까지 해. 엄청난 반복이죠. 그치? 자, 기억이라고 하는 건 요거 완전 마무리 주제문입니다. It's not just a replaying. 단지 뭐가 아닙니까?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but a rewriting. 재작성입니다. 기억은 꺼낼 때마다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슷한 질문 배운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아까 중학교 졸업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내가 중학교 졸업식에 대해서 10년 뒤에 한번 꺼내봤어. 그 중학교 졸업식에 관여되었던 유런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부는 활성화되고 일부는 틀리게 활성화되고 그 빈칸은 상상으로 채워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 기억에 따르면은 체육관이 굉장히 컸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우리 졸업시키면서 우셨어. 근데 실제는 체육관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비는 오지 않고 흐리기만 했으며 우리 담임쌤이 아니라 옆반 담임선생님이 오셨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그 뉴런들이 활성화될 수가 없다. 저해상도로 다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치? 자, 좋습니다. 자, 스윙트는요? 큰거 없습니다. 일단 밑줄 어휘 간 연결을 체크를 해주시는데 이 지문에는 반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반복을 캐치를 하셔서 밑줄 어휘 간의 연결, 즉,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가, 요거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기억은 허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왜곡에 매우 취약합니다. 기억은 단지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작성하는 것입니다. susceptible, 뭐뭐에 취약한, 이란 어휘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장문으로 넘어오셔서요. 요것까지만 딱 해봅시다. 자, 다윈은 말합니다. There must be 틀림없이 뭐가 있을 거야? 어떤 진화적인 이점이 있을 거야? 뭐와 관련된 humor, 유머와 관련된 깔끔하죠? 유머에 진화적인 이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실제로 뭐처럼 보이냐면은 얘가 진짜 내용상에 주어져 인간들이 이 유머를 갖다가 발전시킨 것처럼 보인답니다. 바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수많은 긍정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적 이점, 긍정적인 특성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뭐는 매우 적게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특성들은 매우 적게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합니까? 유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틀림없이 진화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처럼 보입니까? 수많은 긍정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유머를 발전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laughing 웃는 겁니다. 유머로 인해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유머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에요. 자, 웃는 것은요, 유스에서 소모시킵니다.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리고 the noise 소음이죠. 웃음 때문에 만들어지는 소음은요, 아마 우리의 초기 조상들을 vulnerable 취약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Predator 즉 웃음소리 때문에 포식자한테 노출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들은요, are far outweighed by the benefits. 이 표현 알았어야 됩니다. outweigh라고 해서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뭐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BPP의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 더큰게 되는 거거든? 지금 잠재적인 문제보다 이점이 더큰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치? 긍정적인 특성이 엄청 많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A번의 어휘 괜찮은 건데 outweigh라고 하는 단어, 이 수동태의 쓰임과 해석까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some argue that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라고 했으니 뭐가 나열되겠어요? 이점. 유머가 가지고 있는 진화적 이점이 나열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e pleasure, 즐거움입니다. 뭐와 관련된 이 유머러스한, 즉 유머가 섞인 대화와 관련된 즐거움이 replace, 대체했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어디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냐면 social grooming, grooming이 털 고르기. 털을 이렇게 손질을 해주는 겁니다. 털을 손질해주는 그 사회적 그루밍으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을 대체를 했는데 언제? At some stage in our development. 우리가 발전, 즉 진화겠죠. 즉 진화하는 어느 시점에 우리 인간이 진화하는 쭉 과정을 살펴봤을 때 사회적 그루밍으로부터 얻어뒀던 즐거움을 갖다가 이제는 유머가 섞인 대화의 즐거움이 대체를 하더라. 이게 첫 번째 진화적 이점 되겠습니다. 그치? 어떤 진화적 이점? 사회적. 그루밍. 서로 털을 손질해주고 골라주는 이 그루밍이 주는 즐거움을 갖다가 유머 섞인 대화가 대체를 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요. 이 웃음과 사회적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은 둘다
분비시킨답니다. 내인성 아편제라고 해서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통제를 갖다가 분비시킨대요. 그래서 the feelings of gratification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유형의 행동 다 긍정적으로 강화했을 것이랍니다. 얘들아, 긍정적으로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 만족감, 유머러스한 대화, 아니면 털을 서로 골라주는 행동,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동을 긍정적으로 강화, 더 발전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화적 이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비의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Thus, 따라서, it seems that 뭐처럼 보입니까? One only function of humor, 이 유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초기 기능이 was as a social lubricant. lubricant라고 해서 윤활유란 뜻이거든요. 또 어떤 이점이 있는 거야? 사회적 윤활유로서 이점이 있는 겁니다. 윤활유는 뭡니까? 마찰 없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회가 마찰 없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근본적인 진화적 목적입니다. 유머와 웃음의 근본적인 진화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facilitate, 촉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거 잡아볼게요. 아, 본질적으로 A laughing response, 웃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신호를 보내주냐면 one is both ready and able to cooperate, 뭐 할 준비? 협력할 준비.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협력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 웃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 웃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 나 협력할 준비 되어 있어. 그리고 실제로 협력할 능력도 있어. 를 갖다가 보여준답니다. 신호를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웃음, 유머가 가지고 있는 진화적 목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도 있겠죠? 웃음으로써. 나 협력할 준비 되어 있고 실제로도 협력할 수 있어. 를 갖다가 신호를 보내주니까요. 그치? 좋습니다. 2점 쭉 추가됐습니다. 사회적 그루밍한테서 얻어졌던 즐거움을 대체하는 거에 더해서 사회의 윤활유 역할도 해요. 마찰 없이 잘 돌아가게끔 그래서 협력까지 촉진하는 거죠. 자, 내용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어휘의 적절성도 판단하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갑니다. 관찰이에요. 영장류를 갖다가 관찰을 했더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유머라고 하는 것이 뭐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Our need, 우리의 욕구, 필요성입니다. 자, partake는 참가를 하는 거예요. Mock aggress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모의 공격입니다. 즉, 가짜로 마치 놀이나 장난처럼 공격을 하는 건데 이 모의 공격에 참가하고요. 만들어내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지요? Where social conflicts,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can be resolved, 해결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역하면 조금 까다롭지만 우리 핵심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영장류 동물을 갖다가 관찰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린 또 뭐를 알 수가 있었냐면 유머가 어떠한 욕구랑도 관련이 있더라. 결국에는 모의 공격을 합니다. 가짜로 공격하는 놀이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공간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이 유머, 웃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갈등 해결. 사회적 갈등 해결의 기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농담을 던지고 유머 삼아 가짜로 공격을 하면서 갈등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치? 앞에서 안전한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뒤에 어휘도 괜찮은 거 확인이 되신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 Anthropologists note that 인류학자들은 주목을 합니다. 자, humor, 유머입니다. 어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유머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를 흔히 띠냐면 joking relationship, 서로 농담하고 장난하는 관계의 형태를 띕니다. 사람들 간에요. 그리고 individual clowning이라고 해서 clown은 광대잖아요. 따라서 individual clowning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 간에 서로 장난하고 농담하는 관계, 다시 말해서 개인이 익살스러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익살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러한 형태도 띠더라. 아하, 유머라고 하는

것은 농담하는 관계, 즉 개인이 익살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러한 형태도 띠더라. 그리고 익살스러운 행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Tensions, 긴장을 generate,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뭐 한다 그랬습니까? 가짜 공격, 모의 공격을 하고 서로 농담하듯이 주고받으면서 결국엔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긴장을 피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농담 던지듯이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따라서 avoid tensions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뭐 할 거라고요? 갈등 해결하고 긴장을 피할 것이라고요. 어휘는 마지막 기호 2번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머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네요. 뭐를 가능하게 합니까? 표현이에요. 자, pseudo violence라고 해서 이거는 가짜 폭력입니다. 아까 모의 공격, 가짜 폭력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치? 이 가짜 폭력의 표현도 가능하게 하고요. 어떠한 활동도 가능하게 하냐면 allowed saving of face. Saving of face라고 하는 건 체면 유지예요. 체면 유지를 허용하는 활동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허용합니다.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사회적 위계가 유지되는 것도 허용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can work to reinforce social bonds.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유대 강화에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게 뭔 소리인지 하겠지만 이따가 내용 정리하고 예시 한번 들어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유머가 가지고 있는 진화적 이점이었죠. 자, 제목 고르러 가겠습니다. 자, 1번 Evolutionary Roots of Humor and Laughter. 아, 바로 이건데. 유머와 웃음의 진화적 뿌리. 유머와 웃음의 진화적 뿌리. 이 많고 많은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나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1번이고요. 2번 갈게요. 유머, 도구로서의 유머인데 갈등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도구? 아니죠. 3번 갈게요. 인간 상호작용에서 유머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이점 아니고요. 4번 가겠습니다. 유머의 역할이랍니다. Enhancing verbal communication, 언어적 의사소통, 말로 하는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아니었지요. 그치? 5번 갈게요. Comparing, 비교하는 겁니다. 인간의 웃음과 동물의 소통체계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니까 답은 쉽게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자, 어휘는 몇 번 골라주셨죠? 5번, generate,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피하는 거였으니까 generate를 avoid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둔 거 기억해 주시고 스윈트 정리하면 이겁니다. 저기 아까 밑줄 어휘 중에 요 표현 아셨으면 좋겠어요. outweigh라고 해서 어떻게 했더라? 뭐뭐보다 더 크다.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 문장 속에서는 크기의 관계가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해석 다시 한번 제대로 잘 해주시고 우리 제목을 고름에 있어서 엄청난 압축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내용 정리 가겠습니다. 다윈은 유머의 진화적 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유머와 웃음이 협력 촉진, 사회적 위계 질서 유지, 유대감 강화 등 여러 긍정적인 특성을 통해 인간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압축했습니까? 유머와 웃음의 evolutionary root, 진화적 뿌리라고 압축을 했었죠. 그치? 이렇게도 엄청난 압축을 할 수가 있구나. 선택지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지문 읽어내려가는 속도와 정도를 맞춰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신입사원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큰 발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웃음이 싹 사라지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그때 팀장님이 가짜 공격, 어떤 모의 공격을 하듯이 딱 던지는 거예요. 야, 자 지금 제 땡땡이 수연이가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야, 우리 회사 망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두쪽 군화 같이 만들어 팔자 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조금 풀리면서 다들 와하하하 웃을 거 아닙니까? 그치? 뭐 하는 겁니까? 긴장을 풀면서 어떤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치? 근데 그러면서 야 근데 저 정도는 애교야. 나 신입사원 때는 진짜 저것보다 더 큰 실수했어 라고 또 던져주면서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팀장으로서의 권위, 그 리더로서의 면모도 유지하면서 그 신입사원의 체면도 살려주는 거죠. 그런 식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에 유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점이 다다다 나열이 됐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시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해를 조금 도와가시면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33강 함께 하셨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기. 아, 지금 이 유형편, 특히 마지막 강의 오면

보면서 질문 수가 많아서 웃음을 많이 잃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긍정 질문 보면서 웃음을 되살려 보시고요. 수인트와 어휘까지 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 미니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문제 풀어 오셔야죠. 진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휴대전화 멀리 하시고 시간 딱 체크하시면서 가능하면 아날로그 시계로 딱 시간 체크하면서 시간 맞게 내 실력 다 발휘해서 문제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근거 체크해 오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테스트 열심히 풀러 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살아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입니다. 도읍지를 부여로 옮기면서 그 심장부에 사찰을 세웠는데요. 정림사지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요. 정림사는 원래 중문, 5층 석탑, 금당, 강당이 남북으로 일직선에 놓이고 건물을 회랑이 감싸고 있는 구조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탑 앞에 서면 백제의 미가 느껴집니다. 탑신의 높이가 서서히 줄어드는 비례미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탑의 균형미와 율동미를 동시에 보여주죠. 또 탑의 네 귀퉁이가 가볍게 하늘을 향하는 상승미가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과연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이라 할 만합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오랜 세월을 굳건히 지키고 있죠. 옛 강당 자리에 있는 석조열의 좌상은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불상 대좌의 조각도 매우 뛰어난데요. 불상은 한눈에 봐도 친근한 모습입니다. 백제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굽남지로 발길을 옮깁니다. 굽남지에 들어서면 먼저 연잎의 은은한 향이 발길을 잡습니다. 궁궐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의 궁남지. 그 역사는 백제 무왕 때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연못을 파서 풍류를 즐긴 백제 사람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현재 궁남지는 사람들의 훌륭한 휴식처입니다. 소박한 백제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이 연못에서 뱃놀이를 즐겼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연못 중앙에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가면 섬에 세운 정자에 닿습니다. 신선이 사는 방장선산을 모방해서 무왕이 만들었다는 이 섬은 불로장생을 꿈꾼 무왕의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흥망성쇠를 지켜본 곳은 어디일까요? 백마강의 서남쪽, 부소산을 감싸고 쌓은 부소산성입니다.

천천히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소부리성, 사비성이라고 기록됐지만 성이 있는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이라 합니다.

0: 구소선성은 평상시에는 왕의 후원의 역할, 정원의 역할을 하고 비상시에는 이 최후의 보루성의 역할을 하는 이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 백제 당시에 이 구소선성은 그 후원으로서 그 아름다움과 그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궁녀들 중에 일부는 백마강에 몸을 던져 죽은 그런 이 비극을 간직한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부소산성입니다.
1: 이제 백제의 마지막 날을 지킨 그곳으로 향합니다. 부소산성과 금강이 맞닿는 곳, 산성의 서쪽 낭떠러지가 그 유명한 낙화암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 더 이상 나라를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웅진성으로 피난을 가자 궁녀들이 이곳에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떨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바위에서 떨어지는 궁녀들의 모습이 떨어지는 꽃잎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낙화암이죠. 낙화암 꼭대기에는 궁녀들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정자가 있습니다. 슬픈 역사와 대조적으로 여기서 보는 백마강은 장관입니다. 과연 저 강은 백제의 그날을 기억할까요? 백제의 역사는 오늘도 금강을 따라 흐릅니다.
0: 고대 도성 중에서 왕궁과 사찰과 나선과 능묘공간을 다 갖추고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이 잘 남아있는 곳은 바로 백제 사비도성입니다. 이 하나 유적지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사비도성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도성인가를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 문화유산 여행길 백제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곳 부여에서 여행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우리 현재 완료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형 많이 쓰이죠.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력 잃지 않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완료형이 사용돼 오늘의 문장 먼저 읽어보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Maria has studied statistics for 2 years. 여기에 has studied 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현재 완료형이 쓰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완료형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뭐 생김새는 어떤지 등등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 함께 공부한 후에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해주면 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기부터 다져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 have 또는 has가 쓰이고 그 뒤에 과거 분사가 붙여져서 만들어지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have를 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만 has를 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have나 has를 줄여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have 같은 경우에는 apostrophe 찍고 ve 적어줄 때도 있고 has 같은 경우에는 apostrophe 찍고 그냥 s 이렇게 적어서 표현하기도 하니까 역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완료형의 어떤 그 생김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중요한 건 현재 완료형 이 친구가 왜 존재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겠죠. 왜 이 친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시제에는 과거 시제라는 게 있고 현재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눴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 시제는 과거 이야기할 때 쓰는 거고요. 현재 시제는 현재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현재 완료는 뭐냐? 아주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와 현재를 한 번에 표현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적어놨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현재 완료를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에만 일어났어.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 그럼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됩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과거랑 연관이 없어요? 그럼 현재 시제 쓰면 돼요.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수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거. 그래요? 과거랑 연관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 현재 완료를 해석하다 보면요. 그냥 일반적인 과거 시제 우리말 해석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말 해석이 비슷하다고 진짜 그 담고 있는 뜻이 같은 건 아닙니다. 해서 우리말 해석에서의 어떤 그 차이가 없음이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현재 완료에 대한 기본기였다면 조금만 더 우리 설명 가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 해석되는 방법, 즉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용법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뉘앙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될 때 요럴 때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 쓸 수 있구나 정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료적 용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 어떤 일이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표현할 때도 그렇죠? 과거에 일이 일어났는데 현재와 어떤 그 기간적인 텀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완료 쓸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완료적 용법으로서 현재 완료가 쓰였을 때는 뭐 just라든지 recently 같은 부사가 사용되니까 이런 거 힌트 삼아 주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용법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만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예요. live 뜻은 살다 되겠고요. 또 하나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동사는 arrive입니다. 뜻은 도착하다이죠. 이 두 개 동사를 가지고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가 문장들 만들어 보면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과거 시제 문장부터 봅니다. Dan lived in that apartment for almost 6 months 라고 적혀 있어요. 댄은 살았다는 거죠. 그 아파트에. 얼마 동안요? 거의 6개월 동안요.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냥 댄이 그 아파트에서 6개월 정도 살았다라는 거고,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댄이 그래서 여기에 6개월을 살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 걸까? 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자,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문장에는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왜? 과거 시제고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냥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산 건 이해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냐? 요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다 현재 완료를 넣어서 문장을 살짝만 바꿔주면요 어떻게 되냐?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Dan has lived in that apartment for almost 6 months. 우리나라말 해석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댄은 그 아파트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어요. 우리말 해석은 바뀌지 않아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이런 식으로 우리말 해석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와 연관돼 있다고 했죠. 해서 이건요. 6개월 살았는데 언제부터 산 거냐? 오늘로부터 6개월 전부터. 오늘까지 산 지가 이제 6개월이 된 거다.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되니 이 아파트에 산 거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완료가 되겠고, 하나만 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Zach arrived at the office. 해석 간단하죠? 잭이 오피스에, 사무실에 도착한 거예요. 포인트 역시나 언제 도착했습니까? 질문을 해보자면 몰라요. 뭐 최근 도착을 했는데 뭐 언제 도착했는지는 이 문장에서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얘를 현재 완료형으로 바꾸면 해서 Jack has, 그리고 요거 추가됐죠? Just arrived at the office 라고 말하면 요거 이제 완료적 용법이 되는 거죠. 잭이 사무실에 방금 도착했다라는. 그래서 언제 도착했는데요? 방금 전에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다.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예문을 통해서 우리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참고로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현재 완료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개념 이해에 만족하고 영작은 살짝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아, 오늘의 문장을 살펴볼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의 문장 이렇게 적혀 있었죠. Maria has studied statistics for 2 years. 해석을 해보자면 마리아가 공부를 했다는 거죠. 뭘요? Statistics, 통계학을요. 얼마 동안? For 2 years. 2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면은 마리아가 이 공부를 시작했을까? 여기 현재 완료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마리아는 최근 2년 동안 통계학을 공부했습니다. 2년 전부터 현재까지 공부를 2년 동안 해왔어요 라고 우리가 이해해주면 된다라는 거 파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용법 두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용법보다는 현재 완료 개념 이해하셨으면 오늘 충분하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everybody! Today is the start of a new week. It's Monday, right? This week, we are going to work on pumping up our blood flow, okay?
1: 안녕하세요. 이제 또 한 주가 밝았어요. 오늘 월요일이네요, 그죠? 이번 주는 우리 혈액순환 개선 운동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재밌겠죠? 그러면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가실게요. Let's go!
2: Mom, where's Dad going? To fix your bike and pump some air into the tires. Can I tag along? Yes, but you better hurry so you can catch up.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g along, 그 다음에 go along with 차이점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along이란 단어가 둘 다 있죠. 일단 tag along 먼저 보도록 할게요.
2: Mom, where's Dad going? 이러죠.
0: 엄마, 아빠 지금 어디가? 그랬더니 to fix your bike. 이러죠. 너 자전거, 너의 자전거를 고치러 가셨어. 갈 거야.
2: And pump some air into the tires.
0: 이러죠. 바퀴에 공기를 넣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can I tag along? 이러죠. 오늘의 영어 표현 나왔어요. Can I tag along? 따라가도 돼요. 이런 뜻이에요. Tag along. To tag along 하면 같이 따라가다, 누군가 가는 뒤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Can I tag along? 이러니까 yes. 가도 되긴 되는데 but you better hurry 이러죠. 좀 서둘러야 될 거야. So you can catch up.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서둘러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ag along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2: Don't tell me you're wearing those neon skinny jeans right now. What can I say? I guess I am.
3: What happened to you?
2: My boyfriend said they look great on me, and I just went along with it.
0: 네, 두 번째 대화 봤습니다. Go along with, 여기서는 went along 이렇게 나왔는데요. Go along with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화 분석해 볼게요.
2: Don't tell me you're wearing those neon skinny jeans.
0: 이럽니다. 야, 너 지금 설마 그 네온 색깔의 그 skinny jeans 지금 입고 있는 거니?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hat can I say? 이러죠. 아유, 뭐 어쩌겠냐? I guess I am. 아유, 입고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guess I am. 이러니까 what happened to you? 이러죠. 진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너 왜 그러는 거니?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진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그랬더니 My boyfriend said they look great on me. 이러죠.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 그랬어. And I just went along with it. 이러죠.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시겠나요? And I just went along with it. 그냥 동의하는 척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척했어. 이런 거를 go along with. 그냥 동의하는 척하다. 억지로 그냥 동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ag along, go along 굉장히 다른 뜻이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우리 운동하러 갈게요.
3: Alright, let's do the bridge pose variation today. It's one of many, many things you can do to work on your blood flow, all right? So let's start by lying down on the mat. Ye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rt by lying down on the mat. Good. Now bend both knees and put your ankles right under your knees. Yes, I'll say it one more time. So bend both knees and put your ankles right under your knees. Good. Now, this is a pretty simple pose, so you should be able to tag along.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is is a pretty simple pose, so you should be able to tag along. Great. Now, carefully...

So that was the bridge pose variation. That wasn't too hard, was it? Good job. We will do more poses that will pump up our blood flow this week. 네, 오늘 우리 다리 자세 변형 같이 해봤잖아요.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죠? 이거 사실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부위에도 좋은 장점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 우리 tag along 그리고 to go along with 이런 표현 배워봤어요. along이 둘다 있지만 tag along, go along 뜻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잘 숙지해 주시고요. tag along 따라가다 그리고 go along with 하면 약간 이렇게 동의한 척하다, 억지로 동의하다 이런 뜻이었던 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I will miss you guys.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학김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학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학김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산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고 하는지 아니면 참 어렵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끝까지 길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캐치하셨겠죠? Okay, good job.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at my footsteps are light. 자, 그렇지만요. 내 발걸음은요, 가볍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용상 또 내용의 흐름상 요건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에 오르기 쉽다이지만 전체 내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쉽지 않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역시 집중해보세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But my footsteps

0: it easy to get to the top.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1: 네, 잘 들리셨나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But my footsteps are light. 하지만 내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이런 뜻이죠. 간단하네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슬프게도 이 웅장한 눈산은요, 정상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올라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만큼 가파르고 험한 길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렸고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과 함께 보는 거 아시죠? 자, 보면서 내가 잘 안 들렸던 부분,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But my footsteps are light. 자, 어려운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없어요, 여러분. 발음하실 때 F 사운드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밖에서 안으로 살짝만 긁어주시는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Foot 아니고 foot, foot 이렇게 긁어주시고 foot, T 소리 자체가 약하게 들리고 footsteps, 이때 s, t 이 부분에서 t는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footsteps, 그리고 비동사는 맞아요. 기능어이기 때문에 강사를 받지 않아서 footsteps are S라는 자음의 소리와 R의 아 이 부분에 모음이 연결되니까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There's a liaison. 그리고 랄랄랄라 light.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Right이 아니고 light. 이렇게 소리 낸다는 거 머릿속에 네 저장해 주시고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네, Google listening 2. But my footsteps are light.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But my footsteps are light.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But my footsteps are light. One more time. But my footsteps are light. Excellent.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눈으로 봤을 때 내용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make, easy, get, top이 되겠죠. it과 to the 모두 다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입니다. 문법적으로 필요한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make, easy, get, top 여기에 강세를 줘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발음하다 보면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이렇게 되겠죠. 억양도 잘 주의 깊게 따라해 주세요. Google listening 1.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Google listening 2.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한 번 더.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Excellent. 자, 그럼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0: Go, go listening. One. But my footsteps are light. But my footsteps are light. 2.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0: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1: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But my footsteps are light. 하지만 내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 이유인즉슨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라고 했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셨지만 여자가 앞서가고 그 앞서간 발자국을 남자가 따라가고 있죠. 그런 의미예요.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그녀가 내 앞에 있고 그녀의 발자국이 내 앞에 있다. 즉 앞서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니까 자신은 그 정도로 편안하게 간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계속 보죠. Sadly, 슬프게도요,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이 웅장한 눈산이요, does not blink.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at means, there you go.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 그런데 앞에 does not이 붙었으니까 이 웅장한 눈산은요, 정상에 오르기 쉽게 하지 않는다. 즉, 쉽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때 make it easy 자체가 문턱을 낮추다. 뭐뭐를 쉽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The fog, 빈칸, 마지막, gets thicker 해서 어떠하게 되다, 더 어떠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fog는 안개인 거 아시죠? 그게 더 짙어집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충분히 100% 도전하실 수 있겠죠? Give it a shot!
2: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1: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해서 안 들린다고요? 그렇지만 배경 지식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유추해내면서 아, 저 소리가 이 소리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청취 실력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we have our people here with me. I'm not alone.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안녕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in the job interview, English job interview. And the question is, why should we hire you? So, why should we, bring you into our company? 왜 고용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당당하게. 당당하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영어도 it becomes a little stronger and a little bit more assertive. 네, 아주 당당하게 영어가 되는 거예요. All right, so let's check out our answer for today. 제가 귀사에 잘 맞을 것임을 압니다.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저는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저는 당신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참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So, in this situation, 자, 여기서는 좀 특별하죠? This company is a kind of 뭔가 좀 global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용을 해서

이분이, 아, 제가 또 해외에서도 많이 살고 경험도 해서, 아, 제가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Alright, let's look at our answer.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네, 제가 귀사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보통 fit, good fit 하면은 뭐 옷을 입는다? 그런 느낌이죠? 뭐, 잘 맞아. It's a good fit. 이럴 때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 business 영어에서는 이 good fit를 굉장히 많이 써요. 아, he's a good fit for our company. He's not a good fit. 우리하고 맞아? 안 맞아? 그런 뜻이에요. So, I know. 저는 분명히 알아요.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제가 딱 알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딱잘 맞은 것처럼 회사하고 이 future employee하고 딱잘 맞는 거예요. A good fit.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저는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사실 이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 문화 차이가 해외랑 이렇게 해외 회사들하고 일을 하려면 이 문화 차이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I can do it. I know these cultural differences. I'm very familiar with something means that you know something very well. All right, so here is our Korean sentence. 저는 당신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참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참가자. 한국 분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자, I can help you 도와줄 수 있어요. 자, key player. Business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죠. They ar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자, 세계 시장에서 아주 핵심 참가자다. We all want to be key players, right? Ok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Okay, so now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All right, key phrase, a good fit. A good fit. 잘 맞는다. Okay? There, 이제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for us. She isn't a good fit for us. 자,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그녀는 우리와 잘 맞지 않아요. 이 회사 상황에서, business 상황에서는 she isn't a good fit for us. 우리하고 잘안 맞는 거죠. 다음에 I think you'll be a great fit for this department. I think you'll be a great fit for this department. 자, good fit, great fit, same thing. 자, 당신이 이 부서에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거,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고 또 어떤 거는 또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So with work, we can be a good fit for a certain type of work. We can be a good fit with a company. We can be a good fit for a certain department or industry. So it's a good match. It works very well together. All right, next key phrase, key player. 자, 우리 홍보, 회사 홍보 이렇게 할 때는 이 key player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중요한 참가자, 뭐 주역, 뭐 핵심 이 참가자, right? Key player, important person. Okay. Kristen is a key player in the sales team. Kristen is a key player in the sales team. 자, Kristen은 영업팀의 핵심 주역이다. 그래서 Kristen이 없으면은 안 돼요. Okay. I like to think Kristen is a key player at EBS. 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Okay. Next one. We're working to become a key player.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Dirty versus messy. Dirty versus mess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dirty 그리고 messy입니다. 네, 뭔가 지저분하다 할 때 이 두 단어를 많이 듣는 것 같죠? 네,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단어 dirty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dirty, 더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dirty 이렇게 발음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한국적인 발음이고요. 원어민이나 외국인한테는 dirty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r 발음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dirty가 아니고 dirty. T. 그리고 여기서 T도 너무 강하게 안 하고 좀 더 가벼운 D 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천천히요. Dirty. Dirty. Very good. Okay? 그래서 R 발음,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Okay? 힘을 주셔야 돼요. Dirty. Dirty. Very good. 뉘앙스 차이를 한번 볼게요. Dirty. 먼지, 쓰레기, 진흙 등으로 표면이 더러울 때 dirty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dirty when we refer to something that is unclean, usually due to dust, garbage, or dirt. Okay? 그리고 때가 묻은이라는 뜻도 가졌죠. So dirty means when something is soiled with dir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was dirty. My hands were dirty. These socks are dirty. 네, 좋아요. 더러운이라고 할 때는 dirty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단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Dirty. Dirty. Very good. Okay,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집은 더러웠어. The house was dirty. Okay? 그래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먼지도 되게 많고, 뭔가 식탁도 뭔가, 주스 마신 자국들도 있고, 아니면 신발 자국 있고, 이런 게 dirty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정리정돈이 아니고, 그냥 집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Okay? 때 묻은 혹은 뭔가 쓰레기, 먼지, 진흙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더러워진 거죠. The house was dirty. 자,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house was dirty. 두 번째 문장이요. 내 손은 더러웠어. My hands were dirty. Okay? Maybe you touched the ground. Or maybe you were touching some equipment and you have oil and grease on your hands. My hands were dir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My hands were dirty.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은요. 이 양말들은 더러워. 네, 영어로는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해야 됩니다. 네, 한국어는 살짝 어색하게 느끼지만 영어로는 무조건 복수 형태로 These socks are dirty, okay? 그래서 이게 상상이 되죠? 양말이 이렇게 시커멓게 더러운 거죠. Okay, 자,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se socks are dirty. These socks are dirty. 네, dirty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다음에 이제 messy로 넘어갈게요. Messy. 엉망인, 지저분한 이라는 뜻들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dirty 만큼 발음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messy, messy. 근데 중요한 거는 강세입니다. 여기서는 첫 음절에 강세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messy가 아니고 messy, messy 해볼게요. messy. Very good. Okay. It's messy.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을 messy라고 하죠. When something is not organized and not in the right place, we call it messy. Okay? 그리고 어수선한 할 때는 messy라고도 합니다. Okay? When something is just not in the right place, it's not orderly, we say that that thing is mess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was messy. My kitchen's so messy. The closet was very messy. 엉망인, 지저분한, messy, messy.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집은 지저분했어. The house was messy. 네, 전에 dirty라는 단어를 the house was dirty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집에 뭔가 먼지가 많고 뭐 때 묻은 게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돈이 되지 않고 뭔가 이거저거 다 뭐 옷들이 다 바닥에 깔려져 있고 막 이런 게 messy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house was messy.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은 clean 할 수도 있는데 it can also be messy. Okay? 그래서 뭔가 바닥도 깨끗하고 뭐 테이블들도 깨끗이 닦아져 있는데 그냥 지저분한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The house was messy. 두 번째 문장은요.
부엌은 너무 엉망이야. My kitchen's so messy. 그래서 손님이 올 때,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허리가 좀 아파서 고생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현대인들의 어떤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허리 쪽 통증 아니겠습니까? 어깨나 목 쪽 통증도 뭐 비슷하게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여러분과 뭘 좀 해봤으면 좋겠냐면, 허리가 좀 아플 때, 그 다음에 또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허리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물건을 들다가 그럴 때도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허리가 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평상시에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허리 쪽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전체적으로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주니까 허리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다섯 가지 소주제를 우리가 나눠서 단어들을 보고 영장 연습을 하면 상당히 허리 쪽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수월하게 말하기도 되고 쓰기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허리 통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체중 조절을 하고 이렇게 자세를 올바로 하려고 항상 노력은 좀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허리를 여러분이 back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자, 엄밀히 말해서는요, back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에 약간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뒤쪽,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뭐라고 그래요? back,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허리 아프다는 lower back이라고 합니다. lower back, 그죠?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ack과 lower back을 일반적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게 맞긴 맞지만 lower back이 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냥 허리 얘기할 때도 oh, I have back pain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 I have lower back pain 이렇게는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back은 등, 허리는 lower back이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알아두세요. 자, 들어볼게요.
1: back, lower back, back, lower back.
0: 자, 정리가 됐죠? 개념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허리 얘기할 때 그냥 back 해도 된다. 그렇지만 저렇게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허리 통증은 뒤에다 pain만 붙이면 되겠죠? 자, 두 단어가 아니라 이건 따로 써줘야 됩니다. 붙는 단어가 아니에요. back pain, 이렇게 back pain.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같이 하나의 합성을 이룰 때 강세는 어디다 줍니까? 앞에 줘요, 뒤에 줘요? 앞에 줘야죠. back pain, 들어볼게요.
1: back pain, back pain.
0: 그렇죠. 이건 그냥 허리 통증이라는 얘기고, 우리도 요통,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있듯이 영어에도 backache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자, 머리 아플 때 뭐라 합니까, 여러분? headache라고 하죠. 그 다음 배 아플 때 stomachache라고 하죠. 이거 다 전부 한 단어입니다. ache은 또 붙여서 만드는 단어고, back도 마찬가지로 I have a backache 그러면 요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어로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세는 앞에다 주겠죠. 들어볼게요.
1: backache, backache.
0: 자, 그러면 문장 영작 연습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 나 요즘 허리가 계속 조금 아프네. 자, 일단 요즘 계속 아프다. 약간 기간의 느낌이 있죠, 요즘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많이 아픈 건 아니고 약간 조금 아프다. 계속 허리가 좀 아프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back pain이란 말을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경미한 증상 쪽에서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mild라고 그래요. mild. 그 다음에 요즘이란 거는 뭐 부사 처리를 해도 되지만 시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I have had. have pain 하면 통증이 있는 건데, I have had, 현재 완료를 쓰면 계속 아파왔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즘 같은 건 시제 처리가 완료 시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I have had, 자, 완료 시제 줄 때 have는 절대 힘주면 안 되고요. 조동사 성격이기 때문에 본동사에 당황세를 줍니다. 그래서 I have had,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I have had, 자, 읽어보세요. I have had, 힘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그러면 아, 나 최근 들어서 말이야. 허리가 살짝 좀 계속 아프네. 그죠? mild는 센 건 아니에요. 약간 경미한 통증 할 때 mild 많이 붙입니다.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강세 세 군데 줍니다. 들어보세요.
1: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0: 그렇죠. 간단하지만 요즘 들어 허리가 좀 아프다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혹은 증상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뻐근한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stif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허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뻐근한이에요, 뻐근한. Oh, my back is stiff. My back is stiff.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고개를 못 돌리겠는 이런 경우 있죠. 이럴 때 your neck is stiff. 이해되시죠? 그 느낌입니다. 그럼 허리가 조금 살짝 움직일 때만 좀 뻐근하다. My back is stiff. I have a stiff back. 이런 식으로 stiff 들어볼게요.
1: My back is stiff. My back is stiff.
0: 자, 일단 요거를 중심으로 잡아주고 살짝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자, strain이란 거 자체가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한데요. Have a muscle strain이라고 하면 이건 근육이 좀 뻐근한 겁니다. 그렇죠? 허리 쪽 근육이 좀 뻐근해. 그럴 때도 I have a muscle strain in my back. 이렇게 됐죠.

0: 자, 허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정상적인 활동이 되게 불가능하죠. Hard to function properly. 자, function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어떤 기능이라는 명사를 알고 계실 텐데 이 친구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ard, 어렵죠? to function, 동사예요. 기능을 하다, properly.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즉, 사람이 기능을 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그죠? Hard to function properly. 양쪽 강세 두시고 들어볼게요.
1: Hard to function properly. Hard to function properly.
0: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넣어서 문장을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허리가 뻐근하면, 아까 stiff 쓰면 되겠죠?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 아까 hard to function properly. 그거를 조동사 한번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it is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It is hard. 어려워요.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아, 나 허리가 좀 뻐근할 때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 누구나 그렇습니다.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자, 강세 네 군데 주시고 들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1: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0: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되게 힘들 때가 많죠. 그렇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나 오늘 허리가 아파서 겨우겨우 아침에 일어났어. 자, can의 과거 동사 쓸게요. Could hardly get out of bed. I could hardly get out of bed today. 그러면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 거의 그 정도였어가 hardly가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몸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Could hardly get out of bed. 들어보세요.
1: Could hardly get out of bed. Could hardly get out of bed.
0: 이걸 왜 could를 주고 일단 연습을 하냐면요. can을 주고 연습을 원형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주로 과거로 쓸 일이 많아요. I could hardly get out of bed today.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더라.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과거 시제로 연습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무리하지 않다. 이건 쉬워요. Take it easy. 많이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허리 아플 때는 무리하지 마요. You should take it easy. 요 중간에 it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표현의 일부예요. Take it easy. 하나의 덩어리를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it easy. Take it easy.
0: 자, 그러면 허리가 아프면 무리하면 안 돼요. 너 허리 아파?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쉬어야지. 그죠? 그럴 때 take it easy 하라면 되죠.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You should take it easy. 까진 쉽죠? When you have back pain. 그대로 관사 없이 주시면 됩니다. When you have, 무관사예요. Back pain. 이렇게 갑니다. 허리 아플 때는 좀 무리하지 않고 쉬세요. 자, 갈게요.
1: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0: 자, 오늘은요. 허리 문제 쪽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통증 표현들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리할까요? 허리 통증은 back pain 하면 되겠죠? 앞에 힘 잘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1: Back pain. Back pain.
0: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 function을 동사로 쓰는 거. hard to function properly. 들어볼게요.
1: hard to function properly. hard to function properly.
0: 그래서 무리하면 안 돼요. take it easy. 그렇죠? you should take it easy. 이거 자체가 무리하지 않다의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it easy. take it easy.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 관련된 단어 표현들 그리고 영작 미션들 잘 수행이 됐길 바랍니다. 자, 일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고요. EBS E앱 설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거기 저희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제 손에 막 익지가 않았을 때 이거를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적응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not used to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할 수 있겠죠. 아, 나는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는 오프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아직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익숙하지 않다라는 표현, I am not used to ing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used라는 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몸에 배어있는 느낌은요, 여러분, be used to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be used와 used 동사의 차이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used to 동사는, 그쵸?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할 때, 한때 제가 그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라는 의미라면은요, 비동사 뒤에 used to 무엇이나 여기처럼 used to ing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요, 어떤 것이 손에 익어가지고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이 손에 익어서 익숙한 것이 아니고 손에 익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I am not used to 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것이 아직 손에 안 익어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g 자리에 다양한 동사들 넣어서 어떤 것이 손에 안 익어서 아직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아, 나는 아직 정장 입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입다 wear 이라는 동사를 넣으세요.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로 정장이라는 거, 그쵸? 격식 있는 옷이라는 의미로 formal clothes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그냥 편하게 입다가 이제 회사 가려고 하니까 정장 입는 게 어색하네요, 익숙하지가 않네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해서 정장 입는 게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아직 손에 안 익네요, 익숙하지가 않네요, 좀 어색하네요.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수업을 수강하고 듣는 거는요, 바로 take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am not used to taking online classes 혹은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난 아침 맨날 걸어서 아침 먹는 게 좀 어색하네요, 익숙하지 않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먹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eat나 have라는 동사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하면 아침 먹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해서 아침 먹는 게 좀 어색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연습 한번 더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get up 혹은 wake up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get up과 wake up 차이, 그렇죠, wake up은 정신이 깬 거고 get up은 이제 정신이 깨서 움직인 상태가 되는 거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I'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게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라고 얘기를 해서 일찍 일어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혹은 어색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I am not used to ing. 한번 살펴봤거든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I'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I'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I'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I'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I'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I'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I'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아직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거꾸로. 저는요. 이제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이제 편해요. 익숙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뭐 하는 게 익숙한 것은? 그렇죠. I am used to ing니까 I am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이제 익숙해요. 라는 의미가 된다면 저는 이제 면대면 수업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럼 classes offline으로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얘기를 해서 I am used to ing는 그렇죠. 뭘 하는데 익숙하다. I am not used to ing는 그렇죠. 뭘 하는데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저 정장 입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라는 표현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어색해요. 라는 거에 I am not used to ing 그리고 I am used to ing는 저는 지금 뭐 이제 편한 상태입니다. 저는 익숙해졌어요. 라는 의미라면 저는 이제 점점 익숙해져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익숙해져 가고 있다. 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I am used to 대신에 I am getting used to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점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am getting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이제 정장 입는 게 조금은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getting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getting used to ing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뭐 하는데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손에 익지 않아요. 라는 표현으로 I am not used to ing 라는 표현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여러분 건강하고 그다음에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과 하루 딱 10분 동안만, 그렇죠? 이렇게 집중해도 행복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은 바로 쭉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잡아서 서로 즐겁게 네, 누려보는 시간이지요. 자, 그렇다면 출발합니다. The Weekly Review, here we go. 네, 자, Mission Possible입니다. 다 가능하니까 Impossible 아니고요. Monday, 7번 출구까지 이 도로를 쭉 따라가는 거 기억해. 그랬더니 비가 길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7번 출구까지 쭉 따라가는 거 기억해. 핵심은 remember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 그 다음에 until exit 7. 아시겠죠? until 다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ntil you see the sign, until you see a big library, until you see the exit number 7.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remember to stay. 그 다음에 이거는 발음이 on이 아니고요. stay on. stay on처럼 들리고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thanks. thanks 까지만 쓰셔도 되죠. thanks for the directions. 그쵸? 예. 네. 내가 너 길 가르쳐 줄게 라고 할 때는 I'll give you the directions. 이런 식으로 direction에 S가 보통 붙으면 방향들 해서 길을 가르쳐 준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표현 기억나시나요? 내 말이 C가 되니까 말 조심해. 그랬더니 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나 다 알고 있거든. 자, 이럴 때 쓰는 표현 있죠? 조심해. Be careful. 물론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할 때 그 watch out 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be careful이고요. 누가 갑자기 뭐 할 때 hey, watch out! 조심해! 이런 식으로 던질 때는 watch out. 바깥을 내다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이 C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say. Be careful what you say. 아니면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그래서 이때 wish for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라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뭘 바라는지 조심하라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 자, 그래서 be careful what you ask for 아니면 wish for 둘 다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요청하는지 알고 있다니까 I know what I'm asking for.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 볼까요? 수요일 거는요. 내가 내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라는 얘기는 내가 네 생일을 못 챙겼는데 이번에 또 못 챙겼네 어쩌지의 느낌이 바로 I can't believe죠. 그 다음에 밑에는 나도 믿을 수 없어 똑같이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I can't believe 이게 발음이 I cannot believe고요. 뭐 천천히 해도 I can't believe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는요 can을 강조하면 I can't believe 이러면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나 믿을 수 있어. Hey, I can believe it. Believe 이게 believe가 커다랗게 들리면 그거는 긍정의 의미인 거고 I can't believe 이러면 부정의 뜻인 거죠. 그렇죠?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어쩌지 느낌으로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더니 I can't believe it either. 나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역시의 뜻으로 either, T-O-O 아닌가요? 부정이기 때문에 느낌이 어떤 뜻이냐면 나도 그걸 믿지 못하겠어의 뜻이죠. 나도 뭐뭐 하겠어의 뜻이면 T-O-O, to를 쓰시면 되고요. 못하겠어의 뜻이면 E-I-T-H-E-R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can't believe it either. 영국식 발음은 either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렇죠?
1: You say either, I say either.
0: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1: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0: 이런 그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영국식 발음이면 I can't believe it either. 이렇게 발음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표현은요. 바로 이거였죠. 내가 먹는 음식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 사실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뭘 먹는가 섭생이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덜 먹고 덜 운동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 앞에 있는 게 what you eat잖아요. 그래서 what you eat is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your food is much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됐죠? 그래서 발효 음식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발효 음식, 한국의 음식들을 할리우드 배우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천천히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건강까지 좋아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지금 그렇죠.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다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will eat less and exercise more. 운동도 한두 시간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 잘 가다듬고 그냥 10분 정도만 운동하셔도 저항력이 계속해서 면역력이 커진다는 얘기도 말씀드린 적 기억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I will eat less and exercise more. 그 다음에 금요일 거는요. 그 막판에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야? 했더니 아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자, 그렇다면 did he cancel? 근데 그 결과가 누구한테 미친 거예요? On you?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막판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At the last moment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했더니 야, 처음이 아니거든. This isn't the first time. This is not the first tim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그런 행동을 반복할 때에 내가 그만 봐야지 혹은 그 사람을 피해야지라는 생각이 덜 드신다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살짝 비우시고 같은 행동이 많이 반복된다 그러면 말해줘도 고치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습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멀리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자,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꼭 말씀해 보시고 고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애완동물은 언제든 반드시 목줄에 묶여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죠. 여러분, 애완동물 통제하에 있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must죠. All pets must be 어디에 묶여 있어야 돼요? 달라붙어 있다. On a leash. 그렇죠? At all times. 그래서 L-E-A-S-H. 이거를 all pets must be 동사로 써줘도 돼요. leashed. 앞에 거 on, 어 없고요. must be leashed. 해서 ed 붙이면 l-e-a-s-h-e-d라고 쓰셔도 똑같은 뜻입니다. At all times, you think must be kept under control. 통제하에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자, 오늘의 어록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이야기에는 다 결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는요. 모든 결말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영어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죠? 예. Every story has an end. 그렇죠? 다 끝 결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but in life, 실제 삶에 있어서는 every, 그렇죠? end is just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다. 결국은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이건 실패야, 나 힘들어, 이제 끝났어.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작이란 얘기죠. 그래서 무엇인가 결말이 됐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즐거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It's time to say goodbye. But this is not the end.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just right there.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거르기.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이야기 속에서는 이야기 안에 맨 마지막 부분쯤에 도달했을 때 무엇은 성공을 하고 무엇은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끝까지 길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진정한 친구를 사귄 것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 대자연의 만남은 실패를 했다라는 부분 캐치하셨겠죠? 자, 놓치신 부분들이 있다면 잠시 후에 저랑 함께 훑어보겠습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making a true friend. 이건 성공한 거죠. 진실한 친구를 만드는 것, 뭐 사귀는 것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산이 준 더 큰 선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자,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2.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네, 여러분 귀에 쏙쏙 캐치됐죠? Good job.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남미의 대자연을 만나는 것에는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진실한 친구를 만드는 것, 즉 사귀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내용이었죠? 네.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이것은요, 산이 준 더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지금 보신 문장들이 되겠는데요. 자, 들었을 때 놓친 부분, 안 들리는데요? 라는 부분 있죠, 여러분?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막 보면서 어디쯤에 안 들렸는지, 왜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making a true friend. 자, 이때 기능어는 어죠. 나머지 세 개의 단어는 모두 음절이 있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강세가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making 그리고 어는 부정관사 기능어인지라 약하게 소리 나서 making과 연결되면 making a true가 아니라 t 사운드와 r 사운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ch 이런 소리로 발음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true가 아니라 true. Friend는 아시죠? 앞글자 F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 살짝 긁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Making a true friend. 강세는 making true friend에 있다는 거 아시죠?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Making a true friend. 네. Google listening 2. Making a true friend. Friend가 아니라 friend. 이렇게 하셔야 돼요. Google listening 3. Making a true friend.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한 번 더.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s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Excellent.

0: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자, 이때 눈으로 볼 때 기능어들은 a, by the, 그리고 내용어들은 greater present given mountain이 되겠죠. 자, 그때 flap 현상에 의해서 greater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greater.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자신있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T 사운드 약해져서 greater, present. 첫 번째 에, 이 부분에 강세 정확하게 주시고 기분 할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V 사운드인지라 살짝 긁어주셔야 되겠죠. Given, given, by the mountain. Mountain. 이때도 역시 T 사운드는 약하게 발음이 돼서 은 사운드, T 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T 사운드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mountain. 틀리진 않지만 원어민의 입에서 자주 등장하는 들리게 되는 소리는 mountain라고 들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네, Google listening 2.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하실만하죠? Okay, getting better. Google listening 3.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One more time.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2.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She blank in the blank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makes a decision, 결정을 하다, 뭐 결심하다 이런 의미인데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In the blank 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들은요. Worsening weather condition이라고 해서 점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악화되고 있는, 악화된 날씨 조건에 결정합니다. 뭘 결정을 할까요? 내용이 이어지죠. Fail, 그리면서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blank 했는데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Mother Nature. 이게 바로 대자연을 뜻하죠. 남미의 대자연을 만나는 것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진실한 친구를 사귀는 것에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Okay, move on. 자, 계속 이어서 보죠. This may be a greater something given by the mountain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뭐일지도 모르다, 더 큰 무엇일지도 모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present인데요. 명사인 present, 선물이란 뜻인데 이 명사는 똑같은 철자로 present라는 다른 발음과 억양, 그리고 강세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 동사로 쓰여서 수여하다, 증정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산이 준 더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2: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네, 이제 100% 다 캐치하실 수 있겠죠? 아니 된다면 네, 다시 반복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ake versus roast. Bake versus roa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ake 그리고 roast입니다. 네, 음식 만들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요. 둘 다 뭔가 오븐에서 구우는 건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bake 정리해 드릴게요. bake, 오븐에 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름절입니다. 이거는 bake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깔끔하게 bake, bake. Good. 그리고 마지막에 모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베이크가 아니에요. 마지막 소리가 크 발음해야 돼요. Bake. Bak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살펴볼게요. Bake라는 단어는 주로 빵, 케이크, 과자를 오븐에 구울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Okay, we use the word bake when we are cooking bread, cakes, cookies in the oven, okay? 그리고 불에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간접적으로 구울 때 bak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꼭 빵, 케이크, 과자 아니라도 뭔가 좀 완전한 그런 불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오븐에 구울 때 주로 b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We use the word bake when we're cooking something in the oven. And usually the oven is not like direct fire, right? It's indirect heat. And yeah, it doesn't have to be cookies and cakes and bread. It can be other foods as well. But generally when you cook something in the oven, we say bake.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t's bake some cookies. I baked her a cake.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베이크, 오븐에 굽다. Bake.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 쿠키를 굽도록 하자. 자, 우리 뭐뭐 하자 할 때는 let's로 시작하죠. Let's bake some cookies. Yay! Let's bake some cookies.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븐에 뭐 굽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쿠키예요. 그래서 이런 쿠키, 과자, 빵 종류는 무조건 bake 단어 쓰면 됩니다. Let's bake some cookies.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그녀에게 케이크를 구워줬어. I baked her a cake. 여기서는 bake를 과거 형태로 I baked her a cake. 여기서도 케이크가 나왔죠? 그래서 bake. 그리고 이 케이크는 어디서 구운 거예요? 오븐에 구웠겠죠? 그래서 bake.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우리는 초콜릿 컵케이크를 구웠어. 너무 맛있겠네요. We baked chocolate cupcakes.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We baked chocolate cupcakes.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네, bake는 이해하셨죠? 다음은 roast로 넘어갈게요. Okay, roast. 일단은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roas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단 발음 연습해볼게요. 아마 bake는 더 흔히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roast 같은 경우는 이 R 발음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혀가 천장을 닿으면 그 순간에 L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닿으면 안 돼요. roast, okay?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꼬부리면서 roast, roast, okay? 그리고 이거는 짧은 모음이 아니고 살짝 긴 모음입니다. 그래서 roast가 아니고 roast. 제 입모양 보이시죠? roast,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roast 같은 경우는 고기, 채소를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roast 단어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roast.

most when we are cooking something in an oven or on a fire, when it's usually meat or vegetables, okay? 그리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로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울 때 roas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Okay, so we use the word roast when we are cooking something in the oven that is above 200 degrees Celsius. So we are cooking it on very high hea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e roasted some chicken. I love roasted vegetables. I'm roasting some fish. Roast, 오븐 또는 불에 굽다. Roa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닭고기를 좀 구웠어. We roasted some chicken. Okay? 물론 we baked some chicken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는 느낌이 뭔가 고온으로 뜨겁게 뭔가 구우는 거죠.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Okay? 그리고 이거는 오븐 아니고 뭔가 불 위에도 어떤 바베큐에서도 구우는 것도 roas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구운 채소를 좋아해. I love roasted vegetables. I love roasted vegetables. 네, 식당에 가시면 이 roasted vegetables가 나올 때는 뭔가 약간 좀 검정스러운 게 막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센 불로 이거를 구운 거라서 그래서 roasted vegetables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Roasted. 이미 구운 거잖아요. 그래서 I love roasted vegetables.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생선을 좀 굽고 있어. 근데 뭔가 고온으로 구우는 거예요. I'm roasting some fish.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roasting some fish. I'm roasting some fish.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bake. 그냥 오븐에 뭐를 구울 때, 네, 일반적으로 오븐에 구울 때 bak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쿠키나 케이크나 뭐 빵 등등 이런 거를 bake라는 단어를 쓰고요. roast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온으로 센 불에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사용합니다. bake. 그리고 roas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Let's bake some cookies. Let's bake some cookies. Let's bake some cookies.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Great work, everyone! 너무 잘하셨어요. All 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and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자, 이번 주는요, 우리 허리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주제를 허리 통증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제 통증을 이야기할 때 pain이란 단어를 잘 써가지고 문장에 넣는 연습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해야겠죠. 궁극적으로 이제 운동과 올바른 자세로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통증이 있을 때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료를 받다라는 얘기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정형외과를 가다라는 말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정형외과. 오늘 그 단어 하나만 제대로 외웁시다. treatment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treatment. 치료죠. 치료. 자, 치료를 내가 받는 거니까 get treatment 혹은요 receive treatment 두 가지 다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나로 통일하세요. get treatment.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자, 전치사 잘 보시는데 for가 나오는데요. Get treatment for 다음에는 병이나 증상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병이나 증상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Get treatment for 병명 혹은 증상, 증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back pain 자체는 증상이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get treatment for 소유격 주고 누구누구의 통증이니까 one's back pain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0: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병원에 가다. 이건 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hospital이라고 하는데 동네 병원 또 clinic이라고 해요. 근데 병원 가다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go see a doctor 요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동네 의원이든 큰 병원이든 어쨌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 중간에는 물론 and가 생략된 콜로케이션입니다. 그렇죠? go and see a doctor인데 요거 and를 빼버리고 go see a doctor 이렇게 그냥 관용구처럼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양쪽의 강세. Go see a doctor. 들어볼게요.
1: Go see a doctor. Go see a doctor.
0: Oh, my back is stiff. I need to go see a doctor. 이렇게. You should go see a doctor. 너 저 병원 좀 가봐. 그럴 때 쓰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외울게요. Orthopedist. 자, 제 발음 잘 들어보세요. Orthopedist. 힘을 얻어주세요. Pedist. 정형외과 전문이란 뜻입니다. 전문의를 부르는 용어예요. 근데 이분한테 간다고 그래요. Go to an orthopedist. I went to an orthopedist. 그럼 뭐예요? 정형외과에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외과 그냥 일반 의원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큰 병원에 정형외과를 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영어로 go to an orthopedist. Go to an orthopedist. 어디 어디로 갔다 의미로 to를 붙여서 요거 들어볼게요.
1: Go to an orthopedist. Go to an orthopedist.
0: 그렇죠. 자, orthopedist. 자, 요 단어가 됐으면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나 허리 통증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아까 그 문장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아, 나 저 허리 아파가지고 좀 치료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아까 get treatment 넣어가지고 need to만 붙이면 되죠.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자, for 연결 잘하세요. 나 허리 통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힘을 살짝 노란색에 주시고 들어보세요.
1: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0: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형외과나 이런 일반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뭐 척추지압사라고 해서 이렇게 지압을 받고 이렇게 교정받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 한의원은요. 뭐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의 표현은 요겁니다. Oriental Medicine Doctor. Medicine 자체가 약이란 뜻도 있는데 의학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죠? 동양의학. 그래서 Oriental Medicine Clinic까지 붙이면 한의원입니다. 요거. 그래서 Oriental Medicine Doctor라고 한의사를 주로 그렇게 말하고요. 자, 어쨌든 요렇게 알아두시면 무난하니까 요거 읽어볼게요. Oriental Medicine Clinic. 강세 여기다 주시고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면서 따라해보세요.
1: Oriental Medicine Clinic. Oriental Medicine Clinic.
0: 한의원에 가셨으면 I actually went to an Oriental Medicine Clinic.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가서 뭐 침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부항도 하고

0: 여러 가지 하죠. 자, 그럼 어쨌든 침을 맞는다라는 얘기는 요 단어 좀 알아둘게요. Acupuncture는 그래도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Acupuncture, Acupuncture. 요게 침이고요. 침술이죠. 요걸 받은 거니까 Get Acupuncture, Get Acupuncture. 요거 읽는 법. 자, 듣고 따라해보세요.
1: Get Acupuncture, Get Acupuncture.
0: 맞아요. 자, 이러면 아무래도 통증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완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쉬운 동사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동사를 골라봤습니다. Ease, ease the pain, ease the pain. 요 너가 들어간 이유는 뭔가 앞에서 이제 통증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통증 완화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뭔가 나왔다는 의미로 너를 붙여가지고 ease the pain. 요 앞에다가 help을 붙여볼게요. Help, 그 다음에 곧장 동사 원형 나오면 돼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Help가 약간 뒤에 원래 이제 help to ease the pain. To가 원래 들어가 되는데 to 없이 쓰는 게 현대 영어에서 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요렇게 갑니다. 들어볼게요.
1: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0: 자, 침을 맞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Get acupuncture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묶으면 돼요. 요거를 동명사로 잡아볼까요? 침을 맞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Getting 해야 되죠? 동명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Can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Can과 could가 이런 경우는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둘 다 가능성이에요. 이런 경우는 can이, could가 can의 과거형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그냥 비슷한 조동사예요. Getting acupuncture could ease the pain 해도 되고, Getting acupuncture can ease the pain 해가지고 여러분이 can을 넣어도 could 넣어도 되는데 help까지 넣어서 해보세요. 그럼 동사 3개가 연달아 나오는 겁니다. could help ease the pain, could help ease the pain, can help ease the pain. 이렇게 동사 3개가 덩어리를 붙는 클러스터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0: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척추지압사라는 말이 있어요. Chiropractor, chiropractor. 요거 뭐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척추지압사 요 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 있죠. 허리가 아플 때 자세 교정 이런 거. Chiropractor. 들어만 볼게요. Chiropractor.
1: Chiropractor. Chiropractor.
0: 그래서 이렇게 척추지압술을 chiropractic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hiropractic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물리치료는 아시다시피 physical therapy라고 합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 physical therapy. 자, 이것도 받는 거니까 치료 쪽은 전부 다 get이에요.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자, 도수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0: 자, 이렇게 그 물리치료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도저히 이렇게 안 돼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수술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경우 많습니다. Get surgery or undergo surgery. 자, 이것도 이제 수술을 받다 쪽이 get이 기본적으로 쓰이는데, 수술 받다에 또 특이하게 많이 쓰이는 동사가 undergo. 강세 뒤에 주시고, 수술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들어볼게요.
1: Get surgery. Undergo surgery. Get surgery. Undergo surgery.
0: 오케이, 문장이 나옵니다. 물리치료를 몇 번 받고 나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자, 요 말 만들어 볼게요. 물리치료 몇 번 받고 조금 나아졌다. 자, 그럼 I felt better. 간단하죠, 이 부분은? 나 좀 나아졌어. 그러면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몇 번 여기다 넣어줬죠? After, 뭐한 후에.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자, 들어볼게요.
1: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0: 자, 정리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허리 치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통증 치료를 받다죠?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요거 기억하시고 들어볼게요.
1: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0: 완화에 도움이 되다. Help ease the pain. Help과 ease를 붙이면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1: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0: 마지막으로 물리치료 받다 get physical therapy 들어봅니다.
1: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허리 치료 주제의 중요한 표현들 정리 잘 해봤습니다. 방송 놓치셨으면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 와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있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살짝 짜증이 났거나 혹은 아,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을 그만해요 라는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뭘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op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 ing를 얘기를 하시면은요, 그 행동 계속하는 거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stop ing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펜을 딱딱딱딱 거리니까 아, 펜 딸깍거리는 거 좀 그만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stop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뭘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세요 라는 명령을 얘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동사만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멈춰! 라는 얘기가 바로 stop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사만 얘기를 하시면은요, 바로 명령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stop이라는 동사로 멈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여러분이 ing를 붙여주시면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top 뒤에 동사를 ing로 넣는다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 좀 징징거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징징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징징거리다, 칭얼거리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는 거는요, cry입니다. 근데 찡찡거리는 거는요, 바로 whin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top whin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그만 좀 징징거려, 그만 좀 칭얼거리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whining. 한 번만 더. 시작. Stop whining. 여러분이 don't와 stop의 차이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셔야 되겠죠. stop이라는 거는 계속 뭔가를 하니까 그걸 하는 걸 멈춰 라는 의미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top whining. 아, 징징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라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너 왜 그래? 한숨 좀 그만 쉬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한숨 쉬다 라는 거는요, sig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만 좀 한숨 쉬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바로 stop sigh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sighing. 한 번만 더. 시작. Stop sighing 해서 이번에는 한숨 쉬는 거 아, 이제 좀 그만 좀 해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펜 그만 좀 딸깍거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딸깍딸깍딸깍거리면은 그쵸? 가끔씩 여러분이 짜증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럴 때 아, 그거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딸깍거리다라는 거를요, 영어에서는 클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stop clicking your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펜 딸깍거리는 거 그만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clicking your pen. 한 번만 더. 시작. Stop clicking your pen. 해서 이번엔 펜 딸깍거리는 거 좀 그만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다리 떠는 거 좀 그만해. 야, 너 다리 좀 그만 떨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떠는 거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동사 바로 shake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top shaking your leg. 다리 하나만 떨 때는 leg고 두 다리를 막 이렇게 떨면은 그쵸? legs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리를 많이 떨어봐서 아는데요, 대개는 한 다리만 많이 떨어요. 그래서 stop shaking your le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shaking your leg. 한 번만 더. 시작. Stop shaking your leg. 해서 야, 너 다리 떠는 거 좀 그만해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don'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렇죠? 하지마

0: 의미라면 그만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stop ing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만해라 라는 거를 우리가 네 가지의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top whining. Stop whining. Stop sighing. Stop sighing. Stop clicking your pen. Stop clicking your pen. Stop shaking your leg. Stop shaking your le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징징거리는 것 좀 그만해. 그만 좀 칭얼거려. 라는 거를 stop whining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뭐를 말씀드리죠? 그쵸? 징징거리지 마. 징징거리면 안 돼. 라는 의미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 stop보다는 don't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on't로 얘기를 할 때는 그 뒤에 동사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stop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뒤에 ing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혹은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동사로 얘기를 하고요. 계속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짜증이 나거나 혹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때 그걸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top ing로 얘기를 하시면 그거 두 가지 의미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Don't whine. 징징거리면 안 돼.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n't whine. 한 번만 더. 시작. Don't whine. 징징거리면 안 돼. 라는 문장을 통해서 don't 동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니까 stop ing와 구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펜 딸깍거리는 것 좀 그만하세요. 라는 문장. Stop clicking your pen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stop clicking your pen, stop, 하지마 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공손하게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펜 좀 딸깍거리는 거 그만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please stop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펜 딸깍거리는 거 그거 좀 그만해주면 안 될까? 라는 조금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해서 여러분이

아, 그거 좀 해주면 안 될까라는 부탁이 되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계속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만하세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쵸? Stop ing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었고, don't로 얘기를 할 때랑 stop으로 얘기를 할 때의 어감 차이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누구든 다시 해볼 수 있다는 의미의 try again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을 또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하루에 뭐 두 끼건 세 끼건 three nutritious and square meals, 그렇죠? 영양가 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10분 동안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 first step is your challenge, 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문장 하나 보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내가 화났을 때 너한테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굉장히 길지만 딱 하나만 잡아놓는다면 미안하다. 뭐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I'm sorry. 그렇죠? 예, 그런데 for나 뒤에 about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예들과 함께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하면서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Okay, let's try it out. Okay, step one.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되게 심플하잖아요. 미안해. I'm sorry.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가 지연되어서 난장판이라서 혼란이 있어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for하고 about 중에 뭐가 쓰일까요? 일단은 지연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에 늦은 게 아니고 어떻게 벌어질 사건이나 행사가, 그렇죠, 시간 때문에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그걸 dela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m sorry for the del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D-E-L-A-Y. 내가 늦은 거면 I'm sorry for being late. 그때는 늦은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난장판이라서 미안해. 그러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즐겁게 행복을 쌓아갈 시간도 부족한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뭐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태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와 만족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change your attitude. 한번 태도를 바꿔보시고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난장판이라서 미안해. 실제 그 상황을 넣어보세요. 그죠? 그러면 I'm sorry for 뒤에 난장판이 뭐예요? M-E-S-S죠. 그래서 I'm sorry for the mess.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저지른 혹은 나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과할 때는 보통 for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about을 씁니다. confusion이라고 해서요.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보세요.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그렇죠? 이렇게 about을 쓰는 이유는 about은 뭇뭇에 대해서잖아요. 이것저것. 그 느낌이 내가 그 상황을 유발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그런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불편하게 해드려서 inconvenience, inconvenience. 아시겠죠? 그래서 I'm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confusion, inconvenience. 일부러 여러분, 맨 처음에 나왔던 일강보다 굉장히 지금 단어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아마 눈치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나온 거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자, 두 가지, sorry for, sorry about. 제가 먼저 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지연돼서 미안합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for the delay. 늦어진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거 죄송해요. 여기 보지 마시고 저 보면서 머릿속으로 난장판 떠올려 보세요. Your turn. 그쵸. I'm sorry for the mess. 그쵸. M-E-S-S.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뭣뭣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자,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맨 마지막으로 불편을 드려서 어떡하죠? 죄송해요.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늘려볼 겁니다. Step by step. Okay? Step 2.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나는 지금 생각해. 그럼 앞에 나왔던 I'm sorry. 뒤에 for가 나왔죠. 왜? 내가 했던 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니까 이때는 about보다 당연히 for가 어울립니다. 내가 했던 말이 뭐예요? What I said. 그쵸? 그래서 what I said. 물론 my words라고 해도 되지만, 그쵸? 그래서 I'm sorry for what I said. 근데 내가 화가 났을 땐 뭐죠? When I'm angry는 지금 화난 거고요. 화가 났을 때니까 when I was angry. 자, 보세요.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hungry. 아니면 angry. 다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when I was angry, when I was hungry. 그러면 되게 빵 터질지도 몰라요. 웃겨서. 그죠? 자, 그 다음. 그가 너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 그러면, I'm sorry for.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까 했던 말은 what I said. 그가 했던 행동은 what he did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해서 결과가 지금 피해가 나왔다. What he has done. What he has done. He has를 줄여서 his라고도 씁니다. He is의 줄임말이 될 수도 있지만 문맥상 당연히 he has done이죠. 자, 그다음에 너한테 했다. To you. I'm sorry for what he has done to you. 내가 대신 사과할게. 유감스러운 일이야. 됐죠? 자, 그리고 어제 일어났던 일은 유감이야. 보세요. 내가 그 일을 발생시키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그때는 about이 어울릴 겁니다. I'm sorry. About, 그러면 뭐예요? 일어났던 일, what happened? 같은 구조죠? What happened? 언제요? Yesterday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I'm sorry, but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유감이네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표현 두번더 마무리해 보세요. Try it again.

Okay, let's wrap it up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 반응은 뭐예요? 야, 그때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 평소에 내가 아니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안하다.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angry. 그랬더니 야, 너 내 자신이 아니었어.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니었다. You weren't yourself. 난 내 자신이 지금 아니야. I'm not myself. 이 표현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wanna repeat this program and these expressions again, you know where to go. Visit our website here.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위에 함께 많이 나눠서 네, 좋은 기운 계속 업업 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계속해서 현재 완료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곧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I have seen the Mona Lisa in person. 제가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자자 여기에 먼저 쓰인 현재 완료형만 살펴보자면 have seen 이 부분이구나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재 완료형 공부하면서 현재 완료형에는 총 4가지의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오늘 참고로 그 용법 2가지를 더 공부할 텐데 오늘 강의까지 모두 들으신 후에 이 문장이 4가지 용법 중에 무엇으로 써 쓰여진 것인지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습인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 중요합니다. 왜? 예, 기억할 게 좀 많거든요. 자자 해서 현재 완료에 대한 생김새와 특징 한 번만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have 또는 has가 쓰인 다음에 과거분사가 딱 붙어주면 현재 완료형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have와 has는 이런 식으로 apostrophe와 함께 줄여서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읽다가 이런 친구 만나면 그리고 그 뒤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아, 이거 현재 완료형이네 라고 이렇게 알아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얘는 또 뭐래? 아,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현재 완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을 쓴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과거 시제,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의 어떤 그 역할들이 조금 더 쉽게 머릿속에 구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현재 완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보다 보면 그냥 과거 시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것과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건데 분명히 그 역할의 차이가 있으니까 비록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비슷하더라도 또는 아예 같더라도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형의 해석이 아 그래도 진짜 이 문장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같은 건 아니라는 점 잊지 않아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완료형의 나머지 두 개 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결과적 용법입니다. 참고로 뭐 결과적 용법 이 용법의 이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뉘앙스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 용법이라는 거 결국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걸 이제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 일의 결과가 어떤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결과적 용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험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내가 뭔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런 거를 또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를 갖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그것을 경험적 용법으로서 현재 완료를 사용했구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각각의 용법들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만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 바로 이거예요. forget. 뜻 알고 있죠?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동사는요, travel입니다. 뜻은 여행하다 정도가 되는데, 자, 이 두 개의 동사 가지고 예문들을 만들 텐데, 먼저 과거 시제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 만들면서 그 차이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이렇게 적혀 있죠? I forgot my password. 해석해 보자면 나는 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가 쓰였죠.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과거에 네가 까먹었는데 지금은? 이라고 질문을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뭐 비밀번호를 찾았는지 새로 만들었는지 뭐 전혀 아무런 정보가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현재 완료로 살짝 바꿔주면, 그래서 I've forgotten my password 라고 말하면, 비록 우리말 해석은 과거 시제일 때랑 크게 차이가 없지만 나는 내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라고 물어보면, 아, 지금도 몰라. 과거에 내가 그 까먹었던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까먹었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제 비밀번호를 몰라요. 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결과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문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문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Nick traveled overseas. 닉이 여행했다는 거죠. Overseas, 해외로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뭐 닉은 해외여행했어요 정도의 뜻으로서, 자, 이거는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단순하게 묘사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여행했네,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완료로 살짝 바꿔주면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Nick has traveled overseas.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경험을 조금 살렸다 봐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닉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과거 묘사, 지금 여기서는 경험을 묘사했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구나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두 가지 용법 함께 살펴봤어요.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헬렌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 헬렌으로 시작하면 되겠고, 자, 여기 찾았어요 라는 거, 저 그냥 과거 시제 써서 found 하지 않고 현재 완료 써서 has found 라고 할 거예요. 왜? 직장을 찾았고 지금도 그 직장을 다녀요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과거의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has found, 현재 완료형이 맞겠죠. 그렇죠? 해서 Helen has found a new job. 이렇게 이 문장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len has found a new job.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리는 몇몇의 유명 인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느낌 오세요? 뭐뭐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말하고자 하면 현재 완료가 딱인 거예요. 자, 주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Lori. 발음이 어렵죠? Lori. 자, 그리고 만난 적이 있답니다. 현재 완료니까 has met. Lori has met.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누굴 만난 거예요? 적어주면 되죠? A few celebrities. 라고 문장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Lori has met a few celebrities.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까지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have seen the Mona Lisa in person.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모나리자를 직접 in person 본 적이 있습니다. have seen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따져보자면 현재 완료형의 경험적 용법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재 완료형의 네 가지 용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완료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 요런 뉘앙스들을 현재 완료가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 한번 살펴보는 것이 현재 완료가 그래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니 현재 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용법들 그리고 뭐 특징들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r의 김승규였습니다.

too. I think I feel my heart racing a little bit. That was the point of the workout. So that's perfect, right? 심장이 조금 뛰는 게 느껴져요. 그게 사실 오늘 한 운동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었거든요. 혈액순환 아주 잘 되는 자세니까 재밌게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어 표현, 우리 disappointing 그리고 disappointed 차이점 공부해 봤어요. disappointing 하면 무언가가 실망스러운 거지만 disappointed 하면은 내가 실망했다. 약간 boring하고 bored 개념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Bye. Have the best day ever.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BBS 평화영화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화.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 추억,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주인데요. 자, childhood memories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fun to compare childhood memories.
0: Which is true, I think.
1: It's very true. It's 네. like, did you experience this or that?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compare, 비교하는 건 fun, 재미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Mm-hmm. 오늘 주인공은 누구죠?
1: We have Kayla, who is from the USA.
0: 네, 그럼 Kayla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Kayla 씨, 나와주세요.
2: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0: 네,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So Kayla said,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0: Sharing, 아까는 이제 comparing, compare만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여기서는 sharing까지 추가되었습니다. Share 하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데
1: You want to share these cards?
0: No, I don't really need to because okay. mine are better, although they are identical.
1: Well, let me share a story with you.
0: 네. Yesterday? 이런 형태. That's it, that's enough. okay. 이런 형태.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Share는 이렇게 물건을 같이 쓰는 거,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share지만 mm-hmm.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share라고 mm-hmm.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라는 건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비교하는 건 is a great way, 좋은 방법입니다. To learn about other people, mm-hmm.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1: Mm.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1: 네.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knit 이렇게 끝나고요. Knit. 네. 그래서 저는 I'm super 여기서는 very
1: extremely
0: quiet. quiet. 그래서 아주 운이 좋아요. To have some great memories. 정말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그런데 언제로부터의 추억이냐 하면은 from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로부터의 추억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운이 좋아요. 그런데
1: She says Although it seems as I'm getting older, I'm starting to forget them more and more, which is not good.
0: 네, although 하면 약간의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Mm-hmm. 좋은데 이런 면도 있지만요 라고 yeah. 뒤에 붙였습니다.
1: It's good, although there's this one problem.
0: 네네, right. 그래서 although it seems 뭐뭐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라는 구조고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seems하고 as가 붙어서 마치 이 두 개가 같이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as I'm getting older 이게 한 덩어리예요. as I'm getting older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I'm starting to forget them 여기서 말한 them은 childhood
1: the memories.
0: memories more and more which is not good.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seems에서 끊고 as I'm getting older를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s to talk with my friends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and compare them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and so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that lived near each other.
1: But yeah,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s
0: 네, 여기에서 but yeah, 뭐 그런데 이런 거 빼고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앞에 나왔던 것은 talk about이었잖아요. Mm-hmm. 동사만 do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yeah. is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are도 되고 is도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Mm-hmm.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는 뭐라고요?
1: It is To talk with my friends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and compare them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0: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talk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and compare them, 그리고 그걸 비교하는 거, mm-hmm. 비교하는 게 재밌대요.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Mm-hmm. 어린 시절 추억들이 정말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Mm-hmm.
1: How are they different? She says,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and so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that lived near each other.
0: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Mm-hmm. And so, 이건 한마디로 그냥 so. 그래서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아이들의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Mm-hmm. 서로 같이 어울려 노는. Mm-hmm. That lived near each other. 서로 가까이 살고 있는, 같은 동네에 살고 mm-hmm. 있는 친구들이 어울려 놀았다는 이야기죠.
1: So what did they used to do?
2: We would ride bikes and build tree forts and, you know, go dirt biking and just all this outdoor activity because we pretty much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1: And we would ride bikes and build tree forts and, you know, go dirt biking and just all this outdoor activity.
0: 네, 마지막 부분 보시면 all this outdoor activity라고 했습니다. activity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activities라고 해도 돼요. Mm-hmm. 활동들. 그런데 yeah. 그냥 활동이 여러 개여도 활동 전체, yeah. 활동의 양을 가리킬 때
1: There's a lot 또, of activity around here.
0: 네네. 그래서 불가산, 새지 않는 명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이것도 all these outdoor activities라고 했어도 맞는 말이고요. Mm-hmm. all this outdoor activity 해도 맞는 말입니다. 둘 중에
1: That's right.
0: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activity 또는 activities는 뭐냐면 뭘 하고 있냐면 we would ride bikes, 자전거 타고 build tree
1: forts.
0: 네.
1: fort.
0: fort는 어원을 보면 강화하다 하는 그 fortify
1: make it strong.
0: 네. 강하게 만들다라는 것에서 왔는데 fort 그래서 요새인데요. tree fort는 나무 요새라고 하기보다 그냥 나무 위에 지은 그 집을 말해요.
1: It's a tree house.
0: Yeah.
1: But children like to be dramatic and call it a fort.
0: 네. Tree fort 한번 인터넷으로 이미지 검색, 사진 검색 해보시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나무 위에 지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집 그런 것들이 딱 나올 거예요. Mm-hmm.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으로 go dirt biking 이라고 mm-hmm. 했어요. Dirt biking은
1: dirt biking.
0: 네. dirt니까 물론 더러운 거나 흙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dirt biking은 비포장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
1: Yeah. So it's like it's a dirt bike with the big yeah. wheels that you can drive like all through the woods.
0: 네, 타이어가 굉장히 두꺼운 게 있어요.
1: Yeah, 그리고, and you ride it through like the mud on days after it rains.
0: Yeah.
1: It's the best countryside American life.
0: 굉장히 그 오토바이가 그리고 뭐 헬멧이라든지 이런 보호 장비가 굉장히 더러워질 것 같은데.
1: And they have tiny ones for kids too.
0: Yeah.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것도
1: yeah,
0: 있다고
1: they got
0: 해요.
1: Little ones.
0: All right. So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mm-hmm. 딱 지금 봐도 tree fort도 그렇고 ride bikes는 뭐 충분히 도시에서 할 수 있지만 mm-hmm. dirt biking하고 tree fort는 도시에서는 하기 힘든 것들이죠.
1: That's right. 네.
0: 그런데 그 이유는
1: She says because we pretty much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0: Because 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냐면 we pretty much는 거의 almost
1: basically
0: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이랬다.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Mm-hmm. 거의 살다시피 했다. Mm-hmm. lived in nature.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거의 살고 놀았으니까요.
1: Hmm. What about her other friends?
2: But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who would go to the park and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and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1: But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0: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이 부분을 보시면 도시에서 자란 제 친구들이란 뜻인데 Some of my friends 지금 제 친구들 그러니까 케일라 씨의 친구들 모두와 비교를 한 게 아니니까 mm-hmm. Some of라는 거를 습관적으로 붙이게 됩니다 mm-hmm. 친구들 몇몇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mm-hmm. 발음이 Some of my friends라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mm-hmm.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Some
1: of my friends
0: 다시
1: Some of my friends
0: Some of friends
1: Some of my friends
0: 이렇게 됩니다 Some of my friends
1: Summer.
0: 네. 그런데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도시에서 자란 제 몇몇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1: That was really good.
0: Some of my friends.
1: Some of my friends.
0: All right.
1: You sounded like really native.
0: 그런데 비교했을 때.
1: Mm-hmm. She says, who would go to the park and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and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0: 그 친구들은 어떤 거를 어렸을 때 하곤 했냐면 go to the park, 공원 가고 would go to these big
1: shopping malls.
0: 큰 쇼핑몰 가고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mm-hmm. 푸드코트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던 친구들이죠. Mm-hmm. 그런데 그러면 이들과 비교했을 때 앞에 말했던 거는
1: It's different, right? Mm-hmm. So she says, it'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0: 방금 그 메간 선생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원래는 it'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Mm-hmm. 이게 이제 it is가 더 완전한 문장이 될 거예요.
1: All right.
0: 네, 그런데 케일라 씨의 지금 발음은 is a.
1: That's 앞에, true.
0: 앞에 뭔가 주어가 이미 나온 것처럼 이야기가 됐습니다. is a. 그러니까
1: That's true.
0: something compared to 말한 다음에 is a. 이걸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구조는 it's가 있으면 더 좋죠.
1: 그래서, I said that.
0: Yeah. Mm-hmm. You made it perfect. You made it complete. 완전히 다른 어린 시절 추억이에요.
1: All right.
0: 자연과 도시.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it's always fun to compare and share and learn about people and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and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1: So it's always fun to compare and share and learn about people.
0: 그래서 it's always fun, 항상 재미있습니다. To compare and share, 비교하고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여기서는 그 compare하고 share 뒤에 뭘 비교하는지는 아까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뺐어요. Yeah. 생략을 했고 and learn about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건 알게 되는 건 항상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1: mm-hmm. and lastly and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and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0: 관점이나 시각을
1: perspective.
0: I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yours.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1: you do? 네, well, you literally do because you're sitting over there.
0: 그렇죠. 네. 물론 이 지금 앉은 자리, 지금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것도 perspective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perspective는 그런 여기서는 perspective on life까지 엮어서 인생관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인생을 보는 시각, 눈,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Who they are는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리키는 굳어진 mm-hmm. 표현인데 Who I am 하면 지금 나는 누구인가
1: mm-hmm. Who we are
0: 네, Who they are 그래서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mm-hmm.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Learn about 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mm-hmm. 앞에 나왔던 그리고 their perspective on life.

0: The forgetful sibling me is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with my sister to make sure I didn't fabricate them. At our B&B in Canada, another guest and I compared childhood memories of a hurricane hitting New York City in 1960.
1: 네, 첫 번째 포스팅부터 볼게요.
0: Jeej said,
1: The forgetful sibling. Sibling이라는 것은 형제자매를 가리키고, forgetful은 뭐 건망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
0: Yep, 네. You're a forgetful person.
1: 네, 그래서 뭔가 잘 잊어버리는 그 형제자매인, 즉 나는
0: 네.
1: is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with my sister. 뭐 언니가 될 때인지 아니면 누나가 될 수도 있겠고 아 여기서는 여자분이니까 언니나 여동생이겠네요. 그래서 비교를 한대요. To make sure I didn't fabricate them. 여기서 childhood memories가 them인데 fabricate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
0: Yeah, 그래서 you make up something. You fabricate a lie.
1: 거짓말을 지어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한 거 맞지? 라고 지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언니 또는 여동생과 비교를 한다고 하고요.
0: All right. And Lou says
1: At our B&B, B&B는 bed and breakfast.
0: Bed and breakfast.
1: 네,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아침 식사도 주고. In Canada, 캐나다에 있는 어떤 bed and breakfast에서 Another guest and I, 다른 어떤 손님과 저는 compared childhood memories, 어린 시절의 기억, 추억을 비교했습니다. Of a hurricane hitting New York City in 1960. 1960년에 이제 허리케인이 왔었던 그 추억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때도 이러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0: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we're going to have to end our show, but just for today, of course.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next time.

welcome to my kitchen. 네, 올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배고파요? 좋아요. 우리 오늘은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What are we making? It's a surprise. 네, 오늘은 surprise sandwich 먹어볼 거예요. We're going to make a surprise sandwich today.

0: to dressing. Pizza cheese, yes, cheese, mozzarella cheese, 달기장, strawberry jam, and dried parsley. 콘 파슬리 있어요. Now, let's cook. First, we need to cut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먼저 luncheon meat 잘라야 돼요. We need two slices. There we go. Let's cut one slice. 네, 한 조각. And one more, like this. 네, 우리 두 조각만 필요해요. 이제 우리 프라이팬에 넣을 수 있어요. So now we fry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luncheon meat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거예요. 네, 올리브 기름 조금 넣을 거예요. 이거 중불이요. Medium heat. And we put in our luncheon meat. 네, 우리 luncheon meat 프라이팬에서 넣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야 돼. 그 다음 우리 한번 뒤집을 거예요. We have to wait. 하지만 벌써 옆에 보글보글 시작했어요. 와! They look good. 조금 더 기다려요. 솔직히 저는 진짜 고기 맛 좋지만 우리 세상 위해서 앞으로 콩고기 많이 먹어봐야 돼요. Let's turn it over. 오호! 색깔이 시작했어요. Look at the color. 이 색깔 얼마나 이뻐요. 이 샘에진 진짜 맛있게 나올 거예요. Okay, they're ready. Let's take them out. 와, 색깔 보세요. 다 됐어요. Okay, now it's time to make our sandwich. 이제 surprise sandwich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So we put on some honey mustard dressing. Let's put a little more here and here. If you don't have honey grain mustard, well, 그냥 mustard 써도 돼요. We put strawberry jam on this side. 우리 달기잼 이렇게 spreading 할 거예요. 아따따따 달기잼 너무 좋아요. 달기잼 좋지만 다른 잼 넣어도 돼요. 블루베리 잼, 살구잼, 레스베리 잼 다 괜찮아요. 아니면 조금 더 고소한 음식 만들고 싶을 때 케첩도 넣어도 돼요. 아니면 마요네즈 이런 소스들도 다 괜찮아요. What's next? On top of the honey mustard, we can put sliced cheese. So let's open our sliced cheese. And we put one slice like this. 한 조금. And one more. And fold. And one slice like this. More cheese. I love cheese. 진짜 치즈 좋아요. Why don't we ask the chef? Chef님!
1: Hello, I'm Chef Robin. 조선시대에도 치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지만 왕족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치즈는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Cheese has a lot of protein. So, let's cook together.
0: Now, we need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식물성 luncheon meat 넣을 거예요. One piece like this. 그리고 하나, 여기. One more thing, more cheese. 네, 우리 pizza cheese도 필요해요. Let's sprinkle pizza cheese on the luncheon meat. 우리 luncheon meat 위에 pizza cheese 이렇게 뿌려요. And now we close the sandwich. We put this slice on top. 이 위에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 만들었어요. Push down. 살짝 눌러요. We're going to put this around the sandwich with breadcrumbs. 빵가루 같이. This is the surprise. So first we crack the egg. And now we mix. Keep mixing round. We mix the yolk and the white. 네. 흰자하고 노른자 이렇게 믹싱 하는 거예요. 우리 흰자 노른자 채 걸러요. So, we put it through the sieve like this. 이렇게 조금씩 달걀물만 넣는 거예요. 이런 샌드위치 잘못했을 때 한 접근 흰자, 한 접근 노른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샌드위치 여기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조심해야 해요. 한 접만 달걀물 안 돼. 전체 위, 아래, 위, 위, 아래, 옆도 다 달걀물 넣어야 돼요. 이제

0: 한 가루 위에 놓으세요.
1: Okay. And into the breadcrumbs.
0: 반 가루 이렇게. 반 가루 저렇게. 반 가루 위에요. 반 가루 옆으로. Turning 하고 위에도 놓고 위에도 놓고. Put them on top like this. 옆으로도 위로도 뒤집어요. More on top like this. Haha. Look at that.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쁘다. This is our surprise sandwich. Let's put the surprise sandwich on the tray. 우리 샌드위치 트레이 위에 놓을 거예요. And we put the tray in the air fryer. Now we cook. 160 for 8 to 10 minutes. 우리 160도 8분 10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우리 에어프라이어 때문에 뜨거워요. 그래서 이런 장갑 같은 거 써야 돼요. Let's open it up.

0: We're gonna make two triangles. 우리 삼각형 두 개 만들어 볼 거예요. 손 조심해요.
1: Hear that crack, crack, crack, crack.
0: Two more ingredients. One, powdered sugar. 우리 sugar powder 이렇게
1: tap tap tap tap tap.
0: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눈처럼 like snow falling tap tap tap tap tap. And dried parsley. 우리 콘 파슬리 두 개. 콘 파슬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Our surprise sandwich is finished. 네, 우리 surprise sandwich이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이스트. 맛보기 시간. 맛있는 surprise sandwich. 스윗, savory, salty. 살짝 매워요, 머스터드 때문에요. 이 맛들이 다 섞여서 햄 샌드위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urprise sandwich. We made a surprise sandwich. 네, 우리 surprise sandwich 만들었어요. 다음번은 또 surprise 아니면 아주 익숙한 요리도 할 수도 있어요.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See you next time. Bye-bye.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규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책 한 권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 성취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성취감이 또 다른 책을 읽고 더 많은 단어와 문장을 접할 수 있게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 성취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의 바로 그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을 끝내는 날이 왔네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use 관련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0: 출제가 됩니다. 내신 시험에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Samuel used his father's dive knife to saw away the net from the giant squid. I'm sorry, he said. We thought you were guarding the treasure. We didn't know that you were a mother.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a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a dinner plate.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With the last of the net cut,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
0: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뭔가 약간 감동적인 그런 포인트로 끝날 것 같은 추측을 해봅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그렇죠. 이제 이 난파산에서 금은 보화를 얻었으니 끌고 가야 되겠죠. 두 남자가 hauled away, haul이라는 것은 끌다라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것이죠. 이거 가져가야지. 이 끌면서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금을 얻었으니까요. 가지고 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끌고 가는 것이죠. The golden treasure, 그 황금 보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Samuel used his father's dive knife to saw away the net from the giant squid라고 되어 있네요. 사무엘은 used,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use라는 것은 사용하다. ed가 붙어 있으니까 사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다이빙 칼을, 이 잠수 칼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aw away. saw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다, 보았다라고 할 때 그것도 saw죠. see의 과거형도 saw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바로 자르다. 주로 톱으로 자르다인데 지금 여기서는 칼입니다. 칼로 자르다. 그래서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르기 위해서. 무엇을 자르냐면 그물을 자르기 위해서. 어디 있는 그물을 자르냐면 from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로부터. 지금 거대 오징어가 그물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잘라주는 거죠. 아, 오징어를 다시 풀어줄 생각입니다. 왜 풀어주냐 하면 우리 최근에 나왔었죠. 이 책에 바로 직전에 보면은 이 거대 오징어는 엄마였잖아요.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잠수부들에게 공격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물을 자르기 위해서 잠수 칼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전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use와 관련된 표현인데요. 이 use와 관련된 표현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포인트로 나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꼭 알아야 하는 use 관련 표현입니다. 이 use와 관련된 표현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의미도 다르고 문법적으로도 살짝씩 다른 포인트가 있답니다.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개 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used the computer yesterday. 그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본적으로 use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그녀는 사용했습니다. 어떤 걸 사용했냐면 a computer yesterday, 어제 컴퓨터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 두 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I'm used to spicy food. He used to live in Busan.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used 다음에 to가 둘 다 붙어있죠. 근데 여기에는 spicy food가 나왔고 여기는 live라는 동사처럼 생긴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에서 분명히 한 번쯤은 이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I am used to spicy food라고 하면은 여기서 be used to죠. be used to는 익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는 평소에 실제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 마라탕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매운 음식 마라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라면 같은 것도 보면 약간 매운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매운 뭐 갈비라든가 매운 찜닭이라든가 이런 것들 즐겨 먹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매운 음식에 좀 익숙한 편이거든요. 이럴 때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것이죠. I'm used to spicy food. 나는 매운 음식에, 맞죠? 스파이시, 매운 음식에 익숙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 익숙한가? 바로 여기 있는 스파이시 푸드, 매운 음식에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 to이고요. 여기 뒤에는 명사만 옵니다. I'm used to 어디에 익숙한데? 매운 음식에 익숙해. 그래서 매운 음식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축구하는 것에 혹은 뭔가 하는 것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이렇게 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Be used to 명사는 뭐뭐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He used to live in 부산. 그는 부산에서 살곤 했다. 과거에 부산에서 살곤 했다.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부산에 안 살아 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he used to live in 부산이라고 하면 과거에 부산에서 살았는데 과거에는 그땐 그렇게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used to 같은 to처럼 보여도 여기 있는 to live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live를 보면 아시다시피 to 부정사입니다.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to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온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형태의 차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뭔가 하는 거에 익숙해. 여기 to 다음에 동사를 적어 놓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spicy food처럼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은근히 지금 여기 있는 used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것과 헷갈려서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점. 그럼 앞에 be used to가 있는지 be 동사가 있는지 이 내용상 뭐뭐에 익숙하니 맞는지 그걸 확인하면 아 여기에는 동사가 오면 안 되고 명사가 와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소 몇 점은 세이브해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I'm sorry, he said.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거대 오징어. 그 익숙하고 used to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거대 오징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라고 사무엘이 거대 오징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We thought you were guarding the treasure. 우리는 생각했어. 네가, 즉 거대 오징어 너가 지킨다고,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그 보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를 공격한 거야. 근데 아니었네. 너는 엄마였네. 우리가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We didn't know that you were a mother. 우리는 몰랐어. 무엇을 몰랐냐면 네가 엄마인지 몰랐어 라고 지금 이렇게 사과를 하네요. 그렇죠. 동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표현하는 이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a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the dinner plate 이라고 되어 있죠. The Kraken. Kraken이라고 하면 전설의 괴물인데 여기서는 거대 오징어를 의미하겠죠. 거대 오징어는 단지 보았습니다. 단지 다시 보았습니다. 그를 다시 보았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기 있는 그는 바로 사무엘이 되겠죠. 사무엘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With a single massive eye. 이 하나의 거대한, massive라는 것은 거대한이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눈은 어떤 눈이었냐면 the size of a dinner plate. 이 저녁 식사 접시의 크기만한 아주 거대한 눈으로 사무엘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쳐다보았다는 것이 되겠죠.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느끼는 것이죠.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사무엘이 느끼는 거 아는 거예요. The creature. 맞죠?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The creature. Creature이라고 하면 바로 괴물이 되겠죠. 이 괴물. 즉 여기서는 괴물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바로 그 거대 오징어입니다. 그 거대 오징어, 그 괴물이 이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해했냐면 his apology.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무언가를 이해했다라고 했죠. 그가 이제 방금 뭐 했습니까? 이 직전 슬라이드에서 나왔었죠. His apology. 바로 그의 사과입니다. 그의 사과를 이해했다라는 것을 사무엘만 느끼는 거죠. 아, 왠지 이 오징어가 나를 이해했는 것 같아. 뭔가 눈빛이 이해, 나는 널 이해했어. 오케이, 괜찮아. 보물 때문이었구나. 너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어. 이렇게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그걸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1: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Samuel used his father's dive knife to saw away the net from the giant squid. I'm sorry, he said. We thought you were guarding the treasure. We didn't know that you were a mother.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a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a dinner plate.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0: 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요? With the last of the net cut,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이라고 되어 있네요. With the last, 마지막이죠. 뭐의 마지막과 함께 the net cut, 그 그물 자르는 거에 마지막과 함께, 즉 그물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 그 거대 오징어가 걸려 있었던 그 그물의 마지막 부분을 잘라주고 난 다음에가 되겠죠.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그 괴물은, 여기서 그 괴물은 바로 거대 오징어겠죠. 거대 오징어는 took one final look,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는 것이 되겠죠. 무엇을 쳐다보았냐면 사무엘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무엘을 쳐다봤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그 난파선 안으로 다시 수영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헤엄쳐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한번 봤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그녀는, 여기서 she는 거대 오징어입니다. 거대 오징어는 ignored. ignored이라는 것은 무시했습니다.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The divers, 잠수부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보물들은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다라는 것은 깔보고 이런 무시가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요. 자기 알만 지키면 되니까요.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이라고 되어 있네요. Content는 바로 만족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무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잠수부와 그들의 보물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뭐 하면서? 만족하면서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그렇죠. 그들의 그녀의 새끼들과 그 다음에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보물들과 잠수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되겠죠. 어디 있는? In the watery deep. Watery 하면 물속의, 물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그녀의 알들이 되겠죠. 그녀의 새끼들과 그 다음에 그녀의 집으로 만족해서 돌아가면서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네요. 결국은 서로서로 윈윈이네요. 맞죠? 이 거대 오징어도 해피하게 집으로 돌아갔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무엘의 삼촌과 아버지와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다른 잠수부도 있었겠죠. 모두 다 해피하게 엔딩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나 재밌게 저도 책을 읽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읽었길 바랍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With the last of the net cut,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Hull. Hull.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Massive. Massive.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a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a dinner plate. Apology. Apology. I'm sorry, he said, with an apology in his eyes. Creature. Creature.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Content. Content.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saw라는 단어인데요. 이 saw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 원래 기본적인 의미에서 좀 더 확장해서 어떤 단어가 의미를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문, I saw a cat on the roof. 나는 saw a cat. 고양이를 saw 했답니다. On the roof.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를 saw.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saw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se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saw 말고도 또 다른 의미의 완전히 다른 saw가 있다는 사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is saw is very sharp. 이 saw는 맞죠? 이 여기서 saw라는 거, this saw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saw는 saw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saw라는 것은 매우 날카롭다.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saw는 물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saw라는 것은 톱을 의미합니다. 쓱싹쓱싹 우리가 흔히 나무를 많이 자르죠. 톱으로요. 그래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이 톱이 매우 날카롭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He sawed the wood in half가 되겠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sawed 했답니다. What을 sawed 했습니까? The wood, 나무를 반으로 sawed 했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aw, 톱에 관련된 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톱이 나무를 자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sawed 했다. 즉, 잘랐다가 되겠죠. ed가 붙어있네요. 톱으로 자르다 혹은 그냥 자르다도 되고요. 톱으로 자르다로 흔히 사용이 됩니다. 나무를 반으로 잘랐다가 되겠죠. 그래서 saw라는 게 원형 동사이고 그거의 과거형이 바로 sawed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톱으로 자르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어떤 품사가 되고 또 다른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꼭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말고 이해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모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을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배경 지식이 있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책은 훨씬 더 잘 읽히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게 될 Aesop's Fables, 이솝우화죠.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또 다르구나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Get을 이렇게도 써보세요를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으면서 책을 느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It was a warm, sunny summer's day. There was a grasshopper in a field, and he was hopping about, chirping and singing very loudly. Every day he sang

0: Puff! On the ground,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an ant was hard at work.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who looked down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to see what the noise was. Why are you working so hard? You should be resting and enjoying yourself like me, the grasshopper said to the ant.
1: I have to work hard.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the ant replied.
2: 새로운 책이죠.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바로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리 친구들 이야기 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런 우화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나라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고요.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다른 경우가 있답니다. 알고 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와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와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끝부분이 확연히 달랐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를 새롭게 알았답니다. 바로 확인하면서 재밌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It was a warm sunny summer's day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it이라는 것은 날씨나 날짜나 요일이나 시간이나 혹은 밝고 어두운 이런 명암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비인칭 주어라는 it입니다. 그래서 it을 이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거기에 it 주어를 쓰고 딱히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날씨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뜻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There was a grasshopper in a field. 뭐가 있었냐면 there was라고 하면 뭐뭐가 있었다.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뭐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a grasshopper,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In a field. Field는 바로 들판이 되겠죠. 들판에 배짱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배짱이가 펄짝펄짝 뛰어 놀고 있었을까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And he was hopping about, chirping and singing very loudly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는, 여기서 he가 누구냐면 저기 있는 he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grasshopper, 배짱이가 되겠죠. 이 배짱이는 was hopping. hop이라는 것은 펄짝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펄짝펄짝 뛰고 있는데요. about은 바로 이 주변, 이 주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펄짝펄짝 뛰고 있었고요. 배짱이니까 점프력이 좋겠죠. 잘 뛰어다니겠죠. chirping, chirp라는 것은 짹짹거리다. 이 배짱이가 뭐 뭔가 낼 수 있는 입에서의 그 노래가 있겠죠. 뭔가 소리가 있겠죠. 짹짹거리고 있었고요. and singing very loudly, 그리고 매우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Every day he sang, danced, played music, and ate to his heart's content라고 되어 있네요. 매일매일 he sang, 그는 노래를 했고요. 이제 이게 이야기다 보니 배짱이가 노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간 의인화된 거죠.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노래를 불렀고요. 춤을 췄고요. 맞죠? 의인화가 되어 있죠. 의인화라는 게 원래는 동물이나 사물인데 마치 사람이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인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를 했고요. 그 다음 danced, 춤을 췄고요. played music, 그리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played music이라는 것은 노래를 했을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nd ate, 그리고 먹었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먹었냐면 to his heart's content. content라는 게 만족하는 혹은 만족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heart라는 게 심장이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심장이 만족할 때까지, 그의 심장, 그의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먹었다라는 것은 마음껏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합쳐서 아, 마음껏 먹었다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After a morning of singing and dancing, the grasshopper started to feel tired. 그렇죠. 뭐 한 후에? After. 뭔가를 한 후에. A morning. 아침이에요. 한 아침 후에. 어느 날 한 아침을 보낸 후가 되겠죠. 뭐

0: 아침 되도록 뭘 했냐 하면 of singing and dancing.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 아침을 보낸 후에 the grasshopper 이 배짱이는 started to feel tired.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뭐 했으니까? 노래 한참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다음에 춤도 추고 하니까, 아우, 피곤해.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lay back on a leaf, dozing in the sun.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했으면 자야죠. 좀 쉬어야죠. 그래서 he lay back. lay라는 것은 lie의 과거형이 되겠죠. lie가 눕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lay는 누웠다라고 하면 되겠죠. back on a leaf. 이 나뭇잎 하나에다가 등을 기대면서 누웠습니다. dozing in the sun. 저도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네요. 나뭇잎에 제가 누우면 바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뭇잎은 아니지만 어떤 벤치나 의자에 이렇게 한가하게 누워서 이 태양을 따스한 햇살을 느끼면서 뭐 하고 싶습니까? dozing 하고 싶습니다. 우리 PD님 하고 싶으시죠? 맞죠? dozing, doze라는 게 졸다. 꾸벅꾸벅.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진짜 졸려서 조는 게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그래서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졸면서, 맞죠? 졸면서 나뭇잎 위에 이렇게 기대서 누웠습니다. 아, 그렇죠. 상상만 해도 한가한 배짱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On the ground, 땅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배짱이는 나뭇잎 위에서 이렇게 기대서 졸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다 하고 쉬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래 땅을 보니까 On the ground, 땅 위에서는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바로 아래에서. 맞죠? Beneath는 아래에서. Just가 있으니까 바로 아래에서. 누구 바로 아래에서? The sleeping grasshopper. 잠을 자고 있는 배짱이 바로 아래에서 An ant was hard at work. 근데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누가 뭘 하고 있었어요? 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배짱이는 위에서 놀고, 먹고, 이제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개미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둘이는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 그 결과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It was a warm, sunny summer's day. There was a grasshopper in a field, and he was hopping about, chirping and singing very loudly. Every day he sang, danced, played music, and ate to his heart's content. After a morning of singing and dancing, the grasshopper started to feel tired. He lay back on a leaf, dozing in the sun.

0: Love! On the ground,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an ant was hard at work.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who looked down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to see what the noise wa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이 길 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의미를 파악해 나가면 쉽게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의 huffing이라고 하면은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그 다음에 puff라는 것은 헐떡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숨차서 만약에 달리거나 혹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약간 숨이 찰 수 있잖아요. 그걸 puff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씩씩거리고 숨을 헐떡거리는 것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개미가 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것이 awoke. awoke라는 것은 awake의 과거형인데 누군가를 깨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깨웠습니다. 누구를 깨웠냐면 바로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층에서 위층처럼 보이죠. 나뭇잎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배짱이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 배짱이는 무엇을 했냐면 who looked down.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 밑에 누가 있지? 누가 날 깨우는 거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봤다라고 돼 있죠. 뭐로부터?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그의 편안한 쉬고 있는 그 장소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see. 뭔가를 확인하거나 보기 위해서. What the noise was. 그 소음이나 혹은 자신이 깨운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쉬고 있던 이런 편안한 그 장소. 그 장소로부터 아래로 뭐였지? 누가 날 깨우는 거지? 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Why are you working so hard?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0: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배짱이가 개미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You should be resting and enjoying yourself. 너는 뭘 해야 된다고요? 좀 쉬고 즐겨야 해. 라고 권해 줍니다. 누가요? 배짱이가. Like me. 나처럼. 나처럼. 야, 너도 좀 쉬고 좀 즐겨라, 야. 이렇게 배짱이가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e grasshopper said to the ant. 라고 돼 있죠. 배짱이가 개미에게 말했습니다. I have to work hard. 나는 열심히 일해야 돼.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The ant replied. 라고 돼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할 필요가 있어. 맞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I have to work hard. 나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자세한 것들이 나오겠죠. 나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뭐할 필요가 있냐면, get all my food stored. get은 원래 얻다라는 뜻인데, 지금 곧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혹은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요 뒤에 보니까, 모든 나의 음식을 저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저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맞죠. 저장하겠죠. 그래서 이게 store는 저장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get은 뭔가를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혹은 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음식을 저장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그리고 나의 여기서는 집입니다. 둥지가 아니겠죠. 원래 nest가 새에 가면은 둥지가 되는데 작은 곤충들이나 작은 동물들의 집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집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For winter 뭘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요. The ant replied. 개미가 답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더 보기 전에요. 여기 있는 이 get 매우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get을 이렇게도 써보세요를 주제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get은 얻다 할 때만 get을 쓰곤 하는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get이 매우 매우 자주 나온답니다. 중학교 때도 나오고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런 영어책이라든가 많은 교재들에서 get이 이렇게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나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한 번만 알아두면은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him to clean the room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get 과거형은 got이 되겠죠. 여기서 get은 얻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볼까요? I got him. 여기에 제가 밑줄을 쳐드렸죠. got이 시키다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him. 그에게 시켰습니다. 그에게. 나는 그에게 시켰다. 근데 뭘 시켰죠? To clean the room. 아, 방을 청소하라고 그에게 시킨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get 다음에 시킨 대상이 나오고요. 그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나올 수도 있고 시킨 대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야 되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to clean 이런 형태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한두 단어가 다릅니다. I got my computer repaired. 자, 이것도 시키다로 해석해 볼까요? 나는 시켰습니다. 나의 컴퓨터한테 시켰습니다. 고쳐지라고.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 컴퓨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제 컴퓨터가 있어요.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죠? 제 컴퓨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시키죠. 야, 컴퓨터야, 너 스스로 고쳐봐. 이게 됩니까? 이게 아니고 나의 컴퓨터를 어딘가에 수리를 맡기겠죠. 그래서 나는 내 컴퓨터가 수리되도록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my computer이 시키는 대상이 아니고 이 뭔가 내가 뭔가 완료하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겠죠. 그 대상이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got을 썼고 여기에는 고쳐지는 것이니까 repaired, PP 형태를 쓰게 되는 것이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앞에 보니까 him, 이 그라는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to clean을 썼고요. 여기에는 my computer, 나의 컴퓨터가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고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PP 형태를 썼습니다. 그 다음은요. I need to get all my food stored 라고 돼 있죠. 나는 할 필요가 있다. 뭐뭐가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의 모든 음식들을 내 모든 음식한테 시킵니까? 음식에게 시킵니까? 아니면 음식은 저장이 됩니까? 저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stored라는 PP 형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이라는 것은 아,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앞에 있는 이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서 직접 할 때는 to clean, 만약에 뭔가 된다, 뭔가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ed를 붙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who looked down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to see what the noise was.

0: Why are you working so hard? You should be resting and enjoying yourself like me, the grasshopper said to the ant.
1: I have to work hard.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the ant replied.
2: 오늘의 단어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Doze. Grandpa sometimes dozes in his chair after lunch. Lie. He laid back on a leaf, dozing in the sun. Beneath. On the ground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an ant was hard at work. Awake.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Store.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2: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전혀 차이를 못 느끼지 않고 사용하는 그 두 가지 표현입니다. Everyday와 everyday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띄어쓰기 차이인데요.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I study English every day. 자, 여기 있는 every day라는 것은 every는 매일 할 때 매를 의미하고요. day는 날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어 공부를 매일 한다. 그래서 every day는 바로 매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있는 every는 형용사 바로 뒤에 있는 day를 수식해주는 day는 명사가 되겠죠. 그 형용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everyday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these are my everyday shoes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이것들은 나의 매일 신발이 아니고요. 맞죠? 매일 신발이 아니고 everyday가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로 합치면은 명사가 아닙니다. everyday라고 하면 덩어리로는 명사거든요. 근데 이 everyday는 일상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신고 다니는 일상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띄어쓰기 하나로 큰 차이가 있으니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그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요. 그런 배경 지식이 있는 책을 읽으면 자신감도 두 배로 올라가고요. 이해도 두 배로 더 잘 된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이솝과의 개미와 배짱이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서히 위기감이 생기고 있죠. 배짱이는 놀았고 개미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But winter isn't for months, the grasshopper said. Come and play with me.
2: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I have too much to do.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3: I don't want to work.

0: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
1: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계속 놀고 있었고요. 그 다음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끝났는데요. 그 다음 내용은 어떨지요? But winter is in 4 months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Grasshopper said. 배짱이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겨울은 isn't, 아니야, 몇 달 동안 아니야 라는 것은 겨울이 몇 달 동안 아니다라는 것은 겨울이 오려면 몇 달이나 남았다 혹은 아직 겨울이 오려면 멀었다, 한참 걸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Come and play with me. 여기 와서 나랑 놀자. 아, 이거 배짱이가 계속해서 개미를 꼬시고 있네요. 설득하고 있죠. 놀자 개미야. 쉬면 좋아.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라고 돼 있죠. 나는 놀 시간이 없어, 개미가 말했어요. I have too much to do. 나는 할 거리가 너무 많아.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이라고 돼 있죠. 이제 개미가 또 한마디 합니다. 충고를 하죠. 너는 should 하는 게 좋을걸. 이 should라는 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should라는 것은 약간 이거 하는 게 좋을걸, 약간 조언의 느낌, 충고를 하는 느낌, 그 정도의 어감이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시작하는 게 좋을걸, 너 시작해. collecting, collect라는 것은 이것저것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모으다. 그래서 collect라는 것은 모으다라는 의미고요.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겨울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한 너의 집을 prepare이라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는 겨울을 위해서 너의 집도 좀 준비하고 그 다음 음식을 모으는 게 좋을걸, 모으기 시작하는 게 좋을걸 이라고 개미가 배짱이에게 충고를 해주네요. 그 다음은요. I don't want to work or be inside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이 배짱이스러운 이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왔죠. I don't want to work. 나는 일하기 싫어. Or be inside. 그리고 실내에, 집 안에 있기 싫어.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어떤 날? 이렇게 날씨가 좋은 아름다운 날. 맞죠? 이것처럼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안에 있거나 혹은 일하기는 싫어. Replied the grasshopper. 배짱이가 대답했습니다. 과연 배짱이의 운명은요? 제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에서는 결국은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집에 놀러 가요. 놀러 가서 음식을 좀 먹거든요. 그런데 개미가 결국은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 도와주지는 못해서 배짱이가 굶어 죽거든요. 근데 과연 이 책은 어떻게 끝날지 그 결말이 좀 다릅니다. 재밌거든요.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여기 있는 beautiful이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beautiful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day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용사는 뭐냐 하면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 그런데 어떤 남자냐 하면 저를 설명해주세요. 저는 어떤 남자예요? 아, 그렇죠. 똑똑한 남자이죠. 그래서 이 똑똑한이라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왜? 똑똑한이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습니까? 남자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명사이고 똑똑한이라는 것은 남자를 수식해주는, 남자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a beautiful flower 이렇게 해요. beautiful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flower, 여기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죠. 이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The flower is beautiful 이라고 하면은 이 형용사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명사 flower 있죠. 이 flower의 바로 앞에서 flower를 이렇게 수식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도 됩니다. The flower is beautiful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꽃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동사 뒤에 이렇게 위치해서 저기 앞에 있는 flower를 수식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이게 문법 용어로 여러 가지 이런 뭐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혹은 뭐 서술적 용법 이런 게 있는데 그 용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형용사의 위치가 명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비동사나 또 다른 이런 동사 뒤에 올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뭐냐 하면 더해주는 추가적인 말이에요. 약간 소스나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0: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소스. 그런데 그 음식을 즐기는데 부사가 있으면은 그 소스가 있으면 조금 더 맛이 풍부해지지만 그게 없어도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약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드 메뉴나 혹은 소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사 더해지는 것의 역할은 뭐냐 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총 네 가지를 화려하게 꾸며주는데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을 쑤시개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 really beautiful flower. 아까 아름다운 꽃이 있었죠. 근데 어떤 아름다운 꽃이냐면 매우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really, 매우, 정말이라는 단어는 이게 바로 부사거든요. 누구를 수식해 주냐면 바로 다음에 있는 beautiful을 수식해 주겠죠.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이 아니라 매우,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되는 거죠. 강조의 의미로 부사. 그러면 저기 있는 really는 빼도 된다, 안 된다? 빼도 괜찮습니다. 빼도 말이 되니까요. 더해지는 것이니까요. 소스 같은 음식에 있어서 소스니까 이 소스가 없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부사인데 형용사를 수식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I really like this song.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한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한다고요? 정말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정말이 무엇을 수식해 주냐면 like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좋아한다. 그래서 I really like this song. 바로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줬죠. like, 좋아한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really I don't understand this problem.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really, 저기 앞에 있는 저게 부사거든요. 부사가 무엇을 수식해 주냐 하면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She runs very quickly. 그녀는 달리는데요. 어떻게 달렸습니까? 정말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그냥 빠르기가 아니라 매우 빠르게 달립니다. 그래서 very quickly가 있죠. 그래서 very는 여기 있는 quickly를 수식해 준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사 very가 quickly라는 부사를 또 수식해 빠르게, 어떻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이렇게 매우 빠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라는 것은 네 가지를 수식할 수 있고 제가 예문을 쭉 들어드렸습니다. 부사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형용사와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But winter isn't for months, the grasshopper said. Come and play with me.
2: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I have too much to do.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1: I don't want to work or be inside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replied the grasshopper.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그래서 배짱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Kept playing. 이 keep ing라고 하죠. keep의 과거형이 kept이고요. 그래서 keep ing는 원래 keep이라는 것은 계속하다, 유지하다라는 것인데 뒤에 나오는 ing 이것을 유지하다, 즉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 있어서는 배짱이는 계속해서 놀았다. 즉 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먹고 노래하고 잠도 자고 놀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He sang songs and danced in the field. 그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들판에서 춤을 췄습니다. Munch, munch, 아그작, 아그작, 우적우적 이렇게 먹는 소리가 되겠죠. He slept in the sun and ate lots of food.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야죠. 자야죠. He slept in the sun. 이 태양 아래서, 햇볕 아래서 잡니다. And ate lots of food.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고파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반면에 배짱이는 이렇게 한가하고 즐거운, 정말 전성기 같은, 맞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개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The ant, 개미는 continue to work, 계속해서 일을 했고요. Storing food,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음식을 저장했고요.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그리고 그의 집을, 즉 개미의 집을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게, 맞죠? Cozy라고 하면 편안한, 아늑한이 되겠죠? 따뜻하고 아늑하게 그의 집을 뭘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열심히 아직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0: 겉으로 보기에는 배짱이가 자신의 삶에서 전성기처럼 이렇게 매우 활기차고 놀수 있고 편안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미는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요. In no time at all, in no time at all 이라는 것은 즉시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이라고 하면 되겠죠. The sun disappeared.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바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제 해가 지고 계절도 서서히 바뀌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isappear이라는 것은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사라졌고요. And the weather turned cold. 이제 이 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라고 돼 있네요. 들판이 따스하고 먹을 것도 많고 했었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서서히 들판은 became 되었습니다. covered, 덮인 걸로 변했습니다. in a layer, layer이라는 것은 겹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입으면은 안에다가 속옷을 입고 그 밖에다가 티셔츠를 하나 입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거 뭔가를 입고 또 바람막이나 자켓을 입고 이렇게 겹층으로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겹이나 층을 의미하거든요. 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층층이 겹겹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레이어인데요. 그러면 어떤 층으로 덮여 있었는데 무슨 층이었냐면 A frosty white snow. Frosty라는 것은 서리로 뒤덮인 싸늘한 흰색 눈의 겹이나 층으로 뒤덮인 것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들판이 이제, 얼음으로, 이 눈으로 서서히 덮여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배짱이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미리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He sang songs and danced in the field. Munch, munch. He slept in the sun. And ate lots of food.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In no time at all, the sun disappeared and the weather turned cold.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
0: 자, 오늘의 단어들, 오늘도 함께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Collect. Collect. The boy collected coins from many countries. Prepare. Prepare.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Keep ing. Keep ing.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Layer. Layer. The cake had three sweet layers of cream. Disappear. Disappear. My toy car disappeared. And I could not find it. Cozy. Cozy.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Play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앞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뀐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We like to play after school. 우리는 좋아한다. 뭐 하는 걸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After school, 학교가 끝난 후에, 방과 후에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놀다라는 그런 단어이죠. 흔히 play라고 했을 때 놀다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주로 학년이 낮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주로 플레이를 많이 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They play soccer on the field. 그들은 경기장에서 무엇을 한다? 뭐, field라고 하면 경기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운동장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soccer를 논답니다. 축구를 논다라고 했잖아요. 축구를 놀지 않잖아요. 축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운동 혹은 경기하다, 운동하다, 경기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요. She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그녀는 할 수 있다. 놀 수 있다. 피아노를 놀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아노는 놀 수, 맞죠? 놀면서 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피아노를 치다라고 하잖아요. 피아노를 치다 혹은 연주하다. 그래서 그녀는 피아노를 매우 잘 연주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play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연히 바뀌게 되니 이제 유용하게 앞뒤를 잘 보시고 의미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도리파파 성경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긁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요. 그러면서 궁금증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의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죠.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요. 드디어 배짱이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접속사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inter had arrived. Crackle.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s ahead.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but he could not find any. He was very hungry,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2: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1: "I was so busy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